0: Why?
1: Clock.
0: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으로요. 전우주 명곡이죠. 로미오와 줄리엣. 듣고 싶다는 신청이 쇄도하고 있어서 로즈데이 맞아 특별히 이렇게 준비해서 봤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이 바로 그 장미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택가 근처에 덩쿨 장미 핀 모습도 자주 보이게 되는데요. 비록 지금은 장미꽃 대신 콩나물을 다듬고 있다고 해도 오늘만큼은 셰익스피어 풍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맨틱한 그런 낭만을 한번 되찾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지금까지 내가 사랑을 알았던가? 누나, 그를 부정하거라. 오늘에서야 참된 미인을 만났으니. 저기는 동쪽. 그렇다면 줄리엣은 태양이다. 날 바라보는 너를 느끼듯이 내가 남긴 향기엔 다른 것 그런 느낌이 있지. 뭔가 로미오인 줄리엣을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자웅동체가 된 것 같은데. 네, 암수시 내 몸 안에 있다? 자,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니까 좀 민망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약간 좀 이렇게 셰익스피어스러운, 네. 그대가, 아까 이게 멋있는 것 같아. 저기는 동쪽. 그렇다면 그대는 나의 태양. 뭐 약간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로맨틱하게 셰익스피어스럽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잘하실 것 같은데. 자,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죠.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참 저도 제 안에 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광고 듣고 올게요.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테롤.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7: 리메이드 서울.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네가 부럽구나. 진정한 고막 남친이 나타났다. 이 우리 아기새 여러분들이 가만 보면은 네 쉽지 않은 정도의 레벨로 느끼함이 있어요. 확실히. 수수맘님. 오 알렉스. 그대는 나의 힘든 오전 근무 시간을 즐겁게 해주는 원동력이라오. 부디 앞으로도 계속 그리해 주시오. 이거 약간 조선시대 아닌가요? 부디 앞으로도 계속 그리해 주시오. 예, 저다. 나 넷이었어? 예, 네, 이렇게 뒤로 총천걸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뒤에 안 보이고. 네. 예, 전하. 심학산 초롱이님. 그대는 나의 작고 귀여운 아기새. 잭잭. 그러고 보니 이거 완전 셰익스피어풍이라는. 그죠? 뭔가 약간 허세 넘치는. 그대는 나의 작고 귀여운 아기새. 잭잭. 오. 주윤님. 오, 운명의 여신이요. 하필 오늘 주제가 셰익스피어라니. 영문학을 공부한 내가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거늘. 잠시 후 예정이 없던 쓸모없는 회의가 잡혀있어 어쩔 수 없이 녹음 버튼을 꾹 눌러놓고 다음을 기약해야겠구나. 다시 돌아올 때까지 가시 품은 장미여 그 화려함을 잃지 마오. 화가 많이 나죠. 회의가 끝나면 돌아오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게 섞였어. 안 돼, 안 돼. 제이 하울 사랑인가요? 포맨의 청혼하는 거예요. 듣고 올게요.

0: 오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조혜님께서요. 신청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중랑천에서 장미 축제 한답니다. 딸이 선물한 무선 이어폰으로 몰래 들어요. 한쪽으로요. 하셨습니다. 장미 축제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중랑천. 중랑천에서 하는군요. 중랑천이면 동네 동대문구에 있는 중랑천 얘기 아닌가? 여기 목동 중랑 어딜까요? 죄송합니다. 위쪽에 중랑천 축제가 진짜 유명하대요. 오, 그렇군요. 현숙님, 몰래 숨죽여 듣는 그대 귀에 cheers 하셨습니다. 아, 약간 이거 못 찾는 것 같아요. 이거 개그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많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귀 빠빠라. 갓블레스님, 두 눈이여 마지막 빛을 보아라. 두 팔아 마지막 포옹을 해라. 그리고 생명의 숨을 내쉬는 입술아, 고결한 입맞춤으로 죽음과 계약을 맺으라. 지금 약간 일단 셰익스피어는 약간 사지 5장 6부를 다 부르면서 약간 시작을 하잖아요. 예. 위장아 나대지 마라. 내 앞에 드러누운 이 백숙의 자태를 보고 위장아 나대지 마라. 예. 멋있어. 고결한 입맞춤으로 죽음과 계약을 맺으라. 요예. 인절미님, 여름아 서둘지 마라. 사방에 봄이 아직 가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활자로 이제 그죠?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시대 말 그대로 시대극이잖아요, 그죠? 외국 시대극인데 이게 말투가 그죠? 특별한 그 당시의 말투라기보다는 뭔가 좀 더 되게 우리 시대극에 어울리는 말투. 가득하지 않느냐. 약간 이런 거. 캔디님, 아기세요. 날개를 펼치시오. 그대들은 모두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거늘. 여러분 이거 괜찮겠어요? 이거 과부하 걸릴 것 같은데 사람들 다. 태연의 사계 그리고 이하이 로즈 이렇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 있는데.

뽕스님, 오예, 요예, 국물 좀 대파 주이소. 아침부터 늦게가 안 되겠어요. 약간 약간 분위기가 자멸은 결정돼 있었던 결과였어. 네, 루아맘님

알디 요즘 허경환 빙이 된 듯. 아니 너무 이렇게 중간 중간에 치기가 너무 좋은 네 그 유행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극에서 차승원에서 허경환으로 이어지는 이 정도 흐름이 1인 10역 완전 가능. 요것만 하면 돼요. 차승원은 예, 화가 많이 나죠. 예. 동네 노는 언니님, 음악이 사랑의 음식이라면 계속 연주하게 해주오. 내 영혼이 이 선율에 취해 영원히 깨어나고 싶지 않노라. 좋다. 근데 셰익스피어는 1부다 못 채우고 갈 듯하네요. 이미 가셨나? 이게 쉽지는 않지만 또 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느끼하다고. 제 목소리 톤 때문인가요? 자, 오늘 이 코망 듣기 전에 약간 그 버터기를 싹 올려놔야 네 여러분들 또 신나게 또 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 계획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DJ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로맨틱한 노래 한 곡도 듣고 가죠. 제가 오늘 이 정도까지 로맨틱한 노래를 여러분들께 깔아드렸는데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장미 안 사갖고 들어가면 진짜 좀 그렇다. 브루노 마스의 Risk It All 듣겠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무대에서 너무너무 불러보고 싶었어요. No sé qué te siente, this is la verdad. 약간 이렇게 부르고 싶었는데 이걸 완곡을 못하겠는 거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 제니퍼 로페즈 그리고 마크 앤토니가 함께 부른 노메아메스였습니다. 자, 1부 마칠 시간이 또 됐어요. 에디트 피아프의 라비안 로즈.

0: des ennuis, des chagrins s'effacent.
1: CBS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6: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5: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이순환 우수제품.
8: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9: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무상 방문 수거.
5: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2: 한국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진전을 만들어내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레드라인은 아주 단순하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양국 정상은 공식 환영식 일정을 소화한 뒤 곧바로 정상회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0: 관세와 무역 갈등을 비롯해 이란 정세와 대만 문제, 첨단 기술 통제 등 양국 간 핵심 현안과 국제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12.3 비상계엄 본류격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인 형사 12의 일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엽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당시 군경 관계자 7명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어제 형사 12의 일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게 재판 진행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미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등의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현지 시간 12일과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방당국 차관보급 회의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고 동맹 방향성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국방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다만 회의 결과 발표에서 전작권 논의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교체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글로벌 투자은행 10곳 중에서도 절반인 5곳이 올해 안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1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은 현재 23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높아지면서 낮 동안 때이른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커지면서 체온 조절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대전과 전주가 30도까지 오르겠고 서울과 수원 31도, 대구 27도, 부산 23도로 오늘 서쪽 지역의 기온이 동쪽 지역보다 높겠습니다. 가끔씩 구름만 끼는 가운데 어제처럼 자외선 강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호남권과 경남 북서 내륙 지역은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한낮에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2: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3: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런데 목표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용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을 쓰면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도 힘듭니다. 결국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다가오는 절망감입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낮추면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용 쓰지 말고 삽시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스베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는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굉장히 좋은 선곡이기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거 너무 약간 좀 1차원적이지만 듣긴 좋네요. 약간 시작부터 약간 너는 장미보다로 시작하잖아요. 네. 자, 로즈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 M에서

저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군 고기 준비하고 있고요.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1호점부터 27호점까지 시즌1이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즌2 앞서서 저희가 숨 고르게 하는 의미로 초창기에 소개해드렸던 가맹점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12호점 소개해드릴 차례예요. 땡땡 숯불 닭갈비 도남 2호점입니다. 닭다리살을 사용해서 부드럽고 촉촉하고요. 숯불 향과 양념의 조화가 일품이라고 합니다. 뚝배기, 오뎅탕, 계란찜 같은 사이드 메뉴도 다양하게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아기새 인증하시면 10% 할인가에 모십니다. 예! 맛있겠다. 어떤 분들이 아까 로즈데이는 무슨 나는 로즈보단 순댓국 약간 이러시는 분들 계셨는데 네 도남동 쪽 사시는 분들 네 여기서 닭갈비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맹점 리스트 확인하시려면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 방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호점부터 27호점까지 상호 위치 할인 내역 모두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대창 인별그램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가맹점 참여 원하시는 대표님들은요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즌2에 또 검토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맹점 방문하시는 우리 아기새 여러분들 네 샤이새 되지 마시고 당당새 네, 짝짝이라고 외치시고 할인 받으시고 인증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사연과 신청곡 인증 문자 보내실 때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새벽.

0: 세금 지킴이 맞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켈리 레젭슨 Our City의 Good Time 그리고 샤키라의 Zoo였습니다. Zoo. 네. 자, 게시판이 뭘까요? 애교 덩어리님. 아, 헬스장 집에서 걸어서 1분. 오늘도 가기 싫다. 이것만 듣고 가야지. 이것만. 아직 출발도 못하고 소파랑 한몸이네요.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움직여! 움직여! 제 움직여가 많이 순해졌네요. 예. 저도 이제 한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잃을 게 많아진 DJ가 됐습니다. 초반에는 정말 잃을 게 없었는데. 네.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예. 자, 어제 움직이십시오. 네. 지금 소파랑 한몸일 때가 아닙니다. 저희 이제 한 35분 정도 남았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옷 갈아입으시고, 그리고 물통 챙기시고, 그리고 운동 가기 전에 저 헬스 서플라이 같은 거 이렇게 드시는 거 가끔 있거든요. 요런 것들 챙기실 거면 챙기시고, 네. 그리고 가기 전에 우리 각성하기 위해서 라이트하게 커피 한 잔 딱 좀 하시고, 네. 그러고 집에서 가는 길에 입구망 즐기시면서 도착하자마자 역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이맘님, 와, 오늘 너무 덥네요. 평택 현장에서 신호수를 보는데 완전 더워요. 등에서 땀이 줄줄. 한여름 남씨입니다. 당장 시원한 바다에 발을 담그고 싶어요.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수고하십니다. 오늘 날씨가 여러분 그 31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여름에는 또 이렇게 쿨링 자켓 밑에 조그마한 팬 달려 있었고 안에서 이렇게 바람 불게 해주는 자켓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좀 챙겨 입으시고 겨울에는 이 조끼인데 베스트인데 안에 열선이 들어가 있는 충전형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그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거든요. 네, 요거 챙겨 놓으시면 훨씬 더 일하시는데 수월하실 겁니다. 스콘님, 알디, 저 천만 년 만에 연애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 감이 아주 좋습니다. 오래오래 설레고 싶어요.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래오래 설렐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소풍도요 제일 설렐 때가 언제예요? 제일 설렐 때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가기 전날이거든. 여러분 야식 먹을 때 제일 설렐 때가 언제예요? 메뉴 고를 때야. 연애할 때 설레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연애 시작 바로 전이 제일 설레요. 네, 그 상태를 좀 오래 유지하세요. 밀당을 하는 거지. 오늘 약간 손을 잡을랑 말랑, 잡을랑 말랑. 그녀와 함께 눈을 맞출까 말까, 맞출까 말까. 좀 약간 이런 느낌. 네. 근데 스콧님, 약간 저희 문자 잘 안 보내시는 샤이세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약간 어떻게 이해하면 저희가 좋을까요? 약간 느지막한 약간 그런 좀 뭔가 느긋한 그런 연애와 사랑을 다시 시작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되게 설레는 그런 풋풋한 사랑이실까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카라님, 알디, 저 어제 13호 땡땡 곱창 갔었는데 잭잭이 도저히 안 나와서 그냥 조용히 먹고 나왔습니다. 다음번에 꼭 당당하게 잭잭 아기새 인증하고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는 성격인 것 같아. 그죠? 이거 다음에 되겠어요? 아이고.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 암묵적인 룰로 가서 잭잭이라고 외치고 할인받으라고 했지만, 네, 알바생한테, 알바생이 이렇게 곱창 이렇게 잘라주러 왔는데 알바생한테 짝짝 그러면은 예? 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조용히 계산하러 가서 사장님 계실 때 짝짝 아니면 그게 정 안 되겠으면 아 저 그대창가 청취자인데요 라고 하면 알아서 할인해 주실 텐데. 네, 꼭 짝짝이라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유 귀여우셔라. 별처럼님 목요일이 이 이렇게 기다려지는 건 코알라도 춤추게 만든다는 망하지 않는 이 코망이 있기 때문이다. 슬슬 시동 거는 게 보이시죠? 예, 약간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서 네 저희가 부드러운 곡으로 시작 먼저 하고 그리고 이 코망 달려보겠습니다. 나탈리 콜, 네킹 콜의 Unforgettable, 엘라 피츠제럴드의 Let's Fall in Love.

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 지루한 건 1초도 견딜 수 없어서 숏 컨텐츠로 끝도 없이 스크롤하는 시대. 사이다로는 부족하다. 도파민을 채워다오. 콸콸콸. 인트로를 듣는 순간 승모근이 승천하고 견갑골이 꿈틀대고 광배근이 목도리 도마뱀처럼 펼쳐지는 바로 그 노래. 관절에 윤활유를 퍼부은 것 마냥 순식간에 50견이 좋아지고 방아쇠 수지가 말끔하게 사라지는 최강 텐션 도파민 분출송과 함께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워밍업 없이 시작과 동시에 전속력으로 달릴 테니까 안전벨트 꽉 매시고

싱싱님, 속초에서 입구망 대기 중입니다. 낚시보다 입구망. 주사랑님, 아기랑 듣고 있어요. 39일이 되었습니다. 알디 로운이 한 불러주세요. 최로운 로운아 미안해 이런 음악 들어서. 김현정의 멍 갑니다.

동네 노는 언니님, 로우나 이모 삼촌들이 미안해. 근데 인생은 빨리 배우는 것도 괜찮다. 로우나 그러지 말고 움직여.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

들국화님, 오후 근무 준비하며 화장하는데 몸이 자꾸 움직여요. 화장 어떻게 하셨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진이님, 엄마가 신인나야? 육아도 신난단다. 로우나 이해하지? 흥을 하는 아이로 자라나렴 하셨습니다. 이 말하신 거 후회하실 텐데. 3652님, 빵에 들어갈 야채를 믹스 중인데요. 음악에 맞춰서 비비니까 왜 이렇게 잘 비벼지는 건지 하셨습니다. 집어먹지 마세요. 룰라의 3, 4.

별처럼님, 나비처럼 춤추고 싶지만 현실은 나무토막. 나무토막. 각기춤 추시면 되잖아요. 각기춤. 예. 연정님, 남들 일할 때 딱 25분 노는 건 알디가 잠시 눈 감아주기. 아이, 그럼요. 물론이죠. 유가나 파라나님, 도자기에 그림 그리고 있는데 자꾸 붓이 흔들거리네요. 춤을 추는 거죠. 3007님, 계속 신나고 있는데 허경환 유행 알디한테 뺏기 붓이요.

정비님, 이 코망, 이 코너는 안 망하고 화장만 망하게 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자, 아까 어떤 분이 유피의 바다를 신청하셨거든요. 근데 띄어쓰기를 안 해주셨고, 유피바다, 띄어쓰기 좀 해주세요. 예. 자, 오늘 마지막 곡 REF의 이별공식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분부터 이어지는 김은주의 랄랄라도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7,900대를 넘나들며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장중한 때 7,991.04까지 올라 8,000피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0.8원 내린 1,489.8원으로 개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년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하자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미중 정상회담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지 글로벌타임즈는 오늘 사설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와 세계 평화 발전과 관련된 주요 문제에 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 의의를 부여했습니다. 중국 관영방송은 오늘 미국과 중국이 공동 제작한 애니메이션 쿵푸팬더 시리즈를 편성하며 우호 분위기 조성에 가세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최대 격전지인 부산에서도 시장 후보 3명과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2명이 오늘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등록을 마친 뒤 필승 의지를 다졌으며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내일 등록할 예정입니다.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40조 원으로 동분기 기준 6년 만에 가장 적었다고 기획예산처가 3월 재정동향을 통해 밝혔습니다. 총 지출이 늘었지만 세수 호조로 총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정 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고등어 등 생선 4종의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닭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긴급 할당 관세를 추진합니다. 중동전제 불확실성 등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상존하는 데 따른 물가 안정 대책으로 농축수산물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에 대해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모두 22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등어와 오징어, 갈치, 명태 등 대중성 5종 4종은 이달 중으로 8천 톤의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할 예정이며 닭고기 3만 톤의 7월 말까지, 돼지고기 12,000 톤의 연말까지 긴급 할당 관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감사원과 관련자 주거지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감사원이 공사 수주 경위 등을 더 조사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봐주기를 한 게 아닌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1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4: CBS 큰뒷뿌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뒷뿌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5: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뒷뿌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4: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5: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4: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장미꽃 든 남녀가 많네 싶어서 보니까 오늘 로즈데이. 요즘 MZ들은 색깔별 꽃말까지 따진다지만 우리에겐 좀 더 실질적인 신호죠. 벌써 5월의 허리를 넘었구나. 저녁 식탁엔 화사한거 하나 올려야겠네. 생존형 감각이요. 사느라 바빠 서로 뾰족해진 가시만 보며 살았더라도 오늘은 그 가시를 덮어줄 향기 한 줌 필요하죠. 열정의 빨간 장미도 기적의 파란 장미도 좋지만 배우자를 한순간

사탄을 무장해제시킬 강력한 한방은 꽃송이 뒤에 슬쩍 숨어 계신 신사임당 몇 분 아닐까요? 꽃은 금세 시든다면서 툴툴대다가도 저녁 메뉴가 바뀔지도 모르니까요. 향기엔 취하고 실속엔 웃길 바라면서 내게 장미꽃은 뭐다? 그날의 고백, 플라워 퀸, 백송이 받고 싶은 것, 장미 이행시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주세요. 매일 11시 장밋빛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예요.

0: 이쯤이어서 로즈데이로 정했겠죠? 소확행님이 여기저기서 장미축제 시작되고 있다고. 와, 또 장미는 화려하잖아요. 화려하게 얼마나 흐드러지게 피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내게 장미꽃은 뭐다? 장미 이행시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 둘 하나 둘 번으로 보내주시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32년째 변함없는 아내의 미소가 내게 장미입니다 라고 말해주신 로맨티스트 3445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르노
3: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르노

정은지, 하늘바라기, 존박, 이상한 사람, 스위스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해피 수경님, 시집간 딸이랑 데이트 가면서 로즈데이라고 꽃사가는 아빠 멋쟁이죠? 우리 남편 짱. 크, 진짜 멋있다. 뭐 물을 필요도 없을 거 아니에요. 수경님께도 장미꽃 드렸을 거 아니에요. 하, 너무 멋진 남편은 너무 멋진 아빠다. 미자바리님, 장미, 이행시, 장. 장미꽃 주며 꼬일 땐 언제고. 미, 미자야 밥 줘, 미자야 밥 줘. 나만 보면 밥만 달라는 남편. 오늘 장미꽃 들고 들어와야 밥 준다. 참고로 제 이름은 미자도 아니에요. 저는 미진인데 남편이 맨날 미자라고 불러요. 저랑 똑같네요. 저는 윤준데 사람들이 자꾸 윤자라고 불러요. 애칭이니까. 두 분께 김치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늘 로즈데이여서요. 내게 장미꽃은 뭐다? 장미 이행시 받고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써니힐 두근두근.

남들에겐 사소해도 내겐 답답하고 애매한 일 속풀이라도 하고 싶다면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사연 주세요. 살다 살다 내가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익명 요청님의 사연입니다.

0: 시간 우린 그린 라이트가 반짝반짝 거렸어요. 얼마 전에는 전화로
1: 이번엔 여럿이 말고 우리 둘만 볼까?
0: 하는 말에 심쿵하면서 아 저야 좋죠 오빠. 그럼 언제 만날까요? 설레면서 서너 번 정도 만났는데요. 연락이 갑자기 뜸해져서 전화했더니
1: 그게 갑자기 약속이 물려서 너도 바빴던 거 아니야? 그새 별일 없었어?
0: 아, 뭐 저도 프로젝트 마감하느라 정신은 없었죠. 근데 우리 언제 봐요?
1: 그러게 조만간 봐야지 연락할게.
0: 이렇게 또 기다리다가 결국 또 먼저 전화하고 만났어요. 오빠 요즘 왜 저한테 서먹해요? 애정이 식었나?
1: 아니야 아직 서로를 잘 모르니까 실수할까봐 그러지.
0: 오빠 난요 오빠가 나한테 실수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본심도 막 이렇게 보여주고 했더니 막 당황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근데 오빠 혹시 어장관리해요? 나 왜 자꾸 그런 느낌이 들지? 이렇게 슬쩍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날 이후 연락이 없어요. 저 이제 어떡하죠?
2: 우리 안 물어요.

살다 살다 내가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오늘은 익명 요청님의 사연이었고요. 형돈이와 대준이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니코크더마님 계륵인 것 같습니다. 나갔기는 싫고 남주기는 아깝고. 헤라시님 이 오빠 맘 떴네 떴어. 춘석풍님 남자분이 전국을 찔리신 것 같아요. 어장관리 맞는 것 같고요.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다른 좋은 분 만나세요. 더 생각하지 마세요. 비공개님 안 이올시다네요. 좋은 양반 많으니 그분 잊으세요. 일찌감치 정주기 전에. 문제는 이미 좀 정을 줬다는 거. 정이 조금 들었다는 거. 물론 본격적으로 사귀면서 막 사랑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많이 갔어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우리 다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마음 아리를 하셔야 할 것 같다. 아, 그게 좀 속상해요. 박소민님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 있잖아요. 쎄한 느낌. 그건 거의 맞더라고요. 사람의 촉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너무 싫어. 쎄한 느낌 있잖아요. 아. 인디언 밤님 어장관리 맞고요. 나쁜 놈. 이렇게. 아이고 내 속이 시원하다. 나쁜 놈. 아싸하고 다른 남자 만나세요. 지금 아싸는 안 되시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네, 충분히 시간 가지시고 마음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 너무 속상해. 별다방에서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자, 속상하고 답답해서 별다방에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 말머리에 별다방 쓰시고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으로 보내주세요. 적극 편으로 드리고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박화요비 당신과의 키스를 세어보아요.

박화요비 당신과의 키스를 세워보아요. 에코 행복한 날을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들바람 김치의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우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 그리고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김지수예요. 초콜릿 드라이브.

0: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1: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2: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3: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4: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0: 알약효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제 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이호님 신청하셨어요. K윌의 말해 뭐해 들으면서 김윤주의 랄랄라 마칠게요. 오늘도 룰루랄랄라.

0: CBS
1: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2: 서울의 365일

0: 특별시 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 이들의 항소심 재판이 첫 공판부터 정지됐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인 형사 12-1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만큼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동 피고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에 내란전담 재판부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어제 기각 각하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반발해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 3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인 8명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절반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겁니다. 권창형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이를 무자격 업체에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무자격 업체인 21g이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환 전 총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고 전 총무는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제 언급으로 관심의 초점이 된 반도체 초과 세수에 대해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부는 경기 상황과 세수 여건, 재정 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변동에 따라 세수 전망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재정 운용 방향을 조정하는 건 일상적 업무로 반도체 초과 세수를 특정해 활용 방안을 검토하진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아동용 책가방과 유아 자전거 등 해외 구매 대행 제품 일부가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의 안전 기준 부적합률은 20%입니다.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1도, 습도는 40%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4: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

0: 편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1: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누가 뭐래도 5월은 계절의 여왕이 분명한 것 같죠? 햇살은 투명하고 초록은 점점 짙어지고 황사 고민도 장마 걱정도 없는 눈부신 시간인데다 때마침 꽃들의 여왕 장미가 피어나는 계절이니까 지금이 바로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장미는 소박한 공간에서도 독보적인 우아함을 뽐내면서 피어나죠. 그래서 가장 화려하면서도 동시에 친숙한 꽃일 텐데요. 5월 14일 로즈데이라는 기념일이 아니어도 어딜 가든 활짝 핀 장미들이 참 보기 좋은 요즘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 꽃들의 여왕인 장미의 날.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건 아름답고 향긋한 장미의 나날 보내고 계시겠죠?

0: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The Rose, Westlife의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매달 14일에 무슨 데이, 사실 뭐 공식적인 기념일도 아니고 챙기지 않는다고 뭐랄 사람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너무 챙기면 웃겨지는데, 더구나 5월은 다른 기념일 챙기기도 바쁘겠지만 왠지 로즈데이만큼은 그냥 보내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마침 요즘 장미의 계절이라 더 그렇겠죠? 주택가 근처, 아니 아파트 1층, 특히 오래된 아파트 1층 같은데 덩굴 장미 핀 모습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아시죠? 꽃 선물은 실패가 없습니다. 아무 날도 아닌 날, 불쑥 내민 꽃도 좋고요. 기념일의 뜻을 담아서 수줍게 전하는 꽃다발도 사랑스럽죠? 심지어 뭐 티슈나 손수건을 돌돌 말아 만든 장미조차도 우릴 웃게 합니다.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7: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8: 마더스테야.
9: 신축도,
10: 리모델링도
11: 경동하우징.
12: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3: 빌딩앤리치.
12: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3: 빌딩앤리치.
9: 신축도,
10: 리모델링도
11: 경동하우징.
14: 돌아온 방탄꼭지.
1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4: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고려 용접봉 그린 KR 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 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3: TBX 타고 상품권 타고.
2: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TBX.
5: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6: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광상남자님, 날이 점점 더워지네요 하셨고, 오늘도 님은 광화문이시라는데 여기 날씨는 28도 정도, 화분에 관수 중입니다 하셨네요. 아, 오늘 거의 한 29도, 30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죠. 한 줄기 시원한 바람 같은 노래, 마우타멜의 Breeze였고요. 올리비아의 음성으로 The Girl from Ipanema였습니다. 여왕916님, 어머 지수님, 여왕 여왕 하실 때마다 계절의 여왕, 꽃들의 여왕,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여왕님, 여기 왕서방님도 오셨나요? 왕서방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오셨고요. 송사리님은 갑자기 1988년 5월 21일, 나중에는 이날이 부부의 날로 정해졌죠.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동 영락교회에서. 제게는 늘 장미 같은 아내입니다 하셨는데, 아직 시간은 좀 남았지만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네요. 결혼기념일. 장미의 매력은 뭐 아름답다, 뭐 향기가 그윽하다, 뭐 등등 있겠지만 갓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아내의 매력도 그런 거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

보네요. 자, 오늘은 목요일. 아, 그 뮤지션도 있었지. 오늘은 알파벳으로 뮤지션을 찾아보는 날. 오늘의 알파벳은 재탕 알파벳. J입니다. J. 자, J로 시작하는 뮤지션 많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저희가 연이어서 하겠습니까? 알려주시면 되고요. 얽힌 사연도 있으면 함께 적어주세요. 알파벳 J로 시작하는 뮤지션. 제 있잖아, 제. 자, 해피송에 알려주시고요. 자, 저희는 기다립니다. 뭐 편하게 우리말로 적으셔도 되고요. 알파벳 J로 시작하는 뮤지션 다 좋습니다.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알파벳 J로 시작하는 뮤지션 지금부터 찾아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저희가 먼저 준비한 거 터미 제임스예요. Three Times in Love.

도빈 김 줄리엣 토미 제임스 3 타임스 인 러브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목요일 알파벳으로 팝송을 찾아보는 날 오늘의 알파벳은 J입니다. 레몬님이 아 오늘 어울리는 곡이네요. 조니 스팀슨의 Flowers 그리고 판교 금사빠님 제이슨 무라스의 벨라 루나 8494님도 유치원 오후 간식 달걀 90개 까면서 해피송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제이슨 무라스를 좋아하는데요. 벨라 루나 듣고 싶어요. 와 달걀 90개 달걀 깔기에 거의 달인이실 것 같아요. 저는 달걀을 까면서 삶은 달걀 한 번도 그렇게 매끈하게 까본 적이 없어요. 진짜 비결 뭐예요? 즈베즈다님은 제이슨 무라스의 I'm Yours 싱그러운 연두빛 숲속이 떠오르는 곡입니다. 하셨는데

네. 실제로 제이슨 모라스는 농부 가수잖아요. 막 캘리포니아에서 아보카도도 키우고, 캐세라님 등 저스틴 비버. 얼마 전에 코첼라도 찢었다고 하죠. 5853님은 제니퍼 로페스의 Let's Get Loud. 이거를 한글로 또박또박 적어주시면서, 콩글리시 구수하죠? 고향 행복이님, 제레미 스펜서 밴드의 트래블링. 날씨가 너무 좋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여행 가고 싶은 날씨지만 사무실에 콕 박혀 일을 하려니 아쉽습니다. 손은 키워야지요, 손은. 6410님도 트래블링 제레미 스펜서 밴드의 곡 신청하셨는데요.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알파벳은 J. 먼저 이 곡입니다. 제이슨 도노반, Any Dream Will Do.

1018님 더운 날 음악이 경쾌합니다 하셨는데 6410 고향 행복이님 제레미 스펜서 밴드의 트래블링 또 제이슨 도노반의 Any Dream Will Do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알파벳 J로 시작하는 뮤지션 8777님 제퍼슨 에어플레인의 Somebody to Love 아가다님은 조나스 브라더스 Love Me to Heaven 9743님은 Journey의 Open Arms 절친이 미국으로 이민 가고 나서 많이 위로가 됐던 노래였어요. 한편 눈물 버튼이기도 했고요. 아,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셨던 절친 친구셨나 봐요.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서. 예술의 전당포님, 제이슨 델룰로 In My Head, 라몬스님, 존 레논의 I Found Out, 머라이어 박님, J.D. 사우더 The Less in Love, 그리고 꼬맹이님, 나카타님, 제시카의 굿바이.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봄과는 이별을 할 때가 됐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조이 스카버리예요. Believe it or not.

콩동표님, 꽃마리님, 직소 스카이하이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제이로 시작하는 뮤지션 여신의 곡은 캐세라님 청하셨죠? 저스틴 비버 Of My Face.

레몬님, 해충님, 조니 스팀슨, 플라워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났는데요. 예술의 전당포님, 제이슨 데룰로, In My Head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0: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이 불과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마지막까지 대화와 중재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노조가 이런 노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최종 결렬된 사후 조정에서 기존 경제적 부가가치 기준의 초과 이익 성과금 제도를 유지하되 반도체 부분에 대해 특별 포상을 추가 지급하는 검토안을 내놨습니다. 중노위는 이 같은 검토안을 최승호 초기업 노조위원장이 거부하자 조합원 투표에 붙여볼 수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했으나 최승호 위원장은 헛소리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위원장으로서 조합원 총의를 모을 기회를 간과하고 독단적으로 조정 결렬을 선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조 지도부가 정부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오는 21일 총파업까지 물밑 대화 시도가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남우호 피격 사건 원인 규명과 과학적 분석을 위해 기술 분석팀을 두바이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공지를 통해 기술 분석팀을 어제 두바이에 파견했다며 현장 정밀 조사와 각종 증거자료 분석, 유관국 협력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 분석팀은 과학적인 조사, 분석을 할 수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수거된 남우호 공격 비행체의 엔진 잔해는 국내로 들여와 분석한다는 방침이어서 두바이에 파견되는 국방부 기술 분석팀은 선체 파공 등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 최근 두 달간 석유 제품 소비량이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9주간 석유 소비량을 합산한 결과 지난해 대비 휘발유 소비는 3%, 경유 소비는 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국내 석유 가격 상승률은 휘발유 19%, 경유 26%로 다른 국가들보다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44% 올랐고 영국, 독일, 프랑스는 휘발유 19에서 22%, 경유 28에서 37%가 올라 한국과 비슷하거나 높았습니다. 지난해 하객들이 지인과 가족의 결혼식에 건넨 평균 축의금은 11만 7천 원으로 나타났다고 NH농협은행이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1월부터 25년 12월 사이에 결혼 축의금 이체 거래 고객 115만 명의 데이터 533만 건을 분석한 결과 2년 새 7%에 가까운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축의금 액수별 비중은 5만 원이 42%를 넘어서 가장 많았고 10만 원도 40% 가까이를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5만 원권 송금 비중은 줄고 10만 원 이상 축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라권과 경남 북서 내륙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7.9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4: CBS

0: 뭔가를 이루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30살에 세계 100대 대학의 대학 교수가 됐지만 암 선고를 받고 사망한 위지안의 저서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1: 1시 5분입니다.

0: 1947님, 오늘 아침에 아내랑 싸워서 지금 기분이 다운입니다. 오후에도 열이 나서 일해야 되는데 어쩔까요? 좋은 노래 부탁합니다. 아마 사랑하는 만큼 그 감정의 진폭도 크지 않을까요? 그 기분이 뭐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일단 일에 집중은 해야겠는데, 그죠? 집중해보시고 나중에 슬쩍 톡이라도 하나 보내보세요. 오늘 장미의 날이라던데 장미 한 송이 사진이라도 캡처해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막 그래도 속으로는 좋아라 하실 것 같아요. 해피송 2부 여는 곡은 지베즈다 창소님, 강비노님, 1384 장회장, 아브라삭스님, 제이슨 머스의 I'm Yours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2부로 건너갔고요. 2부 주제는 장미꽃입니다. 장미꽃. 장미꽃은 네모다. 장미에 얽힌 이야기 풀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가 장미를 주고받는 일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성년의 날 이럴 때는 주고받고 아니 뭐 졸업식이나 생일이나 뭐 특별한 날은 장미보다는 다른 꽃들을 많이 주고받는 것 같은데 장미꽃에 얽힌 이야기 혹시 있으세요? 장미꽃은 네모다. 예전에 아파트 화단 1층에 장미가 이렇게 피었는데 잘못 보다가 거기서 꿀벌과 마주쳤던 기억이 놀래서 도망갔던 기억이 나네요. 자, 우리 햇님이들에게 장미꽃, 장미는 어떻게 기억되나요?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장미는 네모다. 장미꽃은 네모다. 얽힌 이야기들 기다립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30kg였다.
1: 르노.
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 르노.
3: 아,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왕서방님, 메타버스 커피님, 제이지, 또 알리샤 키스, 엠파이어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였고요. 4086님, 비욘세 노래 맞춰서 골반과 어깨를 미친 듯이 털고 있는데 건너편에 길 지나갔던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커튼을 다 열어놨더니 이런 일이. 그래도 스트레스는 확 풀렸습니다. 뭐시 중원지. 내가 제일 중원지. 아니, 그 사람도 웃긴 사람 왜 그 안을 쳐다보고. 아, 비욘세, 제이지, Crazy in Love, 또 저스틴 팀벌레이, Can't Stop the Feeling. 2222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 주제는 장미꽃, 부제는 그대 이름은 장미. 장미하면 떠오르는 사람, 알려주세요. 2059님은 장미는 축제다. 축제 때 봤던 세계 유명 장미를 잊을 수가 없답니다. 제가 꽃알못이긴 하지만 장미만큼 변종 혹은 잡종? 그렇게 여러 가지로 키워지는 꽃들이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장미, 무슨 장미, 무슨 장미. 색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고. 도로시님, 장미는 프로포즈다. 25년 전 남편이가 프로포즈할 때 장미 백송이를 해줬어요. 그 뒤론 안 하네요. 그 백년해로 하자 뭐 이런 뜻 아니었을까요? 그 매년 한 송이씩 줄 것을 이 할부가 아니라 일시불로 한꺼번에 지불 완료 그렇게 보입니다. 아, 이런 남편도 있으시네. 9159님은 저에게 장미란 결혼기념일입니다. 장미란 씨 안녕하시겠죠? 갑자기 장미란 씨 잘 사시나? 남편이 매년 결혼 1주년부터 작년 결혼 32주년까지 장미 한 송이씩 32송이를 선물해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결혼기념일이라 장미꽃도 비쌀 텐데 말이죠. 앞으로 평생 몇 송이의 장미를 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어머나 세상에, 아직까지 이렇게 애인처럼 막 설레는 그 연인처럼 사시는 부부도 있네요. 그 꾸준함이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그 32년의 결혼 기념일 때마다 늘 사이가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꼭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보다 뭐 다른 문제들, 우리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뭐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 노신사가 장미 한 송이를 꽃집에서 수줍게 사서 가시는 모습을 막 상상하니까 아, 이거는 드라마인데 싶습니다. 8123님은 장미는 젊음입니다. 세 번째 20살 예순을 맞아보니 장미가 더 예쁘고 젊음을 상징하는 것 같네요. 그래도 늦은 봄을 장미향을 즐기면서 오늘을 보냅니다. 장미는 좀 이렇게 화려하고 존재감이 있는 꽃이잖아요. 그래서 범접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꽃이기도 하죠. 6035님은 아 이거 무슨 장미? 약간 저는 약간 튤립인 줄 알았어요. 약간 하얀 꽃잎의 그 끄트머리만 진 분홍인데 그리고 장미가 활짝 피지 않았고 근데 남편분이 꽃집을 지나가다가 선물해줬다고. 그래, 우리 동네에는 꽃집이 없어서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해야겠습니다. 언제나 해피님은 첫 아이 낳고 시장 가는 길, 버스 타고 멍하니 창밖으로 보이는 줄장미를 보게 됐죠. 어찌나 붉고 아름다운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또르르. 언 31년 전 얘기입니다. 아, 그때 눈물이 왜 났을까요? 나도 한때는 저 장미꽃 같았는데 이제는 애기 기저귀나 갈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셨을까요? 장미가 잘못했네, 그죠? 덜 예쁘고 덜 붉고 붉었어야지. 근데 또 돌이켜보니까 31년 전 그때 난 피지도 않은 장미 꽃봉오리였다.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우리 6035 언제나 해피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2부 주제는 장미고요. 부제는 그대 이름은 장미. 장미 하면 떠오르는 사람 이야기 전해주세요. 이어지는 곡은 영실님, 스칼렛 지우님,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이에요. You are the one that I want.

1182님, 주스 뉴튼의 Love's Been a Little Bit Hard on Me. 또 호레노츠님, 존 폴 영의 Love is in the Air. 그리고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 You're the One That

I want 였습니다. 3195번으로 오늘 결혼한 지 32년 되는 날인데 언제부터 5월 14일이 로즈데이였대요? 하시면서 이거는 저희한테 보낸 문자가 아니라 남편에게 보내신 문자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 주제는 장미죠. 은서님, 제가 연구소 다닐 때 102송이 장미를 들고 오신 연구사님이 계셨습니다. 100송이 장미를 두는 두 번째 여자라나 뭐라나? 다음날 바로 들려드렸고 남편이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비누로 만든 장미를 선물하며 이거는 시들지 않으니 앞으로는 더 없다는 식으로 주더라고요. 아, 싱글일 때 그리고 이제 기혼 생활을 하면서 아니 근데 큰일 나실 분이네. 앞에 분이 연구사님 거짓말을 진짜 하나도 못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100송 있는 장미고 2송 있는 당신과 접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의 남편분도 그렇게 막 로맨틱한 분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은서님이 이런 스타일의 남자분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잘못이 있다기보다 은서님 취향이 그냥 그렇다 싶습니다. 7162님은 장미는 저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대문 대신에 아치로 장미를 심으셨거든요. 장미꽃이 한창 필 무렵 심장마비로 54살에 작고하셨습니다. 지금의 저보다 더 젊으셨던 아버지. 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올해 저는 60이 됐네요. 아 진짜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네요. 진짜 정말 다 못 피우시고. 근데 꽃은 성별을 가리지 않죠. 꽃 잘 키우고 다루시는 남자분들도 많으시고 꽃을 든 남자 우리 아버님. 아, 좀 있으면 또 기일이 다가온다고 하셨는데 마음 잘 추스르시길 바래요. 장미님. 오, 닉네임이 장미예요. 장미? 제 닉네임이 장미잖아요. 신랑이 지어줬는데 제 마음에 쏙 들기도 하고 신랑 친구들도 그렇고 동네에선 저를 장미라 불러요. 갑자기 라떼 학교 생활이 생각이 납니다. 왜 우리 노는 친구들 가운데 흑장미파와 백장미파가 있었어요. 우리 장미님 조복희씨 어느 장미파셨는지 약간 일장 느낌이 납니다. 장미파 일장? 영표님은 두 번째 그녀와 만나던 날 장미 한 송이를 그녀에게 건네주는데 살짝 얼굴을 붉히며 수줍어 했죠. 이제는 어느덧 부분 가발을 제 머리에 얹어놓고 깔깔대는 여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셨는데 지금까지 장미 받고 수줍어 하면 그것도 좀 힘들다. 그죠? 세일러문님 장미는 돈으로 만들어 포장해주면 더 좋다 하셨는데 흑장미, 백장미, 노란장미 등등 그 중에 으뜸은 돈장미여라. 4816님 그래도 장미는 설렘이죠. 언제 봐도 기분 좋고 행복해지는 뜨겁게 사랑하게 붉은 장미 저를 설레게 합니다 하셨는데 장미만큼 나를 설레게 하는 거? 커피 쿠폰 아닐까요? 우리 4816님 커피 쿠폰 전합니다. 모두 감사하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잭슨5예요. 레몬님 또 명한님 캔디핑님 신청하셨고요. I'll be there.

1527, 1516 호세 마리찬 뷰티풀 걸이었고요. 또 제츠의 You Got It All, 또 잭슨 5의 I'll Be There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 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4957님 커피 쿠폰 전하고요. 존댓모입니다. Sunshine on my shoulders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학교 가기 무서워요.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정말 저 아니에요.
4: 정교하게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과 이미지, 이제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몇 초의 조작이 피해자에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딥페이크 대응 기술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만든 범죄, 이제는 더 강력한 기술로 막아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디지털 세상.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7: 한국

0: 경제신문지 휴CBS 노컷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업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삼성전자 사측이 노동조합에 연이어 추가 대화 제안을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에 앞서 중단된 사후 조정을 오는 16일에 재개하자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중노위에 이어서 삼성전자 사측도 노사 간 추가 대화를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노조 측 대표 최승호 초기업노조위원장은 성과급 제도화와 투명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며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공식 환영식에 이어서 정상회담에 돌입했습니다. 시 주석은 모두 발언에서 양국은 적수가 아니라 동반자가 돼 공동 번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아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대만 문제가 미중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부딪히거나 심지어 충돌할 것이고 중미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밀어넣을 것이라며 대만 해협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미 양국의 최대 공약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충돌을 직접 경고한 시 주석의 언급은 그간 중국의 대만 문제 발언들과 비교할 때 한층 수위가 높아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 남우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근처에 해적이 있던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금 더 조사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이란 측에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공격 주체가 확인이 다 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행체가 포착됐다는 남호 CCTV 영상에 대해서는 선주 측에서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선주를 설득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져야 최고 가격제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호르무즈 상황이 안정화되고 국제 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 최고 가격 제도가 종료될 것이라며 국제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최고 가격제의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해외 주요국들도 한국과 유사한 고유가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석유 가격 상승률은 휘발유 19%, 경유 26%로 다른 국가들보다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최고 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보전 기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 2시 5분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2분기 어떤가요? 이면 첫 번째 트랙 UP로 시작했어요. 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부르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인사올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우리 봉팔님들? 어제 보이는 라디오가 있는 날이었는데 마지막 쯤에 다이어트 언제 끝나님이 새싹 봉팔님이시거든요. 이런 문자를 남기셨어요. 봉디는 봉디같이 생겨서 신기하기 해요. 봉디같이 생겨서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칭찬이냐 물었더니 뒤늦게 칭찬입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이는 라디오를 접하기 이전에 제 목소리만 듣고는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셨었는지, 그러니까 목소리에도

0: 형태가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봉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봉규입니다. 방금 뭐가 달랐던 것 같아요? 눈치채셨어요? 자, 다시. 안녕하세요. 이봉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봉규입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전자는 웃으면서 말했고 후자는 그냥 무표정으로 얘기했어요. 다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봉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봉규입니다. 다르죠? 느껴지죠? 웃으면서 말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보이지 않더라도 호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음성의 신비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듣고 그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봉팔님들은 처음에 제 목소리를 듣고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커피향이 솔솔 나는 듯한 목소리? 아니면 피톤치드 가득한 숲에 있는 것 마냥 상쾌한 목소리? 아니면 그냥 순댓국? A면에서는 저는 우리 봉팔님들의 이 아이디와 사연만 보니까 음성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봉팔님들이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봉팔님들께서 생각하는 본인 목소리의 이미지, 목소리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표현해 주세요. 허세를 부려도 좋고 미사오구 팍팍팍 넣어도 좋으니까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 목소리의 이미지는 이런 것 같다.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사연과 신청곡. 나는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그냥 저 봉지의 목소리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 보내주셔도 좋아요. 저는 태어나서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긁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남겨주셔도 됩니다. 커피 쿠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 지금부터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무표정.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입니다. 광고주님.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1: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이제 여행 갈 때마다
2: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3: 위제로
0: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1: 이야.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다비치 마이맨이었고요. 그전 곡 예술의 전당포님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시아의 근원 목소리. 오늘 사연과 신청곡 대 예의면 우리 봉팔님들의 목소리, 본인 목소리의 이미지를 저에게 설명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신청을 남겨주셨던 예술의 전당포님은 타짜의 너구리 형사 목소리라고 하십니다. 타짜의 너구리 형사. 그러면 상당한 저음이란 말이거든요. 얼마나 저음이냐면
1: 그날 변경장에 기차에서 떨어진 게 강변역 근처라고.
0: 이거보다 더 내려가야 돼요. 제 최저치입니다 이게. 아 궁금한데요. 아, 평소에도 너구리 형사처럼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목소리가. 대짜리님은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봉디 목소리는 굉장히 샤프할 것 같았어요. 제 목소리를 이제 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소리는 샤프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 아니었다. CBS 입사할 때는 제가 샤프심 두께로 비유하자면 한 0.3mm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0.9mm 됐습니다. 제 샤프심. 많이 두꺼워졌어요. 결혼하고. 아 빼긴 뺄 거예요. 예. 7824번님 저는 봉디가 말하자마자 웃는 것과 무표정 바로 맞췄어요. 이분은 듣는 귀가 상당하십니다. 바로 맞췄다는 거 보니까. 저는 제 목소리가 샤베트 같아요. 가늘고 얇은 시원한 고음이 있거든요. 샤베트? 파인애플 샤베트예요? 어떤 샤베트? 딸기 샤베트예요? 이분 목소리 너무 듣고 싶으신데요. 아니 너무 듣고 싶은데요. 말이 나온 김에 뭐 저희가 오늘 계획하진 않았지만 일부 끝날 때쯤에 제가 오늘 사연을 소개하면서 가장 이분은 너무나도 들어보고 싶다 하는 그 목소리 주인공에게 깜짝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예정되지 않은 전화를 한번 걸어서 이분이 뭐 받아주시면 감사한 거고 뭐 못 받으시면 그냥 비면 넘어가야죠. 예, 깜짝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가장 듣고 싶은 사람. 일단 샤베트 요분 한번 후보로 올려보고요. 1136번님은 야 라디오 PD들이 탐낼 만한 인재인 것 같은데요. 요 정도면. 저는요. 라디오 밤 10시 타임 DJ에 어울리는 남자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 여잔데 남자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남성인데 그런 소리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10시에 방송되는 CBS 음악 FM 꿈과 음악 사이에 들으면 허윤희 DJ 목소리 진짜 완전 10년 전에 아니 20년 아 10년 15년 전에 제가 그때부터 들었는데 와 이 사람 대체 누구야? 정말 고급 양탄자 같은 소리가 나잖아요. 지금도 종종 밤에 운전할 때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소리. 근데 1136번님이 그런 주인공이시라고요? 궁금한데요. 아자님 제가 말하면서 듣는 목소리는 아나운서 스타일이라 생각했는데 녹음해서 들어본 목소리는 코막힌 비만성대 탁성입니다. 코막힌 비만성대 탁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살찐 소리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감을 가지시라고요. 목소리도 기세입니다, 여러분. 1497번님, 저는 옛날부터 허스키한 목소리라서 친구가 남자 만나러 갈 때 입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좀 여자다워진 것 같아요. 오, 예전에는 허스키했는데 지금은 좀 소리가 더 가늘어졌다. 뭐 이런 목소리인 것 같고요. 기쁨 사람 마음님, 봉디는 개구쟁이 느낌이에요. 제 목소리는 기운이 없죠. 저도 사실 평소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한 3시간 말하면 낙다운이에요. 방송이니까 이렇게 또박또박 힘있게 얘기하지 평소 같으면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힘없는, 매갈이 없는, 기운 없는 그런 소리를 냅니다. 자, 우리 봉팔님들의 목소리 계속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저는 두 분이 오늘 상당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샤베트님과 그리고 밤 10시 DJ 두 분 일단 듣고 싶어요. 자, 델리 스파이스의 곡 한 곡 듣겠습니다. 차우차우.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롤러코스터 라디오를 크게 켜고였고요. 그 전곡 델리스파이스 차우차우 재생해드렸습니다. 오늘 목소리 얘기를 A면에 나누고 있고 잠시 뒤에 봉팔님 한 분을 연결해서 진짜 한번 그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24번님은 아 봉디 목소리는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요. 구수한 집된장에 신선한 해물이 잔뜩 들어간 감칠맛 폭발하는 해물탕 대짜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작가세요? 아, 이런 극찬이 어디 있습니까? 신선한 해물탕 감칠맛 폭발 됐자 특제 소스에 와사비 준비 틀어요? 어우, 고맙습니다. 안 먹어도 해물탕 먹는 맛이 나잖아요. 이 방송 들어도. 그쵸? 흑구맘님은 저는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가 처음 통화할 때 다들 학생인 줄 알았다 하시더라고요. 물론 목소리만요. 허허허. 어른스러운 목소리를 내리면 음을 낮출까요? 좀 톤을 낮추면은 이게 사람이 좀 차분해 보게 진중해 보이니까 조금 더 어른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나긴 하겠죠. 그렇죠? 5805번님은 저는 우아하게 말한다는 소리를 좀 들었어요. 언젠가 택시를 탔더니 기사님이 방송일 하냐고 묻더군요. 하하하. 그래요? 에일리 보여줄게 들을 수 있을까요? 아, 보여주고 싶으세요? 그 목소리를 우아하게? 아, 5805번님도 궁금한데요. 얼마나 우아하길래 기사님이 방송일 하냐고 물어보셨을까? 012번님. 저는 배우로 활동을 했었던 터라 여성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으면 좋다고 해요. 저는 다양한 목소리를 갖고 있지만 평시에는 신뢰를 주는 신해철님 타입의 중저음입니다. 봉지도 뉴스톤 좋아요. 근데 어떤가요? 맨 처음에 들었을 땐 까불이라 별로였는데 이제는 아주 친근해요. 까불봉디. 고맙습니다. 우리 배우님. 혹시 출연하셨던 작품을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아, 신해철님 타입의 중저음이다. 다미님은 예전에 회사 면접자들에게 전화통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목소리를 듣고 일부러 면접 오신 분이 있었어요. 크으, 영어는 날짜 MSG 들어갔는데 면접 보러 그냥 간 건지 뭘 목소리를 듣고 일부러 면접을 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회사 입사하고 싶었던 사람들인데 지원자인데. 아, 다미님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742번님 다섯 글자로 본인의 목소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5월의 햇살 같아요. 5월의 햇살? 아, 바람결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같은 그런 목소리? 그 5월의 햇살은 자외선이 어때요? 자외선 강해요? 약해요? 자, 다섯 명의 후보를 제가 방금 골랐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봉팔님들이 한 분을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1번, 10시 DJ남, 10시 밤 DJ남의 목소리. 10시 DJ남, 밤 10시 목소리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샤베트 같다는 목소리. 본인의 목소리가 샤베트다. 어떤 샤베트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3번, 우아하신 분. 우아한 장미희라고 할게요. 장미희. 우아한 장미희. 택시기사님이 물어보셨다고 했죠. 4번, 우리 다미님, 면접 보러 일부러 갔다. 그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5번, 우리 배우분. 지금 이 배우분도 궁금해요. 자, 1번 10시 DJ, 2번 샤베트 목소리, 3 우아한 장미, 4번 면접자들을 불러모은 목소리, 5번 배우 목소리. 자, 1번부터 5번 노래 한 곡 나갈 동안 우리 봉팔님들이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께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오케이?

0: 0372번님 신청해 주신 SG워너비의 라라라 듣고 왔습니다. 자, 이 곡이 나가는 동안 우리 봉팔님들 가장 듣고 싶은 목소리를 뽑아주셨는데요. 저희가 집계한 결과 이분이 우리 봉팔님들이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목소리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7824번님이세요. 아까 이렇게 문자를 소개해 주셨었습니다. 전 제 목소리가 샤베트 같아요. 가늘고 얇은 시원한 고음이 있거든요. 본인의 목소리를 샤베트 같다고 표현해 주신 분, 어떤 샤베트인지 한번 저희가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섭외 없이 그냥 생으로 바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안 받으시면 그냥 뭐 바쁘신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죠. 뭐 저희가 뭐 전화번호도 노출이 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뭐 스팸 전화로 생각하시고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안 받으신 것 보니까 샤베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한라봉이든 뭐 파인애플이든 요구르트든 샤베트 달콤한 소리 듣고 싶었는데 자 이분은 바쁘신 모양이에요. 자 샤베트님 안녕히 가세요. 샤베트 예, 들어가세요. 샤베트 아쉽네. 우리 봉팔님도 샤베트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한번 연결해봤는데 자 그러면 안 되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2번 이순이였어요. 이순이 아 배우분 한때 배우를 활동하셨던 012번님 여성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으면 다 좋다고 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갖고 있대요.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를 갖고 계실지 또 평소에는 또 신뢰감을 주는 중점을 갖고 계시다. 전화 연결 들어갑니다. 012번님 처음에는 또 제가 까불이라
1: 전화를 받을 수 없...

0: 예.
1: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0: 아, 정말. 아, 배우님, 아, 좀 바쁘세요? 알겠어요. 진짜 마지막 한 명. 우리 제작진, 저 마지막 한 명만. 아, 제가 부탁 한번 할게요. 아, 이대로 뭔가 끝내면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들어보고 싶은 목소리. 아, 10시 DJ남. 10시, 밤 10시 DJ 목소리로 적합하다고 스스로 자평해 주신 분. 어, 이분 1236번님께 저희가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받으시면 감사한 거고 안 받으시면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예. 1236번님께 전화를 걸어봅니다. 자, 1236번. 네, 안녕하세요.
2: 예, 네, 안녕하세요. 붕비.
0: 어, 혹시 밤 10시 DJ 그 취업을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2: 아, 예.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0: 아, 지금 밤 10시 맞나요?
2: 아, 지금 낮인데 아, 붕디 텐션에 지금 제가 업이 돼 있어 가지고 아, 제 원래 그 톤이 예. 약간 예, 다듬어지지 않았네요.
0: 자, 그러면 네. 어, 1236번님 우리 잠깐 말을 하면서 풀어 보기로 해요. 혹시 네. 어디에 계시는 누구신지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수원에서 예. 운동 강사하고 있는 정태웅이라고 합니다.
0: 운동
2: 강사.
0: 아, 운동 강사.
2: 예, 예.
0: 아, 평소에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직업이시겠네요. 그러면 예, 강사님이시니까.
2: 제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5-6 타임 하다 보니까 예. 남아나질 않습니다, 사실.
0: 아, 오늘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죠?
2: 아, 지금
0: 예, 예.
2: 사실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기다리는 와중에 좀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자, 한번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볼까요? 본인만의 아, 루틴이 있습니까? 목소리를 가다듬는 루틴?
2: 아, 가다듬는 루틴 한번 제가 잠시 좀 수학이 좀 떨어뜨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네.
2: 안녕하세요. 아, 예, 가다듬었습니다.
0: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게.
2: 아, 원래 좀 예, 본격적으로 가다듬을 수 있는데
0: 아, 예, 아 전화 통화 중이니까
2: 늘어지면, 예, 늘어지면 안 되니까
0: 아, 네. 오, 방송을 좀 아시는 분 같아요.
2: 아, 그 봉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0: 아, 너무 재밌으신 분이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좀 밤 네. 10시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할게요. 지금이 2시 48분인데 네. 네. 시간을 좀 확 뒤로 가보겠습니다. 10시 네. 48분이에요 지금. 밤 10시 48분 네. 그러면서 이 멘트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과 음악 사이의 DJ, 그리고 본명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때요?
2: 예, 좋습니다.
0: 안녕하세요, 꿈과 음악 사이의 DJ 누구입니다.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능할까요?
2: 예, 시작하겠습니다.
0: 예, 3, 2, 1, 고. 배경음악 필요하세요, 근데?
2: 아, 주시면 좋죠.
0: 아, 그러면 저희가 그냥 그 10시, 10시에 예. 실제 BG를 깔아드릴게요.
2: 아, 예, 좋습니다.
0: 예, 10시 BG를 깔아드릴 테니까 한번 예, 요걸 한번 예. 가보겠습니다.
2: 예, 가겠습니다.
0: 예, 예, 예.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자, 자, 한번 아, 아무 음악이나 그냥 좀 좋은 걸로 깔아드릴게요.
2: 예, 예, 알겠습니다.
0: 뭐 선호하신 음악 있으실까요?
2: 잔잔한 건 그냥 아무거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잔잔한 걸로. 알겠습니다. 예. 지금 준비되신 거죠?
2: 예, 됐습니다.
0: 아, 지금 약간 너무 경박했어요. 예, 됐습니다. 아, 이거 너무 경박하잖아요. 지금, 아, 지금 마음 예, 가다듬고. 아, 웃지 말아요, 우리. 있었어요. 밤 예. 10시 49분이에요.
2: 네, 아, 그러네요. 네, 네.
0: 준비됐습니다. 이런 톤으로. 자, 가보겠습니다. 비즈부터 큐, 비즈 올리고. 자, 안녕하세요, 꿈과 음악 사이의 큐.
2: 안녕하세요, 꿈과 음악 사이의 DJ 정태용입니다. 우리 괜찮았나요?
0: 아, 좋았어요.
2: 좋았어요. 아, 봉디한테 인정받으니까 아, 굉장히
0: 정말. 아, 자리 바꿔야겠는데요. 어, 이쪽으로 오셔야겠는데요.
2: 낮의 봉디는 제법 극강입니다.
0: 이야, 고맙습니다.
2: 아, 아닙니다. 진짜 어떤가요와 봉디의 진짜 빅팬입니다.
0: 오늘 너무 연결돼서 감사드리고요.
2: 예.
0: 저희가 혹시 운동 강사하신데 치콜 세트 드려도 괜찮을까요? 드십니까?
2: 아, 뭐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예, 저희가 선물로 치콜 세트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듣고 싶은 곡도 있으시면 바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저희가 이따가 아, 네. 준비해놓겠습니다.
2: 아, 또 어제 저기 PD 분께서 근 한 달 동안 틀어줬던 노래는 좀 피하신다고 했는데 아,
0: 야.
2: 자, 그럼 제가 그럼 가장 여름에 선호하는 노래 듀스의 여름 안에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0: 물론입니다.
2: 아,
0: 그러면은 좀 네. 여름 안에서를 지금 바로 재생할 테니까
2: 네.
0: 지금 밤 10시 50분에 여름 안에서가 나가는 거예요.
2: 아,
0: DJ처럼 바로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우리 봉팔님께서.
2: 네, 제가 그러면 편하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0: 좋아요. 아, 멘트 아무나 상관없어요?
2: 네, 알겠습니다. 네, 코너 이름 아니 그
0: 아, 코너까지 짜시려고요 그 사이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우리 듀스 여름 안에서 전해드립니다. 요걸로 갈게요. 아, 멘트. 네.

0: 담백하게 그렇게
1: 담백하게. 네, 담백하게. 네. 렛츠 고.
0: 주스 여름 안에서 들어가겠습니다.
1: 오늘 연결 감사드립니다.
0: 예, 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1236번님 신청해 주신 듀스 여름 안에서 재생해 드렸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느긋한 뚜기님이 유쾌한 통화에 빵 웃었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신 분이 은인이세요. 정말 저희 방송의 은인 맞습니다. 자칫 연결 실패로 끝났을 뻔했는데 연결이 돼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방송국에 밤 10시에 DJ가 공석이 나면 저희 회사 국장님께 DJ 후보로 제가 추천을 꼭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힘이 없어요. 박정희.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 공원에서 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전후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주 대비 평균 0.28% 상승했습니다. 강남구가 12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약세에서 벗어났고 중위권 이하 지역에서는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졌습니다. 성북구가 종암, 도남동,

0: 일간지 위주로 가격이 크게 올랐고 서대문구, 강서구, 종로구, 동대문구, 강북구, 구로구 등 외곽을 포함한 중하위권 중심으로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인천시가 중동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생산 고용 활성화를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대출이자 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금융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의 0.5%포인트에서 2%포인트까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수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신청은 인천시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비즈OK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그냥드림 본사업을 내일부터 계양구를 시작으로 5개 군구 7곳에서 본격 추진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시범 운영 기간에는 천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인천시는 이용자 집중에 따른 혼잡 문제를 개선해 운영할 계획이며 위기 가구는 별도 소득 재산 조사 없이 가구당 최대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최대 3차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오늘 시청 애뜰광장에서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지정해 집중 홍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식품안전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 CJ제일제당과 동서식품 등 30여 개 식품업체가 참여한 특별판매전과 식중독 예방, 영양, 금연 상담 등 다양한 체험 홍보관도 운영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기도가 운영한 경기제도전학교 수료생 200명 가운데 89명이 취업, 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희망자는 67.8%, 창업 희망자는 11%가 제도전에 성공했으며 심리회복과 맞춤형 컨설팅, 자금 지원 연계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교육규모를 250명으로 확대해 추가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3도, 습도는 32%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3: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8: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9: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8: 이 무브, 이 텐션, 이 리듬과 함께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이번 주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트랙 수지맘님 신청해 주신 하늘의 웃기네 재생해 드리고 왔습니다. 자, 비면 접속 체크 들어갑니다. 어떤가요? 듣고 계신 봉팔님들 잘 듣고 계신지 체크해 보는 시간이에요. 접속을 하셨나 안 하셨나 알아보려면 우리 봉팔님들께서 뭐 하나라도 남기셔야겠죠. 너무 바쁘다면 점 하나만 찍어도 좋고 키키키키키키 이렇게 웃음소리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오늘 내 이름이 불리고 싶다. 여러분의 소중한 성함 세 글자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에너지봉, 긍정봉, 텐션봉, 응원봉을 힘껏 휘둘러드리겠습니다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접속 체크 이 곡으로 시작합니다. We Ride. 어허, Brave Girls. 운전만

0: 전만 해요.
1: 진짜 이렇게 전만 찍어보내도 되나요? 물론이죠. 5056번님, 딸들 아빠님, 안소정도 힘내라. 단올 라이언님,
2: 장호민,
1: 장호민님도, 김진희님도 된다 된다 다 된다. 우상향 가자.

3479님, 전 이름이 두 글자인데 아, 세 글자인 사람만 보낼 수 있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이름 두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열 글자, 스무 글자여도 그냥 보내주세요. 블랭블랭님, 이름이 행복님이시랍니다. 진짜 이름이 행복님이래요. 성은 김이요, 이름은 행복, 김해피니스님도 접속. 어떤가요? 운전만에 가락이 흐르고 있는 가락시장 특파원 6618번님 가락시장에서 듣고 계시답니다. 가락시장에서 어떤 물품을 판매하고 계십니까? Let's go! 에이!

아니 막역해. Let's go. 3, 쉐비님, 6257번님, 5080번님, 루이스님, 0421번님 접속. 나이뮤지스 이어갑니다. 나이뮤지스. 나이뮤지스 돌스 이어가면서 아까 이름 두 글자였던 3479번님. 와, 이런 이름 처음 봤습니다. 성은 박이요, 이름은 력, 이름이 박력. 박력, 박력이 넘친다. 박력이 있다. 힘차게 밀고 나가는 힘이 남다르시겠어요, 우리 박력님. 면접에서 이 이름은 그냥 무조건 프리패스입니다. 정말 멋진 이름 부모님께서 지어주셨네요. 녹음하고 계세요? 오케이. 1888번님 녹음 준비 완료되셨나요? 우리 가족분들 성함 외쳐보겠습니다. 염규선, 염진이, 염진욱, 사랑해 우리 가족 파이팅!

입사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신동, 신동하, 아프지 말고 힘내라. 우리 박 기자님, 6257번님,

미아님이 정말 잊으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디 미아님이신데요. 성이 장, 이름이 미. 이름이 장미. 로즈님이십니다. 오늘 김행복님, 박영님, 장미님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장미데이 맞이해서 장미님 소리질러! 아들 학교 기다리는 중에 햇살팡팡님도 앵드마님님 보석 십자수 하면서 용인, 예은, 태균, 태연엄마 9848번님 접속 완료 김치 담으며 코스모스님 접속 완료 여기는 대한민국 텐션 넘버원 라디오 CBS 프리미엄 FM 텐션 정품은 이번 기회 어떤가요에서만

없이 눈치 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 봉팔님들 사셨으면 좋겠죠. 최미경 건강하자. 정유미님도 쳐서

J-Bone, that's Barry. Yeah. 나일 뮤지스의 돌스 재생해드렸고요. 그 전 곡 브레이브 걸스 운전만 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딸 연두사랑해 하신 연두사랑님 행복한 힐링님도 접속 감사드립니다. 9977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아들이 혼자 여행을 갔습니다. 홍콩 갔는데 덥다고 광저우로 이동했는데 거기도 덥다고 다시 상해 간다고 전화 왔습니다. 너무 더워서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다고. 여행은 날씨가 우선인데 제가 그랬거든요. 강피라 피라피라 강피라 그래도 좋은 시간 되길 강필이 힘내라고 이름 좀 불러주세요. 우리 강필님 상하이 이동하시면서 어떤가요? 혹시 듣고 계시다면 우리 어머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 아들 걱정에 정말 잠을 못 이룰 정도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늘 안전하게 여행하셔야 됩니다. 자,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2분기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구동성 퀴즈로 넘어가 봅니다. 추억이 방울방울 이구동성 퀴즈. 한마음 한목소리보다는 누군가 음이탈을 해줘야, 누군가 불협함을 내줘야 정답에 가까워지는 시간.

0: 자,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세 분 모셔봅니다. 알고 보니 우리 세 분 엔잠러시더라고요. 먼저 시간 날 때마다 아이들에게도 동화책을 읽어주신다고 합니다. 노라봉 쌤, 오늘 날씨 더운데 괜찮으셨어요?
1: 안녕하세요.

0: 날씨가 더워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왔어요. 놀아 놀아 놀아봉입니다.
1: 네, 다음은 최근에 또 네일아트 자격증을 따셨답니다. 허리케인 봉쌤, 어떻게 따신 거예요?
2: 요즘은 일 하나만 해서는 쉽지 않아요. 남들 주식 할 때 저는 네일 아트 공부했어요. 이제는 PRO, 프로랍니다. 봉디의 손톱도 저에게 맡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허리케인 봉입니다.
1: 마지막으로, 야, 이분이 커피를 내린답니다. 봉지모쌤, 너리만큼 제가 커피도 사랑합니다. 커피 커피. 언제 한번 제가 내리는 커피 한잔 대접해드리죠. 안녕하세요. 봉지모입니다.
3: 네, 바쁘신 세 분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기 방울방울 이구동성 퀴즈는 잠시 후 세 분이 한 단어를 세 음절로 나눠서 외쳐주실 거예요. 우리 봉팔님들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떤 단어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세 분이 외쳤으니까 세 음절이겠죠. 오케이?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저희가 다섯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 자, 1단계 세 분이 동시에 외치십니다. 잘 들어주세요. 귀 쫑긋 세워주시고 이구동성 퀴즈 문제 주세요. 와, 1단계 오늘 어려운데요. 잘 들리지가 않아요. 자,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3, 2, 1, 큐.
4: 저.
1: 아, 도대체 봉진모 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잖아요, 봉진모 쌤. 봉진모 쌤. 네. 봉진모 쌤, 이거 좀 명확하게 좀 발음을 해 주십시오. 그냥 뾰족한 소리밖에 안 들려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5: 알겠습니다.
1: 자, 1단계 세 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단계요.
4: 저.
1: 이번엔 뭔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나는 오늘 이 세 글자를 알았다. 세 글자 한 단어. 말이 되는 단어입니다. 국어 사전에 있는 단어예요. 문자 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고요. 2단계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사실 진짜 감을 못 잡겠죠, 우리가. 저는 정답을 알고 듣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자, 2단계 세 분 천천히 좀 외쳐주세요.
4: 저.

지금 가장 많은 오답으로 자전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전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자, 오늘 아직까지 정답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자전거의 자는 맞아요. 전거가 틀리다는 거. 자는 맞아요. 자, 오늘 세 분께 최초로 3단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께 실시간 3단계 부탁드릴게요. 3단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단계 주세요.

정답자가 3단계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 4단계. 오늘 자동차 지금 2단계, 지금 3단계에서 들어왔는데요. 4단계 갑니다. 자동차도 아니에요. 자, 4단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세 분.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0: 샤이니 데리러 가였고요. 위너 러브 미 러브 미 그 전곡으로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이구동성 퀴즈 우리 봉팔님들이 정말 어려워하셨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안 들리는 날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일단 오답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전자 나왔고요. 육댕이 아빠님, 우팔샤브님 편의점 있었고요. 오늘도 화이팅님 자장면. 지금 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계속 왔습니다. 1497번님 자격증, 나플나플님 자기장, 1985번님 보자기. 아, 보자기? 보자기 거의 다 왔는데. 럭키럭키님 초접전, 5202번님 초코칩, 5058번님 초저녁. 지금 초도 나왔어요. 음휴시인님 차고장. 자, 오늘 정답 딱 3명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코너에서 정답자가 안 나온 날은 제가 요걸 진행해본 이래로 처음입니다. 자, 세 분 천천히 다섯 분 왔어요? 뒤늦게? 오케이. 제가 말하는 중에는 체크를 못했네요. 다섯 분 다 왔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자, 오늘 정답 세 분 천천히 외쳐주십시오. 어떤 글자였죠?
1: 저...
2: 뭐?
1: 자!
0: 오늘 정답 초보요. 초보자였습니다. 초보요. 초보. 운전 초보할 때 초보. 초보자. 어떤 일에 있어서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초보자라고 하잖아요. 초보자. 이거 뭐 새로 생긴 신조어예요? 초보자. 죄송합니다. 사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예. 초보자. 이제 들리십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구동성 세 분.
1: 저...
2: 뭐?
1: 자!
0: 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들려요. 오늘 가장 많은 오답으로 아까 그 자전거. 처음에 자전거가 많이 왔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와가지고 저희 제작진이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 집에 가시는 거 제가 억지로 잡고 와가지고 좀 4단계까지만 외쳐달라고 해서 좀 4단계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2단계까지 계약이 돼 있거든요. 4단계까지 했으니까 2단계 더 했으니까 저희가 오늘 좀 페이를 더 챙겨드려야겠습니다. 아, 세 분 지금 밖에서 한바 웃음을 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저희가 좀 페이를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고맙습니다. 자, 정답 맞

찾으신 분들이세요. 아, 영광의 주인공입니다. 우짜하님, 7688번님, 2130번님, 밤토리님, 소희님. 소모주의 길을 갖고 계신 다섯 분께 커피 쿠폰 챙겨드리죠. 당첨자 홈페이지 선곡표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노래 재생.

20세기 전 세계에서 발표된 곡, 그걸 다 통틀어서 탑 100을 뽑자면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가 무조건 들어가겠죠. 그 곡을 진우션의 느낌으로 리메이크한 버전 만나보셨고요. 그 전 곡 파란이었습니다. 첫사랑.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습니다. 9787번님이세요. 제주도에서 접속합니다. 제주도라 등원 시스템이 육지 같지 않아서 일하다 말고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 2학년 아들 픽업해서 학원 넣어주는 길입니다. 매번 학교 가는 길에 아들과 함께 듣는 어떤가요? 해서 매번 문자 보내보라고 보채는 우리 아들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선우 아저씨가 너무 늦게 소개했죠? 이미 학원 들어가실 시간이라 미안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선우야, 아빠가 엄청 사랑해. 우리 아버님도 일하다 말고 등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9330번님이신데요. 접속 체크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운전 중이라 하지 못하고 계속 듣기만 하다가 이제야 문자 보냅니다. 저는 평범한 이름이에요. 박정은입니다. 어떤가요? DJ로서 박정은이란 이름은 포맨과 박정은이 함께 부른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를 떠올리게 합니다. 늦게라도 문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정은이 부르는 곡 듣겠습니다.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9: 어디까지 가시나요?
10: 살아서 장까지요.
9: 혹시 닥터 캡슐 전?
11: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커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6: TBX 타고 상품권 타고.
5: 트러커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7: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TBX.
8: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9: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서울 현재 기온 31.1도. 오늘도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던 방송 어떤가에서 준비한 마지막 트랙은 토이 이지영입니다. 뜨거운 안녕.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지의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텐탄을 방문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이 어땠냐는 기자 질문에 훌륭하다고 답하면서 중국은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양국 정상회담은 135분 동안 진행됐으며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방중단 자격으로 회담에 참석한 미국 기업인들도 접견했다고 관영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오늘 회담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팀쿡 애플 CEO 등 미국의 산업기술계를 대표하는 거물급 기업인들이 배석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에서 20일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 일정을 국회에 전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찾아 정상회담을 한 데 따라 이 대통령 고향인 안동에서 차기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중동 정세에 대응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주요 광물의 공급망 강화 등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확인할 전망이라고 교도

0: 교통통신은 전했습니다. 경찰이 6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여 1,500명이 넘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뤄진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으로 1,284건을 적발해 1,553명을 검거했으며 51명은 구속됐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30대가 절반 넘게 차지했고 불법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담보로 요구한 뒤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미리 확보한 지인, 가족 정보를 이용해 불법 채권 추심을 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고리대와 도박은 망국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이같이 적은 뒤 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이고 이자율이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가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고생을 거리에서 살해한 장윤기는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고 스토킹범으로 신고한 외국인 여성을 당초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가 애꿎은 약자에게 분풀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이 희생된 이번 사건을 수사 초기 이상동기 범죄로 추정했던 경찰은 장윤기의 범행을 계획형 분노범죄로 결론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 A씨로부터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됐으며 신고 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타지역으로 떠난 A씨를 찾지 못한 장윤기는 다른 분노 표출 대상을 물색했고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잔혹한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산란계 사육 농가로 구성된 대한산란계협회가 3년간 사실상 계란 가격을 결정해온 사실이 적발돼 수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도, 습도는 29%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6: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누군가의 전부를 다 안다고 착각할 때 있죠. 겉모습이나 편견 때문에 그 사람 안에 감춰진 진짜 빛을 지나치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서야 깨달아요. 그때 내가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누구보다 뜨거운 꿈을 품고 있었고 가볍게 여겼던 인연이 다시 없을 소중한 기회였단 사실을요.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주변의 평판 대신 그 사람 본연의 매력을 찬찬히 들여다봐주면 좋겠습니다. 에이브릴 라빈이에요. 스케이터 보이.

0: 에이브릴 라빈의 스케이터 보이 라이키 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오진의 라이키 팝 하이오진입니다.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예술의 전당포님이 안양천에서 스케이트보드 타는 하디 봤어요 하셔서 왜? 했는데 꿈에. 저 탄 적이 없거든요. 근데 보셨다 해가지고 어? 했는데 꿈에 보셨다고. 에이, 꿈에서는 뭐 뭔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날씨가 정말 덥지 않나요? 와, 저 잠깐 아까 점심때 밥 먹으러 나갔다 왔는데 이건 봄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여름이 된 것 같더라고요. 6679님, 봄을 바로 내보내고 여름이 바로 왔네요. 반팔에 반바지 입고 다니는 분, 양산 쓰고 다니시는 분, 맞네요. 우와, 여름이다 하셨어요. 진짜, 아니 이렇게 갑자기 여름이 온다고요? 풍금새님은 아아가 생각나는 날. 그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셔야 되는 날인데.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 건강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기온 변화가 크면, 몸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고요. 하효진의 라이키 팝, 여러분이 듣고 싶으신 노래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기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이고요. CBS 레인보우도 열려 있습니다. 하효진의 라이키 팝,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0: 그렇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0: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여행.
3: 르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4: 르노.
5: 아, 또 눌어붙었네.
6: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뭔가 좀 시원해지는 음악 듣고 싶어가지고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스피너스의 It's a Shame이었고요. 8280님께서 청해주신 칼 다우글라스의 쿵푸 파이팅이었어요. 372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는 6계절이다 이런 썰이 있대요. 초여름, 한여름, 늦여름, 초겨울, 한겨울, 늦겨울. 아, 봄과 가을이 없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은 늦겨울에서 초여름 넘어가는 시기 같다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약간 중간이 없지 않나요, 날씨가? 갑자기 춥다가, 갑자기 덥다가. 아, 6계절설. 아, 4계절이 좋은데. 영시미님은 어제 여름옷 정리한 보람이 있습니다. 남편과 저

제가 모밀 아니에요. 자, 예술의 전당포님 저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500원 주셔야 돼요. 와 여러분 7405님이 어제 라이키팝으로 백수 탈출 테스트 보러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사연 보내주셨어요. 하디의 응원으로 백수 탈출 1차 통과입니다. 우와 감사해요. 최종 합격해서 꼭 인사드리러 올게요 하셨네요. 7405님 저 기억하고 있는 거 아시죠? 꼭 합격하셔가지고 저 합격했어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또 기억하고 있다가 완전 축하드릴게요. 파이팅! 아 떨리시겠다.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쁜 소식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 노래 들어볼까요? 지금 두 곡이 준비되어 있는데 제목이 똑같습니다. One More Try. 한 곡은 George Michael 버전이고요. 한 곡은 Time It이에요. 함께 들어보자.

하효진의 Like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브리엘의 Dreams였고요. 테스미나츠의 Sleeping Satellite까지 띄워드렸어요. 9119님이 여쭤볼 게 있어요 하시면서 아침에 삶은 고구마랑 아메리카노 한 잔 먹고 있거든요. 이거 나쁜 건가요? 그동안은 토스트만 먹다가 작년부터인가 고구마와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으로 건강식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게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 여쭤보셨는데 나쁘진 않지 않을까요? 왜냐면 고구마, 삶은 고구마는 진짜 말 그대로 좋은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좋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하니까 좋고 위만 좀 튼튼하시면 커피도 문제없지 않을까요? 뭐 이상한 거 먹는 과자 먹고 이런 거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삶은 계란 하나 추가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탄단 지방으로 뭐 아몬드? 탄단지,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잘 맞추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튼 삶은 고구마와 아메리카노 한 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먹는 얘기 엄청 하시는데 아 냉면 얘기가 많네요. 확실히 날이 더워서 그런가. 아 윤세호님은 여름에 물냉이 최고죠. 그쵸.

물냉면. 하, 좋죠. 갑자기 또 냉면 먹고 싶네요. 아까 뭐 돈가스에 냉모밀 먹은 거 아니에요 하셨는데 못 먹었거든요. 아, 조만간 냉모밀 한번 먹으러 갈까 봐요. 9140님이 어제 꿈에 갑자기 엄청 큰 꽃다발이 나왔는데 뭐지? 하고 일어나 보니까 오늘이 로즈데이라면서요? 하셨어요. 제가 또 이거 보고 우리 라이커님들이 6514님이 로즈데이에 인사드립니다. 장미꽃 받으신 분 손 하셨는데 몰랐다가 아 오늘이 로즈데이구나 알게 됐어요. 제가 우리 라이커님들께 이 꽃을 한 송이 한 송이 다 선물해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저는 장미꽃같이 이 사랑스러운 노래들로 함께 할게요. 나탈리 콜과 네킹 콜이 함께 했어요. Unforgettable 그리고 에디트 피아프의 힘 아 라무 사랑의 찬가 띄워드릴게요. 어디 가서 꽃 받았냐 장미 그 받았냐 하면 그것보다 더한 음악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세요.

세라 부은의 A Lover's Concerto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보내는 로즈데이의 고백이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하이오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습니다. 액터 뮤지션이 완성하는 압도적인 무대, 뮤지컬 파가니니예요. 이 공연은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입니다. 403호님 신청곡 마른5의 This Love 준비했어요. 여러분 포근하고 사랑 가득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S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5월 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오늘 무척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4도까지 치솟으면서 7월 말 8월 초에 해당하는 한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서쪽 지역에서도 30도 안팎의 내일은 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분간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이렇게 30도 안팎의 고온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내일은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고요. 큰 일교차에 따른 옷차림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7도, 부산과 광주 15도, 원주 대전 1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1도, 춘천 청주 30도, 광주와 대구 29도로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만큼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비교적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만 경남 남서 내륙과 호남 지역에서는 오늘 저녁까지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 공원에서 오 해피 장미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CBS 경제연구실.
5: CBS 경제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투자 수익,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성장펀드가 다음 주 출시됩니다.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우리 국민의 돈, 실제로 어떻게 쓰일지 따져보고요. 가입 고민하신 분들을 위한 정보도 드립니다. 전기차 전환에는 다 쓴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과제도 따라붙습니다. 전기차 선도국 중국은 지금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순환이용 기술을 고민 중인데요.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엿보입니다. 주간기후 브리핑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9: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아,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5: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CBS 정책부 최세윤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국민성장펀드 22일 전격 출시.
5: 네, 우리 방송에서 지난 2월에 이 1호 투자처가 전남 신안군 해상풍력 발전 사업으로 선정됐다. 네, 이런 소식 함께 전하면서 국민성장펀드 관련해서 알아봤었죠. 본격적인 판매 개시를 앞두고 있군요.
6: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22일에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됩니다. 지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이거 해라 걸러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정보글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5: 벌써 다니는군요.
6: 예, 오늘 이 점 정리해보고요. 또 이 국민성장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 건지 우리는 기후경제 관점으로 한번 해석해보겠습니다.
5: 네, 아주 좋습니다. 이게 어떤 펀드인지부터 정리하고 가죠.
6: 네. 일단 국가, 정부가 민간, 국민과 함께 미래 산업에 투자한다. 이게 기본적인 큰 그림이에요. 미래 산업이라고 하면 앞으로 20년간 나라의 신성장 동력이 될 첨단 산업 12개를 말하는데요. 뭐 여기에는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수소와 미래차,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앞으로 5년간 150조 원가량 투자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국민성장펀드는 이 중에서 일부로 이제 투입이 되는 겁니다. 총 모집액이 6천억 원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산업은행에서 출연을 하거나 민간 자금, 정부 재정 이런 게 조금씩 들어갑니다. 자,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이유가 혜택이 되게 크다는 점이에요. 그때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20% 범위 안에서는 손실을 정부가 우선 부담합니다.
5: 어휴, 대단하네요.
6: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손해를 보기 전에 정부가 그 손실을 일부 보전하겠다 이런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금 혜택이 상당합니다. 3천만 원 이하로 투자하면 투자 금액을 4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당 소득도 5년간 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성장펀드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거 3천만 원까지만 넣는 게 가성비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5: 아, 그래요? 예. 가입 조건이 있다고 하죠?
6: 네.
5: 예, 이거 한번 정리해 주시죠.
6: 네, 일단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또 만 15세 이상이라고 해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직전 3년 중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분들은 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자랑 배당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고액 자산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시중은행 10곳, 증권사 15곳에서 이제 가입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은행, 증권사 그냥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2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11일 목요일까지 3주간 판매가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6천억 원 물량이 소진이 된다. 그러면 그 3주 전이라도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5: 아, 조기 마감 될 수도 있고. 예. 어떻게 방문을 해야 됩니까? 이런 예. 금융기관에 아니면 온라인도 가능한가요?
6: 창구 직접 방문도 되고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5: 그래요.
6: 예,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 원, 그다음에 전용 계좌 기준으로는 5년간 총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요. 이게 펀드 만기가 5년이고요.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투자 후에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인출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5: 네. 이 투자 대상이 뭐 반도체다, AI다 해서

0: 첨단 전략 산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여기에 다 투자하는 겁니까?
1: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코스피 대형주 투자는 펀드 전체에서 딱 10%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안정성을 위해서 투자는 하되 그 규모는 제한돼 있는 거예요. 이 펀드는 아직 상장이 안 된 비상장 벤처기업 그리고 뭐 코스닥의 기술 특례로 갓 상장한 초기 기업에 성장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망한 스타트업이 성장 단계에서 이 자금 부족으로 정체를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명 이걸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펀드가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또 리스크도 당연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정부가 20% 손실을 보전한다고 했는데 그렇긴 해도 이게 원금 보장성 상품은 아니라는 점 반드시 그렇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0: 지난번에 우리 1호 투자처 신한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 평가해 봤었잖아요.
1: 네.
0: 이번에는 전반적인 국민성장 펀드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 기후 경제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 좀 해주시죠.
1: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국민성장펀드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첨단 전략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자라는 거잖아요. 지원 대상을 보면 이게 직접적인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그 인프라 구축에도 정부와 국민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 자료를 좀 보면 인프라로는 에너지 공급 및 전력망 설비, 용수 처리 시설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한 해상풍력 사업도 이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지금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지금 에너지 인프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에너지 업계, 산업 전반의 과제로 지금 전기화도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기존에 화석연료 쓰던 분야에 그러니까 화석연료 대신 전기를 쓴다. 그 에너지는 우리 수입할 필요가 없는 재생에너지를 주로 사용한다. 이런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성장펀드의 이런 전력망 관련 계획이요. 앞으로 산업 분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 분야의 전기화 트렌드를 더 가속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0: 이런 발전 설비, 특히 이제 발전 시설, 또 전력망, 이런 인프라 이쪽은 저는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1: 네.
0: 이게 발전 시설이 아무리 있어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루트, 그러니까 송배전망이 없으면 역시도 무용지물이잖아요.
1: 그렇죠.
0: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직접적인 전후방 연관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정부가 캐치한 것은 저는 잘한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직접 투자 분야 중에서도 미래차, 수소, 2차 전지 이런 기술 포함된다고요?
1: 그렇습니다. 미래차라고 하면 우리 전기차, 수소차 떠올리면 되겠죠. 이 자동차랑 모빌리티 산업이 이전에는 사실 제조업으로 그냥 분류가 됐다면 네. 지금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전동화 트렌드에 맞춰서 산업 분야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소프트웨어, 배터리, 전력망이랑 촘촘하게 연결되는 그런 산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성장펀드가 미래차를 지원한다. 이거는 단순히 차 한 대 만드는 걸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차가 달릴 전기 생태계를 같이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예.
1: 마지막으로 그래서 가입해야 돼 말아야 돼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내 자금 상황에 맞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여유 자금을 묶어둬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좀 충분하신 분들 그리고 세금을 좀 많이 내신 분들은 당연히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이게 1, 2년 안에 목돈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분들한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절세 계좌라고 하면은 보통 연금저축, IS 뭐 이런 계좌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계좌 세팅 아직 안 해두신 분들이라면 뭐 요거 먼저 세팅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요즘에 막 코스피 시장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단기 수익률 우리 도파민에 중독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단기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요거랑은 좀 맞지 않죠. 예, 그런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자금 상황 우선순위에 맞게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예. 제가 보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중요하고도 첨단으로 분류되는 산업들의 투자를 당연히 정부는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국민들이 직접 여기에 투자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경로를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국민의 관심을 또 유도할 수도 있고 또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뭐 완벽히 손실을 다 보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정도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0: 아마 그두 어떤 이해가 서로 합치되는 그런 펀드가 아닌가 싶고요.
1: 네.
0: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정부가 전략을 제대로 세워서 또 현장에서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부가가치 창출하고 시장을 넓히고 일자리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국민성장 펀드가 가진 그 의미를 확실히 드러내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어요.
1: 맞습니다. 산업
0: 자,
1: 전환에도 좀 도움이
0: 맞습니다.
1: 되면
0: 그럼요.
1: 좋겠고요.
0: 네. 다음 이야기 알아볼까요?
1: 전기차 폐배터리 수백만 톤 쏟아진다. 자, 지금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또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저마다의 이유로 전기차 보급을 엄청 확대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지금 전 세계에 보급된 전기차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0: 예, 제가 추 기자 질문할 줄 알고 미리 좀 찾아봤는데요.
1: 예.
0: 이 미국에 소재한 가트너라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 따르면 2025년 말 현재 전 세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에 9천만 대가
1: 9천만 대.
0: 보급이 돼 있고 올해 말까지 가면 한 1억 1,600만 대까지 보급이 될 것이다.
1: 누적량으로.
0: 예, 누적량으로 그렇게 나와 있네요.
1: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전기차 보급 대수 이제 100만 대 넘었어요. 그래서
0: 맞아요.
1: 이걸 더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 앞으로 되게 많이 늘어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되고 전기차를 가장 많이 생산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제가 국제에너지기구 저는 IEA에서
0: 네.
1: 추산한 자료를 봤더니 2024년 기준 전 세계에 1,730만 대의 전기차가 생산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에 무려 1,240만 대가 중국산입니다.
0: 그러니까 1년에 1,730만 대가 생산됐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그런 얘기네요. 정말 중국이 다른 나라를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한 지 10년 딱 됐어요. 이 사실은 그 전만 해도 존재감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중국이 자국 내 전기차 시장을 키우기 위한 정말 전략적인 전 국가적인 그런 지원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선두 주자로 올라섰죠.
1: 맞아요. 이게 처음에 전기차 초기에는 미국이랑 중국이 경쟁하는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정책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펴면서 완전히 지금은 달라진 거예요. 2015년부터 중국이 전기차 최대 공급국 자리를 지켜왔고요. 이 2015년이 특히 중요한 해인데요. 이때가 이제 미국이 그 직전에 이제 셰일 붐,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증산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2014년 하반기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저유가 기조가 좀 길어졌던 걸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4% 줄어들었어요. 2015년에. 근데 반대로 중국은 국가 정책에 힘입어서 2015년 전기차 판매량이 무려 3배 늘어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10년째 전기차 선도국 자리를 중국이 지켜온 거예요. 자, 그런 중국이 이제는 더 미룰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고민에 직면했던 소식입니다. 바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0: 야, 벌써 이제 이 전기차가 나온 지 엊그제인 것 같은데 전기차 폐차하면서 나오는 폐배터리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군요.
1: 맞습니다. 중국이 10년째 지금 전기차 선도국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폐배터리 처리에 대한 고민도 지금 가장 먼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0: 그렇겠네요.
1: 그래서 우리도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중국 산업연구기관 중상산업연구원이 이제 통계를 하나 낸게 있던데 이게 중국의 폐배터리가 작년에 104만 톤 발생했는데 2030년 305만 톤으로 늘 전망이라고 합니다. 350만 톤이에요. 이미 절대적인 발생량도 많지만 이게 앞으로 5년 내에 3배로 늘기 때문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반면에 이 폐배터리를 순환 이용하는 비율은 지금 공식 통계상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라도 좀 순환 이용 관련해서 다양한 기술 개발에 힘쓰고 또 이거를 새로운 산업으로 키워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산업에너지 절감 및 청정 생산 협회, 영어로 좀 CIECCPA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왕 샤오캉 협회장이 2030년까지 중국 전기차 배터리의 이 재활용 시장 규모가요. 순환 이용 시장 규모가 1,400억 위안을 넘을 걸로 예상한 바 있어요. 우리 돈으로 이게 약 30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꽤 크죠. 이게 시장 초기 단계인 2022년이랑 비교를 하면요. 시장 규모가 9배 이상 확대되기 때문에 거대한 블루오션이 열린다고 보는 겁니다.
0: 사실은 이제 전기차의 핵심은

0: 배터리인데요. 아무래도 배터리의 성능이 어디까지 유지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재사용할 것인지, 네. 또 재제조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예, 그리고 이제 재활용 이런 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아마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중국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다.
1: 네.
0: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0: 자, 중국 정부 차원에서 고민이 깊겠어요.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1: 네.
0: 중국 경제 구조상 정부 정책의 힘으로 전기차 시장을 키워온 것처럼 배터리 순환 이용 시장에서도 또 선두를 치고 나가고 싶고 이게 또 시장이 선점돼서 기술력이 생기면 다른 나라에 가서도 시장 참여를 또 할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선두로 치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네. 있겠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순환 이용 관련한 규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1일, 그러니까 4월 1일에 6개 부처 합동으로요. 신에너지 차량용 폐기물 배터리 재활용 및 종합 활용을 위한 임시 조치를 공식 시행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자, 중국에서는 지금 재활용 및 종합 활용이란 말을 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순환 이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이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배터리 순환 이용 방식이 크게 세 가지인데 재제조라고 하면 다시 전기차 배터리로 만드는 거예요. 성능이 괜찮은 게 남아있는 네. 것들. 그다음에 재사용은 우리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다른 제품으로 그렇죠.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은 그 안에 있는 이 핵심 광물을 추출해서 그 광물을 그냥 팔거나 뭐 다른 용도로 이용을 네. 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0: 비싸니까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중국에서 발표한 규제 핵심은요. 일단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다할 때 이거를 차량에서 임의로 분리하지 않도록 의무화한 거예요. 추적을 하겠다는 거죠.
0: 아.
1: 이게 지금 시장이 완전히 확립되기 전인데 소규모 기업이 벌써부터 폐배터리를 사다가 분해해서 파는 이 비공식 채널이 등장한 게 규제의 배경이 됐다고 해요.
0: 그래요.
1: 네. 아까 폐배터리 순환 이용률이 공식 통계상 한 30%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비공식 시장까지 합치면 약 40%. 작년 기준에 폐배터리 한 104만 톤 나왔으면 그중에 40만 톤 조금 넘게 재활용 또는 재사용 또는 재제조된 걸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이나 뭐 시장 같은 거를 좀 표준화해보자 하고 나선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하고 그 차량의 생산부터 판매, 뭐 유지 보수, 뭐 중간에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분해하는 거, 뭐 재활용, 종합 이용에 이르는 이 전기차 배터리의 전 생애 주기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는 이력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0: 아,
1: 이게 약간 세계 표준이 되고 있어요.
0: 맞아요.
1: 예, 유럽연합에서 먼저 만든 제품 이력제, 우리 패스포트 제도라는 거를 본보기로 삼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주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 하면 플레이어가 한 이제 세 개 종류가 있어요. 업종으로 치면 일단 비아디 같이 자동차를 직접 만드는 제조사 있고요. 그다음에 CATL처럼 배터리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구체 생산 기업으로도 유명한 리사이클 업체 GEM 같은 이런 전문 리사이클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뭐 비공식 채널까지 합하면 약 10만 개 업체가 지금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뛰어든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0: 예, 이게 전기차 소비자가 기존의 내연기관차 소비자보다 자동차 교체 주기가 빠르다고 해요.
1: 아, 새로운 전자 제품을 써보고 싶어서.
0: 예, 새로운 또 성능 예. 더 좋은 전기차,
1: 예.
0: 더 오래가는 배터리, 예. 뭐 충전 시간 짧은 배터리 이런 전기차를 또 수요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예. 이 시장이 갈수록 상당히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들이 전기차 예.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1: 예.
0: 훨씬 더 아마 배터리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커질 것이다.
1: 아, 그래서 이렇게 더 빨리 찾아오는 거군요.
0: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1: 예. 네. 중국 경제 외 구조상 정부 차원에서 좀 관리를 하려면 규제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주력해온 전기차 배터리는 주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해서 LFP 배터리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나 뭐 서구 여러 국가들은 그동안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배터리에 주력을
0: 맞아요.
1: 해왔습니다. 이 배터리 잠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배터리의 양극재로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 하면 원소기호 앞자리를 따서 이거를 NCM 배터리라고 보통 부르고요. 리튬 인산철 하면 이거 원소기호 따서 LFP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주로 LFP 배터리로 전기차를 생산해 왔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에서 안전하고 저렴한 편이라고 해요. 반면에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고 출력이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NCM 배터리 우리 주로 써온 니콜 아

0: 니켈, 코발트, 망간 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되게 높아서 뭐 장거리, 고성능 주행 이런 데 되게 유리한
1: 프리미엄
0: 반면에
1: 전기차에 많이 쓰이는
0: 아,
1: 배터리.
0: 그러네요. 네. 근데 원가가 당연히 좀 높고
1: 그렇죠.
0: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이 좀 높아서 열 안정성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 LFP 배터리가 좀 화재

0: 소위 돈이 되는 광물입니다.
1: 그럼요.
0: 누구나 가져가고 싶어하는 핵심 광물이에요. 그래서 NCM 배터리는 가만히 둬도 재활용 시장이 만들어지는 구조라고 해요. 업체들이 배터리 버려지는 거 우리가 처리할게요 해서 추출해서 팔면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요.
1: 네. 소규모 업체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에요.
0: 있죠. 예. 반면에 LFP, 중국이 주로 해온 LFP 배터리는요. 물론 리튬이 돈이 나가고 중요한 자원이고 뭐 인산 같은 것도 고갈 자원이기는 한데 NCM 배터리랑 좀 비교를 하면은 이 돈을 좀 덜 쳐준대요. 그래서 그게 추출하는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재활용하는 비용이 이걸 뽑아낸 그 결과물의 가치보다 높은, 그러니까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가만히 두면 재활용 시장이 만들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구조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그래요.
0: 그러니까 중국은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유럽연합 시작으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각국이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지만 상대적으로 LFP 배터리 많이 써온 중국 정부는 고민이 조금 더 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사실은 2025년 작년이죠. 기준으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이 25%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0: 많이 높아졌네요.
1: 사실 뭐 캐즘 해도 여전히 그래도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대한민국 예외가 아니겠죠. 아까 100만 대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정부가 미리미리 그럼 앞으로 나올 폐배터리 어떻게 처리할 건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또 이게 궁금해지네요.
0: 네. 우리나라 경우에는요. 아직은 이제 폐배터리 발생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여서 작년 발생량이 1,300톤이 조금 넘었는데요.
1: 네.
0: 아무래도 지금까지 발생한 폐배터리는 소위 돈이 되는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재활용 이제 시장이 알아서 만들어져 있었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 맡겨달라 이렇게 산업계에서 좀 건의를 해서 규제가 좀 완화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면 돼요.
1: 알아서 잘 처리한다.
0: 그렇습니다.
1: 돈이 되니까.
0: 예,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규제 방향을 원래는 2021년 이전에 등록된 전기차는 이제 폐차장에서 부품 해체하고 나면 그 배터리를 그냥 이렇게 처분할 수 없고요. 지자체 통해서 정부 거점 수거 센터로 다 반납하게 돼 있었습니다. 규제가 좀 강력했죠. 그러면 이제 정부가 배터리 성능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잔존 성능이 60%가 안 되는 건 이제 민간 재활용 업체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재활용은 안에 있는 광물을 추출해서 파는 거라고 했잖아요.
1: 그래요.
0: 그렇게 매각이 돼서 이제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잔존 용도가 만약에 60% 이상 남았다. 그러면 이거는 전기차 배터리 동일 용도로 다시 만드는 재제조를 하기도 하고 좀 최근 각광받는 거는 이거를 ESS 같은 다른 제품으로 만드는 재사용하는 구조를 지금 만들려고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1: 그럼 재제조를 하면은 이게 중고 전기차
0: 네. 중고 배터리?
1: 중고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 이렇게 되나요? 앞으로 이것도
0: 네.
1: 좀 분류가 이런 게 다 추적이 될 테니까
0: 예.
1: 등록이 될 테니까
0: 맞아요.
1: 그렇죠? 네.
0: 뭐 아니면 앞으로 나올 전기차 배터리 구독제 같은 데 좀 활용이 될 수도
1: 그럼요.
0: 있을 것 같고요.
1: 그럼요.
0: 자, 근데 우리는 규제가 좀 완화되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 업계 요구를 많이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이제 2021년 이후에 등록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만들어진 법이 있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자, 배터리 그냥 이력 관리 체계만 다 지키 면 우리가 추적할 수만 있으면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들어서 그 화재 그 위험이 좀 낮은 LFP 배터리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별도의 순환 이용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는데 홍수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장은 이게 NCM은 돈이 되니까 서로 가져가려고 하지만 LFP 배터리는 규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게 쓰레기로 방치될 수 있다. 그래서 적절한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1: 네.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의 이 폐기물 정책에 있어서 확대 생산자 책임제라는 게 있고요.
0: 네.
1: 거기서 또 구체화된 게 환경성 보장제라는 게 있어요.
0: 네.
1: 이 환경성 보장제는 다름이 아니라 전기전자 폐기물 그리고 자동차 이걸 어떻게 재활용 시장을 제대로 촉진할 것인가에 관련된 법이거든요.
0: 네.
1: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전기차도 이 환경성 보장제의 이 법에 저촉을 받는 그런 품목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앞으로 계속해서 폐배터리가 증가할 테니까요. 이게 또 돈이 되는 배터리와 돈이 안 되는 거는 버려지면 이게 또 유해한 폐기물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앞으로 할 일이

0: 맞는 것 같습니다.
1: 쓰레기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유용한 자원으로 다시 사용하느냐, 예, 여기에 좀 정부 대책에 좀 기로가 기로에 섰다 이렇게 그래요. 보면 되겠네요. 네. 예.
0: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정책부 최세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CBS. Don't you know? 당신 곁에 CBS 라디오.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1: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런데 목표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용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을 쓰면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도 힘듭니다. 결국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다가오는 절망감입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낮추면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용 쓰지 말고 삽시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박지환의 뉴스톡 530이 방송됩니다.
1: 토크로 전하는 뉴스, 박지환의 뉴스톡.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적수가 아닌 파트너가 돼 공동 번영을 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CBS의 서울시민대상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피의자 장윤기가 당초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다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란계 사육 농가를 대표하는 협회가 지난 3년 동안 계란 가격을 사실상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4: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천?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덮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3: 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서로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베이징에 나가 있는 정영철 특파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 특파원.
4: 네.
3: 네, 반년 만에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마주앉은 만큼 오늘 회담 테이블에 민감한 의제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4: 네, 두 정상은 모두 발언해서 양국 관계가 더욱 좋아질 것이란 뜻을 밝히며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를 미중 관계의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해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적수가 아닌 파트너가 되어 공동 번영을 꾀하자고도 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5: 양측이 합치면 모두의 이익이 되고 싸우면 모두 다칩니다. 마땅히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4: 하지만 미중이 투키지데스 함정을 넘어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도 던졌습니다. 투키지데스 함정은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 패권국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국제 외교 용어입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을 쫓고 쫓기는 관계가 아닌 대등한 강국으로 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충돌할 것이고 양국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밀어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3: 네, 그렇군요. 시진핑 주석이 메시지를 좀 강하게 던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4: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수출에 대해 시 주석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는 이번 회담에 대해 정말 고대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과의 오래된 인연을 강조하며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행한 주요 기업 CEO들을 언급하며 중국과의 무역과 사업을 기대하고 있다고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그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5: 미국 기업인들은 중국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곳에 왔으며 무역과 사업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 그러면서 이는 전적으로 상호주의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면 미국도 그에 맞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3: 네, 그 공식 정상회담은 종료된 것 같은데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까?
4: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15분에 시작한 회담은 2시간 넘게 이어져 오후 1시 30분쯤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문 발표는 없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중 간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안정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은 아름답다고 거듭말했습니다.
3: 네, 정상회담 이후에 두 정상은 어떤 일정을 소화하나요?
4: 오후에 두 정상이 베이징의 관광 명소인 천단공원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황제들이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이후 정상회담을 했던 인민대회당으로 돌아와 만찬을 함께합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한 잭슨 황 엔비디아 CEO 등 미국 기업인들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년 전 방문 때는 자금통을 통째로 비우고 이곳에서 만찬을 하면서 황제 의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내일은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이 있는 중남 하이에서 차담과 업무 오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3: 네, 그리고 정 기자,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당연히 논의됐겠지요?
4: 네, 논의됐다고 그 현지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사실 이번 회담은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 진행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문제가 많아

0: 한반도 우대는 빠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 측의 요구가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영철 CBS 베이징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CBS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주 전과 달리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바짝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CBS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2에서 13일 서울 거주 성인 1,002명한테 ARS 방식으로 서울시장 지지 후보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44.9%로 1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39.8%로 2위,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섰던 3주 전 직전 조사보다 지지율 격차는 대폭 줄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양 진영이 각각 결집하는 가운데 일부 중도층 표심이 오세훈 후보 쪽에 흡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층 응답자의 정원호 후보 지지율은 0.5%포인트 감소했지만 중도층 응답자의 오세훈 후보 지지율은 5.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물론 중도층에서도 48.4% 대 38.3%로 여전히 정원호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오세훈 후보가 추격하는 흐름이 드러납니다. 오세훈 후보는 곧바로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며 중도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3: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그런 선거운동이 될 수 있도록
4: 우리 서울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정원호 후보는 행정 능력을 앞세워 오세훈 후보 추격에 맞섰습니다.
5: 박빙이지만 선거라는 건 시대정신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시장에 대한 시대정신이 좀 있다.
2: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1: 이제 20일 지면 지방선거에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4년 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 가운데 부정부패로 중도 사퇴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역들 민심을 살펴보고 왜 자치단체 비리는 끊기지 않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김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1: 네, 김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선출됐다가 이후에 처벌받은 사람들이 꽤 많다면서요?
6: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이 134명인데요. 이들을 제외하고도 뇌물수수나 성추행, 횡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만 최소 14명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사퇴를 하면 행정도 혼란스러워지지만 막대한 세금도 낭비되는데요.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가운데 강원도 양양과 경남 의령 이 두 곳의 민심을 CBS가 직접 청취했죠?
6: 네, 먼저 양양부터 보면은요. 그간 3선에 성공을 했던 김진아 양양 군수가 지난주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아서 군수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여성 민원인의 토지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신 현금과 안마의자를 받고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어온 혐의인데요.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는 날 저희 영동 CBS 전용래 기자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50대 시장 상인 최모 씨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7: 좀 뭐랄까 한심스럽지요. 뭐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지역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참 뭐랄까 한심스럽다.
6: 이렇다 보니 이번엔 일 잘하는 사람 말고 그냥 청렴한 사람 뽑고 싶다 이런 말도 정말 많더라고요. 80대 주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8: 희망찬 걸 요구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청렴 결벽하고 확신을 갖고 일하는 사람 뭐 구태 뭐 특별하게 잘하는 걸 기대하진 않고.
1: 네, 선거라면 좀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적극적인 정치 행위인데 비리만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는 그 주민들의 바람이 가슴이 아프네요. 그리고 경남 의령군의 민심은 어떤가요?
6: 네, 의령군은 부자 1번지로 통하는데요. 삼성그룹의 창업자와 삼영화학그룹, 범한그룹 등 창업주들을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의령 군수들이 줄줄이 처벌을 받으면서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새로운 별칭이 붙었습니다.
1: 네, 부자 1번지가 부패의 고장이 돼버린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6: 2014년에 당선된 오형호 그리고 2018년에 당선된 이선두 이렇게 두 군수가 나란히 불법 선거자금 조성으로 징역형을 받았고요. 그 후임으로 왔던 현직 오태환 군수조차 강제추행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기 내내 법정을 드나들었습니다. 경남 CBS 이형탁 기자가 50대 의령군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0: 그러면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다 그렇잖아요. 선거가 뭐 뒤에 뭐 재판하고 이런 게 없는 얘기 그 깨끗하게 했는데 내가 몇 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 요즘 뭐 시류가 다 그런갑다 싶어.
1: 네, 이렇게 부정부패가 의령뿐이겠냐 하는 거의 일상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른 유권자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젊은 층이 그래도 어떤 그 욕구가 있어야 움직이는데 똑똑한 사람도 없고 전부 뭐 군인 도입을 하던 사람들이 다 해물라고는 그.
3: 네, 유권자들 사기가 많이 땅에 떨어진 걸로 들리는데요, 김 기자. 그런데 이번 기획은 CBS 지역 네트워크 기자들과 협업했잖아요.
1: 네.
3: 그 김 기자도 누구를 인터뷰했다고 들었는데요.
1: 네, 저는 전직 경기도 용인시장을 만났는데요. 역대 용인시장 7명 중에 6명이 부패 등으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백군기 전 용인시장인데요. 이 시장 같은 경우는 비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을 물어봤더니 인사권이랑 예산권 그리고 개발 인허가권 등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청탁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 시장실에다가 거의 처음으로 CCTV를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4: 무슨 시장 자신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스스로의 노력이 그것은 나는 내 방에다 CCTV를 달았어요.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뭐 하는 CCTV 켜서 밖에서 보는데.
1: 네, 이분이 직접 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청탁을 받아본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감사원 출신의 외부 감사원을 영입하기도 하고 또 유권자들에게는 이렇게 후보들의 화려한 공약 뒤에 숨은 도덕성을 반드시 검증하라는 조언도 남겼습니다.
3: 네, 그렇군요. 의미 있는 기회 김수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5: 여러분은 지금 박지원의 뉴스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재홍의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한판승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는 당초 다른 여성을 노렸다가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장윤기의 신상 정보를 오늘 공개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광주 CBS 정유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 신상 정보가 공개된 장윤기에 대해서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일 새벽 0시 11분쯤 광주광산구 월계동의 보행로에서 여학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도 흉기로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 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장윤기는 오늘 아침 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선 채로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에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7: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8: 죄송합니다.
6: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지난 3일 아르바이트 동료인 A 씨가 자신을 스토킹 신고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A 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 두 점과 장갑 등을 미리 구매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씨는 A 씨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했고 이후 A 씨가 112에 신고하자 흉기를 소지하고 A 씨의 주거지와 직장 일대를 30시간 동안 배회하면서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장 씨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후에 장 씨를 해당 경찰서에 스토킹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장 씨는 A 씨를 찾지 못하자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변경하고 15분가량 미행한 뒤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스토킹과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정철입니다.
3: 무국적자로 분류돼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제복 화교 2, 3세들의 한국 생활기.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탈북민으로 인정받았지만 한국에선 불법 체류자가 돼 쓸쓸히 세상을 등진 엄마와 홀로 남은 무국적자 아들의 이야기를 이원석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9: 무국적자 전경수 씨의 어머니 고 김옥만 씨는 지난 2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숨졌습니다. 탈북자인 옥만 씨는 미국에서 탈북민으로 인정돼 난민 자격을 얻었지만 지난 2014년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탈북한 경수 씨가 아버지가 중국인 혈통이라는 이유로 무국적자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10: 미국에서 영주권 받고 내려와서 이거라도 어떻게 나를 살려보지 않을까 하고.
9: 옥만 씨는 법무부에 국적 판정을 신청했지만 2년 만에 근거 부족을 이유로 불인정됐고 그 사이 미국 난민 자격의 영주권까지 박탈됐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불법 체류자, 아들은 무국적자로 남았습니다.
10: 그런데 한국에 나와서 불법 체류자로 돼 있다가 이렇게 10년 동안 있으면서
9: 전문가들은 법

0: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탈북자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대응한다고 지적합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입니다.
1: 조금 이제 행정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니네가 증명해라. 조금 증명을 정부가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0: 법무부는 제출된 서류와 당사자 진술,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적을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원석입니다.
2: 모르는 번호가 아니라 진짜 은행 번호가 휴대전화에 떴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면 어떨까요? 통신사 관계자까지 끼고 발신 번호를 조작해 180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유명 은행의 대표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의심 없이 전화를 받자 기계음이 들려옵니다.
4: 안녕하세요, 고객님. 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드 1134번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본인 신청에 맞으시면 1번을, 아니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
3: 이 1번을 누르는 순간 피해자는 피싱 조직의 사냥감이 되는 구조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이처럼 발신 번호를 조작해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39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통신망 접속 권한을 악용해 가짜 번호를 진짜 금융기관 번호로 둔갑시켰습니다. 실제 은행 번호가 찍히다 보니 휴대전화의 피싱 방지 앱조차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런 수법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83명, 피해 금액은 무려 18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카드 발급뿐 아니라 법원 등기 안내 같은 미끼 문자도 5억 8천만 건이나 뿌렸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89억 원을 동결하고 해외 체류 중인 총책과 공범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은행 번호가 뜨더라도 일단 전화를 끊고 공식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김태원입니다.
2: 산란계 사육 농가로 구성된 대한산란계협회가 지난 3년 동안 사실상 계란 가격을 결정해온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약 6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산란계 사육농가 580여 곳이 가입한 산란계협회는 국내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56%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협회는 3년 동안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왕란과 특란, 대란 등 계란 크기별 기준 가격을 정해 농가에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근거 없이 일종의 가격 기준을 만든 뒤 협회 소속이 아닌 농가에까지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사료비 등을 포함한 생산비는 하락했는데도 협회가 정한 기준 가격은 계속 올랐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기준 계란 산지 가격은 3년 동안 약 9% 상승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비는 오히려 감소했고 소비자 가격은 2년 새 4% 넘게 올랐습니다. 공정위 문재호 카르텔조사 국장입니다.
6: 산란계협회의 기준 가격 결정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식품인 계란 소비자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5: 농림축산식품부는 협회의 가격 발표 관행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을 통해 권역별 실거래 산지 가격을 매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협회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석구입니다.
7: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2: 네, 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8: 상견례도 가짜, 부모도 가짜.
2: 아, 어떤 사연인가요?
8: 예비 신부에게 1억 5천만 원을 갈취당했다는 남성의 제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제보자는 지난해 초 채팅앱을 통해서 예비 신부를 만났는데요. 이 여성은 자신을 수학학원 원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여성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명품이었고요. 월 수입이 약 2천만 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 결혼을 약속했는데요. 예비 신부는 자신의 아버지는 건설회사 임원 출신, 어머니는 약사의 건물을 다수 보유, 큰언니는 의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상견례까지 잘 마치고 올해 6월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는데요. 그런데 예비 신부가 수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목돈이 필요한데 자신의 어머니가 돈 관리를 해서 카드 한도에 막혀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비 장인 장모가 25억 원짜리 신혼집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보자는 3천만 원을 흔쾌히 빌려줬는데요. 또 금테크를 한다는 예비

0: 예비 신부의 말에 금을 선물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제보자가 건넨 돈은 총 1억 5천만 원 상당입니다.
1: 네.
0: 하지만 결혼식을 두 달 앞둔 어느 날 예비 신부는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 신부는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었고 현재도 사기 혐의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비 신부의 계좌를 추적하던 경찰이 제보자를 또 다른 피해자로 보고 연락했던 겁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도 전부 역할 대행을 해준 연기자였고요. 예비 신부의 이름, 나이, 대학까지 전부 가짜였다고 합니다.
1: 정말 황당하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0: 동네 수선집이 파리 본사.
1: 아, 이건 무슨 사연인가요?
0: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A씨는 부산 해운대의 한 백화점 디올 매장에서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매장 직원은 이때 국내에 단 한 점밖에 없는 희귀 제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8년여 정도 가방을 사용하던 중 비즈 장식이 떨어져서 A씨는 2024년 12월 서울 강남 백화점 내 디올 매장에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1: 네.
0: 수리를 접수한 직원은 이건 희귀 라인이라서 파리 본사에만 비즈 여유분이 있다며 가방을 현지로 보내야 한다고 안내했는데요. 하지만 수리는 1년이 지나도록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A씨가 지난 2월 항의했는데 매장에서는 바로 다음 날 수리가 끝났다며 가방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국내 한 사설 수선 업체가 SNS에 디올 가방 장식 수선 영상을 올린 것인데요.
1: 네.
0: 영상에는 A씨의 가방과 동일한 디자인의 비즈를 부착하는 작업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원래 가방에 붙어있던 비즈를 뜯어내서 다른 부위로 옮겨 붙이는 정황까지 포착됐고요. 사실 확인을 요구한 A씨의 디올 매장 측은 처음에는 파리 본사에서 수리했다고 거짓 해명을 하다가 나중에는 비즈를 본사에서 받아 국내에서 작업했다는 식으로 변명했다고 합니다.
1: 네, 이것도 황당한 소식이네요. 다음 소식은요?
0: 스승의 날 케이크 선생님은 드시지 마세요.
1: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0: 바로 청탁금지법 때문인데요.
1: 아.
0: 최근 경북교육청이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 안내를 교사 업무 포털에 게시했습니다. 안내에는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와 관련해서 선생님과 케이크를 나눠 먹는 행위는 불가하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1: 네.
0: 다만 학생끼리 나눠 먹는 건 또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고요. 일부 교사들도 항의하면서 결국 해당 안내는 삭제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담임교사, 교과, 과목교사 등 학생을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등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면 선물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1: 이것도 좀 야박하게 들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김수진 기상리포터.
2: 네, 벌써 여름이 찾아온 듯한데요.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동풍이 불어오면서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5도까지 치솟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당분간 다음 주 초까지도 이렇게 한여름 같은 고온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때이른 더위와 큰 일교차로 인한 건강관리에 더욱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광주 15도, 원주 대전 14도로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겠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를 비롯해 청주와 전주 31도, 춘천 30도, 대구가 29도까지 올라서 여전히 무척 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반면에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 25도를 밑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과 내일 전국의 맑은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만 오늘 저녁까지 호남 지역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 있겠고요. 밤사이 강원영동과 충남 남부, 전북 서해안으로는 안개가 짙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두 정상은 서로에게 100%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경쟁을 넘어 감정 싸움까지 벌였는데 오늘은 애써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등 결과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모두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G2로 불리는 경제대국 미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강화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우리 정부 부처 역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4: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시흥. 이젠 바이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공식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오늘 등록을 마쳤는데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31년 전 정원호 후보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인물의 음성 녹취를 근거로 공세를 펼치자 정원호 후보 측도 1995년 10월 당시 폭행을 주도한 인물은 따로 있다면서 또 다른 당사자인 김석영 전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잠시 1부 승부사들에서 오늘의 주요 정치 현안들 함께 짚어보죠.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인천 연수갑에 출마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만나고요. 본방 외에는 유튜브 현장 방송 블루 라커룸이 이어집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잘 돌아갑니다.
9: 잘 돌아갑니다.
10: 잘 돌아갑니다.
11: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2: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3: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핑크.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건설 공제조합 K-핑크.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훈련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2: 르노.
3: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5: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6: 예, 박정우의 한판 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평론가 최강 승부사 내부를 만나는 시간이죠. 자, 바로 만나겠습니다. 승부사들.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6: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6: 자,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님과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9: 안녕하세요.
6: 야, 그 댓글에 서정욱 변호사님의 방송 스케줄 월화 수목금 어디 나오는지 막 쓰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팬이 많네요, 우리 서 변호사님.
9: 전 못 느낍니다.
6: 아니, 방송에 늘 된 것 같으면서 안 느끼네. 이거 다 받아야지. 왜 또 솔직하게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그래도 인지도가 늘었다 많이 느끼시죠? 하파스 뭐 출연 이후에.
9: 네, 알아보는 분들이 가끔 있고요. 뭐 부모님하고 식당 같이 갔다가 뭐 사장님이 알아보셔가지고 서비스 주시고 이런 일도 간혹 생기고. 모든 게 다 한판승 부터.
6: 이런 게 일상인 윤희석 대변인은 이런 두 분 보시고 어떠세요?
7: 일상이라뇨. 네. 부럽습니다 저는. 두 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6: 겸손해. 우리 강수필 대변인 겸손이 여전히 힘드시죠?
10: 아, 저는 항상 겸손하고요.
6: 예.
10: 막상 보면 오. 접네? 이런
6: 얘기를 강성필 대변인한테?
10: 네, 저한테.
6: 오, 그렇군요. 네. 좋아요. 오늘도 젊게 방송해 주세요. 네. 자, 6.3 지방선거 이제 20일 남았고 후보 등록 공식 시작됐습니다. 오늘 정원 후보, 오세훈 후보 둘 다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이제 오세훈 후보가 오늘 서울시청 앞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영상을 짧게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1: 이번 선거를 통해 서울이 앞으로 미래로 전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 이 호소가 시민 여러분 가슴속 깊이 닿을 때까지 뼈를 갈아넘는 심정으로 혼신을 다해 뛰겠습니다.
6: 예, 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대국민 호소까지 했습니다. 현재 이제 여론조사 그러면 지지율 격차가 좀 붙고 있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종의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이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윤석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7: 최근에 좀 여론조사 두 분의 격차가

0: 줄어드는 결과가 좀 나오니까
1: 예.
0: 제가 볼 때는 역시 선거가 다가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선거 전략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1: 예.
0: 정원호 후보가 그동안의 여론조사상의 우위를 너무 믿고 좀 수수방관한 그런 차원의 전략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1: 아하.
0: 서울시민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는 하기가 쉽지만 정원 후보에 대해서 뭐 알려진 게 없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계셨잖아요.
1: 매력. 그렇죠. 후보에 대한 매력 자체가.
0: 예,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했다. 성동구청장 3사대 요 정도인데 점점 이 지나고 보면서 뭔가 말실수도 좀 나오고
1: 예?
0: 본인의 색깔을 못 드러내니까 조금씩 이제 평가 영역에 들어간다 이런 아하. 생각이 들어서
1: 아하.
0: 선거가 많이 남았고 이런 수세적인 선거 운동으로는 정말 잘못하다간 중간에 따라잡힐 수도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갖고 선거 임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예, 이제 민주당?
2: 맞습니다. 이제 사실 정원호 후보가 도전자거든요.
1: 그렇죠.
2: 근데 이제 저희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워낙에 좋고
1: 예.
2: 또 저희가 많은 지표에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방선거 때와 다르게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가 좀 주목을 많이 그동안 못 받았어요.
1: 아.
2: 그러니까 부산 북갑.
1: 그렇죠.
2: 평택,
1: 대구,
2: 대구 이 정도 하면 이제 보통의 이제 정치 프로그램이 싹 끝나거든요. 더 이상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1: 외워 이제 아이템을 네.
2: 그렇기
1: 외워.
2: 때문에 네. 이 서울시장 선거가 뭐를 예. 좀 해보려고 하더라도 뭐 쫓아가는 사람이나 쫓기는 사람이나 이게 주목을 못 받았는데
1: 맞아요.
2: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주목이 다시 되고 있는 이유가
1: 예?
2: 격차가 줄어들었다.
1: 아.
2: 이건 사실이다.
1: 아하.
2: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오세훈 후보의 그 지지율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 거의 횡보다. 하지만 정원호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격차가 줄어든 면이 있다.
1: 아하.
2: 그러면 그 원인은 뭐냐? 이게 이제 도전자처럼 파이팅이 있어야 되는데
1: 아하.
2: 오세훈 10년의 실정에 대해서 오목조목 지적해주고
1: 예.
2: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1: 예.
2: 이게 자칫 조금 지키기. 부자 몸조심 좀 이랬던 것이고
1: 수세적인
2: 그러다 보니까
1: 전략.
2: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1: 뭐
2: 저번에 칸쿤부터 해가지고
1: 그렇죠.
2: 뭐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슨 뭐 폭행 사건까지
1: 예.
2: 이게 이제 가랑비에 옷이 젖고 있어서
1: 아하.
2: 이제는 캠프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모두를 전환했다.
1: 아하.
2: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겠다. 인정사정 안 본다.
1: 아, 강성필 대변인 이제 인정사정 안 봅니까?
2: 저는 이제 그 캠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3: 뭐 저는 여론조사의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1: 예.
3: 정원호 지지원에게 이거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1: 칼날까지 됐어요?
3: 떨어지는 칼날이 출항하는 게 날개가 없어요.
1: 어허.
3: 그에 반해서 오세훈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 불기둥이야. 올라가는 불기둥. 그렇잖아요.
1: 불기둥. 주식 표현이에요. 아, 불기둥 칼날.
3: 올라가요? 주식이 유행이니까.
1: 야, 불기둥이면
3: 원래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안
1: 되잖아.
3: 예. 추세를 뭐 그래 우리 21선 뭐 61선 이런 게 있잖아요.
1: 예.
3: 지금 이 추세가요. 고담하게 그 골든 크로스가 우리 입장에서
1: 아.
3: 저쪽은 데드 크로스죠.
1: 아.
3: 대자는 끌이 보이고 오. 앞으로도 계속 악재는 드러날 거고
1: 정원호 후보에게
3: 또 그 부동산이에요.
1: 아.
3: 결국에 서울은요
1: 네.
3: 공소취소 뭐 정원호 도덕성 문제도 있지만
1: 네.
3: 부동산이에요.
1: 아.
3: 결국에 오세훈 이깁니다.
1: 아, 지금 서 변호사님의 불기둥 발언에 불기둥을 맞은 표정을 하고 있는 강소영 변호사님.
4: 마치 이제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차트만 보고
1: 아.
4: 흐름을 읽는 듯한 제가 보기에는
1: 아. 예,
4: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 예.
4: 아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격차가 좁혀지는 거는 원래 어떤 선거든지 간에 오랜 기간 1등 하던 사람들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점점 격차가 좁혀지죠. 견제심리가
1: 예.
4: 생기기
1: 예.
4: 때문에. 그리고 서울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 견제 심리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저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 그런데 예.
4: 문제는 이제 정원호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1: 예.
4: 그 1등을 오래 하던 후보들이 흔히 빠지는 좀 함정 같은 게 지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1: 아하.
4: 굳이 일일이 해명하지 마라. 말려들지 말자. 아하. 네거티브 대응하다가 쟁점이 옮겨 붙는다.
1: 아하.
4: 가만히 있어라.
1: 예.
4: 토론도 하지 말자.
1: 아하.
4: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격차가 매우 벌어졌을 때 저는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고
1: 한 20%나 벌어졌을
4: 네,
1: 때
4: 이렇게 좁혀지기 시작했을 때 그 전략을 계속 고수해버리면
1: 그렇죠.
4: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서
1: 아하.
4: 캠프에 계신 분들이 지금 너무 들떠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1: 아.
4: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벌써 당선된 것처럼 그 캠프가 선거운동 캠프가 아니고 향후 이제 한자리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냐
1: 아하.
4: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미 당선을 너무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다.
1: 아.
4: 그래서 지금부터는 토론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시고
1: 아하.
4: 토론을 받아들여야 이게 쟁점이 네거티브 쟁점이 아니라 이때까지 오세훈 시장의 실정이 부각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시정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4: 그러니까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은 과자

0: 그 질소 봉지, 어. 과자 봉지 뜯던 질소 빠진 것처럼 이제 뭔가 거품이 어. 빠졌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예. 거꾸로 정원호 후보는, 어, 당신은 먹다 남은 과자다. 이미 예전에 뜯은 과자 봉지다. 묵묵해졌다. 어. 아, 요런 식으로 맞대응 하려면 토론해야죠. 피하면 안 됩니다.
1: 심지어 예. 오세훈 후보는 저희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판 승부해서 하자라고 이제 막 공세로 나왔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그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해도 되니까, 함께 하자라고 정원호가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한판 승부에서 두 분이 오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오늘 그 유승민 전 대표가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함께 그 지지 선언하면서 함께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장면을 제가 기자회견을 봤는데, 원래 오세훈 후보가 기다리다가 계단으로 가가지고 아. 유승민 후보가 유승민 전 대표 내려오는 걸 계단에서 잡아가지고. 아. 모셔오는 장면까지 그게 막 중계가 됐어. 그러니까
2: 엄청난 영접을 하셨군요.
1: 그러니까 엄청난 영접에서 천군 만마다 하면서. 예. 이거 어떤 영향이 있을지.
2: 저는 오세훈 시장의 선거 전략상 예. 방향을 잘 잡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예. 이 상태에서 예. 오세훈 후보가 보수 후보라는 거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1: 그러니까.
2: 그러면 이제 정원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아하. 보수에서 조금 멀지만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들에게 아하. 호소하는 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예.
2: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 당 구성원 중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상징적 존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두 분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1: 서 변호사님은?
3: 저도 이제 오세훈 캠프 사람들한테 계속 예. 유승민 영입해라 여러 번에게 제안했고요.
1: 보수의 전략가 서정욱 변호사의 조언이 드디어 먹혔군요.
3: 근데요, 저는 뭐 유승민 의원이 예. 장동혁의 뭐 대체 자리보다는 보완제.
1: 보완제.
3: 오히려 정토 우파 쪽으로는 장동혁 역할이 필요해요. 또 제 같은 사람도 제가 이게 진짜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 투표해야 된다. 오세훈 찍어야 된다. 미워도
1: 예.
3: 오세훈 비판 사람도 많아요. 우리 우파 쪽에서는.
1: 아, 그래요?
3: 그래도 이게 정치는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
1: 아하.
3: 최악이 정원호다. 그럼 이게 오세훈 찍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계속 설득하고 있고요.
1: 예.
3: 그다음에 중도 쪽으로는 유승민 의원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그 장동혁 대표나 저는 네. 우쪽으로, 그다음에 유승민은 중도 쪽으로
1: 아하.
3: 이렇게 하면요, 예. 아주 서로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겁니다.
1: 두 분이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것
2: 같아요. 프리과정은 조금 다른데 답은 똑같네요.
1: 두 분이 서울대에요, 그래서. 예. 그래서 어쨌든 답을 잘 맞추시는 분이었고 두 분이 서울대 갔는데. 자, 우리 민주당 어떻게 듣고 계세요 지금? 유승민 뭐 전 대표의 모습.
4: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뭐 장동혁 대표라든지 예. 어떤 구구 이미지가 나시는 분들보다는 유승민 예. 전 원내대표 전 의원이 옆에 서 있는 게 낫긴 하겠죠. 근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들어 너무 이미지가 많이 소모됐어요.
1: 아, 그런가요?
4: 그러니까 뭐 상임선대위원장 뭐 나온다든가 뭐 예. 경기지사 나온다든가
1: 맞아요,
4: 어디 뭐
1: 맞아요.
4: 어디에 출마를 한다든가
1: 예.
4: 그런데 결국에는 출마를 하지 않은 이유가
1: 예.
4: 한간에서는 딸과 관련된 성사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추측이 있었는데
1: 예.
4: 결국 본인이 그 무엇도 하질 않으니까 아 그런가 보구나 하고 이어졌고
1: 예.
4: 또 결국에는 이제 이게 오랜만에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뭐 등장하니까
1: 예.
4: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힘들 때마다 비대위원장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을 생각하듯이 너무 이제 신선도가 좀 떨어진 것이 있다.
1: 아하.
4: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아무리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와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서정호 변호사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울 선거에서는
1: 예.
4: 부동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1: 그런데
4: 2025년 2월에 오세훈 시장 어땠습니까?
1: 아하.
4: 토지 거래를 해제했다가
1: 예.
4: 집값 폭등하니까 놀래가지고 바로 철회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정비사업 단축하겠다 신속 통합 기획인가 신통 기획
1: 예.
4: 그것이 원래 이제 정비사업이 13년 정도 걸리거든요.
1: 예.
4: 근데 이거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어요.
1: 아하.
4: 근데 서울의 후보지가 224곳이 있거든요.
1: 예.
4: 딱 두 군데 했어요.
1: 아하.
4: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정비사업 인허가도 5년 동안 70%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부동산 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할 말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1: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 중앙선대위 체제로 갑니다. 여기서 장동혁 원탑 체제인데 선대위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국민무시심판 공소취소저지 국민선대위. 자, 이런 건데 우리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0: 뭐 지금 이제 소구력이 있는 이슈 하나가 잡힌 거죠.
1: 예.
0: 공소 취소 그 자체가 제가
1: 예.
0: 그 이슈는 제가 봐도 저희 진영에는 타격이 있는 이슈였던 것 같고요. 아하. 그러니까 보수를 결집시킬 수 있는 아. 그리고 집에서 그냥 국민의힘을 외면하고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예.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카드로 이제 잡으신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그 장동혁 대표 홀로 이제 선대위원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아무도

0: 응하지 않으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홀로 된 모습이어서
1: 아하.
0: 그걸 또 뭐 약간 포장하시기를 뭐 여러 사정들 때문에 뭐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뭐 그런 네. 명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 예.
0: 본질은 장동혁 대표와 함께 했다가는
1: 예.
0: 선거 패배의 책임을 같이 질 수가 있고
1: 아하.
0: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새 판이 짜여질 때 나는 새로운 줄에 기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 아하.
0: 좀 거리를 두는 것 같다. 그래서 장동혁 체제 입장에서는 선거가 승패를 떠나가지고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타격이 있는 모습이다. 이건 그렇게 평가합니다.
1: 네. 우리 서 변호사님.
2: 저는 이제 이름을 잘 지은 게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요. 딱 유일하게 국민 위에 있고 법 위에 있는 사람이야. 법 위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1: 오,
2: 법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 법에 평등해야 돼.
1: 그런데
2: 예. 본인 공소 취소하겠다? 이거 법 위에 있는 거예요.
1: 이재명 대통령이 취소하겠다 한 말은 없습니다.
0: 그러니까.
1: 예.
2: 말리지도 않았죠.
1: 아니,
2: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데 시기와 절차만 나중에 더 수렴해라 했죠.
1: 예.
2: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본인은 법 위에 있는 거다. 이걸 저지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
1: 예. 예.
2: 그다음에 국민을 뭐 X 무시하는 거예요.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모든 게 그래요. 인사도요.
1: 예.
2: 본인 캠프 출신이나 본인 동기들 막 열몇 명을 고위직에 지금 마음대로 임명해버려요. 윤 대통령 이랬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1: 많이
2: 이왕도 한 명 동기 임명했다고.
1: 많이 했잖아요. 예.
2: 그러니까 제 말은 인사
1: 예.
2: 또 경제 세금 폭탄 보세요. 지금 하이닉스 삼성에 착시에 쏘으면 안 돼요. 지금 자영업자들 청년들 죽을 지경입니다. 중소기업들. 근데도 세금 폭탄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책이 오만합니까? 이런 게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1: 예.
2: 이런 게 교만한 권력을 심판하자. 그래 공소를 저지하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저는 아주 이게 이름
1: 잘 지었다.
2: 정말 잘 지었다. 이런 겁니다.
3: 근데
1: 민주당이
3: 국민 무시 심판 뭐 좋습니다. 야당이 뭐 주로 많이 꺼내는 뭐 그런 카드죠.
1: 예.
3: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면 당 대표 장동혁 대표부터가 조금 메시지를 좀 바꿔야 되는데 이분 얼마 전에 외신 기자 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무슨 불법 비상금이 뭐가 잘못됐냐? 그리고 뭐 계엄이나 이것들이 국민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다. 이게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국민을 무시한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소 취소와 관련해가지고도 이거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대통령은 내용과 시기와 그 관련해가지고도 청와대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만 멈추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공소 취소라고 하는데 물론 그러고 싶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 검찰들의 잘못된 조작 기소에 대해서 먼저 처벌하는 게 순서입니다.
1: 예.
3: 그 다음은 저절로 풀릴 거예요.
1: 어허.
3: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호도하시면 안 되고
1: 예.
3: 방금 마지막으로 이제 세금 폭탄 얘기하셨잖아요.
1: 예. 폭탄이 많아요?
3: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해보세요. 뭐 그냥 세금 폭탄이라고 뭐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뭘 어쨌는데 뭘 폭탄처럼 올렸다. 뭐 폭탄이라고 말할 정도면 최소 뭐 한 10% 20% 막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올린 거고 무슨 폭탄인 거예요?
1: 폭탄이...
2: 서울이 공시가에도요
3: 네.
2: 몇십 프로씩 올라가 세금이 다 보유세만 도 올랐을 거예요.
1: 아.
2: 공시가가 20, 30% 지금 강남 집값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양도세도 장특공득이 논의했잖아요. 그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도 많은 거고요. 그러기 직장인들 있죠. 이게 누진세인데 옛날 몇십 년 전에 그대로 해나니까 직장인들도 월급이 세금이 엄청 늘었어요. 왜 연봉이 오르는데
1: 예.
2: 옛날에 1억 5천 뭐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옛날 그대로예요.
1: 아하.
2: 그럼 좀 직장인들도 줄여줘야 되잖아요.
1: 예.
2: 이런 것도 문제고 세금이 심각하죠.
3: 근데 이제 장특공 관련해가지고 12억 이하의 그 이상의 집이기 때문에
1: 예.
3: 얼마나 많은 서울 시민들이 그와 관련해서 불만을 갈지 모르겠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공시지가요? 이것은 조정을 한 거지 세금을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거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1: 예. 우리 유석 대변인 듣고만 계셨어요.
4: 저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일단 이제 세금 관련 뭐 과표 현실화 안 한 부분은 누대 걸친 정권에서 안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정권에서 빨리 해주기를 바란다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저희 이제 선대위 이름에 대해서
1: 길어요. 국민무지심판
4: 뭐 좋습니다.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좀 적확하냐의 문제는 있어요. 이게 총선이나 대선이 아니니까.
1: 예.
4: 더 좀 좋게 할 수 있었다면 공소 취소 저지와 관련된 인사가 그래도 공동 선대위원장에 한 분 정도 계셨으면 어땠을까?
1: 아.
4: 그러면 조금 더 확실해지잖아요.
1: 메시지가.
4: 예, 근데 예. 지금 뭐 영입한 분들은 거의 다 교수분들.
1: 예, 경제학 교수님.
4: 예, 그래서 예. 공소 취소 저지와 관련된 선대위 인사가 누구냐에 대한
1: 아하.
4: 답이 좀 궁색하지 않느냐? 아, 이런 정도 생각합니다.
1: 예, 자 이런 건데 이제 서울시 장 선거에 여당의 이제 막재가 있는데 이제 김재섭 의원의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정원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 논란. 1995년 10월 31년 전이죠. 과연 이제

0: 들을 좀 보니까 그런 여성 문제 때문에 싸움이 발생한 것 때문에 한 구의원이 구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더니
1: 예.
0: 구청장이 군말 없이 죄송하다고 하더라.
1: 예.
0: 그러니까 이건 구청장이 인정한 거다.
1: 아.
0: 지금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방송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1: 예.
0: 여러 군데에서.
1: 예.
0: 근데 제가 그래서 양천구의회 홈페이지 가가지고 아. 그 당시 속기록을 열어봤어요.
1: 오.
0: 1995년 10월에
1: 예.
0: 뭐 시청자분들도 누구든지 홈페이지 가시면 다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1: 예.
0: 중약이라고 돼 있는 거에 뭐가 있는지 제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1: 예.
0: 그분 질의 말고 다른 의원들도 여러분들이 타박을 했어요. 구청장에게.
1: 아하.
0: 근데 타박하는 사실관계가 달라요.
1: 아하.
0: 왜 술을 먹고 싸우느냐 공무원들끼리.
1: 아하.
0: 이건 기강회의다. 라는 정도로만 질의를 다 해요.
1: 예.
0: 그래서 구의원들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1: 아하.
0: 듣고 있어요. 그 구청장도 그냥 듣고 있고.
1: 예.
0: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장행인이라는 분이
1: 예.
0: 이제 그 새로운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1: 예.
0: 여성 관련된 걸로.
1: 예. 예.
0: 그랬더니 장래가 막 소란해집니다.
1: 아아.
0: 소란해지고 문제지기 하는 사람도 있고 이의제기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1: 예.
0: 그분 질의가 끝나니까 하도 시끄럽고 막 싸움이 발생하니까 의장이 정회를 시켜버려요.
1: 예.
0: 20분 정회하고 그다음에 다시 열어서 다른 의원이 또 질의하고
1: 아하.
0: 한참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다음에 마지막에 구청장이
1: 예.
0: 모든 걸 다 듣고 나서 아 여하튼 이 기강회의 문제는 사과드립니다.
1: 아.
0: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문제를 바로 인정한 것처럼 지금 호도하고 있어요. 구청장이.
1: 아하. 아하.
0: 그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아주 많은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1: 아하.
0: 그 후에 구청장이 답변한 거를 의도적으로 중약이라고 확 삭제를 해버리고
1: 아하.
0: 곧바로 구청장이 인정한 것처럼 한 것 상당히 문제가 있고
1: 아하.
0: 녹취록 부분도 제가 살펴보니까 일단 1번은 30년 전 녹취가 아니에요.
1: 그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녹취.
0: 그렇죠.
1: 예.
0: 지금 와서 나온 얘기인 거고요.
1: 그다음에 찾아서 물어본 거겠죠. 그죠?
0: 네, 그리고 예. 녹취 내용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사실관계 여성 문제 때문에 싸웠다.
1: 아.
0: 외박을 요구하다가 몸싸움을 일으켰다라는
1: 예.
0: 녹취가 나와야 됩니다.
1: 아.
0: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나온 녹취는. 5.18이라는 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1: 사과받지 못했다.
0: 네. 사과받지 못했는데
1: 네, 뭐
0: 이거지.
1: 예.
0: 지금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외박을 요구하다 거절당했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녹취록이.
1: 아. 예.
0: 그래서 그리고 녹취록이 지금 와서 녹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면 당연히 왜곡될 수도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종합해보면
1: 예.
0: 판결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1: 예.
0: 판결문에는 분명히 정치적 견해가 달라가지고 싸웠다고 돼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러면 그 싸움 당사자 조사를 다 한 거거든요. 양측 조사를 다 한 거예요.
1: 경찰에서는. 예, 경찰에서도.
0: 피의자 신문,
1: 예.
0: 참고인 신문 다 해가지고 판사님이 판결을 그렇게 썼는데
1: 예.
0: 이걸 다 무시하고 속기록 때문에 이 판결을 엎을 수 있다고 주장하려면
1: 예.
0: 더 많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1: 아유, 네. 강소희 변호사가 열심히 취재를 하셨는데 민주당으로서는 흐뭇하게 들으셨습니까?
2: 뭐 이제 하나만 처먹는 하자면
1: 부족한
2: 사과받지 못했다라고 그분이 녹취로
1: 예,
2: 나오거든요.
1: 예.
2: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사과받을 기분도 아니었다 그래요.
1: 아.
2: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변호사님 두 분이나 계시지만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폭행 사건. 그럼 제일 먼저 누구부터 진술 조서 받습니까? 피해자부터 받아요.
1: 피해자가
2: 받아서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해서 가해자 오라고 해가지고 너 때렸어 어떻게 했어 이거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2: 그래서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계속 복잡해지는 거지만
1: 예.
2: 서로 간에 진술이 맞기 때문에 재판 넘어가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게 다 서로 간에 인정한 거잖아요.
1: 예, 예.
2: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너무나도 과도하게 의혹이 앞섰다 그렇게 봐요.
1: 자 우리 서 변호사님이 또
3: 제가 이게 예. 저도 세 가지 지적하면요.
1: 예.
3: 자 첫째 이거 경찰 그 신모 그다음에 두 명이 있거든 홍모
1: 그때 맞았던 사람들.
3: 예.
1: 예.
3: 경찰은 이게 5.18 토론하다가 경찰 때렸습니까?
1: 말리는 과정에서 아마
3: 제 말은 이게 경찰하고도
1: 예.
3: 왜 때렸냐고요. 그 5.18 토론하다가 열받아 때렸으면
1: 예.
3: 경찰하고 이게 5.18 토론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1: 예.
3: 경찰은 왜 때리냐 말이에요. 이거는 술이 떡이 되는 거예요. 이미 만취한 게 만취.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첫째 그럼 경찰은 왜 때렸냐고 제가 묻고요.
1: 예.
3: 두 번째 테이블이 다르잖아요.
1: 달라요?
3: 일행이 아니잖아요. 일행끼리는 토론하다가 정치계는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술이 이미 만취했고 다른 일행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인데 정치 5.18 토론할 일이 뭐 있어요. 술에 만취한 사람하고 뭐 5.18이 잘 됐니 못 됐니 토론하겠습니까. 판결문에도 5.18이 없어요. 그러나 대충 판결문 동기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유무죄가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그냥 정치견해라고 돼 있지
1: 예.
3: 5.18은 저는 터무니없는 왜 5.18 때문에 내가 때렸으면 정의의 사도처럼 5.18은 뭐 진보 진영에 대단히 좋은 거니까
1: 예.
3: 5.18을 가지고 장사해 문 거죠. 이게 저는 두 번째다 이렇게 보고요.
1: 예.
3: 그리고 이게 또 지금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게요.
1: 뭐가 중요해요?
3: 이 정도면 징계가 나오거든요.
1: 아,
3: 당연히 처벌되니까 공무원이잖아.
1: 예. 예.
3: 비전 징계가 됐을 거라고.
1: 아.
3: 그런데 판결문과 징계 결정문은 영구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예.
3: 그런데 징계할 때는 동기가 제일 중요해.
1: 예.
3: 왜 때렸는지, 왜 싸웠는지, 뭐 때문인지 동기가 상세히 적어요.
1: 예.

0: 이걸 공개라 이거야. 그때 제가 양쪽으로. 듣기로는 예? 비서실장과 둘 다 이게 면직 당할 정도 이 정도면 잘리거든요. 직장이 잘린다고.
1: 예.
0: 그러면 이게 우리도 징계할 때 이유를 적잖아.
1: 예.
0: 그 동기나
1: 예.
0: 이걸 이렇게 빨리 정원으로 공개해라. 징계 결정문을 예. 이렇게 촉구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정봉기 들어갑니다.
1: 아, 그러니까 뭐 팩트 파기는 아니고 이제 요구를 하시는 건데.
0: 그렇죠.
1: 예, 예. 강성 변호사님.
2: 일단 정보 공개 청구 빨리 하시고요.
1: 예.
2: 그 다음에 판결문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예.
2: 그 양천구에 있는 가해라는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1: 예.
2: 민자당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관인 피해자와 함께 합석하여.
1: 틀렸네요, 서 변호사님. 합석했네.
2: 아니요, 합석했습니다.
1: 네, 합석했네.
2: 합석하여 네. 정치관계 이양이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1: 예.
2: 그래서 싸웠다는 거예요. 예.
1: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 같이 있진 않았지만 나중에 한 테이블이 있었던 건 맞네요.
0: 나중에 뭐 여자하고 이게 뭐 싸움 생기고 왜 그러냐 이러면서 모르겠는데.
3: 자세히 상상하지 마시고. 제가 예. 그 정원호 예. 후보의 그 수행실장한테 들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1: 오.
3: 당시에 그 피해 비서관하고
1: 아.
3: 원래는 정원호 당시 비서관이 싸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
1: 예.
3: 비서실장하고 둘이 싸움 났고
1: 김석영 전 양천구
3: 그때
1: 전장
3: 당시
1: 비서실장.
3: 그 상황에서는 정원호 그 후보는 밖에 있었어요.
1: 싸우니까
3: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싸움이 커진 거고 싸움이 이제 정원호 후보와 그 비서관으로 붙은 거고 그 다음에 경찰이 왔고 그 다음에 말리는 과정 속에서 뭔가 불만이 생겨서 폭행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1: 예.
3: 자꾸 왜 경찰하고 5.18 가지고 얘기 안 했는데 경찰을 때렸냐 이런 말은 좀 안 맞아요. 시간적으로.
0: 아니 근데 공무원이 경찰을 폭행한다는 저도 그런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몇 건 해봤지만
3: 네네.
0: 이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경찰을
3: 아니 저 다른 얘기
0: 하지 마시고 경찰 때립니까?
3: 아,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 인간 아니라고 하시면
1: 처벌 받아
3: 좀 그렇지만
1: 예,
3: 이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선 잘했다고 우긴 적도 없고
1: 예.
3: 세상을 사과를 드렸고
1: 예.
3: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아직 근거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1: 예.
3: 여성과 관련된 건 어쨌든 없잖아요.
0: 그러니까 징계 결정문만 내면 제가 보겠다는 거예요.
3: 그럼 징계 결정문은요 예. 이게 고의직하고 하의직하고 다른 거 아시죠? 징계 결정 어디 사는지 아시죠? 아실 거 아니에요. 고위직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하위직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감사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전에 본인이 그 면직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물론 찾아가서 우리가 증명하셨으면 드리겠지만
1: 예?
3: 그게 없다고 해서 거짓말이고 거기에는 여자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거는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라는 거죠.
1: 자,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시고 잠깐 광고로 가겠습니다.
4: 예. 뭐 그 당시의 상황을 제일 아는 분은
1: 예.
4: 제일 잘하는 분은 당사자인 정원호 후보라고 생각해요.
1: 방금
4: 말씀하신 수행하시는 분이 전했다는 그 얘기를 정원호 후보가 직접 육성으로 지금 말씀하시면 조금이라도 이 사태를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뒤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면은 진짜 침대 축구하는 거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대응님도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종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6: 알쏘! 좋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6: 헐쑤 신난다.
7: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예, CBS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승부사들. 자, 후반부 시작할 텐데요. 자,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경쟁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전반부에는 이제 정원호 후보에 대한 비판을 들었다면 후반부는 또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정원 얘기인데 이게 또 공개가 돼가지고 이제 준공식도 가졌습니다. 이제 여당에서는 207억 혈세

0: 낭비다. 이거 자신 치적사기 선거용이다. 그리고 이거 제대로 공개하려면 한국전쟁 6.25 때 공개해야지. 왜 그 선거 6.3 지방선거 전에 공개하는 게 맞냐?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국민의 입장부터 들을까요? 예.
1: 적어도 이제 서울시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뭐 공격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꼭 선거를 앞두고 이걸 했을까라는 데는 의문이 있어요.
0: 아.
1: 비슷한 어떤 조형물을 광화문에 세우겠다는 계획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 높은 계양대부터 네, 시작해서 어쨌든 그 서울시정을 맡은 시장의 입장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지는 오래가 됐고
0: 예.
1: 이것이 완공된 게 지금 이 시점이어서 뭐 공교로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공격하기는 저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0: 예.
1: 이 조형물이 대체 왜 여기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공격하시는 부분은 뭐 김민석 총리부터 해서 예. 오래된 얘기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그거는 양쪽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광화문에 그 조형물이 있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조형물의 모양이 어떻다 여러 얘기가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일을 가지고 합치는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보면 되지. 이걸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한쪽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큰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 정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0: 예, 민주당.
2: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요즘 말로 TPO가 중요하다고.
0: TPO.
2: 네. T. 시간,
0: 예.
2: 타임.
0: 예.
2: 왜 이 타이밍이냐. 좋습니다. 뭐 그거는 하다 예. 보니까 그렇게 됐다 치자고요. 예. 근데 저는 P가 상당히 문제예요. 플레이스. 장소.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는 우리 세종대왕상도 있고 이순신 상도 있고, 있고 뒤에 경복궁 있고 여러 가지 예. 어떤 한국의 조화미가 있는 예. 그런 광장이에요.
0: 예.
2: 그런데 거기에 과연 이 좀 현대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이 감사의 정원이 과연 맞겠느냐.
0: 아하.
2: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어쨌든 간에 6.25 참전 용사와 관련해서 그 참전하셨던 많은 분들을 기리는 건데
0: 예.
2: 그 기리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조용하고 경건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0: 예.
2: 여러분들도 다 가보셨겠지만 요즘 광화문 광장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회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맨 예. 정광훈 씨 와가지고 집회나 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플래스톤 맞지 않고
0: 예.
2: 차라리 괜찮다 그렇다고 하면 용산 전쟁 기념관에다 놔두면은
0: 예.
2: 테마도 맞고 경건하게 그리고 요즘 거기에 굿즈 많이 잘 팔아가지고요.
0: 예.
2: 관광객들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으면 될 것을 왜 자꾸 광화문 광장 그 비좁은
0: 예.
2: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주변에 어떤 상황과 맞지 않게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고 근데 207억이라는 그 예산도
0: 예.
2: 과연 지금 이 시점에 필요했나
0: 예.
2: 저는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0: 그렇군요. 서 변호사님은 흐뭇하게 보고 계십니까?
3: 지금 이제 평양에 가면요.
4: 평양?
3: 평양.
0: 아 예.
3: 거기 가면 이게 제일 큰 기념물 중에 하나가요. 조중 우호탑이 있습니다. 중국이 6.25 때 북한을 살려준 거예요. 조중 우호탑. 그다음에 그 중국 인민지원군 14능원 이게 이거보다 우리 서울에 우리 유엔군 16개 나라 참전해서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된 걸 9.28 수복과 해가 지금 자유 서울이 있는 거예요.
0: 예.
3: 이거보다 더 좋은 기념물이 필요 있습니까? 서울에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유엔군 참전 6.25 때 우리 나라 구해준 거기에 대한 기념탑이 하나도 없어요.
0: 예.
3: 저는 이게 이거 최고다. 이거보다 더 나은 거 있으면 제안해봐라.
0: 최고입니까? 최고입니까?
3: 제안해봐라 이거야. 북한에 왜 조중 우호탑이 있고
0: 예.
3: 중국 인민군이 지원해 열산 능원이 있느냐. 이때 배울 건 배워야 돼요. 고마운 건 고마울 줄 알고 국제사회에.
0: 아니, 고맙죠.
3: 그럼요. 그런데 기념탑이 서울에 하나도 없잖아요. 부산이나 있지.
0: 예.
3: 서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0: 아하.
2: 그러니까 용산 전쟁 기념관에다 하라고요.
0: 서울.
3: 아니 광화문에 하나 이거 하나 뭐 제일 많이 보는데 하나 하나면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0: 예.
3: 16개 나라에게 뭐가 더 좋은 거 있으면 제안해 보라니까요.
0: 네, 자 강 변호사님.
5: 저희 대구에서 왔으니까 대구의 예. 그 홍준표 전 시장이 동대구역 앞에 박정희 동상 세워서 아주 시끄러웠던 대구 저기 있었어요.
0: 아, 예. 주인공이야.
5: 예, 예. 그래서 민변, 저도 뭐 예, 열심히 예, 싸우고
0: 예.
5: 그랬는데,
0: 예.
5: 근데 그 동상을 세우는 거에 함의가 다 있더라고요. 정치적 의도가 결국 그게 이제 세금으로 세우는 건데
0: 예.
5: 결국엔 이제 페르소나로 앞세우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랜드마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여론을 좀 수렴해 봤어요. 이제 시민들
0: 예.
5: 여론을 모아야 되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0: 예.
5: 20대나 10대나 요 젊은 세대들에게 물어보잖아요.
0: 아.
5: 동생이 박정희 동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동상 세운 것 자체를 소위 말해서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0: 1020은? 예, 네,
5: 그 돈으로 차라리 지금 매우 어려운데 여러 가지로 자기들도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그렇게 돕는 게 낫지
0: 예.
5: 저거 한다고 왜 엄청난 돈을 쓰느냐
0: 예.
5: 이 여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예. 정치색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0: 예.
5: 이념하고도 관계없고요.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나 미국을 바라보는 태도하고 뭐 우방을 바라보는 태도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0: 실용.
5: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아마 뭐 보수의 민심에 어떤 어필하려는 의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0: 예.
5: 개인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별로 공감하지 못할 거다.
0: 네,
5: 그런 지적을 합니다.
4: 그러니까 시정을 맡았잖아요. 시장이. 그럼 본인 책임하에 하는 거예요. 이 장소 과정 아까 TPO 말씀하셨는데 왜 전쟁기념관에 안 하고 광화문 광장 하냐 이 얘기도 어쨌든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 안에 장소 선정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0: 예.
4: 그래서 한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시민의 인식이 안 좋다면 그 자체로 이번 6월 3일 선거에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봐야지 뭐 의도가 있겠죠. 당연히 의도가 있겠죠. 정치인의 행위에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 거는 무의미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평가가 항상 있으니까.
0: 아하.
4: 그렇지 않습니까?
2: 아, 저도 이제 우리 윤석 대변인 존중하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아, 정말로 존중해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쪽과 저쪽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네.
2: 근데 다만 이제 행정학적으로 보면 광역 단체장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는 이 본인 임기 마지막 해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0: 아.
2: 그리고 이제 이건 국토부와 관련해 가지고도 행정적인 절차상으로도 지적을 예.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0: 아, 있습니다. 자, 서울의 감사의 정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 한번 가보시고 직접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핫플레이스로 가보겠습니다. 핫플레이스. 자, 부산. 부산. 아, 또 윤석 대표님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한정호 후보와 박민식 후보는 오늘 후보자 등록을 했고 한동훈 후보는 아직 안 하신 거 내일 하시는 것 같은데.
4: 예, 내일 13시로 예. 알고 있습니다.
0: 아, 1시죠? 예. 오후 1시. 예. 예. 어, 왜 1시입니까?
4: 그건 모르겠네요. 점심시간 끝나고
0: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다들 오시다.
2: 아. 직원들 피곤하니까.
0: 직원 피곤하니까.
2: 12시에 오시면은.
0: 딱 밥을 먹고 네. 있으면 기분도 좀 좋고.
2: 11시에 오시면은 이제 밥 먹으러 가야되는데 불안하고.
0: 빨리 가야 되니까. 네. 네. 근데 밥을 먹고 네. 1시에 취재할 분들은 와서 보시라. 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일단은 부산 북갑 굉장히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일단 연일 발표되고 있는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윤석 대변인.
4: 예. 일단. 여론조사하니까 항상 통계치잖아요.
0: 그렇습니다.
4: 그래서 이제 예. 어림짐작하면서 예. 분위기 정도만 봅니다.
0: 아.
4: 일단 3자로 계속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0: 예. 예.
4: 하정 후보가 맨 앞에 있는 거를 인정해야 하는 거고
0: 예.
4: 또 두 번째는 보수 후보 두 분 나오신 분들의 차이가 이제는 통계적으로도 아, 두 분 사이에 우열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치 차이는 나오고 있다. 그럼 이제 이게 얼마나 더 벌어질 거냐, 아니면 예? 좁혀질 거냐,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0: 예?
4: 이런 해석은 정치적인 해석이다. 결론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초기에 잘 안착을 했고 지금도 순항 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정우 후보는 전재수 후보 지지율을 빨리 더 흡수하는 게 과제일 걸로 보이고 왜냐하면 두 보수 후보의 지지율 합이 하정우 후보의 지지율보다 낮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0: 그렇죠.
4: 그 부분을 지적할 수 있고 박민식 후보가 이제 정체를 보여서 지지율이
0: 예?
4: 그 부분도 그 박민식 후보 캠프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보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0: 예. 누구부터 하실까요? 우리 서 변호사님이. 예.
3: 예, 제가 일단 뭐 제 생각을 말하기 전에
0: 예?
3: 제가 지도부에 좀 취재를 해봤더니
0: 지도부? 당 지도부?
3: 예, 예.
0: 장도혁 당대표 최고위원. 그치,
3: 최고위원들.
0: 예.
3: 결국 이제 이거 박민식이 되면 제일 좋지만
0: 예.
3: 설령이 박민식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이게 민주당 지역구 아니냐.
0: 원래?
3: 예. 한동훈 떨어뜨리는 게 더 중요하다.
0: 아니, 아니.
3: 이렇게 보고 있어요.
0: 아, 그 지도부 생각이.
3: 아니, 제 생각이 아니라.
0: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3: 예.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왜냐하면 한동훈이 되면 더 보수가 분열되니 어차피 민주당 지역군이 박민식이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끝까지 완주해가지고 한동훈이 떨어져야 보수가 좀 정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서부는 생각 아니고 당 지도부 생각이다.
3: 예, 예, 제 생각이 아니라.
0: 예, 예, 맞아요.
3: 그래서 이게 아마 단일화 가능성이
0: 예.
3: 제로로 보여요.
0: 어.
3: 이게 첫째 하나
0: 예.
3: 취재한 거고
0: 예.
3: 두 번째는 이게 이거는 여론 전문가들이 중앙일보도 났는데
0: 예.
3: 단일화 시너지가 상당히 좀 약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0: 예.
3: 거의 뭐 인용의 한 60% 가까이도
0: 예.
3: 예를 들어 이제 뭐 박민식으로 단일화돼도 한동훈 지지층이 안 찍어요. 여기 한동훈으로 돼도 국민의힘 박민식 지지층이 많이 안 가고 이탈이 되거나
0: 예.
3: 집권하거나 심지어 하정으로 관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0: 예.
3: 따라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상당히 걱정이다. 이렇게 보이고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박민식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다음은 한동훈 되기를 원해요. 하정우는 무조건

0: 받아야 된다. 아하. 저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아하. 따라서 그 지도부도 이제 뭐 전향적인 입장이 또 필요하겠죠. 음흠. 크게 봐야 되거든요.
1: 크게 봐야 된다.
2: 서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마지막 말씀 듣고 놀랐어요. 서 변호사님 그래도 방송 중에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고 지도부 생각을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하신 거니까 이 지도부가 정상이라는 말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제명당한 무소속 후보의 낙선이 제 1 목표고 그 다음 목표가 뭐 민주당 후보가 되든지 말든지 아니면 뭐 박민식 후보가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냐. 그러면 이 지도부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좋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선거 끝나고 나서 지방선거도 있고 재보궐선거도 있는데 예. 이 결과를 들고 나서 또 당권을 유지하고 예. 계속 뭘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면 이 지도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그러니까 이제 양자대결도 말씀하셔서 제가 그 조사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한국갤럽 뉴스원 의뢰로 지난 11일 13일 부산 북갑 거주자 만 18세 이상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선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양자대결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하정우 한동훈 양자대결을 했을 때 하정우가 46 한동훈 40 이렇게 나오고 하정우 박민식 대결했을 때는 하정우 50 박민식 37 이렇게 나오는 결과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우리 강 변호사님.
3: 그러니까 누구로 단일화가 되든 지금 그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후보와 그 지지층들 사이에 감정적인 그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예, 예. 우리 후보 쪽으로 단일화 안 될 것 같으면 나는 투표를 안 해버리거나 하정우로 아예 역투표를 해버리겠다. 예. 그게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예. 양자 지금 대결을 보니까요. 예, 예. 그리고 당 지도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건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하던 얘기고 저도 그렇고 뭐 모든 패널들이 다 동일하게 예. 진단했던 것인데 네. 근데 당 지도부가 저런 입장이라는 게 이렇게 공적으로 자꾸 밝혀지게 되면 이거 한동훈 후보를 띄워주는 꼴이 되거든요. 아하. 그 보수 민심들을 더 악화시키는 건데 그 악화된 민심이 예. 한동훈 쪽으로 쏠리게 하는 결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내심 그런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자꾸 티를 내면
1: 너무 티를 낸다.
3: 바보같이 한동훈을 띄워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 본인들은 본인 나름대로의 경쟁력 부산을 발전시킨 경쟁력 이런 걸 어필하는 게 차라리 낫지 예.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하는지 모르겠고 제가 보수 유권자들 그러니까 보수 원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뭐 윤호균 이런 걸 떠나서 원래 보수 지지층이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아마추어적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결과도 못 만들어낼 거를 왜 저렇게 극단적으로 하느냐 그런 지적인 거죠.
4: 예. 근데 이제 뭐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하정우 후보 그 부산 내려가기 전부터 네. 1등이었고 지금도 1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합산을 하면 물론 이제 하정우 후보가 지는 걸로 나오겠지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단순 합산이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봐도 예. 두 명이 단일하는 거 일단 그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민의힘 안에서.
2: 예, 예, 예. 아 그렇진 않아요. 아 단일화 여론은 높습니다.
1: 부산 부산시 이제 국민의힘 예. 의원들이 꽤
4: 아니 그거 말고 이제
2: 여론조사에도 예. 높습니다.
4: 근데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지지자들 간에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1 플러스 1이 2가 안 된다는 것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가 있고 이제 다른 특이점 하나는 사실 이제 북구청장 선거도 해야 됩니다. 부산시장도 뽑아야 되고
1: 그렇죠.
4: 근데 지금 북구청장 후보로 나온 우리 민주당 여성 후보 정명희 후보가 예. 지금 민선 8기까지 8번의 선거 중에서 단 한 번 민주당이 승리한 적인데 그때 승리한 사람이 이번에 나온 정명희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산 북구청장 선거도 사실 투표장에 갔을 때 많이 영향을 줄 것이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보수 진영 내에서 보수 후보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예. 저희는 묵묵하게 저희 표만 가져가면 되고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하정우 후보에게 필요한 거는 언론에서 중앙에서 방송에서 계속해서 북구가하면 한동훈 후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거든요. 이것을 본인이 조금 긍정적인 아젠다로 좀 주도할 필요가 있다.
1: 인터뷰 좀 적극적으로 하셔라.
4: 적극적으로 해야죠.
1: 알겠습니다. 자 평택을로 또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한 7분 남아서. 자 이제 평택을 5명 후보가 지금 꿋꿋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5분이 오늘 공식 후보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5파전 양상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자유혁신. 구도가 복잡한 만큼 또 예측이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진단 나오는데 윤희석 대변인.
2: 일단 유희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 간에 어떠한 협조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냐. 예. 황교안 후보가 그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하시는 말씀을 자주 하신단 말이에요.
1: 아 이거 오래됐어요.
2: 예, 예. 오래됐잖아요. 예. 저희 당의 전.

0: 당대표를 지내신 분이라 더 아마 이 선거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하고는 단일화를 보는 시각이 각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0: 만약에 유희동 후보가 황교안 후보와 단일화해서 예. 보수 단일 후보가 된다면 예. 지금 김용남 조국 두 분이 이전 투구하는 그 상황이 아마 뼈아프게 다가올 거예요. 진보 진영에서는 분명히 큰 파괴력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국, 김용남, 김재현 이 세 분 간에 어떠한 합종 연행이 있을 거냐 이제 그게 대응책으로 나올 텐데 그 부분은 그냥 제 생각인데요. 김재현 후보와 김용남 후보가 합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양당이 싸우는 과정에 조국 대표가 소외되고 아마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분기점이 될 만한 건 제가 평가하기는 다음 주에 아마 그 김용남 후보 선거 개소식을 하는데
1: 16일.
2: 예, 네, 16일에.
1: 이번 주 토요일이죠.
2: 아, 이번 주 참. 예, 네, 예. 그렇죠. 가는데 그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것 같아요.
1: 정청래 당대표라든지.
2: 네. 그걸 이제 지금 왜냐하면 당원들 사이에서 조국 혁신당이 오히려 조국 대표가 민주당스러운 후보다 이걸 막 어필을 하면서 예. 김용남 후보는 보수야 보수 뭐 이런 식으로 이념화 성명성 경쟁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예. 당원들이 너무 걱정을 하고 지도부에 대해서도 비판이 막 쇄도하니까
1: 예.
2: 그래 우리 당 후보는 김용남 후보라는 것을 우리가 공인할게 가서 도와줄게 이렇게 그림이 흘러가다 보니 그때 당 지도부까지 특히 정청래 대표 후원회장으로서 가가지고 또 그 대구에서 뭐 다른 지역에서 막 마이크 없이 열변 토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하면 많은 상황이 정리될 것 같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는 상당히 위축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쇠퇴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조직이 없는데 예. 조국 혁신당 이 지역에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일화 협상이 안 되더라도 김용남 후보 쪽으로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가 발생할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서 변호사님.
3: 저는 아무리 봐도 그 김재현, 황교안 대표에게 단일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봐요. 아무리 봐도. 왜냐하면 예? 선거 다가올수록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당선 가능성을 따져보잖아요.
1: 예.
3: 그래서 저는 김재현은 아무래도 민주당하고 갈 것 같아요. 조국당에 대한 배신감도 있을 거고 또 민주당은 주고받을 수가 있잖아요.
1: 예.
3: 그래서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고
1: 아하.
3: 그쪽으로 갈 것 같고 황교안 대표도 이제 뭐 선거 시스템을 좀 개편하면
1: 예.
3: 본인이 얼마든지 그런 욕심은 없어요. 사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보수가 될 수 있다. 근데 저는 부산은요 6대4로 보수가 6으로 보거든요.
1: 예.
3: 부산은.
1: 예.
3: 근데 평택은 진보가 6, 보수가 4.
1: 유권자 제형이.
3: 저는 그래 봅니다.
1: 예.
3: 그렇다면 이게 결국 김용남, 조국, 유희동 3파전으로 가면
1: 아하.
3: 우리가 40 정도 유희동 얻을 수 있겠다.
1: 단일화
3: 되면.
1: 예.
3: 그러면 이게 그 저쪽이 황금 분할로. 쪼개지면 아하. 이길 수 있고
1: 아하.
3: 저쪽도 뭐 김용남도 조금 한쪽을 쏠리버리면 만만치 않겠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진짜 판단이 어려워요.
1: 정치 공학에 좀 작동할 것 같은데.
4: 근데 이제 절대 안 되는 건 절대 없다는 게 맞는 게
1: 예.
4: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도 슬슬 승부수를 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4: 왜냐면 지금
1: 조국의 승부수는 뭡니까?
4: 울산에 그
1: 황정필
4: 후보가 이제 지지 선언을 하면서
1: 김상훈 후보 네, 지지 선언을 했죠.
4: 저희 민주당 후보를 지지 선언하면서 이제 진보당과도 이제 단일화를 요구를 했어요.
1: 그러니까
4: 이런 것들이 저는 나름대로의 시그널이 좀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진보당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평택에서 김용남 후보에게 조금 지지를 해주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보이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만약에 김재현 후보가 김용남 후보 지지해 준다고 하면
1: 예.
4: 조국 대표는 단일화 관련해 가지고 뭐 경선하자고 그렇게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경선 결과 나와서 져버리면은 그건 좀 망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1: 예.
4: 저는 그 평택에서도 단일화가 오히려 좀 쉽게 좀 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이 정청래 대표가 지금 연인가도에 노랑불이 들어왔어요.
1: 오.
4: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컸냐면 지금 전북의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나온다고 하는데
1: 예.
4: 뭐 일단 여론조사 상이지만
1: 예.
4: 어쨌든 김관영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1: 예.
4: 오차 범위 내에서.
1: 예. 예.
4: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로서는 안 그래도 저희 당원과 지지자들이 지방선거에 대한 눈높이가 엄청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1: 아하.
4: 지방선거는 압승하고 당연히
1: 예.
4: 깔고 가고 대구, 평택, 부산, 북갑 이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1: 예.
4: 그런데 지금 대구는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고
1: 예.
4: 부산, 북갑도 알아서 할 거고
1: 예.
4: 그럼 어디 남습니까? 평택이에요.
1: 그럼
4: 김용남 후보의 후내장이에요.
1: 어허.
4: 그냥 본인이 적극적으로 가서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선거 유세도 중요하지만
1: 예.
4: 물밑에서 정리하는 것도 단일화는 사실 대표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1: 어허.
4: 저는 하여튼 정청래 대표도 지원 사격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저희 김용남 후보가 우세하지 예. 않을까 그래 봅니다.
0: 그러면 조국 후보가 후보 사퇴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얘기가?
4: 아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1: 어휴,
4: 거기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1: 아유 세상에. 세상에.
0: 어휴, 세상에.
1: 지금 이제 그 김관영 그 지사 얘기를 하셨.

0: 그래서 저희가 또
1: 그 얘기해야죠.
0: 그 뉴스원 전북 취재본부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전북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김관영 43.2, 이원택 39.7,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피를 보시면 되는데 43대 39면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차이가 될 수도 있겠다.
2: 무소속 후보가
0: 그렇죠.
2: 이제 그 정도면은
0: 의미
2: 저도
0: 있다.
2: 예상 외거든요. 사실 네. 저도 그 캠프에 말렸거든요. 나가지 말으라고.
0: 아, 무소속하지 마시라.
2: 네. 왜냐면 이게 광역 단체장하고 네. 도지사하고도 달라요. 섹터가 넓기 때문에.
0: 네.
2: 근데 하여튼 조금 민심이 흔들리고 있을 것
0: 같습니다. 지난 9일에서 10일. 예. 지난 9일에서 10일이 조사했다. 요거 빠뜨렸네요. 예. 저도 네, 했습니다. 예. 무선 AIS 방식. 근데 안 하면 저희가 또 이게 네. 뭔가 또 지도를 받아요. 네. 예. 강 변호사님.
3: 네.
0: 전북.
3: 뭐 지금 당권 경쟁하고도 맞물려 가지고 이 이슈를 보고 있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더 주목하는 것 같은데요.
0: 예.
3: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자기 사람 챙기기 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잘 살펴야 될 거예요.
0: 대구, 대구 한 1분 얘기할게요. 대구 어떻습니까?
3: 대구 오랜만에
0: 추경호. 대구.
3: 와,
0: 본투 발음 갑니다.
3: 오랜만에 제가 예. 민심청취 성공했습니다.
0: 민심청취.
3: 예, 오랜만에 예. 택시 가시다가 어떤 아저씨가 방송을 틀고 계시길래
0: 예.
3: 제가 이런 표정으로 이제 앉아 있다가 우와 뭐 이런 식으로 쉬임새만 넣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이제 장동혁 대표 관련된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0: 예.
3: 근데 기사님이 예. 아이고 쪼매만 잘하면 잘 되겠구만 자치 이러시는 거예요.
0: 아 장동혁 대표
3: 어떤 의미일까 저게?
0: 아 쪼매만 잘하면
3: 뭐 누구가 쪼매만 더 장동혁이 장동혁이 뭐 하면 되는데요? 아니 지가 물러나는 척이라도 좀 하고 한동훈이 품는 척만 해도 되잖아. 척이 어렵나?
0: 야, 척이 어렵나? 척이 어렵나? 척이
4: 대단해.
2: 강수영 변호사도 이상이 설 자리가 없다고.
0: 아 그러게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승부사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5: 1분 기상정보입니다. 아직 봄은 가지 아니하였는데 이미 여름이 찾아온 듯한데요. 당분간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30도 안팎의 때이른 여름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 더욱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광주 15도, 원주 대전 14도로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겠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까지 오르겠고 청주와 전주 31도, 춘천 30도, 대구 29도의 분포로 오늘만큼 무척 덥겠습니다. 한여름 같은 더위 계속된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겠고요. 반면에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25도 안팎의 상대적으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저녁까지 호남 지역으로 돌풍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 있겠고 내일도 오전까지 안개가 짙은 곳 있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on't you know?
6: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다시 30킬 넣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박종희 한판 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자,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요, 인천 연수갑에서 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스튜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지난 3월에 나오셨었는데 예. 두 달 좀 지나서 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예, 후보로서 또 이제 공천되는 과정도 있었고 미국도 다녀오시고 네네. 예, 이제 유권자들 많이 만나고 계시죠?
1: 그렇습니다.
0: 예. 예, 현장에서 어떤 말씀 많이 들으십니까?
1: 다들 대부분 뭐 환영해 주는 분위기여서 좀 힘이 납니다. 사실 피곤한 일정인데 예. 사실 이렇게 막 밤에 가끔씩 좀 또 인사도 드리고 또 뭐 단체들 만나고 그럴 때 분위기가 좀 썰렁하면 더 막 피로하고 힘들어지는데
0: 아, 그렇죠. 예,
1: 다 격려해 주시고 환영해 주고 예. 지지 의사를 표시해 주니까 버티는 것 같습니다.
0: 예, 사실 이제 계양을이 원래 지역구셨다가 네네. 이제 연수갑은 이제 처음 출마하시는 곳이고
1: 네.
0: 캠프 이름이 경청 캠프입니다.
1: 네네.
0: 예. 그래도 인천시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인지도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계시던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만나보시면
1: 뭐 대부분 알아보시는 뿐만 아니라
0: 예.
1: 계양구에서 살았던 분도 있고 저한테 표창장 받았다는 분 내 딸이 시장님 시절에 뭘 뭐 상장 받았다 자금 받았다부터 인연들이 많더라고요.
0: 예예.
1: 예. 또 시청 공무원들도 많이 사시고 퇴직 공무원들.
0: 그렇군요.
1: 퇴직 공무원 모임도 한번 했습니다.
0: 사실 근데 연수갑이 또 국민의힘의 황우여 전 의원도 많이 네, 다선했던 그렇죠,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수세가 강한 곳이기도 한데.
1: 네네.
0: 아, 연수갑에 또 우리 후보님 어떠한 공약을 갖고 있습니까? 수원 사업이 있다고 하던데.
1: 네, 연수 모두로 마찬가지로 다 교통과 주택 문제인데
0: 예.
1: 일단 주택은 18군데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을 정도로
0: 예.
1: 노후화돼 있어요. 많이. 네, 저층 네. 아파트가 꽤 많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용적률이 최대 그 민원 사항입니다.
0: 예.
1: 용적률이 보통 연수가 280% 정도 돼 있는데
0: 예.
1: 350% 정도 해달라, 300% 이상 이런 민원이 많고 그래야 이제 조합원들 부담이 줄어드니까
0: 예.
1: 그 절차 문제하고 이제 교통은 박찬대 의원 때 많이 진행이 돼 있어서 GTX B 노선이 이제 송도 국제도시 인천대 여기에서부터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0: 예.
1: 청학령이 만들어지기로 이제 확정이 됐어요.
0: 예, 예.
1: 그래서 청학령에 복합 환승센터를 만드는 문제하고.
0: 아하.
1: KTX가 이제 송도역까지 올해 말에 개통이 되는데 이것을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공약을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고
0: 예.
1: 지어서 도시철도 2호선을 주안에서부터 송도까지 이제 연결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중에
0: 예.
1: 제일 중요한 걸 제가 제2경인선을 만드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0: 예.
1: 이제 교통이고 또 하나의 수원 사업은 이제 송도 유원지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그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을 대체 부지를 찾는 것. 그다음에 부영 건설이 가지고 있는 30만 평이 넘는 땅 테마파크 개발 예정.

0: 부지인데 이것을 실행하는 것. 이런 현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1: 할 일 굉장히 많으신데요.
0: 제가 인천시장 때부터 고민해왔던 주제들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1: 예예. 예. 그러니까 인천시장도 하셨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많이 알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예.
1: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박종진 후보가 공천이 됐는데 네. 만나셨습니까?
0: 예예. 예, 오늘도 후보 등록할 때 만났습니다.
1: 아, 어떤 말씀 나누셨습니까?
0: 뭐 그분이 저한테 뭐 깍듯하게 형님이라 그러면서
1: 예. 네거티브
0: 뭐 네거티브 안 하고 뭐 고소고발 하지 마세요. 안 하겠습니다. 네. 뭐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1: 원래는 그런 것들이 좀 후보들끼리 그런 게 좀 염두에 듭니까? 어떤 사고
0: 아니 좀 너무 막 지나치게 하는 경우가 아. 있죠. 후보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1: 예예. 예. 근데 이제 보수 후보가 이제 정승인 후보가 원래 이 지역에서 한 세 번 나오셨다가 떨어졌는데
0: 네.
1: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를 했다고 하죠.
0: 그러니까 네, 오늘 후보 등록을 했다 그럽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랄까요? 후보님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0: 글쎄 뭐 그런 게 상관없이 전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인천 연수갑에 출마 열심히 이제 뛰고 계시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후보님이 이제 인천 연수갑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광역으로 또 다른 후보들도 많이 돕고 계신 것 같아요. 울산의 김사옥 울산시장 후보, 계양을의 김남준 후보 두 분의 후원회장 맡아주셨죠?
0: 네, 실제로 뭐, 예. 그분만 한 25명 넘어요 후원회장 맡은 사람이.
1: 아, 그렇군요. 예. 예. 뭐
0: 충주시장 후보 맹정섭
1: 세상에.
0: 후보도 제가
1: 서영주 그 전 대변인 해주셨고.
0: 근데 거기는 이제 경선에서 떨어진 분도
1: 아, 예.
0: 있고,
1: 아쉽게
0: 뭐 유보와 같은 성동구청장은 당선이 됐고요.
1: 예예.
0: 경선에서
1: 예.
0: 유보와 맹정섭 충주시장 후보 이런 분들은 당선 이제 본선에 나가게 돼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그 또 당대표 하셨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후원회장 요청이 많아서 챙길 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안산시장 천영미 시장도 해달라 그래서 하기로 했고.
1: 그러면 후원회장 하시면 한 번쯤 꼭 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다녀왔습니다. 안산시장.
1: 아, 네. 굉장히 바쁜 아직 방송도 하시고.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와 이제 김사옥 울산시장 후보가 오늘 단일화 선언을
0: 네,
1: 했습니다.
0: 네.
1: 또 우리 후보님께서 후원회장이기도 하시니까 또 관심 있게 울산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0: 네.
1: 또 결국 또 진보당과의 단일화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0: 뭐
1: 같아서
0: 합의된 거 아닙니까?
1: 진보당까지도요?
0: 아, 뭐 그런 뭐 서로 이제 여론조사로 합의 원칙이
1: 아, 그렇군요.
0: 뭐 합의됐던 이야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체크해봐야죠.
1: 아,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사실상 합의를 했다.
0: 네, 예.
1: 이 정도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0: 네, 그렇습니다.
1: 이제 네. 과정이 남았고 이제 결과가 누구로
0: 그렇습니다.
1: 될 것이냐 네, 이렇게 남아 있네요.
0: 그것도 아주 진지하고 너무 환영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왜냐하면 황명필 후보는 좀 지지도가 약하잖아요. 한 예. 1% 미만이고.
1: 예, 조국혁신당 후보로서.
0: 그런데 예. 예. 여기는 이제 김종인 후보는 15%의 확실한 실체가 있는 분이니까 여기 단일화가 중요하죠.
1: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0: 잘 될 거로 봅니다. 두 분이 예. 워낙 좋은 분들이고 상호간에 예. 신뢰가 있어서.
1: 아하, 그렇군요. 예, 울산에 근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김상호 후보가 너무 좀 외롭게 싸우고 있다.
0: 그렇습니다.
1: 어떤 당 지도부의 관심이 좀 적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이 계시지만 현 지도부의 관심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0: 네.
1: 진짜 어떻게 느끼십니까?
0: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1: 아, 외롭게 싸우는 게 맞다. 그렇고 당 지도부.
0: 김영남 후보도 그렇고 둘 다 외롭게 하고 있죠.
1: 아, 김영남 후보가 외롭습니까?
0: 외롭죠, 거기도.
1: 김영남 후보는 지금 후원회장이 정청래 현 당대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습니까?
0: 근데 조금씩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번 예. 이제 토요일 날
1: 예.
0: 3시에 개소식을 하는데
1: 예.
0: 정청래 대표께서도 오실 것 같고 많은 이제 당의 힘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우리 대표님도 가시죠?
0: 네, 그렇습니다.
1: 아, 가셔서 어떤 말씀 주실 겁니까?
0: 잘 격려해야죠.
1: 근데 뭐랄까요? 이제 이 김영남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좀 뭐랄까 이게 한 마음으로 돕는 분위기가 없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0: 그렇죠.
1: 이 부분은 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0: 뭐 조국 대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뭐 때문에 그렇겠죠.
1: 예. 단일화 얘기도 있는데.
0: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건 차치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자체가 소선거구제의 승자 독식 제도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사실
1: 그러니까요.
0: 중대 선거구라 그러면 이제 여러 명이 동시 당선될 수 있으니까 되는데 뭐 한 표 차라도 이긴 사람이 모든 걸 가지고 나머지는 사표가 돼버리는
1: 그러니까요.
0: 이 구조가 문제여서
1: 예.
0: 여러 가지 비례대표를 높여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해야

0: 이런 억지 춘향식의 합당 단일화 논의가 없어진다 이거죠.
1: 근데 우리 후보님이 이제 김영남 후보를 향해서 이수신 장군과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하면 버텨라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또 조 후보가 누가 외적이고 누가 원균이냐 선 넘은 네거티브다 또 이렇게 반응하시더군요.
0: 네, 이건 좀 지나친 것이고요. 그러면 예. 이제 누구를 상대로 내가 지적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힘들 때.
1: 아 스스로 다잡는 네, 메시지로. 나를
0: 내가 힘들 때 이렇게 그걸 생각하면서 이어 나왔다. 이순신 장군이 충분한 도움을 못 받았잖아요.
1: 예. 특히 12척의 배.
0: 특히 선조로부터 예. 아주 선조가 그 왜군의 이간기에 속아가지고 예. 부산포를 공격해라 그러는데 안 했다고 해서 아무튼 잡아들인 거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원균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선조에. 이수신을 잡아주니까 억지로 춘향으로 부산포 공격했다가 칠창년 전투에서 다 패배한 거 아닙니까?
1: 예.
0: 전사했죠. 원균 장군도 어떻게 보면 선조의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지적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충분한 신뢰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싸우고 있는
1: 예.
0: 그것을 이겨낼 때 이순신 장군의 그 외로움을 이겨낸 자세를 배우자 이런 저의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거 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지적했다기보다는.
1: 그러니까 김영란 후보만 이제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가져가는 얘기고.
0: 그렇죠. 그 뜻이었습니다.
1: 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외적이다 원군이다 그렇죠. 예. 이거 지칭한 것이 아니고.
0: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해왔다 그런 거잖아요. 예. 지금 여기 평택의 상황을 지적해서 쓴 글이 아니에요. 보면 아,
1: 예.
0: 내가 힘들 때 이걸 생각하면서 이겼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이겼으니 파이팅. 힘내라 이런 것도 그 페북에다 댓글 다른 건데 페북이 혼자 외롭게 되고 있는 사진이 있어서 그런 응원한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응원의 의미 너무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인데 자 이제 우리 대표님이 이제 공천 결정 과정 미국도 다녀오시고 방미도 하시고 또 굉장히 그 미국의 중요한 관계자도 만나고 오신 다음에 또 이제 오늘 이제 인터뷰에서 보면 당대표 출마까지도 좀 열어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여러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 나가실 겁니까?
0: 아니 뭐 그 언론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할 때마다 좀 곤혹스러운데 제가 일관된 답변의 내용은 아니 모든 정치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열어놓는다는 것인데 일단 억지 춘향으로 제가 무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정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정말 분명한 요구가 있다면 고려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 예, 예.
0: 있고.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는 거자 제가 국회에 들어오겠다 한 만큼
1: 예.
0: 이재명 대통령도 한번 만나 뵙고 지금 국정에 어떤 부분이 송영길에 필요한 것인지 상의도 드려보고
1: 예, 예.
0: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 그러니까 오늘 아침 말씀하신 건 당선이 되면 일단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당에서의 역할 혹은 정부에서에 대한 역할을 고민을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만 역할뿐만 아니라 정부에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실 계획이다 말씀하셨죠. 저는 이 부분이 좀 주목됐어요. 정부에서의 역할. 당대표도 하셨고 이번에 대신 6선이잖아요. 그러면 6선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정부에서의 역할이란 국무총리인데요. 아닙니까?
0: 장관도 다
1: 장관도 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 정부에서 역할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부분이
0: 아니 그건
1: 있으신가요?
0: 제가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대통령님의 어떤 구상이 계실 거니까 그 같이 들어봐야죠.
1: 아 대통령과의 말씀을 나누시겠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당선되시면 이란부터 챙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걸까요?
0: 아니, 당장 그 가족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지금 우리 26척의 배가 호르무즈 배에 갇힌 지 지금 두 달이 넘어가고 있고 한 160분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HMM 그 배도 한 5척 있다 그러는데 제가 노조위원장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음식은 어떻게 제공되고 있으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진짜 이게 너무 저도 항상 그 가족의 심정을 느끼게 되는데 당장 마음 같으면 이란으로 그냥 그 호르무즈 해변에 날아가고 싶을 정도의 마음입니다.
1: 그러세요?
0: 가서 위로라도 해주고 어떤 상황인지 지금 뭐 물이나 식사나 이건 제대로 보급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챙겨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란 대사도 만나보고. 제가 2021년도인가 외통위원장 때 그 부산에 이 배가 한번 납포된 적이 있어요. 이란에. 기억나시죠? 한 달 이상 억류됐는데 그걸 제가 풀어내는데 이란 혁명수비대장 출신 줄루리라고 그 이란 국회 그 외교안보위원장이었어요. 저하고 두 번이나 화상통화를 하고. 그걸 풀어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의원이 되시면 그런 문제도 실제로

0: 풀어내시는 길과 방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연구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1: 그러면 당장 우리 서민들 그 지금 기름 나프타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0: 예.
1: 이 나프타 오일을 러시아로부터 우회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0: 예.
1: 당장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0: 근데 지금 우리 선박이 공격받은 게 네. 사실로 드러난 상황이고
1: 그렇습니다.
0: 이게 이제 어떤 공격이냐 네. 잔해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고 이게 그렇습니다. 미사일이냐 뭐 또 뭐 드론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네. 나오고 있고
1: 그렇습니다.
0: 이게 또 사실이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네. 막 또 이렇게 또 보수 쪽에서 또 주장하시는 그렇죠. 분이 있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의원이 되시고 난 다음 이 대응은 어떻게 만약에 지금이라도 어떤 대응을 해야 보십니까? 아니, 우리
1: 이란 정부로부터 진상을 요구하고 예. 무엇인지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공격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0: 예.
1: 그건 뭐 자기들이 통제되지 않은 민병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란이 정상적 지금 정부 통제 기능이 작동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런 때는 외교라는 게 전략적 모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들은 예로 제가 예. 그저께 지노비에프 러시아 대사를 만났는데
0: 예.
1: 그 대사가 윤석열 정부 때 폴란드를 통해서 155mm 포탄 거의 10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준 것을 알고 있다.
0: 예.
1: 그러나 그것을 자기들이 공개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 이유는 한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으로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예.
1: 외교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0: 아하.
1: 알지만 공개하지 않고
0: 아하.
1: 정시로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그래야 파탄을 막는 거잖아요.
0: 예.
1: 뭐 이란하고 예. 이란 너 공격했어. 그럼 우리가 이란을 일단 군함을 파견해서 전쟁을 할 겁니까? 앞으로의 그 우리가 석유나 이런 도입에 이런 호르무즈에 대한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애들처럼 막 이란에 대해서 적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0: 근데 이제
1: 뭐 이란이 예.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걸 지금 자기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0: 예.
1: 여러 모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0: 예, 그 단호함과 절제 두 가지 안에서
1: 예.
0: 이제 해야 되는데 또 일각에서는 우리 배가 공격당했는데 단호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예,
1: 단호하게
0: 있어서.
1: 어떻게? 단호하게 해야죠. 우리 예. 진상을 요구하고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한 단호하게 요구해야죠.
0: 예,
1: 당연히.
0: 근데 더 알아봐야 할 것이 있고 신중하게 그렇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1: 그렇죠.
0: 부분이군요. 예. 네. 자 이제 우리 그 후보님이 이제. 당선된 이후에 뭐 전당대회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다는 상황 하에서 보면 지금 이제 지방선거 전체적으로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1: 네.
0: 사실은 이 공소 취소 특검이 지목되기도 합니다.
1: 네.
0: 이제 공소 취소라는 이제 야당의 주장이고 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조작 기소에 대한 특검법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그 문제는 뭐 안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0: 예.
1: 선거 끝나고 나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0: 예.
1: 잘 살펴볼게요.
0: 일단 국회에 들어가셔야 됩니까?
1: 예, 예.
0: 그래도 지금 우리도 좀 아시는
1: 뭐 지금 진행하는 예. 것도 없잖아요. 다 유보시켰던 거 아니에요?
0: 예, 뭐 예. 시기와
1: 예.
0: 절차. 그 내용에 대한 검토까지도 우리 후보님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1: 저 잘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윤석열 때의 검사는 거의 범죄 정권 수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서 조작했고 저도 그 피해자 아닙니까?
0: 예.
1: 329일을 구속돼 있다가 나와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0: 예.
1: 이 검찰 스스로 자기 시정을 한 거 보셨습니까? 무죄 판결이 나면 견해가 법원하고 달랐을 뿐이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0: 예.
1: 나는 이들에게 스스로의 자기 반성을 할 그런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0: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공소처분법도 생기는 것이고 검찰 조직
1: 예.
0: 자체도
1: 그 문제는 지금 예. 이번 지방선거 쟁점이 되지 않도록 다 유보를 했으니까
0: 예. 예.
1: 끝나고 나서 제가 국회에 가서 보겠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후보님도 미국에 다녀오신 후에 이제 행보를 하시고 하시지만 이제 장동혁 당대표도 같은 시기에 미국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후보님과 동선 여러 가지 또 성과를 두고 비교가 많이 됐었습니다만
1: 네,
0: 장동혁 당대표가 최근에 뭐랄까요? 그 원탑 선대위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얼굴로 사실상 이번 선대위를 꾸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께서는?
1: 정말 후한무치한 것이고 이분이 괜히 저랑 같은 방미일정이 겹친 바람에
0: 예.
1: 제가 방미일정 내용이 많이 언론에 보도돼서 제 주변 사람들이 장동혁 밥 사줘라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면 밥 사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아 미국서 못 사준 밥을 한국에서
1: 예.
0: 사주
1: 덕분에 제 활동이 많이 언론에
0: 알려졌으니까
1: 예. 저는 개인 비용으로 이코노미 타고
0: 예.
1: 비공식

0: 시조로 다녀왔는데 사실 예. 다 몰랐던 일이잖아요.
1: 사실은 그러면 그 의원님께서는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개인이 다 일정 다 짜셨던 겁니까 그러면?
0: 그렇죠. 저 다 개인 비용으로 어. 비서 한 명 데리고 둘이 갔다 온 거죠.
1: 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실제로 만나신 분을 보면 네. 굉장히 미국에서 중요한 인사들 많이 만나셨고 네. 사실 제일 야당 대표회가 만났던 사람과 비교했을 때 뭐 차관보냐 차관부 비서실장이었냐 뭐 여러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오히려 이제 현직 의원도 아니시고 현 네. 대표도 아니시면서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내용이 알찼잖아요 사실은. 네, 네. 왜 그랬다고 판단하십니까?
0: 아니 제가 그래도 그동안 외통위원장 오선원을 하면서 예. 싸운 인간관계가 있는 것이죠.
1: 예. 예.
0: 그리고 또 미래의 가치를 또 판단했으니까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1: 예. 그렇군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예.
0: 특히 이제 털시계보도 정무국장을 만나서 우리 예. 이재명 대통령의 E&D 정책 그 북미 간의 어떤 교섭의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고 많은 좋은 생산적 대화를 가졌습니다.
1: 예. 그 향후 한 명에는 어떻게 또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11월 중간 선거도 있긴 한데.
0: 한미관계?
1: 예.
0: 저는 일관되게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예. 이재명 대통령 임기 4년, 3년이 겹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북미 관계 돌파구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북미 관계.
0: 그렇습니다.
1: 아, 그 북미 관계 돌파구로 하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까지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0: 북미 관계가 합의가 돼 줘야 우리 남북 관계도 같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1: 예. 근데 이제 북한의 경우는 이제 우리 정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관계에 대해서 어떤 통일에 관련해서는 전혀 이제 어떠한 논의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하고 파트너로 우리 미국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우리 정부가 들어가서 틈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만.
0: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 부부가 싸우면서 이혼했는데 예. 싫다는데 계속 보면 스토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필요하죠.
1: 예, 예, 시간이 필요하고. 예,
0: 시간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미국과 화해를 하게 되면 미국과 예. 국교가 정상화 되면 즉 양 대사관이 설치될 거 아니겠습니까?
1: 북미 관계 회복을 말씀하시는 예. 거군요.
0: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외부 정보가 들어가면 이제 북한이라는 사회가 국제적 스탠다드
1: 예.
0: 표준에 이제 접근하는 정상적 국가로 전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1: 예.
0: 그러면 스포츠 교류도 벌써 하잖아요. 이번에 수원에 지금 옵니다. 예. 그 축구 여자 축구팀.
1: 예.
0: 이 여자 축구팀은 제가 인천 시장 때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을 통해 제가 곤명에서 이렇게 여자 축구 훈련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북한 여자 축구가 이렇게 센 겁니다.
1: 송영 대표님 덕분에
0: 제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단동에다 축구화 공장도 만들었잖아요.
1: 아, 그렇군요.
0: 그게 지금 평양으로 가 있습니다.
1: 예,
0: 그 공장이.
1: 예.
0: 그 축구화 공장을 기초로 한 아리 축구 대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예. 올해 말에 원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 다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대표님.
0: 네, 그렇습니다.
1: 관련 내용을.
0: 네. 예. 그리고 이제 아시아 탁구 대회를 평양에서 내년 2018년도에 개최합니다. 28년. 28년도에.
1: 예, 예.
0: 그리고 LA 올림픽이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남북 관계가 조금씩 풀려 나갈 것입니다. 국제적 기준으로.
1: 예, 북미 수교까지도 전제로 해서 풀려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하신 걸로 듣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이 또 지난 3월 저희 방송 나오셔 가지고 예. 사실 그 뉴스 공장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말씀을 좀 하신 적이 있었어요.
0: 그랬어요?
1: 뉴스가 많이 됐습니다. 기억 못하시겠지만 저희 방송에 해주신 말씀이 많이 회자가 돼서 오늘 그래. 김어준 씨가 질문한 게 저희 방송에서 하셨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0: 요청이 와도 안 나오고.
1: 안 나갑니다.
0: 안 나갑니다. 안 나고 싶다. 그랬죠.
1: 안 나고 싶다. 아무튼 그런 취지에서 불편하셨어요? 하셨는데. 출연하셨습니다.
0: 예.
1: 예. 어떠셨어요?
0: 수차례 요청이 와서 내부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1: 뉴스 공장에 요청이 왔군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나가서 이 시청자들과 대화하는 게 중요하니까
1: 예.
0: 개인적 서운함은 뒤로 하고
1: 예. 나가시니까 뭐 불편한 거 없으셨습니까?
0: 뭐 그래도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잘 나간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나갔거든요.
1: 그러니까요. 되게 오랜만에 나가셨네요. 예. 그래서 저도 방송 봤거든요.
0: 네.
1: 나중에 또 깊이 있는 이슈로 또 하시다 말씀을 나누시던데.
0: 예. 예.
1: 한 발씀도 더 자주 나와주시고.
0: 예, 알겠습니다.
1: 자, 8월 전당대회 얘기도 좀 많이 합니다. 사실 예. 지선 이후에 예. 민주당의 선거 결과는 긍정적이고 어떤 이슈가 제일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8월 전당대회는.
0: 아이고 지금 뭐 본 이 제 선거도 이제 공식 선거운동 20일부터 시작되는데
1: 예,
0: 8월 전당대 이야기는 부담스럽고요.
1: 예.
0: 일단 제 기준은
1: 예.
0: 지금 단계에서는 부울경과 대구, 경북, 영남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1: 예.

0: 또 눌어붙었네.
1: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른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7: 스마트하게 달리고
8: 기름값 걱정 날리고
7: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8: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7: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8: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7: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휴렉.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네, 본방 마무리하고요. 유튜브 환자방송 블루라커룸이 이어집니다. 유튜브로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3: CBS. Don't you know I'm blue. 당신 곁에 CBS 라디오. I'm falling apart
4: right in front of you. Can't you see?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숲의

동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10번째 페이지. 아라비안 나이트는 고작 천일이면 이야기가 동나지만 스타리안 나이트는 몇천억일, 몇조일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잡지사와 종신 계약된 남자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아,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정년을 여기서 맺었군요.
1: 아, 여기서.
2: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1: 예, 오래오래 네. 갑시다.
2: 네.
1: 오랜만에 찾아온 우주먼지의 스타리안 나이트 시간입니다. 이제 밤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하나에 얽힌 어떤 천문학적 또 인문학적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스타, 어떤 스타를 만나볼까요?
2: 아마 많은 분들이 이름이 조금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말하우트라고 하는 별입니다.
1: 저 처음 들어보는데.
2: 아, 진짜요?
1: 포말하우트.
2: 이 포말하우트가 어떤 별자리에 있냐면 남쪽 물고기라고 하는 별자리에 있습니다. 꽤나 가을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밝은 별 중에 하나입니다.
1: 포말하우트가요?
2: 네. 사실 이게 조금 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네. 겨울 하늘도 밝은 별이 진짜 많거든요.
1: 네.
2: 뭐 오리온 자리에 있는 리겔 베테글스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밝은 시리우스도 있고 겨울 하늘도 진짜 예뻐요.
1: 겨울에 많이 보시잖아요.
2: 네. 네. 그리고 또 여름 하늘은 그 은하수가 일단 두껍게 보이고 또 은하수에 있는 정갈 자리도 있고 뭐 여름철 별자리 너무나 많죠. 그다음에 봄철 별자리도 약간 유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목동 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처녀 자리도 있고 되게 유명한 별들도 되게 많거든요.
1: 네.
2: 근데 가을 하늘이 뭐 물론 가을 팬들은 조금 죄송합니다만 좀 밋밋한 편입니다.
1: 아, 라인업이?
2: 네. 그러니까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네. 아주 아주 유명한 셀럽이 있어서 물론 이제 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 요즘 하늘에서 안드로메다를 맨눈으로 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별만 생각하면 네. 그냥 커다란 네. 페가수스 자리 밋밋하게 네모나게 하나 떠 있고 주변에 딱히 밝은 별이 별로 안 보여요.
1: 그렇군요.
2: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예. 그 지평선에 낮게 떠 있는 밝은 별이 하나 딱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포말하우트이고요.
1: 아.
2: 그래서 포말하우트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운 별입니다.
1: 아, 가을철에 뭔가 네. 홀로 빛나는 것처럼.
2: 네, 주변에 밝은 별 아무것도 없이 혼자 빛나고 있는 외톨이 별 이런 이제 별명을
1: 더 마음이 가는데
2: 갖고 있어요.
1: 외톨이 별.
2: 포말하우트가 있는 남쪽 물고기가 조금 네. 재미있는 게 네. 그 바로 위에 이제 물병 자리. 또 생일 별자리에 포함되어 있는 유명한 별자리랑 바로 붙어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이 상상했던 그 별자리의 그림을 여기에다가 한번 얹어 보면 물병 자리의 별자리가 이제 물을 이렇게 쏟고 있어요.
1: 네.
2: 그 밑에 남쪽 물고기가 딱 붙어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남쪽 물고기가 그 쏟아지는 물을 약간 이렇게 받아 먹는 그런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1: 예.
2: 그 남쪽 물고기 자리에서 물고기 입에 있다라고 해서 옛날부터 아랍어로 품 알후트라고 불렀어요.
1: 아, 품 알후트예요.
2: 네, 이게 아. 물고기 입이라는 뜻입니다.
1: 아, 주둥이 주둥이.
2: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부르는 포말하우트라는 이름이 된 거죠.
1: 재밌네.
2: 네.
1: 가을철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2: 네, 맞습니다.
1: 대표 별입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이 포말하우트 주변에서 뭔가 숨겨진 무언가가 발견돼서 화제가 됐던 모양입니다.
2: 아, 네. 이 포말하우트가 사실 그 별로 주목받지 못하지만 천문학적으로는 진짜 재미있는 별이거든요. 왜냐면 일단 포말하우트를 우리가 이제 여러 다양한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구조가 나타났어요.
1: 네.
2: 우리가 이제 밝은 별을 찍을 때 별빛이 너무 압도적으로 밝으면 주변에 뭐 행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먼지 원반 같은 게 있어도 별빛이 다 압도해 버리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숨어 있는 희미한 구조를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아, 별빛을 없애야죠.
2: 맞아요.
1: 네.
2: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 우리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밤에
1: 네.
2: 막 주변 야경을 보고 있는데 내 코앞에 너무 눈부신 가로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로등 끌 수 없잖아요.
1: 아, 그렇죠.
2: 그럼 어떻게 하냐면 손바닥으로 가로등을 싹 가립니다.
1: 그렇죠.
2: 그러면 그 주변에 안 보이던 야경이 보이죠.
1: 예.
2: 마찬가지로 별을 찍을 때에도
1: 네.
2: 별빛만 싹 가릴 수 있는 가림막 같은 거를 망원경 시야 앞에다가 딱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별 주변에 숨어있던 무언가가 이제 드러나서 더 선명하게 이제 구조를 볼 수 있고
1: 네.
2: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네. 코로나그래프라고 합니다.
1: 코로나 그래프요?
2: 네. 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이제 그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딱 달 몸통으로 태양을 가리는 순간 태양 외곽까지 쫙 뻗어나가는 태양의 대기 코로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를 보는 방식의 사진 촬영법이다라고 해서 이걸 코로나 그래프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똑같이 이제 망원경에다가 조그만한 가림막 같은 거 깔아놓고 네. 이제 별빛을 가리는 이제 그런 촬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1: 아, 포말 하우트에도 코로나 그래프 그걸 적용한 거예요?
2: 네. 예, 예. 그렇게 했더니 그 사진을 보시면 네. 포말 하우트 주변에 아주 아주 거대한 먼지 원반이 나타났어요.
1: 숨겨져 있던.
2: 네. 그래서 이게 약간 그 볼 때마다 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네네.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네. 사우론의 눈.
1: 사우론의 눈.
2: 네.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이전 사진, 이전 사진. 저게 사우론의 눈인데.
2: 네. 오. 지금 저기에 가운데 텅 비어 있는 까만 공백이 네. 별을 인공적으로 지운 거고요. 그러니까 별을 이제 나중에 관측을 하고 네. 뭐 코로나 그래프 기법을 쓰던지 아니면 이미지 처리를 해서 별빛을 지워버린 거예요. 네. 뽀샵을 한 거죠. 네.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밝은 별빛에 파묻혀서 네. 안 보이던 주변의 먼지 원반이 나타난 거예요.
1: 저거 그 딱 봐도 엄청 스케일이 큰 것 같은데요?
2: 진짜 거대합니다. 네. 저게 그 먼지 원반의 안쪽 경계가 예. 중심 별에서부터 130 AU 정도 거리에서 출발을 하고요. 예. 이제 그 두께만 해도 한 20, 30 AU 정도가 돼요. 예. 참고로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AU라고 하는 단위는 뭐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태양에서 지구까지 평균 거리가 1 AU입니다.
1: 맞습니다. 예.
2: 이게 킬로미터로 하면 1억 5천만 킬로미터.
1: 1억 5천만 킬로. 예.
2: 그러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130배가 될 정도의 거대한 지름으로 저 먼지 원반이 펼쳐져 있다는 거죠.
1: 그러니까 그 안쪽 경계가 네, 그 정도라는 거잖아요.
2: 바깥까지 생각하면 네. 진짜 엄청 거대한.
1: 그러니까 그 원반의 두께도 엄청 네, 두꺼운 거고.
2: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나 두꺼운 먼지 원반이 있다는 거는 아마도 저기에서 행성도 돌고 있고 네. 뭐 행성들이 반죽이 되고 있다거나 네. 뭔가 좀 그런 외계 행성 시스템을 쟤네가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이제 특히나 저 먼지 원반을 이제 정확하게 관측을 해보니까 네. 중심에 별을 두고 완벽하게 대칭적이지 않았어요. 약간 한쪽으로 찌그러진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미지의 외계 행성 때문에 좀 그 불균형하게 부스러기가 분포하면서 저렇게 틀어진 고리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1: 지금
2: 거예요.
1: 저 사진에선 가려놓은 저 중심별 근처에 외계 행성이 하나 있어서
2: 네네.
1: 뭐 중력 같은 작용을 네, 맞습니다. 해서 한쪽으로 치우쳤다 원반이.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상상을
1: 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영향력을 줄 행성이 정말 있다면 엄청 큰 행성이어야 될 것 같은데.
2: 그렇죠. 네. 목성보다 훨씬 더 질량이 크고 네. 중력이 강한 천체여야 할 거고 네. 그렇다면 물론 행성은 스스로 빛나진 않기 때문에 네. 저 사진에서 바로 보이진 않겠지만 별빛을 받아서 미지근하게 달궈진 모습일 테니까 예. 뭐 예를 들면 뭐 적외선으로 관측하거나 네. 아니면 가시광 정도로 관측했을 때는 보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네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열심히 끈질기게 관측한 천문학자의 그물에 드디어 그 행성이 걸립니다.
1: 행성이 걸렸어요. 네. 있었네. 예, 예.
2: 그래서 사진을 분석을 하니까 네. 이게 전 진짜 대단한 발견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기 보시면 네. 지금 저 사진이 이제 그 포말하우트 주변 먼지 원반의 극히 일부를 줌인한 거예요.
1: 아, 극히 일부를.
2: 네. 예. 그랬더니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 2년 사이에 아주 희미한 얼룩 하나가 자리를 바꿨다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1: 그 이전 사진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죠?
2: 네.
1: 아, 저 사진?
2: 네, 네.
1: 아, 저 사진.
2: 보시면 지금 저 커다란 사우론

0: 네, 눈 가장자리 한 켠에 네. 지금 네모난 그렇죠. 영역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 작은 영역을 줌인을 하면 이제 저런 작은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저기에서 불과 2년여 사이에 뭔가 작은 얼룩 하나가 네. 자리를 이동했어.
1: 아, 이동했다.
0: 라는 거를 이제 발견한 거죠.
1: 그게 행성일 것이다.
0: 네. 그래서 이거를 처음으로 주장했던 천문학자가 폴 칼라스라고 하는 천문학자인데 예. 이제 이걸 연구해서 2008년에 네. 사이언스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1: 와.
0: 그래서 이때부터 포말하우트 주변에는 포말하우트 B라고 하는 맥행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이렇게 조금씩 정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1: 포말하우트 B라고 일단 이름을 붙였군요.
0: 네.
1: 굉장히 화제가 됐겠네요.
0: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계행성을 요즘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견을 하지만 네. 지금 말씀드린 저런 방식으로 찾는 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행성은 스스로 빛나지 않죠.
1: 네.
0: 중심 별빛에 비해서 아주 아주 어두워요.
1: 네.
0: 그래서 어지간한 행성은 중심 별빛에 파묻혀버리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안 보입니다.
1: 네, 네.
0: 근데 그 별 사진을 찍어놓고 네. 별빛을 인공적으로 지우거나 아니면 코로나그래프 기법을 사용해서 처음부터 별빛을 가려놓고 찍거나 해야 겨우겨우 그 주변에 숨어있던 희미한 행성이 보이는 거거든요.
1: 네.
0: 약간 전 이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네. 우리가 이제 졸업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이왕이면 잘생긴 친구 바로 옆에 안 서거든요.
1: 안 서죠.
0: 왜냐하면 그 친구의 후광에 제 얼굴이 이제 파묻혀버리기 때문에 예, 예, 예. 저는 졸업한 줄도 모르게 돼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예.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그 친구로부터 멀리 도망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후광이 반짝반짝거리는 밝은 별을 처음부터 지워놓고 사진을 찍어야 그 옆에 꼽사리 껴있던 행성이 보이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바로 찍어서 행성의 모습을 찾는 기법을 네. 다이렉트 이미징이라고 합니다.
1: 다이렉트 이미징.
0: 그러니까 좀 재미있게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네. 직직이요, 직직.
1: 직직이네요, 진짜.
0: 직접 찍었다는 뜻이거든요.
1: 예.
0: 근데 이런 방식으로 행성을 찾는 건 되게 까다롭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왜냐면 네. 사진을 한 번만 찍어서도 알 수가 없고
1: 예.
0: 여러 번에 수년간에 걸쳐서 찍어야
1: 네.
0: 그 별 옆에 보이던 얼룩이 배경 천체인지 아니면 진짜 별 주변에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 거기에 붙잡힌 천체인지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럼 이거를 알려면 그 까다로운 다이렉트 이미징 촬영을
1: 다각도에서 봐야 돼요.
0: 수년간 해야 돼요.
1: 수년간.
0: 네. 어떤 경우에는 행성이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주기가 막 10년, 20년 가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 만약에 자칫 요걸로 졸업 주제를 정한 대학원생은 졸업 쉽게 못할 겁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래서 진짜
1: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진짜.
0: 정말 경제성이 떨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1: 예, 예,
0: 어지간하면 이런 방식으로는 요즘엔 잘 안 발견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 까다로운 끈질긴 사냥 끝에 드디어 발견된 포말하우트라고 하는 셀럽별 주변에서 발견된 외계행성이었기 때문에
1: 네, 네.
0: 한동안 굉장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 아, 직직으로 이제 외계행성을 포착한 굉장히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0: 네, 맞습니다.
1: 예. 그 아까 겨우겨우 보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계 행성을 우리가 포착했다고 해도 다이렉트 이미징으로 약간 예를 들어 지구라고 치면은 뭐 산 부분이 보이고 바다 부분이 보이고 이런 것처럼 식별은 안 되겠네요.
0: 아, 이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네. 그 천문학자들의 실제 관측 사진을 보고 많이 실망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리가 막 영화 보면 뭐 줌인 쫙 해서 진짜 막 바다도 보이고 산도 그렇죠. 보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 네. 가끔 첩보 영화 보면 네. 인공위성으로 막 스파이 위성들이 막 범죄자를 막 추적을 해요. 그럼 막 버튼 몇 개 누르면 네. 진짜 코털까지 보입니다.
1: 그 정도의 말도 네. 안 됩니다.
0: 근데 사실 네. 실제 그 첩보 기관에 쓰고 있는 영상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1: 네.
0: 그냥 사람의 실루엣 정도가 보이는 거지.
1: 네.
0: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이렉트 이미징으로 촬영을 해도
1: 네.
0: 무슨 행성에 바다와 육지까지 보이진 않고요.
1: 네.
0: 똑같이 작은 얼룩 정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게
1: 네.
0: 이제 그걸 보면 행성이 얼마나 미지근하게 달궈져 있는지 행성의 온도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행성이 얼마나 밝게 빛을 내고 있는지를 통해서 행성의 대략적인 크기나 질량도 파악할 수 있고
1: 예.
0: 또 행성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하면 추가로
1: 네.
0: 그러면 행성의 하늘에 수증기가 얼마나 있는지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1: 네.
0: 대기의 화학성분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혹시 생명활동도 있진 않은지까지도 추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만으로 보면 되게 볼품없는 얼룩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천문학적으로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1: 유의미한
0: 관측이라고
1: 거죠.
0: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한 가지 제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면
1: 네.
0: 이 다이렉트 이미징이 그래도 그러니까 까다롭긴 하지만 나름 의미가 있는 관측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과격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존의 다이렉트 이미징은 일단 지상이든 우주망

0: 경우에는 이미지를 일단 관측을 하고 나중에 수학적인 이미지 보정을 통해서 뽀샵하듯이 별을 지워버리는 그러니까 후처리 방식을 썼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 찍을 때부터 우주에다가 아예 커다란 가림막을 펼쳐놓고 네. 우리가 보고 싶은 별을 그냥 가려놓고 찍자.
1: 아까 그 코로나그래프 그 원리 아니에요?
0: 근데 네. 이제 기존의 코로나그래프는 네. 망원경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보조장치예요. 그래서 망원경의 렌즈 앞에다가 동전만한 작은 장치를 가려서 네. 별빛이 더 안 들어오게 하는 장치라면 네. 요즘에 제안하고 있는 방식은 아예 우주 공간에 수 미터 사이즈의 커다란 가림막을 띄워놓고 찍자는 거예요.
1: 수 미터요?
0: 네.
1: 아, 수 미터 정도로도 되겠구나.
0: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스타쉐이드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별 가리개란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스타쉐이드라고 하는 뾰족뾰족한 그 해바라기 꽃잎 같은 모양의 커다란 그 가림막이 있어요.
1: 진짜네. 예.
0: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주망원경이랑 같이 띄워서 예. 잘 그 자세를 제어하면 네. 같이 편대비행을 하면서 망원경이 이 별을 보고 싶은데 네. 이 별빛에 파묻혀 있는 행성이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스타쉐이드 출동해가지고 네. 딱 코앞에서 별빛만 네. 가려주고 그 주변에 숨어있던 행성이 드러나고 네. 이런 촬영을 이제 실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출동 이거를 출동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사진 찍기 위해서 출동을 할 정도의 그 네. 가성비가 되나요?
0: 이제 네. 아직은 물론 아이디어 차원이긴 네, 하고 네, 네.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꽤나 많은 외계행성을 더 디테일하게 관측할 수 있을 거예요.
1: 모양은 왜 저렇게 꽃 모양으로 했나요?
0: 아, 너무 중요한 네. 질문인데요. 네. 만약에 그냥 동그란 네. 원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측하는 건 빛이다 보니까 빛이 그 원형의 가장자리에서 네. 약간 그 간선 무늬를 일으켜요. 그래서 가끔 그 보면은 사진들 중에 우리 이렇게 동그랗게 예, 예, 예. 물결 퍼지듯이 예, 예. 이렇게 빛이 퍼지는 잔상 같은 게 남거든요.
1: 아, 그런 거 있죠. 예.
0: 근데 그런 게 남으면 정작 별 주변에 숨어있던 행성을 보고 싶었던 건데 그게 가려지니까 그런 간섭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 예. 이제 일부러 뾰족뾰족한 톱니 모양으로 가림막을 만들게 됩니다.
1: 네.
0: 그래야 이제 오히려 깨끗하게 예. 별빛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1: 네. 아니 근데 쟤를 출동시킨다고 해도 네. 스타쉐이드를
0: 네네.
1: 원하는 위치에다 딱 보내서 떠 있게 할 수 있나요?
0: 아 네. 사실 그래서 네. 만약에 지상 망원경으로 관측할 때 활용한다고 하면 네. 일종의 인공위성이 되겠죠.
1: 네.
0: 저 가림막도 그러면 얘가 언제 어느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갈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1: 네.
0: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관측을 하는 방법도 가능할 거고요. 아예 우주 망원경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은
1: 네.
0: 사실 그 우주 망원경과 똑같은 궤도를 돌면서
1: 네.
0: 이제 그 앞을 가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 공간 안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각도를 트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세 제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정도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1: 네. 아직은 다 이론이고 상상인 건가요?
0: 네.
1: 실제로 성공한 사례는 없는 거예요?
0: 아직 실제로 저런 커다란 스타쉐이드를 우주에 띄운 적은 없고요.
1: 네.
0: 이제 지상에서 현재 작은 버전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1: 아.
0: 하나 조금 재미있는 게
1: 네.
0: 저런 수 미터 사이즈의 가림막을 통째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저거를 그대로 실을 수 있는 로켓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이냐면 저거를 접어서
1: 네.
0: 우주 공간에 올라간 다음에 종이 접게 했던 거 풀듯이
1: 거기서 편다고요?
0: 네, 펴는 방식을 써요.
1: 아...
0: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1: 네, 어떻게 펴죠? 네.
0: 뭐 물론 좀 낮은 레벨의 시도이긴 했지만 네. 이미 제임스의 무주 망원경 때부터
1: 아...
0: 접었던 거울을 펼치는
1: 아 그런 거 있어요. 은박지 같이 생긴
0: 맞아요.
1: 네,
0: 그런
1: 맞아.
0: 시도를 이미 해봤기 때문에
1: 네.
0: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아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1: 야...
0: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1: 저런 발상도 하고 있구나.
0: 네.
1: 예. 자 다시 오늘의 스타인 포말아웃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0: 네.
1: 그래서 아까 이제 외계 행성 상상했던 외계 행성이 포착됐다라고 믿음을 주게 된
0: 네.
1: 포말아웃 B를 발견했는데요.
0: 네, 네.
1: 포말아웃 B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0: 아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처음에 그 폴 칼라스라고 한 천문학자가 발견하고 목성보다 한 두세 배는 더 무거운 덩치 큰 행성이 있나봐요라고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1: 네.
0: 거의 그냥 행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분위기였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얘가 정말 행성이라면 중심의 별빛을 받아서 행성 자체가 미지근하게 달궈져 있어야 하니까 가시광 사진에서도 얼룩이 보이고 적외선 사진에서도 꽤나 밝은 얼룩이 보여야 해요.
1: 아, 달궈져 있으면 원래 그래야 돼요.
0: 네.
1: 예.
0: 근데 막상
1: 네.
0: 가시광 이미지에서는 보이는데
1: 네.
0: 적외선 이미지에서는 그 자리에 별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0: 그럼 이거 혹시 뭐지? 일반적인 행성은 아닌 것 같고 혹시 좀 높은 밀도로 잠깐 뭉쳐 있다가 곧 흩어질 예정인 먼지 반죽 덩어리 정도 아닐까? 라고 이제 조금씩 의심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즉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2008년도 넘어서까지 계속 추적을 해봐요. 그 이 행성의 위치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니까 허블 우주망원경 같은 걸 동원해서 2004년에서 2014년까지도 계속 관측을 합니다. 근데 관측을 해보니까 뭔가 얼룩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얼룩이 이동하긴 해요. 그러니까 행성 같잖아요. 근데 얼룩 자체가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리고 얼룩이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1: 아, 얼룩 자체는 커지는데 희미해져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어떤 의심을 하게 되냐면 저거 어떤 땅땅하게 뭉쳐있는 목성 같은 행성이라기보다는
1: 행성 아닌 것 같다.
0: 천천히 수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흩어지는 퍼져나가는 먼지구름, 파괴 중인 먼지구름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 근데 아까 이제 행성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는 행성의 영향을 받아서 찌그러졌을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0: 아, 맞습니다.
1: 원반이. 네. 그건 어떻게 설명해요?
0: 아,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그래서 얘는 그 녀석이 아니었던 것 같고 혹시 아직 우리가 찾지 못한 다른 행성이 어딘가 숨어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미있는 게 그 얘를 포말하우트 B를 행성일 거라고 기대했던 당시 이름까지 지어놓았어요. 왜냐면 얘가 이제 남쪽 물고기 자리에서 발견된 행성이니까 그 신화 속에 반인 반어 반은 물고기 반은 사람인 신이 있거든요. 그 신의 이름 중에 다곤이라고 있는데
1: 다곤
0: 다곤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거의 공식 오피셜 외계 행성 목록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게 관측하면 할수록 행성은 아닌 것 같고 점점 파괴되고 심지어 최근에 가장 최근에 제임스 웹으로 관측했거든요. 제임스 웹으로 또 다시 관측을 해보니까 얘가 2004년, 2008년, 2012년에 계속 관측되던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은 어디 있을까?
1: 패턴대로 가야 되는데
0: 어디 있겠다 싶은 위치가 있겠죠. 거기를 살펴봤어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요.
1: 얘 그냥 진짜 먼지네 먼지.
0: 그냥 흩어지다가 이제 그냥 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다곤은 다시 오피셜 외계행성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1: 그러네.
0: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말하우트에서는 아직 외계행성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 포말하우트를 또 제임스 웹으로 디테일하게 관측을 해보니까 이 먼지 원반이 그냥 하나의 납작한 먼지 원반이 아니라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중간중간에 좀 틈이 벌어진 간격 같은 게 보여요. 안쪽에 작은 고리가 있고 잠깐 틈이 벌어져 있고 바깥에도 두꺼운 고리가 있고 약간 토성고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틈이 벌어져 있는 그 간격 안에서 보통 새로운 행성이 만들어집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그러니까 납작하게 안쪽에서 바깥까지 쫙 펼쳐져 있던 먼지 원반 속에서 적당한 위치에서 먼지 입자가 뭉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럼 얘네가 점점 덩치를 키우고 자기가 돌고 있는 그 일대를 싸그리 청소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안쪽 고리와 바깥쪽 고리가 벌어져 보이는 틈을 만들게 돼요.
1: 아, 거기서 새로운 행성이 생긴다.
0: 맞습니다. 실제 토성에서도 토성 고리를 보면 이제 간극이라고 해서 안쪽 고리 바깥쪽 고리가 중간중간 틈이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딱 그 벌어진 틈 속에서 이제 막 반죽되고 있는 어린 위성들이 보여요.
1: 아, 위성이 생겨요.
0: 네, 이제 토성에서는 달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포말하우트 별 주변에서는 아마도 그 틈 속에 애기 행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그게 이제 새로운 가설로 등장을 한 겁니까?
0: 그래서 앞서 우리가 행성일 거라고 기대했던 다곤은 이제 완전히 탈락됐고 대신 또 제임스 웹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얼룩이 등장했어요.
1: 그건 또 행성으로 추정되나요?
0: 요것도 되게 재미있는 게 아마 행성은 아닌 것 같고요. 소행성 정도가 부딪혀서 박살난 현장인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소행성끼리 부딪히면서 산산조각나 이제 먼지 구름들이 또 한동안 높은 밀도의 잔해 구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포말하우트 주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덩치 큰 행성이 없을 확률이 높고요. 대신 아직 교통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태양계가 아주 어렸을 때 겪었던 과정을 거의 똑같이 겪고 있어요.
1: 그러면 그 포말하우트 별 그쪽은 그 별 기에는 어린 편인 건가요?
0: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포말하우트가 지금 별 자체 나이가 한 4.4억 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4억 4천만 년 정도 되는데 우리 태양계랑 나이를 비교하면 딱 1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1: 아, 그럼 설명이 네. 되는 거네요.
0: 그럼 되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고 네. 별이 이제 막 구워졌고

0: 별 주변에 남아있는 부스러기가 아직 너무 많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 부스러기들끼리 한창 충돌하고 부딪히고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1: 자, 마치면서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가 생각하는 포말아우트 어떤 별입니까?
0: 포말아우트는 겉으로는 외로워 보이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주변에 아주 많은 친구들 또 동료들을 두고 있는 굉장히 정신없는 세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고독한 척하고 있는 이 포말아우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한 문장을 잠깐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사 에번스 마틴이라고 하는 분이 익숙한 별들이란 책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1: 네.
0: 이 별의 고독한 빛은 다가오는 가을의 쓸쓸한 기운과 겹쳐 때로는 우리 마음에 잔잔한 우울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네, 이 함께 우리가 또 하필이면 고독의 계절이라고 하는 가을 하늘에 네. 밝게 떠있는 별이 또 포말아우트이고 네. 하필이면 또 외로운 척하고 있는 별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또 조만간 가을이 오게 되면 이 포말아우트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포말아우트처럼 한번 외로운 척 가을을 한번 타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1: 저는 포말아우트
0: 들었습니다.
1: 이제 배웠기 때문에 네. 포말아우트를 가을에 보면서 똥폼 잡고 있는 사실 안 외로우면서
0: 네,
1: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라진 과거와 태어나고 있는 미래 그리고 외로워 보이지만 어쩌면 인싸일 수도 있는 별 포말아우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타라인 나이트 함께했습니다. 지웅미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8: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7: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9: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10: 어디까지 가시나요?
11: 살아서 장까지요.
10: 혹시 닥터 캡슐 천?
9: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소설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가 살던 소행성에는 유일하게 장미 한 송이가 피어있죠. 나중에 지구에 온 어린 왕자는 그토록 소중했던 장미가 지구의 지천에 깔려있는 걸 보고 현타가 오는데요. 그때 여우가 너의 장미꽃이 소중한 이유는 장미꽃을 위해 들인 시간 때문이야, 이런 명언을 날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이 로즈데이라고 하죠. 예, 아직 귀가 전이신 분들은 잠깐 시간 들여서 장미 한 송이를 사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 그냥 발 닫고 잡지사 너튜브나 정주행하시길 바랍니다. 우주먼지님 너튜브도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장미 꿈꾸세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1: CBS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였습니다.

0: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오!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7,981.41로 마감하며 8,000선에 근접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보였고 삼성전자는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며 시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도 1191.09로 상승 마감하며 반도체와 2차전지 종목 중심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대해 첫 정식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하고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내일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소환하는 등 관련자 조사와 관저 공사 예산 전용 의혹 규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미중관계, 대만 문제와 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하며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를 제시하며 대만 문제에 대해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고 양국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불허 등 중동 정세에서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미국 기업 CEO들과 만나 경제협력 논의를 이어갔으며 텐탄 공원을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지속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가 국회에 전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찾아 정상회담을 한 데 따라 이 대통령 고향인 안동에서 차기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중동 정세에 대응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주요 광물의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확인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승절 휴전 종료 직후 우크라이나 전역에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재개해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간 14일 소셜미디어에 밤새 드론 670대와 미사일 56발이 발사됐다며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20개 지역에서 아파트와 학교, 병원 등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미러 정상이 잇따라 종전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이루어져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산란계 사육농가로 구성된 대한산란계협회가 최근 3년간 계란 가격을 결정해온 사실이 적발돼 수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지거래 기준 가격을 결정해 계란 생산, 판매 농가에 통지해온 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란계협회는 최근 3년간 산지 판매 가격을 결정해 매주 수요일 농가에 안내했으며 생산비 하락에도 최근 2년간 기준 가격을 9.4% 인상했고 산란계 농가 평균 순수익은 2024년 기준 3억 7,7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혼 건수가 6년째 줄어드는 상황에서 60세 이상의 황혼 이혼은 오히려 늘어나 역대 최다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6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1996년 이후 2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이혼은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으며 전체 이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6%에 달해 역대 최대 비중입니다.

0: 중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도, 습도는 49%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자연과 인간의 공존, 미래를 위한 우리의 사명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숲해설사 우혜란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지금처럼 자연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교육받고 각성해야 한다고 우혜란 씨는 말합니다. 이대로면 우리 아이들은 평생 강아지 풀만 먹으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할 차례입니다. 광고 듣고 우혜란 씨의 강연 시작합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한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아니고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해설사 우애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하게 될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비밀로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듣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등교를 거부하거나 단식 투쟁을 할지도 몰라요. 어른들을 향한 엄청난 시위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풀 이름 혹시 아시나요? 모르는 사람 없겠죠? 다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강아지 풀입니다. 제가 이 강아지 풀을 왜 들고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강아지 풀을 여러분 앞에 들고 나온 이유는 바로 이 강아지 풀이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흔히 볼 수 있어서 어디 있는지조차 관심받지 못하는 이 작은 식물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식량 자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말이죠. 제가 근무하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는 얼마 전부터 사명이라는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그 전시의 부제가 바로 미래를 지키는 사람인데요. 누가 미래를 지키는 사람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이 전시회에 누가 가장 많이 방문하시는지 아시나요? 바로 지역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농부들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위치한 경북 봉화군은 국내 최대의 사과 주산지예요. 그런데 왜 사과 농부들이 농사 짓다 말고 수목원에 와서 전시를 보고 있을까요? 이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 나무를 자신의 손으로 모두 베어버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지요. 사과 나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또 생육기 평균 기온이 15도에서 18도 정도를 유지해야 하고 일교차가 커야 당도가 아주 높고 식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 사과꽃이 일찍 폈고 그 후에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사과꽃이 냉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사과값이 엄청 올라서 우리는 사과를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수목원에 처음 근무했던 2016년과 지금을 비교해봐도 사과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이 줄었어요. 수목원을 향하는 길가 주변에 빽빽했던 그 사과 나무들이 많이 베어지고 그 자리에 어느새 수박이나 고추가 심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은 비단 그 사과 농부들에게만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미래를 농부들이 조금 더 빨리 체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강아지 풀로 밥을 해먹어야 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사과 농부들이 전시회를 관람하신 것은 기후변화에 대체할 새로운 기대를 찾기 위해서일 겁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는 야생식물의 종자를 영구 저장하는 글로벌 시드볼트가 있습니다. 시드볼트는 생물 다양성을 구축하고 야생식물의 멸종을 대비해 종자를 영구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지하의 터널형으로 영하 20도, 상대 습도 40% 이 상태로 씨앗을 영구 저장하고 있어요. 아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데 미래의 강아지 풀이나 먹게 된 이 마당에 무슨 야생식물이냐고요? 우리가 먹는

이 모든 식량 작물의 기원이 야생 식물이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뒤에 있는 사진은 수목원에 있는 우리나라 자생 식물인 야강나무와 아그베나무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야생 사과나무이죠. 작고 빨간 열매를 확대해 보면 사과처럼 생겼어요. 이 야생 사과나무들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먹는 사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수목을 방문하시는 농부들도 사과나무를 접목할 때 야강나무 대목으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생식물의 종자는 미래를 위한 귀한 자원입니다. 글로벌 시드볼트의 야생식물 종자는 영하 20도 온도에서 씨앗이 잠들어 있습니다. 야생식물 종자를 영구 저장하는 시설은 또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몇 개나 있을까요? 종자를 영구 저장하는 시드볼트는 전 세계에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와 우리나라 경북 봉화 단 두 곳뿐입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에 있는 시드볼트와 우리나라의 백두대간 시드볼트는 조금 달라요. 스발바르 시드볼트가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식량 작물의 종자를 저장하는 곳이라면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있는 글로벌 시드볼트는 야생식물의 종자를 저장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야생식물 종자는 인류 미래의 식량 자원이 될 겁니다. 야생식물은 우리 인류의 먹거리일 뿐만 아니라 음료나 건강보조식품, 화장품의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 우리나라에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저는 수목원에 근무하면서 아이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이 시드볼트와 관련된 해설을 할 때는 커다란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 우리나라에 있고 우리 기관이 야생식물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기후변화로 새로운 질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야생식물은 질병이나 암,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한 귀중한 자원이 될 거예요. 100년 전 개발된 아스피린은 버드나무에서, 항암제로 쓰이는 텍솔이란 성분은 주목나무에서 추출한 것처럼요. 현재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는 총 190개 나라의 야생식물 종자가 저장되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에 등록된 국가수는 249개국입니다. 그 중에 76.3%에 해당하는 국가의 야생식물 종자가 시드볼트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곳에 일하시는 사람들은 멸종위기 식물 종자가 있는 곳이라면 외딴 섬, 험악한 산악 지역을 불문하고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다른 나라의 식물 종자들도 수집합니다. 온난화로 더 갈 곳 없는 세계의 고산 식물 종자도 수집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명감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류를 위해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대한민국의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가 하고 있어요. 이 정도의 시드볼트라면 우리나라를 넘어 인류 전체 생존을 위한 글로벌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야생식물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귀중한 국가의 자원을 바탕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면 조금 어깨를 으쓱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수목원에 근무하며 야생식물의 가치와 시드볼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어요. 지난 5월 세계인의 날에 국내 거주 중인 20여 개국의 외국인들에게도 시드볼트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육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시드볼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현장에 와서 직접 배우고 느끼고 한국 문화도 체험하면서 저는 그들이 이 시드볼트의 중요성을 본인의 자국민에게도 알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니 무슨 과학자도 아니고 생태학자도 아닌 동네 아줌마 같은 사람이 TV에 나와서 저런 소리를 해 하고 싶은가요? 네, 저도 9년 전만 해도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한때 집사람으로 살며 생태와 환경에 무지했던 인생 전반기를 수도 없이 반성하며 열심히 공부한 끝에 공식적인 숲사람으로 활동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학교 가라, 공부 열심히 해라 말할 자격 우린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보다 더 시원한 여름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보다 더 건강한 지구에 살 기회가 없으니까요. 적어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린 뭔가 해야 합니다. 우리도 노력했어. 엄마 아빠도 최선을 다했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교육을 받고 알아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가올 미래를 더 늦출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답고 건강한 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머무를 수 있게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 고민을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함께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연과 공존해야만 인류가 지속 가능하다는 걸 교육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경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화석 발굴을 통해 고대 종자들의 비밀도 알아보고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 보존을 위해 백두마루 숲속 탐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공충과 공존해야 씨앗을 맺을 수 있는 식물, 씨앗의 중요함을 알아가는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생태의식을 전환해보는 거죠. 누가 여기에 참여해야 할까요? 혹시 일상에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사람 있나요? 없죠. 자가용을 타는 사람, 비행기와 배를 타는 사람 등 결국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 체험을 통해 생태적 각성을 해야 합니다. 인간을 비롯해 지구의 모든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내 건강한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도록 자연과 인간의 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미래를 위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까지 백두대간 수목원 숲의 설사 우혜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자연과 인간의 공존, 미래를 위한 우리의 사명. 숲 해설사 우회란 씨의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시인과 촌장이 부른 숲, 비틀즈의 노르웨지안 우드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고명환이 끌려다니는 삶에서 이끄는 삶으로 전환한 계기. 책 고전이 답했다의 저자이자 방송인 고명환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고명환 씨는 교통사고가 나고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 이 질문이 들렸다고 합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았는가?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는데요. 그저 다른 이들이 좋다는 대로, 옳다는 대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견디는 삶의 내공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도록 책과 고전에서 배운 것을 압축해서 나눠드린다는데요. 내가 이끄는 삶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요식업 CEO 겸 해외로 수출되는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하고 있는 고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내가 지금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요, 우리 개그맨들은 개그맨 시작을 하면 일단 유재석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죠? 모든 개그맨이 유재석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질문도 안 해보고 그냥 그게 목표가 되죠. 저도 유재석을 향해서 날아가다가 약 8년 정도 개그맨 생활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1초 후에 사망할 것 같다. 그래서 유언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러라고 했는데, 제가 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 이 단어가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반 일리치가 죽기 전에 던진 질문이에요. 나는 과연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았는가? 제가요, 그 34년을 살다가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1초 후에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그게 억울했어. 뭐가 억울하고 원통했냐면, 여러분 진짜 죽음 앞에 갔더니 두 가지 길이 다 보여요. 내가 살아온 길이 보이는데 이거는 내가 왜 남 눈치 보고 남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남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유재석을 향해서 내가 날아가고 있었을까? 그리고 34년을 내 안에서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고 했던 거를 살았어도 잘 살았던 게 막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로 제가 데미안을 읽으면서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에 뭐라고 써놨냐면,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는 그것, 그걸 난 살아보려고 했다. 근데 그게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이러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와가지고 이제 내가 그 원통하고 억울했던 이유가 뭘까 했더니, 한 줄로 얘기하자면 34년을 내가 내 의지로 산 게 아니라

뭔가 끌려다니면서 살았구나.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이 저한테서 나왔냐면, 명원아, 네가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라고 저도 모르게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 질문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책을 뭐 제가 억지로 읽은 게 아니고 이 해답이 너무 궁금해서 책이 저절로 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병문안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책을 사달라고 제가 책을 고를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러니까 무조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책 있잖아요. 바로 고전이죠. 그런 책 좀 사다줘. 그래서 그 책 읽으면서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해답을 찾았고, 저는 여러분 지금 제가 행복에 대해서 읽은 문장 중에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문장인데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어떤 문장이냐면, 인간은 행복하려면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갈 수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은 과연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갈 수 있는지. 저는 40살부터 지금 52살인데 횟수로 13년 동안 정확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고전을 읽고 제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어떻게 행동해서 이렇게 행복을 찾아서 살 수 있는지 오늘 다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가 딱 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거는 오늘 요 세 단어만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 세 단어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요 단어는 한 번씩 따라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물건, 두 번째 단계는 제도, 세 번째 단계는 철학이에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저도 물건밖에 쳐다보지 못하던 시대에 그 시기에 네 번 사업을 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유의 시선의 높이가 물건밖에 못 보고 물건밖에 생각을 못하고 제도, 시스템, 철학 이 다음 단계는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우리 인간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알고 잘못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자체를 아예 몰라. 그러니까 저는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거를 모르는데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365일 24시간 5천 명이 모여가지고 여기 물건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해도 그런 제대로 된 해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속도를 아무리 가속을 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번을 망했는데 결국은 물건을 넘어 제도 시스템까지 볼 수 있고 그 위에 단계인 정신과 철학까지 깨닫고 볼 수 있고 정신과 철학,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정신과 철학을 내 물건, 내 제품, 내 서비스, 내 자신에 담아서 팔 수 있어야 돈을 정복할 수 있고 내 삶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백종원 아저씨 아시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달 전에 이 백종원 아저씨 본인 유튜브에서 본인의 가맹점 중에 좀 매출이 떨어지는 데를 그 골목식당처럼 가서 솔루션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본인이 유튜브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런 거를 이제 그 어떤 지점에서 갖고 와가지고 몰래 이제 먹어보면서 점검을 해주려고. 근데 짜장밥을 이렇게 뚜껑을 딱 열더니 짜장밥을 막 비비면서 이래요. 아니 근데 이 집은 소스가 왜 이렇게 연하지? 이러면서 일단 먹어볼게요 하더니 먹더니 아니 소스는 연한데 왜 이렇게 짜? 아 이분이 소스를 줄이고 간장을 넣었나? 이러면서 영상이 넘어갑니다. 저도 자영업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경기가 코로나 때보다 안 좋죠. 제가 그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분은 장난치려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그분은 얼마나 간절하게 해답을 찾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분은 물건밖에 못 보는 시야를 가졌기 때문에 해답을 여기서밖에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4개 감자탕부터 망할 때 제가 나중에 이걸 알고 보니까 이 물건에서 예를 들면 냉장 등뼈를 사용하다가 냉동 등뼈로 바꾼다든가 뭔가를 이 물건으로 가지고 다른 방법은 찾아낼 수 있는 게 제 머릿속에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서 네 개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때에 아예 이쪽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때와 비슷한 때에 그 어떤 치킨집 사장님 얘기가 또 신문기사에 나옵니다.

이분은 본의 아니게 제가 볼 때 이 정신과 철학 쪽에서 뭔가 고객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튀김기를 나는 매일 새 것처럼 깨끗하게 닦겠다. 기사 찾아봤더니 매일 과탄산 소다까지 뿌려가면서 막 그 묵은 기름때를 불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진 찍어서 나는 오늘 이렇게 가게 하루를 마감했다. 깨끗한 그 튀김기를 사진 찍어서 올렸거든요. 한 달 만에 매출이 3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아까 그 짜장밥의 그 점주님은 뭘 하셨어야 되냐면, 내가 물건 위에가 시스템 제도면 여기에 있는 가맹점을 하셨으면 내가 해답을 여기서 하는 거를 그대로 일단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대로 짜장 두 스푼 가지고 소스를 만들어야 됐으면 이걸 하되 해답을 여기서 찾는 게 아니고 정신과 철학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정성으로 내 짜장 짬뽕 탕수육에 어떤 내 정신과 마음과 철학을 묻혀서 손님들에게 보내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모르겠으면 남들이 한 어떤 그런 해답들 중에 이걸 볼 줄 알아야겠다. 아, 이분은 물건을 가지고 있구나. 이분은 제도 시스템에 있구나. 이분은 치킨집 사장님은 정신과 철학에서 뭔가를 한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포항에 갔었는데 포항 KTX역에서 영덕까지 가서 강의를 해야 돼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때 라디오를 켜놓으셔가지고 그 라디오 DJ분이 무슨 사연을 소개해 주는데, 아, 우리 동네 주유소 사장님 너무 소개해 주고 싶다고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주유기마다 스케치북에 손으로 매직으로 글씨를 써갖고 뭐라고 써놨냐면, 고객님 오늘 진짜 필요한 딱 집에 갈 만큼만 주유하시고 내일부터 휘발유 경유가 대폭 인하되오니 내일 기름을 넣으세요라고 써놨대요.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 내가 말한 이 물건 제도 철학, 그죠? 이분은 여러분 어디서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유소 가면 생수도 주고 캔커피도 주고 이러죠. 그건 뭐예요? 물건이죠. 물건으로 뭔가를 주잖아요. 우리에게 별로 기억, 여러분들 주유소에서 많이 받아봤잖아요. 생수랑 캔커피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이 사연 소개해 주신 DJ분이 그런 거예요. 나 우리 동네 이 주유소 있으면 평생 여기 가서 기름 넣겠다고. 그러니까 정신과 철학에서 여러분 뭔가가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물건을, 물건 하나만 딱 100원이에요 딱 팔고 나면 끝이죠, 그죠? 근데 물건에 내 정신과 철학과 정성을 입혀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남에게 먼저 내어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비효과가 되면서 나한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이런 주유소 있으면 평생 가고 싶죠? 여러분 이 마음, 이걸로 시작하면 이 밑에 단계는, 그래서 돈을 쫓지 마라, 돈은 따라오게 해라, 이게 바로 이 구조예요. 그러면 나는, 저도 책을 읽고 이걸 알게 되면 저는 실험을 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4개를 망하고 2014년에 메밀국수집을 차렸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가게를 차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성공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가게를 차린 후에 마케팅 홍보를 어떻게 할 건가? 저는 그때는 이미 그 전에 4번을 제가 사람 말 듣고 그냥 야 여기가 이런 데가 목이 좋대, 이 가게가 싸게 나왔대, 여기 이렇게 해야 된대 이러고 내부를 망했어요. 제가 또 물건밖에 못 받고. 그래서 아, 이 정신과 철학의 세계에 있는 고전, 책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마케팅의 고전 이렇게 찾아봤더니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전 세계 모든 인종, 모든 업종, 모든 시대에 가장 잘 먹히는 마케팅 기법이 하나가 있는데 공짜를 줘라예요. 이걸 근데 전 세계인들이 이 마케팅 기법 안 알려줘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 볼펜도 주고 사탕 주고 식당 가면 커피 자판기 있고 카운터 옆에 박하사탕 있고 공짜로 주죠. 근데 아까 주유소도 생수 주고 캔커피 주죠. 근데 주로 뭘 해요? 물건에서 주죠. 저도 예전에 공짜를 줘란 알았지만 저도 물건에서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실패를 네 번 실패를 했으니까 오케이, 나는 공짜를 줘라는 알겠는데 물건 제도 철학이 있으면 나는 여기서 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내가 줄 수 있는 정신과 철학, 정성, 마음, 이건 뭐가 있을까? 아, 저는 97년부터 강의를 했거든요. 어차피 내 메밀국수는 11시부터 손님 받으니까 10시부터 11시까지는 가게도 비어있고

있고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물 한 잔씩만 주면 되니까 공짜를 줘라를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과 이런 걸로 강의를 해주자. 저는 여기까지가 제 마음의 그 끝이었어요. 전 이게 매출로 연결될 거라는 생각 1도 안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냥 일단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 남을 구해봐라, 공짜를 줘라. 저는 책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한번 그래서 무료 강연 한다고 올렸더니 매번 한 4, 50명씩 오시는 거예요. 10시부터 11시까지 강의를 확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손님들이 11시부터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가 11시 5분, 7분에 막 마무리하면서 강의가 끝났잖아요. 이분들이 한 분도 안 가고 다 메밀국수를 주문하고 심지어는 그 강의 해준 게 너무 고맙다며 한 그릇 가지고는 이 강의료가 부족하다고 이러면서 다 포장해달라 그러시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게 매출로 그래서 여러분 돈을 쫓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어주는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객을 대할 때 손자병법에서 이겨놓고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겨놓고 싸우는 방법이 뭐냐면 나와 고객을 만나잖아요. 나와 세상이 만나면 우리는 5대5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시소에 똑같이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고객 거를 빼서 돈을 쫓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거워져서 내가 먼저 가라앉아버려요. 반대로 내가 내 마음과 정신과 철학, 공짜를 먼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을 무겁게 만들어야 내가 올라가고 내가 성공하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선순환의 삶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고전을 읽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정말 이 돈 버는 법에 도움이 됐다 생각되는 게 바로 은유입니다. 은유. 은유는 뭐냐면 여러분, 은유하면 제일 예문으로 많이 나오는 게 내 마음은 호수요. 그죠? 근데 그럼 은유는 뭐냐면 여러분, 은유는 연결이에요. 내 마음하고 호수는 원래 이 문장을 처음 만드는 사람이 만들기 전에 전혀 따로 떨어져 있었죠. 그죠? 근데 이 처음 만든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 마음에 호수를 연결하니까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구나. 내 마음은 짜장밥이요. 내 마음은 지렁이요. 몇 명 웃지만 별로 감동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은유는 여러분 우리가 고전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은유를 보고 내가 은유를 계속 읽고 은유를 깊이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개나리요. 뭐 사랑은 미나리요. 이런 것보다 사랑은 전쟁터요. 이랬을 때 사람들 마음에 뭐가 웅 오는 거를 느끼게 되겠죠. 그죠? 그런 DNA가 내 몸에 쌓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냐면 여러분 빙수로 뭔가 새로운 사업으로 내가 세계를 한번 깜짝 놀래켜보고 돈도 벌어봐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정을 한번 봅시다. 이 빙수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분은 어떻게 만들까요? 새로운 빙수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빙수니까 얼음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얼음에다가 팥을 빼죠. 팥빙수는 원래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 이 위에 딸기도 연결해보고 바나나도 연결해보고 건강에 좋다 하니까 야채도 연결해보고 그 다음에 뭐 광어회도 연결해보고 홍어회도 연결해. 여러분 회빙수 먹고 싶지 않아요? 물회는 좋아하잖아. 회빙수 녹이면 물회야. 여러분 그 우유 설빙, 여러분 설빙은 얼음에 우유를 연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설빙 녹인 거나 어디 가서 팥빙수에 우유 연유 부어갖고 녹인 거나 똑같잖아요. 회빙수 이 방송 보시고 제발 누가 회빙수 좀 만들어주세요. 아니 회빙수에 그 물회에 원래 그 양념 그거를 얼려가지고 잘 슬러시처럼 쌓고 그 위에 회 예쁘게 쌓고 야채 잘 쌓아갖고 토핑 잘 예쁘게 해갖고 이름만 잘 지면 회빙수 괜찮다니까. 여러분 자 그래 이것도 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 결국은 이 은유를 모르는 사람은 내 말이 뭐예요? 다 해봐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시간이 들고 비용이 들죠. 근데 이 은유를 깊이 있게 이해한 사람이면 여러분 은유를 알고 책을 읽은 사람들은 여러분 인문학은 뭐냐면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왜?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얼음에다가 딸기를 연결해 딸기 빙수 1996년쯤에는 아마 히트 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2022년 3년에는 아 지금

좀 아니야. 딸 바나나 빙수. 여러분, 은유를 깊이 알고 고전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잖아요. 시뮬레이션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찾아내지 못하지만 이분이 100번, 200번 해서 찾았을 때 이 은유를 깊이 이해한 사람은 세 번, 다섯 번 만에 애플 망고 빙수를 10만 원대에 팔면 대박이 날 거라는 걸 압니다. 왜? 인간이 그려나가는 무늬는 항상 같고 인간의 본성은 늘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애플 망고 빙수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이 뭔가 연결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이 오겠구나. 지금 아마 머릿속에 생각해 보셨을 때 이것저것 연결할 수 있는 건 많이 떠오르죠, 그죠? 이거는 쉬워. 근데 이거의 답을 찾아내는 거는 은유를 깊이 알았을 때 내 안에서 시뮬레이션이 되고 알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가 느낀 이 고전을 읽었을 때 위대함이고, 저는 그래서 제가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읽어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이 당뇨 쪽에 뭔가가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제품, 상품, 서비스에 당뇨와 관련된 거를 뭔가를 연결하시려고 하면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메밀국수는 저는 10년 전에 이미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메밀은 어차피 이 심혈관계통이나 당뇨에 좋은데 거기에 심지어 제가 5년 후 10년 후에 내 메밀국수의 발전을 위해서 뭐를 연결하면, 그래서 제가 메밀국수에 여러분 저는 오미자 가루를 내 메밀가루에 지금 연결해 보려고 그래요. 정말 당뇨로 고생하시는, 저는 당뇨가 여러분 제 주변에도 많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내 메밀국수를 먹었을 때 뭔가 위로를 받고 심지어 건강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진짜 정신과 마음과 철학에서 이거를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거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안 팔려도 돼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는 뭔가 뭐 건물주가 되면, 사장이 되면, 내가 매출 얼마를 올리면, 결과가 생기면 그때부터 행복할 거야. 저는 죽음 앞에 가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는 결과가 생기면 행복한 게 아니고 오늘 행복해야 돼. 그죠? 오늘, 여러분,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방법은 기대와 설렘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은 과연 지금 내 안에 기대와 설렘이 어떤 식으로 들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인간의 행복 이러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여행 얘기하죠. 그죠? 여행 가야 돼. 우리 인간은 여행을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 여행은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가기 전이 제일 행복하죠. 그게 여행의 제일 큰 힘이고 매력이다. 그러니까 여행을 막상 가서 매번 비 오고 뭐 캐리어 잃어버리고 친구랑 싸우고 해도 또 여행 가려고 그러죠. 제가 올해가 결혼 10주년인데 지난 3월 18일 날 제 아내와 신혼여행 갔던 나라를 다시 갔다 왔어요. 10주년 때 꼭 가자 이러면서 3월 18일 날 떠나서 3주 동안 갔다 왔는데, 3월 18일에 티켓팅 해놨잖아요. 2월 1일 되니까 제 아내가 TV 밑에 캐리어 두 개를 딱 펴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옷하고 뭐 그런 거를 넣다 뺐다. 여러분, 제가요 99살에 또 제 아내랑 여행을 그렇게 두 달 뒤에 잡았다고 봐요. 우리가 그 여행 때문에 얼마나 그 체코 얘기하고 프라하 가면 뭐 카를교 건너서 막 하루가 엄청 설레었죠. 그러다가 99살에도 여행 그렇게 계획해놨다가 뭐 심근경색이든 뭐든, 여러분 재수없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이에요. 죽었다고 칩시다. 대신에 그 여행 못 떠나도 우리는 그 여행을 설정해 놓은 것 때문에 제 아내와 너무 오늘이 행복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은 뭔가 지금까지 안 해본 거를 다 해보고 뭔가를 해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죽기 1초 전까지 기대와 설렘을 가질 수 있는 뭔가, 그게 여행이 아니어도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매년 책을 한 권씩 쓰겠다. 그리고 나는 만일까지, 만일이 지나도 99살, 100살이 돼도 나는 죽을 때까지 긍정학원 매일 하겠다. 이거 두 가지로 저는 지금 돈보다 이게 훨씬 내 삶을 기쁘게 해주고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기대와 설레임을 설정해 놓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드시면 돼요. 그게 꼭 여행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뭔가를 배우시고 성장하시고 그런 어떤 설정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특히 마지막으로 돈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스토아학파 책들을 읽다가 보니까

뭐 몽테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뭐 이런 그 세네카 이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저는 도는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제 좌우명이 나는 녹슬어 사라지지 않고 달아서 사라지겠다거든요. 저는 죽기 직전까지 뭔가 하다가 달아서 죽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제 고명환이라는 인생의 배를 얼마든지 난 다룰 때까지 내가 저어갈 의지나 이런 게 충분히 있어요. 도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노를 저어가는데 가끔 순풍이 불어서 나를 이렇게 밀어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고마워요. 그래서 때로는 이 순풍을 기다리기는 마음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순풍이 안 분다고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뒤만 돌아보면서 계속 순풍을 기다리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 순풍 같은 게 저는 돈에 대한 느낌이에요. 그런 철학이 딱 생기자마자 그때부터 돈이 더잘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가 오늘 얘기한 물건 제도 철학, 은유, 그리고 돈에 대한 철학까지 챙겨가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드리고 저는 긍정하건 제가 외친 게다 이루어졌거든요. 자, 오늘 여기 오신 세바시 팬 여러분들은 언제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갈수 있는 역량을 이미 가졌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자연과 인간의 공존, 미래를 위한 우리의 사명. 숲 해설사 우혜란 씨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고명환이 끌려다니는 삶에서 이끄는 삶으로 전환한 계기, 방송인 고명환 씨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볼빨간 사춘기가 부른 여행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영화 스팅의 엔터테이너 보내드리면서 오늘 라디오 세바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 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2: 인천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7,981.41로 마감하며 8,000선에 근접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보였고 삼성전자는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며 시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도 1,191.09로 상승 마감하며 반도체와 2차전지 종목 중심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확대와 이란 핵 보유 불허 등 주요 글로벌 안보 현안에서 폭넓은 접점을 찾았습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양국 관계의 가장 위험한 분야로 꼽으며 미국 측의 신중한 처리를 강력히 압박했으나 회담 후 두 정상은 별도 수행 없이 텐탄 공원을 산책하며 개인적 유대를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국빈 만찬에서 이번 회담을 매우 생산적인 대화라고 높이 평가하며 오는 9월 24일 시 주석 부부를 백악관으로 공식 초청해 관계 개선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농협의 지배구조 개선과 민주적 통제 강화 등 정상화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협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 확대, 스마트팜 지원, 유통구조 개선 등 농촌 농업 대전환 정책 추진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농지 세제 정상화, GMO 완전 표시제 준비, 외국인 노동자 관리, 쌀 산업 혁신 등 정부의 농업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고도 이루어졌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가 국회에 전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찾아 정상회담을 한 데 따라 이 대통령 고향인 안동에서 차기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중동 정세에 대응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주요 광물의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확인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가 21일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긴급 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며 노사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X를 통해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로 최대 100조 원 피해와 글로벌 공급망 신뢰 하락 등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장관은 사측에는 합리적 보상 제시를, 노측에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요구를 요청하며 국가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노사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란계 사육농가로 구성된 대한산란계협회가 최근 3년간 계란 가격을 결정해온 사실이 적발돼 수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지거래 기준 가격을 결정해 계란 생산 판매 농가에 통지해온 산란계협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란계협회는 최근 3년간 산지 판매 가격을 결정해 매주 수요일 농가에 안내했으며 생산비 하락에도 최근 2년간 기준 가격을 9.4% 인상했고 산란계 농가 평균 순수익은 2024년 기준 3억 7,750만 원에 달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 곽정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군 형법상 반란 혐의에 대해 첫 정식 조사를 벌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0: CBS 돈을 버는 것은 일상의 유지를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비싼 물건의 소유, 더 사치스러운 서비스를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수입과 자신의 시간을 맞바꾸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더 값비싼 물질의 소유, 더 많은

0: 확보. 당신은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시나요? 9시 5분입니다.
1: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에이, 거짓말, 요즘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라는 제목으로 서상복 소장입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른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안녕하세요. 새롭게 서서 주영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5: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3: 영화 늑대소년 혹시 아세요?
5: 송중기. 네, 맞아요.
3: 맞습니다. 예, 늑대소년. 네. 사실 좀 와닿지 않는데 오늘 초대 손님은 실제로 늑대와 4년을 함께 뛰어놀면서 자라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5: 늑대소년이 직접.
3: 그러니까요. 네. 아마 행복하고 따뜻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상담가이자 목사이신 해피가정사역연구소의 서상복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6: 반갑습니다.
3: 아니 소장님 사실이에요? 늑대와 같이 놀면서 자라셨어요?
6: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3살부터 예. 3학년부터 예. 6학년까지 4년 정도 예. 산에서 늑대와 지내는 것 같습니다.
3: 안 무섭나요? 아니, 늑대 안 무나요?
6: 예, 무섭죠. 네. 무서운데 네. 중요한 것은 제가 늑대인지 몰랐어요.
3: 아, 개인 줄 알았대요.
5: 늑대나 뭐 이렇게.
6: 아. 더 중요한 거는 예. 늑대도 제가 사람인지 몰랐어요.
5: 서로 늑대.
6: 왜냐하면 네. 제가 말을 여전히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예. 또 더군다나 예. 그 늑대조차도 개랑 예. 저랑 닮았다 생각하고 개를 키워본 예.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서로 잘 모르기는 똑같다. 예. 서로 버림받은 것도 똑같고.
3: 아니 그러면 이제 산 속에 사신 거예요?
6: 네 맞습니다.
3: 그러니까 산에서 살 때 늑대들이 이렇게 좀 내려온 거죠 이렇게.
6: 그렇죠.
3: 집으로.
6: 네네. 네. 아 산이 얼마나 깊었냐면은 네. 첫 이웃집이 8km 떨어져 있어요.
5: 와 8km.
6: 그러니까 산을 두 개 넘어서 이웃집을 가야 되고.
3: 아 그 정도 감금 아닌가요?
6: 예, 유배지 정도 됐던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네네. 그게 아마 저희 할아버지가 한센병이라서. 저희 아버지가 일찍 가출을 하시고 보통 청소년이 가출을 하는데 네네. 저는 가출 시기를 놓치고 저희 예. 아버지가 저를 버리고 먼저 가출을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그 깊은 산골에서 예. 나병 할아버지는 격리를 대니 되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산 꼭대기에 가서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늑대가 내려온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같이 어울릴 친구도 없고 뭐 그렇죠. 놀거리도 없고 네. 그냥 어린 소년이 늑대들이 내려오면 그 늑대들 따라하기도 하고 같이 그냥 놀면서 네. 뭐 먹을 거 주면서 그냥 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따라하면서 즐거움으로 따라하면서 네, 그렇죠. 그렇게 소통을 했던 거 아니에요?
6: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송중기 나오는 그 늑대소년 네. 영화를 제가 찾아봤잖아요. 네. 봤는데 보고 영화관에서 네. 혼자서 네. 다 나오시고 예. 혼자 엎드려서 많이 울었어요.
3: 아 그래요?
6: 좀 닮았다. 아 그 몇 퍼센트는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말 못하고 늑대랑 지내고 외로워진 거 이거는 비슷하다. 네 그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0: 뭐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그 왜 그렇게 외롭게 산에서 할아버지와 살게 되셨는지 이제 아버님은 이제 떠나셨다고 그렇죠.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때 어머님은
1: 엄마 어디 가셨죠?
0: 예, 엄마 어디?
2: 어머니는 그때 같이 살다가 초반에 예. 저희 제일 많은 경우 저희 아버지가 가출하고 또 다니니까 예. 저희 아버지 찾으러 많이 다니시고
0: 예, 할아버지 찾으러 다니시고.
2: 할아버지는
0: 아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으러 다니셨다고요?
2: 아니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으러 예. 많이 다니시고 네. 그리고 집에 계실 때는 또 남의 집에 너무 멀 거 없으니까 농사지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0: 그러니까 그 집에 원래 같이 사셨었어요?
2: 그렇죠, 그렇죠. 예. 어머니가 살긴 하시는데 예. 남의 집에 식모살이로 잔치집이나 아. 이런 데 멀리 갔다가 한참 있다 오시고 아. 그리고 안 계실 때 중간중간에 또 아버지 찾으러 다니시고 아. 이렇게 어머니는 공식적으로는 날 버린 게 아닌데 예. 결국 제가 혼자 외롭게 지내.
0: 방임 그냥
1: 형제는 없어요.
2: 형제가 있는데 누나들이 일찍 제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누나들은 다 일찍 다 남의 집에 어린 나이가 식모살이처럼 아. 가는 그런 게 있었어. 그 옛날에 환경이 너무 어려우면 그거 저희 아버지가 가출하기 전에 누나들을 다 남의 집에 이렇게. 그러니까 두 누나가 있는데 보내가지고 제가 누나가 없이 지내게 되고 지금은 잘 지냅니다만
0: 할머님은 그 당시
2: 할머니는 일찍 저희 할아버지가 나병이 걸리자마자 가출해버려요. 아, 도망갔죠. 아버지를 버리고 갔죠. 저희 할머니
0: 아무래도 이제 그 야산에 너무 외딴 곳에 인가가 있다 보니 사람 사는 곳으로 다 떠나셨겠네요.
2: 그렇죠.
0: 어떻게 보면
2: 맞습니다.
0: 먹고 살 것도 없고 돈 될 것도 없고
2: 그렇죠. 그때 제가 할아버지에게 제일 많이 했던 게 목욕을 시켜드리고 예예. 그리고 할아버지 옆에 자면 예. 상보가 이 할아버지 냄새 나고 더럽지 않냐? 네. 그러면 이상하게 할아버지 그 살 썩는 냄새가 나병은 이렇게 손이 제일 먼저 썩어요. 발끝하고. 아. 그래서 대부분 나한자들이 그 한센시병들이 손이 없어요. 네. 이 손목만 있고 네. 발도 다 손 발목만 있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네. 내가 더럽지 않냐? 그런데 더럽지가 않았어요. 네. 그게 그때부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그렇죠.
0: 아, 그 산에서 농사를 어떻게 혼자 했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시니까. 네.
2: 저희 할아버지는 농사를 제가 제인데 돕는다는 입장이고. 네. 그러면 낫이나 이런 거를 할아버지 팔에다 묶어드리고. 아야. 그러면 할아버지가 저랑 같이 일하고. 아. 그러다가 제가 더 건장하니까 그때 덩치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 아이들 중에 한 5학년 덩치 네. 좀 될 거예요. 제 이 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다 자란 거니까. 네. 그래서 농사 짓기에는 최적의 신체 조건을 좀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초등학생인데도 농사를 잘 지었던 것 같아요. 산에 나무를 베고 밭을 만들어서 이걸 산판한다 그러는데.
0: 산판이라고?
2: 예, 산판이라 보통 그래요. 밭이 없는 집에서 네. 나무를 베내고 그 당시에는 그게 불법이 아니었죠. 하도 그렇겠죠. 옛날이니까. 예. 지금은 나무 그렇게 베면 안 되는데 예. 그렇게 해서 밭을 일궈서 농사를 짓고 그때 늑대가 한 번씩 오고 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한 달에 한두 번 네. 학교를 간단 말이죠.
2: 네, 맞아요.
0: 굉장히 또 멀었을 테고.
2: 맞아요.
0: 하면 친구들도 있고 나도 좀 다른 친구들처럼 매일 학교 다니고 이 친구들과 좀 어울리고 싶고 그런 나이잖아요.
2: 맞습니다.
0: 학교에 대한 열망은 없으셨어요?
2: 아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제가 스스로 학교를 가고 싶어서 네. 그 보통 입학 통지서 오고 이러잖아요. 네, 네. 그거 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학교를 간 거예요. 네. 제가 알아서. 네. 그때 생각하면 그게 왜 그렇게 학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그럼요. 친구들이 있어요.
2: 네, 그렇죠.
0: 사람이 있으니까.
2: 그래서 학교를 갔더니 학교 선생님이 서상복이 너 말할 줄 모르네. 1년 있다가 다시 학교 와. 이래가지고 초등학교를 재수한.
0: 그러니까 같은 1학년 나이인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2: 그렇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부터 제대로 된 말을 시작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학교가 산을 또 두 개 넘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못 가고.
0: 오래 걸리고.
2: 오래 걸리고 농사도 짓는 거.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네. 이 서상복이를 누가 결석 처리할 수 있겠나? 네. 그래서 학교 온 날을 결석 처리하자.
1: 어머. 아.
2: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보내자. 아. 이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하셔서 다 합해도 한 달이 잘 안 되지 싶어요. 6년이.
0: 전체
2: 단위.

0: 수가. 학교가 주로 소풍날, 운동의 날 이런 네. 날을 선생님들이 체크해서 네. 그리고 한 번씩 지게 선생님들이 지게 지고 네. 건빵을 한 네. 한 가마니 이렇게 지고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상 꼭대기로 오셔서 상부가 먹고 가라 그리고
1: 놓고 가셔
0: 마당에 내려놓고 선생님들도 참 특이하긴 해.
1: 아 그렇죠.
0: 그 저랑 아, 조곤조곤 얘기를 안 하시고 결석 처리 안 했다. 그러니까 이거 먹고 힘내라. 그리고 건빵은 안 쉬니까 바짝 말라 있으니까.
2: 그쵸.
0: 그래서 건빵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터지는 줄. 건빵은 배부르면 안 되거든요. 물 먹으면 불어나니까. 그런데 그걸 잘 모르니까 건빵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떼굴떼굴 구른 적이 있었어요. 불어나가지고.
1: 그럼 그때도 선생님들이 여기 이제 할아버님이 한센병으로 좀 아프시다는 걸 알고 계셨으니까
0: 알고 계시죠.
1: 직접 대면을 안 하고
0: 맞습니다.
1: 그냥 먹을 거만 놓고 가시고
0: 그렇죠, 그렇죠.
1: 안 된 마음은 있었어요.
0: 그렇죠.
1: 측은한 마음에 그냥 놓고만 가셨군요.
0: 네, 그렇죠. 아 그것도 있었네. 맞아.
1: 그렇죠.
0: 왜 그냥 가셨나 생각했더니 네,
1: 할아버지가
0: 할아버지 생각을 제가 못했네.
2: 네, 아, 친구들 뭐, 사귀기도 힘드셨겠어요.
0: 친구들은 제가 참 잘 사귀었는 것 같아요. 네. 그 산꼭대기 아무도 없는데도 한 9km 떨어져 내려가면 마을이 있는데 예. 시골 마을에 네. 애들이 바글바글 있죠. 예. 그 당시에 애들이 많으니까 그 애들 내려가서 일주일에 한두 번 출장을 갔어요.
2: 놀러?
0: 예, 놀러. 출장 가서 제가 골목대장을 했어요.
2: 예. 와.
0: 그, 지금도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1: 통치가 좋으시니까 예, 또
0: 아, 그런 게 예, 있었죠.
1: 좋으면.
0: 제가 운동도 잘하고 이러니까 예. 애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1: 네. 일단 이게 크니까 딱 봐서 안 되겠네. 꼬랑이 딱 많은 거죠. 원래 습관, 인간적으로 그냥 딱 보면 아, 안 되겠구나. 딱 많은 아, 거니까. 그래서 직감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2: 늑대도 못 덤벼.
1: 네, 늑대도 못
0: 덤벼. 저는 착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1: 예. 아, 그럼요.
0: 꼬리 내려서.
1: 예.
2: 아니, 오늘 많은 걸 깨달으시고.
1: 오늘 처음 하는 사실이 많아요. 예.
0: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1: 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랬을 거 아니야. 쟤 늑대랑 놀고 할아버지도 그거를. 알았어. 왜 뭐 그럴 수 있잖아.
2: 아니 진짜 초등학교 때 그 나무를 다 잘라서 바지 네. 낸다는 거는 성인도 아, 못할 일인데
1: 나중에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0: 도끼 이걸 그러니까 아. 장작은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딱딱 맞추고 도끼질도 잘했죠.
2: 와. 예. 그래서 아이들이랑 놀러 가고
0: 네네 근데, 아이들이랑 놀면 네. 네. 저녁 늦게 해지고 올라와요.
1: 우와, 그렇겠죠.
0: 그렇게 해서 오래 걸리니까. 그걸 일주일에 한두 건씩 정도 했던 거 같아요.
1: 왜냐하면 아이들은 네. 엄마들이 이제 저녁 식사 되면 뭐 누구야 철봉아 들어와 하면 다 집에 가잖아요. 근데 혼자시니까
0: 네.
1: 애들 이제 집에 갈 시간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혼자 외롭게 쓸쓸히 이제 네. 그 먼 길을 다시 또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2: 네.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0: 저희 할아버지는 제인데 평생 클 때까지 단 한 번도 잔소리를 하지 않으신
1: 네.
0: 정말 따뜻하신 분인데 제 성품이 제가 제 말로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네. 저희 할아버지를 좀 닮은 것 같아요. 따뜻한 쪽으로는 그건 저희 할아버지가 천자문을 제게 가르쳐 주시고
1: 네.
0: 똑똑하셨던 것 같아요. 뭐 왜 그렇게 똑똑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천자문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한문을 싹 다. 그래서 저에게 천자문을 한글을 배우기도 전에 천자문을 먼저 배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천재는 아닌데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2: 네.
0: 들고
2: 네.
0: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저랑 같이 살다가 안동에 성자원이라고 나앉아 거루시설이 있어요.
1: 아, 네.
0: 공동 거루시설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강원도 쪽으로 친아버지가 중학교 때 나타나셔서
1: 아, 돌아오셨어요 예. 아버지가?
0: 저를 데리고 가면서
1: 예.
0: 할아버지를 안동 성자원에 안동 성자원 지금도 있어요 성자원이
1: 그때 할아버지랑 헤어지신 거예요?
0: 그렇죠 그때 헤어지고 그때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갔는데
1: 예.
0: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가면 한 5, 60명 나한자들을 모아놓고
2: 예.
0: 복도에서 딱 앉아서 내 손자 온다
1: 예.
0: 오늘 올 거야 날짜를 늘 그 정해진 날짜를
1: 네.
0: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로
2: 예.
0: 안동에 가면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부흥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이
1: 네.
0: 찬양 인도를 하고
1: 하고 환자들 사이에서
0: 그러면 이렇게 손이 없는데 박수를 치시면서
1: 아.
0: 그렇게 그때도 그렇게 행복했어요. 야, 이,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나면 따라 나오셔서
1: 에.
0: 이렇게 손을 흔들시면서 이 손이 없잖아요.
1: 예.
0: 손목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상보가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 외롭지 않아. 네가 전한 예수를 믿고 새벽 기도를 3시간씩, 4시간씩 한다?
2: 와.
0: 그리고 할아버지 새벽 기도 끝나면 점심 먹어. 그리고 새벽 기도 3시간, 4시간.

0: 중에 거의 한 3시간은 너를 위해 기도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잘 가. 그러셔요. 그리고 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할아버지를 돌본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저를 돌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할아버지께서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있어요. 예. 그럼 저는 신문 배달에서 모은 돈을 할아버지한테 준다고. 예. 저희 아버지도 다른 거는 몰라도 돈은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려라. 예. 저희 아버지가 준 돈하고 제가 신문 배달한 돈하고 합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드려요. 예. 그럼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네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말고 이건 네 다 해라. 예. 이 할아버지는 나라에서 나온 돈도 있다. 뭐 쓸 일도 없고 네가 잘 되면 좋겠다. 이걸로 공부하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모은 돈까지 보태서 제인데 줘요. 그러면 저는 그게 엄청난 큰 돈이 되고 그걸로 학용품, 전과 사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공부를 그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1: 아유, 할아버지 정이 아주 독특하셨네요.
0: 예, 할아버지가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손자를 가정사역자와 상담자로 이미 그때 품성이나 훈련을 하신 것 아닌가. 그 손흔드는 할아버지가 네. 상보가 힘내라 내가 너의 신랑이야 그리고 너의 아빠야. 어머. 이게 하나님이 저희 할아버지의 손짓 속에 저에게 해줬던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저 그때도 이렇게 행복했어요. 그때도 쭈그러져 있지 않고 늘 밝았어요. 그 제 친구들이 지금도 40년 지기 친구들이 50년 지기 친구들이 꽤 많아요. 예. 한 4, 50명 되는데 예. 이 친구들이 네가 그때 외로웠는지 아무도 몰랐다. 우리 중에 제일 행복해 보였다.
1: 전혀 티가 안 났구나.
0: 네, 티가 안 났어.
1: 그리고 다른 애들은 뭐 공부해라 숙제해라 막 잔소리했지만 네. 아무도 잔소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일 행복해 보였어.
0: 지금 생각하니까 잔소리를 안 들었어.
2: 오늘 알게 되는 게 많으시네요.
0: 근데 오늘 알게 되는 거 진짜 많아요.
2: 아니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할아버지가 먼저 믿으신 거예요? 소장님이 먼저 믿으신 거예요? 네.
1: 하나님 어떻게 믿었나요?
0: 사실 순서는 제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믿었는데 네. 믿게 된 계기는 네. 사실은 할아버지와 살지 않았으면 안 믿었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믿게 된 계기가 이겁니다. 네. 산에 이렇게 있다가 애들 동네에 제가 한 번씩 출장 간다 했잖아요. 네. 내려가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네. 동네 할머니 하나가 네. 야 너도 이리 와봐. 네. 아 왜 라면땅 줄게. 네. 라면땅을 아십니까?
1: 알죠. 뽀빠이.
2: 알죠. 네.
0: 라면에 지금 현재 라면에 4분의 1 크기 그 과자가
1: 그렇죠, 그렇죠. 있어요.
0: 딱 라면 4촌. 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진짜 맛있었거든요.
1: 아, 네. 최고의 과자였죠. 예. 네.
0: 생라면 먹어도 맛있는데.
1: 네, 네, 맞아요.
0: 라면땅이 거기 맛있게 이렇게. 네, 네. 그래서 그걸 주면 저만이 아니고 동네 애들이 다 가는 거예요, 거기에. 네.
2: 그렇죠.
0: 거기 장소가 나 지금 생각하니까 초가 교회였어요. 초가 집인데.
1: 아, 교회요.
0: 할머니가 바로 은퇴하신 전도사님. 예. 그래가지고 거기 처음 3학년 때 라면 땅에 꽃시켜가지고 네. 제가 거기를 할아버지 때문에 내려갔잖아 마을에 네. 살면서 네. 그래서 할머니가 또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갔고 예. 첫 찬양이요 울어도 못하네 예.

0: 있어도 뭐 이런 찬양이거든요.
1: 왜 이런 찬송으로 왜 자꾸 몸이 이렇게 아, 이거 왜 이럴까요? 왜 자꾸
0: 네? 그때 실제로 거기 할머니들이
1: 다 그랬죠.
0: 울어도 못한 아니 그때 같이 계셨는 거 같아요.
1: 아니 예전 다 그 권사님이 다 그러셨어요.
0: 요즘 찬송가에는 빠졌더라고. 아, 근데 그걸 부르는데 그날 바로 그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1: 어린 나이에?
0: 예, 어린 나이에.
1: 어머나.
0: 아마 그 이유가 있었어요. 네. 이거는 다른 데서는 얘기를 안 했던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일반화를 할 수 없어서
1: 네.
0: 제가 산에서 1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쭉 지냈잖아요. 농사에서 네, 네. 꽃이 피고 또 기다리고 밭을 메고 이렇게 네. 하면서 밤에 별을 보고 이러면서 네. 이야 이거는 우연히 생기지 않다. 제 어린 마음에 네. 분명히 신이 있다. 신이 있어서 이걸 만들었겠구나. 그러면 나도 만들었겠다. 그래서 뭔가 있겠다. 막연히 이러고 있었는데
1: 네.
0: 울어도 못하네 그 찬송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밖에 없네 그게 울어도 못하네 끝부분이거든요.
1: 네.
0: 맞다 예수밖에 없다 그분이 예수님이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매주마다 이제 교회를 내려가는 그리고 올라가서 할아버지에게 제가 들은 설교를
1: 똑같이

0: 똑같이 할아버지 앉아서
1: 못하고
0: 그것도 하고 구주 예수 이런 거 하면서 할아버지인데 가르쳐줬어요. 제가 그때 생각하는데 할아버지가 4살 초등학교 4학년 1년 지나서 믿음이 할아버지가 깊이 든 것 같아요.
2: 손주가 전해주는 소식만으로
0: 맞아
2: 손주가 전해주는
0: 소식만으로 교회 안 가시고

0: 그 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버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1: 네, 네.
0: 아들을 찾으러 오신 거네요.
1: 맞습니다.
0: 어머님은 안 나타나시고.
1: 그때 이제 그 저희 아버지가 술이 그날도 처음 만나는 날도 네. 술이 이렇게
0: 되셔서
1: 가득 예, 이렇게 예. 술이 저희 아버지를 드신 거죠.
0: 네, 네, 네.
1: 그래가지고 산꼭대기 올라오면서도
0: 네.
1: 상보가 이러면서 네. 산꼭대기를 올 6학년 졸업할 때쯤
0: 네, 네.
1: 그리고 올라오셔서 하신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0: 네.
1: 네 나이가 이제 중학교 갈 나이인데 돈이 많이 든다 중학교는.
0: 네.
1: 내가 니를 데리고 가서 단강에서 일해서 니를 학비를 대주마. 그때 강원도 정선군
0: 네.
1: 사부급 고안리.
0: 아 사북 예.
1: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동원 탄자라고 있어요.
2: 네. 네.
0: 거기서
1: 그 탄강 굴의 그 제일 안쪽을 막장이라고 해요.
0: 아.
1: 장소를.
0: 아.
1: 그래서 막장 인생 그러면 선산부가 들어가서 다이너마이트 터뜨리고 그럼 언제 죽을지
0: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1: 그러니까 이분들이 월급을 받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0: 막 쓰는군요.
1: 이제 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친구들이 아. 실제 막 죽고. 그러니까 아. 내일이 없으니까 술을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술 먹는 사람 옆에 술집에 여성분들이 술이 채면
0: 막아버리고
2: 아이고.
1: 그러면서 저희 집에는 돈이 없고
0: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네. 동네에 뭐 물망초 해서 맥주 양주 써있고 뭐 이런 집들이 많았잖아요.
1: 맞아, 맞아요.
0: 뭐. 이름도 다 물망초
1: 혹시 거기 근무하시나요?
0: 네? 아니
2: 어떻게 알지?
0: 치고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네. 맥주 양주 써있고 이름도 다 뭐 물망초 청실홍실 뭐 이렇게 써붙여서 네. 써있는 거 뭐 있잖아요.
1: 그 당강촌에는 돼지고기 집도 많지만
0: 네.
1: 그 당광 그 가루가 내려가 아. 실제 돼지고기 내려가는데
0: 네.
1: 돼지고기 먹다 보니까 술을 먹고 술 먹다 보니까 아, 돈은 뺏기고
0: 그렇죠.
1: 지금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지 정신질환이 열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질까요? 우리는 과거의 회상이 아닌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현명해지는 것이다. 책 속 이야기, 버나드 쇼의 말입니다.
1: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2: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떠올립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라는 친밀한 이름으로 계시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엄격한 창조주가 아니라 자녀인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가슴 아파하며 온 마음을 쏟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의 참된 보호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심지어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여전히 우리를 내 자녀라 부르시며 변함없이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0: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왜 그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혹은 큰 성공을 거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그저 내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토록 오래 참으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묵묵한 희생을 통해 증명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분들의 깊은 주름과 거친 손마디 속에는 자녀를 위해 자신을 지원했던 수많은 눈물과 희생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희생이야말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자 소망의 근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아버지로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향한 그큰 사랑을 너무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며 무심하게 지나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이 거대한 사랑을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으로 흘려보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원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신뢰합시다.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육신의 부모님과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흘려보냅시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하고 넉넉한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회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0: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사람의 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손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뼈가 총 206개, 그 중에 손에 있는 뼈가 54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이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손에 14개의 손가락 뼈가 있고, 그리고 손바닥 뼈가 8개, 손가락 뼈, 손목 뼈가 8개가 됩니다. 그래서 두 손 합쳐서 54개의 손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미세 혈류가 분포되어 있어서 이 손을 가지고 연결된 신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을 정교하게, 그리고 정말 많은 일을 이 손으로 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손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심코 움직이는 손들, 무심코 이 손이 행하는 일들, 여러분 그것이 과연 내게도 기쁨이고 누군가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따뜻하게 누군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악수의 기원은 정확하진 않지만 널리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리스 로마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 악수가 무기를 숨기고 있지 않다, 내 손에 당신을 해할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손을 내밀고 손을 잡는 것,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나하고 손잡으면 해로울 게 없다라고 하는 사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많이 시작됐지만 이 악수보다도 이렇게 댑, 주먹을 서로 부딪히는 그런 인사도 있고, 또 하이파이브로 서로 손을 맞부딪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손이 서로 맞닿으면서 좋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따라주는 그 직원들은 보통 한 손을 뒤로 이렇게 돌리고 한 손으로 와인을 따라줍니다. 이건 역시 뭐냐면 내 손이 당신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래서 뒷짐을 지는 것입니다. 손이 참 못된 짓들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때린 손, 도대체 이 제사장의 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손이었는지를 우리들이 잘 기억하지만, 그 당시에 그 손으로 주님을 때린 손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때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그르치는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손, 우리에게 두 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드리 헵번이 좋아했다고 하는 샘 레벤슨의 시에 보면 우리에게는 두 개의 손이 있다.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손이다. 그렇게 시가 표현되어져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두 개의 손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그 뺨을 쳤던 제사장의 손, 최악의 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손,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손으로 뺨을 맞으신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의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일으키고, 그리고 또 살려주셨는지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처음으로 그 8장에서 그 치유받은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손대기 싫어하는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손을 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모습도 마태복음 17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셨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손을 대셨다,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에서 자기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한 과부가 울면서 그 성문을 빠져나올 때 예수님이 그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멈춰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리고 청년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고침받고 위로받고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 얼마나 복된 손입니까? 우리는 어떤 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이 손, 말을 할 때도 손이 움직여지고 있는 이 손, 그리고 때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손만 가지고도 대화가 가능하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사인도 보낼 수 있는 이 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은 손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구걸을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내가 줄 수 있는 은과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쳤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 이것을 너에게 경험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었고 손을 잡아 벌떡 일으켰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완전하게 낫고 걷자마자 뛸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손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손이 오늘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는가? 성경에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손을 많이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편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이 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손으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직접 우리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손은 일하는 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손, 그리고 이 손으로 지으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손에 못이 박히면서 우리를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 손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면서 주로 손을 쓰잖아요. 주먹질한다 그러잖아요. 싸울 때 주로 손을 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정교한 손, 우리들에게 최고의 기능과 그리고 온갖 능력을 탑재한 이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무엇인가를 무너뜨리는 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손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손의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어느 한쪽으로 선하게 쓰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손을 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니까 손에다가 무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좀 더 발전하니까 멀리서도 손에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 미국 대 이란 전쟁, 여기서도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살육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때릴 때는 죄책감을 갖고 사람이 사람을 칠 때는 그래도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싹 없애버린 게 뭘까요? 그냥 통제센터에 앉아가지고

버튼만 하나 누르는 거예요. 손바닥을 쓰지도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그때 쓰는 무기가 얼마나 비쌉니까? 미국이 이번에 쓴 토마호크 미사일도 수백 발을 쐈지만 그 한 발이 얼마쯤 됩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하나씩 쏠 때마다 우리나라 웬만한 아파트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30억씩 갖다가 밥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시원치 않은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이 내 손의 힘을 키워가기 시작하는데 이 손의 힘을 키우는 건요, 큰 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손도 있고 파괴력을 가지는 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인간의 손들이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군수공장은 돌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미국은 지금 미사일 공장에다가 엄청난 양의 미사일을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 쓰기 위해서. 그리고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또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군수산업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인 이 손, 타인을 향할 때 따뜻한 손이 돼야 되는데 타인을 향하면서 아프게 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이 손이 저주받은 손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손으로 딱 따듯 인간은 이 손을 가지고 대서는 안 될 곳에 손을 대고 써서는 안 될 곳에 손을 쓰고, 이 손을 가지고 이 손에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과 그리고 이 손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총동원해서 누군가를 파괴하고 밀어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손을 가지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손으로 밀어낼 수 있어요. 리젝트 당한 사람은 굉장히 슬프잖아요. 안으려고 다가갔는데 밀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 강아지는 제가 아주 이렇게 안아줄 때까지는 좋은데 가까이 안아서 얼굴에 가까이 대려고 그러면 쫙 밀어댑니다. 강아지 새끼가 나를 밀어내는 거야. 그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요? 너는 역시 개다. 그러지요. 그런데 사람이 다가가는데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손잡아주려고 애를 썼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밀어내기도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겪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얼마나 슬피 우십니까? 예수님은 그 손으로 품어주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밀어냈어요. 예수님은 그 손으로 안아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밀어내버리는 예루살렘. 그래서 결국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 비극적 결말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30여 년쯤 지나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아직도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손, 작은 손, 그런데 이 작은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이왕이면 이 손으로 주님이 창조해 주셨을 때의 가치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손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손을 가지고 인류에 기여하는 손들이 있습니다. 이 손을 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손들이 있습니다. 이 손을 가지고 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은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일 수 있지만 이 손을 잘못 사용하면 재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손을 보면서 내 손을 찍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손으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야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내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예배하러 나오지만 더 이상 너희들을 보고 싶지 않다. 왜 그래요? 손에 피를 잔뜩 묻혀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손에 피를 묻혔다는 게 뭘까요? 정말로 이 손으로 사람을 죽여서 피를 묻힌 게 아닙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고 가져서는 안 될 것을 손에 쥐고 그런 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어요. 손에 피가 가득한 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은 피가 가득한 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손이 사랑이 가득한 손이 되어줄 수 있고 내 손이 닿으면 누군가가 위로받고 내 손이 닿기만 해도 눈물을 줄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손으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이 손으로 주님의 손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의 남은 날에 이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내 손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요일 날이면 우리 교회로 밥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손을 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데 여러분 주는 손이 있고 받는 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주는 손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드려진 헌금이 우리의 손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주고 베풀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공부시키는 손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일할 때 우리는 이 손으로 많은 것을 얻고 내 것 만들고 그리고 내가 더 풍성해지는 것으로 목적 삼고 끝내지 맙시다. 이 손이 수고해서 얻어진 것들을 통해서 다시 이 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시간이 너무 지나서 배가 고픈 상황 속에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굶겨서 보내기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때 여러분 한 어린아이의 손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자기의 입으로 들어가면 시장함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조그만 도시락에 불과했지만 이 손에 들려있던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 순간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 가지고 손으로 떼어서 나눠주는데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오병이의 기적처럼 떡 몇 개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손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역할, 이게 진정한 기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대기 싫어하는 사람을 손잡아주고 누구도 안아주기 싫어하는 사람을 안아주는 것은 주님의 손을 대신하는 그런 복된 손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못 박힌 그래서 피 흘렸던 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과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제사장의 손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를 제사장처럼 부르셨는데 우리의 손이

0: 지금도 수많은 예수님을 때리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내가 어루만져 주고 안아줘야 될 사람들의 뺨을 치고 있는 내 손은 아닌지, 가슴으로 품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우리들이 이 손을 가지고 이 손의 기능과 이 손의 수많은 능력들을 이기적 목적만을 위해서 쓰거나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쓰는 이런 부정적인 손들이 아닌, 이 손을 펼치기만 해도 누군가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손이 기도의 손도 내려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 손이 평생 누군가에게 유익하고 위로가 되고 누군가가 격려받는 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현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Don't you know I'm losing control.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진찰비, 약값, 모든 것이 무료인 병원 서울 한복판에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남다른 안내 문구가

더인데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다른 병원을 이용해 주십시오.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자격이 말소된 이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병원 서울역 앞에 요셉 의원입니다. 이곳에는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르고 스스로 포기한 채 병을 키워온 환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고 우리가 곁에 있다고 함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우의 CCM 캠프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알론의 Can Live a Day로 박성욱의 CCM 캠프 2016년 5월 14일 목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Can't Live a Day 주 없이 살 수 없네로 우리 알려줘서 많이 부른 곡이죠. 네, 이렇게 시원하게 합창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 서울역에 있는 진찰비 약값 모두 무료. 하지만 건강보험 없는 사람만 오세요 하는 요셉 의원. 아, 이런 멋진 병원에는 진료받으러 가지 않아도 진료비를 내고 싶은데요. 네, 그렇게 서로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병원들, 기회들. 아,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또 사랑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군요. 함께 마음을 모아보시죠. 박성호의 CCM 캠프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평안하게 들어주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어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로 신청곡, 또 뭐 사연, 고민 상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광고 듣고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배달합니다.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룸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마틴 스미스의 목소리로 Create in me a clean heart,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들었습니다. 아, 정말 우리 마음이 정결하여지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 연약한 점, 또 약점, 잘못된 점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나의 모습도 있고 또 주변의 공동체 안에서 특히 뭐 권위 있는 분들의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저 사람 묻었어요. 저 사람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런 일을 보고 소리 지르기 전에 하나님 저는 어떤가요? 하나님 저는 어떤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어떤가요? 물어보고 회개하고 저 사람 스스로 회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선한 마음 우리들에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그런 마음이 더 가득하네요. 여러분의 사연도 함께 나눕니다. 세라별님께서 샬롬 걷기하며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오, 지금 이 시간에 걷기 딱 좋죠. 오늘 낮에는 여름이었습니다. 아, 오늘 낮에 정말 와 진짜 더웠어요. 그죠? 이제 점점 그런 날이 많아지겠죠. 그래도 아직은 봄날이라고 좀 우기고 싶은데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엔지니어 박님 오셨어요. 오늘은 강원도 동해에서 서울 가는 길에 출첵합니다. 신나는 찬송가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네, 신나는 찬송가라. 찬송가인데 신나려면 트로트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뭐 그 빅밴드로 가야 되나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엔지니어 박님. 아시는 분이 이렇게 또 어려운 숙제를 주시고 그러세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시청 캠프 애청자 여러분들의 지혜의 말씀을 구합니다. 동해에서 서울 오는 운전하는 길에 들을 만한 신나는 찬송가. 그것도 CCN도 아니고 찬송가라야 된대요. 네, 여러분 보내주시면 제가 잘 골라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샵1212 레인보우.

게시판에 신나는 찬송가 적어주시면 제가 선곡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디님께서도 오늘도 퇴근 동반자 CCN 캠프와 함께 집에 갑니다. 오늘 정말 한여름인 줄 알았어요.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여름을 어떻게 보내요 하셨는데요. 아, 그렇죠? 또 여름에 가면 또 여름에 또 적합한 에어컨도 나오고 반팔도 입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봄 가지고 한나대만 조금 더우니까 그것만 살짝 대비를 하시자고요. 손영진의 노래 듣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최고의 작품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어서 들었습니다. 이 곡은 4503번님이 최고의 작품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꼭 좀 듣고 싶네요.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준비해야죠. GCN 캠프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쑥쑥쑥 자라는 프로그램이 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신나는 찬송가 열심히 보내주고 계신데요. 야, 아주 이 정도면 오늘 새벽까지 신나야 될 것 같은데요. 심야 기도회 열어야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역시 제가 뭐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는 게 더 의미가 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8914번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송가 부탁드려요 하셨고요. 예쁜 나나님께서는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해요. 오늘 성경 필사 쓰다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눈물 엄청나서 울립니다 하셨어요. 성경 필사 어떤 성경을 쓰시다가 성경의 어떤 구절을 쓰시다가 이 노래가 생각이 나고

여전히 잘 못하지만 네, 여전히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곁에서 웃을 때 같이 울고 아니 어이 큰일 뻔했다 웃을 때 같이 웃고 네, 울 때 옆에서 같이 울어드리는 진행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신나는 노래가 자꾸 들어와서요. 이 노래까지만 신나게 들려드릴게요. 브릿지 임팩트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옥합 아껴주는 마음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매 듀엣이죠. 아, 전선아 그리고 전선아의 동생. 지금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인천 출신의 네. 아주 노래를 정말 아주 그냥 진짜 아름답게 부르는 듀엣이었어요. 지금 뭐 전선아 씨는 솔로 활동 또 예배인도자 활동하시고 아주 멋진 팀입니다. 네, 박수. 다시 한번 이렇게 듀엣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아,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들으신 곡 신현미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브릿지 임팩트의 마귀들과 싸울지라 신나게 들었습니다. 네. 마귀들과 싸우는데 이렇게 신나게 싸우면 좋겠네요. 그렇죠? 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마귀하고 싸울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덤벼라 이러고 주님과 함께 간다 이러면서 그런 담대함, 용기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아, 루아우 엘로힘 보혜사님이 사연 주셨어요. 샬롬 캠프. 고민거리가 있을수록 루틴에 성실하면 좋을 듯해요. 청소기 돌리고 분리수거 꼼꼼히 하고 와서 샤워하고 라디오 틀었어요. 씻으니 기분도 좋고 기도도 더 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마음이 이렇게 분주하고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뒤죽박죽이고 할 때 늘 하던 일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보통은 이렇게 정리하거나 청소하거나 뭐 그런 일들 있죠. 네. 청소기 한번 싹 돌리고, 네. 그리고 단정하게 앉아서 마음을 차분하게 한 다음에 이제 마음 청소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막 내 안의 소리들이 막 올라올 때 잠잠하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찬양을 부르면서 나의 이 혼란한 이 번잡함들 다 내려놓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지체인 캠프가 옆에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7494번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소외된 곳에 힘이 되어야죠. 우리 교회 몸집 불리기보다는 어려운 이웃, 안 믿는 자들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줘야죠. 작은 사랑이지만 늘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성목님 목소리 들으며 시청자님들과 은혜가

충만한 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힘, 능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만이 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만 실천한 우리들 되면 좋겠어요. 네. 꽃의 향기님께서도 사연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평안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찬양 들으며 잠자리에 듭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CCN 캠프가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네. 자리를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네. 그 자리 정말 뭐랄까 의미 있게 함께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제 신나는 노래 그만하세요. 많이 했어요. 계속 2시간 동안 신날 수 없잖아요. 이제는 은혜로운 노래 보내주세요, 여러분. 네, 우리 엔지니어 박님 덕분에 네, 저희가 일부를 이렇게 신나는 찬송가로 쭉 채워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쉬어가는 의미로 이길승의 노래 듣습니다. 닮아가네.

베레즈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함께 들었어요. 이 팀도 화음이 아주 멋진 팀이죠. 네, 지금은 잠정 활동을 중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라도 한번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성 듀엣의 노래가 많이 나가게 되네요. 네, 남성 듀엣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우 님이 사연 주셨어요. 성욱님, 여민 작가님, 샬롬. 오늘로부터 1500회 출석했습니다. 캠프가 밤 10시로 넘어온 후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했네요. 앞으로도 쭉 출석하겠습니다. 신청곡은 지난번 뉴시스템에서 소개했던 이상현님의 여호와의 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오, CCM 캠프가 밤 10시로 옮겨진 게 아마 2021년 11월 8일일 텐데 예. 요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출석을 누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1500회. 이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CCN 캠프 10시 진행이 1500번 됐다는 거잖아요. 이야, 박수. 대단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출석 버튼 안 누르고 뭐 사연 안 보내도 네, 네, 매일매일 듣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티를 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박수도 쳐드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이상현의 여호와의 밤 듣고 2부로 가시죠.

0: CBS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9: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1: CBS 교계 뉴스입니다. 서울 YWCA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범종교 기후행동단체 그린페이스가 최근 한국 기독교 기후행동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교회의 책임과 실천 과제를 모색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기후정의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배현주 박사는 기후위기는 소비주의와 물질주의, 만몬숭배에 길들여진 우리 내면의 가치관 위기이자 영성의 위기라며 가장 절실한 건 생태적 회개와 평화의 연대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은 지구는 여섯 번째 대멸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특히 기후위기는 식량 문제로 이어져 식량 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발제자들은 현재의 과학기술은 기후위기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제정 이후 파괴된 오존층이 회복된 것처럼 전 지구적 협력과 결단이 이뤄질 때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선

0: 녹색교회의 실천 방향을 담은 한국기독교 기후정의 선언문도 발표됐습니다. 예수교 대한선결교회가 오는 18일 강원도 원주에서 제105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예성총회는 올해 총회에서 선교사 파송과 위기관리 정책 표준화, 선교사 평생교육 시스템 도입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예성총회는 선교사와 교회, 교단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선교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회장 후보로는 현 부총회장인 생명수샘교회 이종만 목사가 나섰고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는 주님 앞에 제일교회 노윤식 목사와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가 각각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조영광, 김선희 가나 선교사 부부가 최근 가나 장로교 볼타노회로부터 특별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영광, 김선희 선교사는 지난 2022년 가나 컴퓨터학교에 부임한 이후 학교 운영을 비롯해 우물 설치와 교회 신축 등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사역에 매진해왔습니다. 또 볼타노회 내 미자립교회와 목회자 가정을 후원하는 등 현지 교회의 성장과 영적 부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조영광 선교사는 이 모든 일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지원해 주시는 한국교회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현지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가나 컴퓨터학교는 지난 2004년 에큐메니칼 선교의 일환으로 한국과 독일, 가나, 세 나라 교단이 협력해 세운 학교입니다. 기독엔지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최근 광주와 충남, 경기, 서울 등 전국 아동양육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방구를 진행했습니다. 찾아가는 문방구는 문구류를 실은 트럭과 함께 아동양육시설을 찾아가 보호대상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아동권리증진 캠페인입니다. 최창남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아이들이 마음껏 선택하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아동들이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1: CBS
2: 돈을 버는 것은 일상의 유지를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비싼 물건의 소유, 더 사치스러운 서비스를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수입과 자신의 시간을 맞바꾸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더 값비싼 물질의 소유, 더 많은 자유의 확보. 당신은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시나요?
3: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4: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목요일 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 더 12시까지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1212 샵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곤소곤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메일글로 전달이 됩니다. 신청곡 사연 혹은 또 뭐 고민 상담 또 등등등 건의 사항 네, 많이 많이 보내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광고 듣고 2부의 시작 뉴스 쌤 만나 볼까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2부의 시작은 이란 뉴시스템 새 노래로 함께합니다. 이제 막 발표된 새 노래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의 하트도 모아봅니다.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로 사랑을 꾹 표현해 주세요. 오늘 함께 들을 뉴시스템은요. 뮤지컬 가수 홍지민 씨의 노래가 나왔군요. 얼마 전에도 노래 발표했던 것 같은데 또 한 곡이 나왔습니다. 범사의 감사하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바탕으로 탄생한 범사의 감사하라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분께 드리는 진솔한 감사의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주님의 향기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하는 한 신앙인의 고백이자 고난과 역경 앞에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겠다는 굳은 다짐을 담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곡에서는 홍지민 씨가 직접 가사를 썼다고 해요. 그래요. 함께 들어볼까요? 홍지민이 부르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의 뉴 CCM입니다.

오늘의 뉴스 시스템 홍지민의 범사에 감사하라 함께 들었습니다. 오, 뮤지컬 배우라서 그런지 아우 성량이 뭐 아우 뭐 어마어마하네요. 또 곡 편성에서 노래가 끝났나 싶은데 거기에 또 클라이막스를 빵 치는 게 있네요. 편곡도 멋있고요. 홍지민의 범사에 감사하라 잘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또 걸어가죠. 여러분의 사연도 함께 나누면서 이어갑니다. 2598번님께서 요즘 많이 마음이 힘들어서 실컷 걷고 왔습니다. 지난주 찬양 중에 사람을 살리는 노래가 계속 생각이 나요. 캠프에서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안 이장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천안에 계시다는 뜻이죠? 호가 천안 뭐 이런 거 아니시죠? 네. 네, 창현님 고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오늘 자리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잘했다고 소문낼지 좀 고민해 볼게요. 네, 마음이 힘들 때 네, 실컷 걷고 또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툭툭툭 털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가지면 좋겠죠. 캠프가 응원합니다. 5859번님도 목도 아프고 넉다운인데 방송 들으며 힐링합니다 하셨어요. 은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목이 왜 아프실까요? 오늘 미세먼지가 별로 안 좋았나? 환절기라서 그런가?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프로폴리스 이렇게 좀 많이 좀 드십시오. 따뜻한 물 드시고. 네. 은혜 신청해 주셨는데 은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자주 나오니까 오늘은 패스. 그래도 괜찮겠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오늘 내일 사이에 금방 나올 겁니다. 금방 공원에서 아는 언니 만났는데요. CBS 조이포에 소개했어요. 건전하고 은혜롭다며 이곳에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가끔은 찬양이 고팠는데 CBS가 말씀만 전하는 곳이 아니었네 하시며 반가워하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CBS가 폭이 넓습니다. 네, 시사 프로부터 팝, 뭐 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CBS가 해야 되는 거 네. 찬양 방송 CCM 방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레인보우 앱으로 들으시면 음악 FM 표준 FM 그리고 그 옆에 조이 포유라고 벌써 10년 전부터 벌써 11년째네요. 네. 24시간 크리스찬 음악 방송만 소개하는 채널이 있거든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일부에 신청곡 보내주신 곡들이 많았는데 제가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요거부터 먼저 보내드릴게요. 조수아의 노래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앨범에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같이 들었습니다. 이 곡은 최윤숙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듣고 싶습니다. 밤바람과 방송이 더해지니 이게 행복이지 싶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 게다가 신청곡까지 쫙 나갔으니까 아주 그냥 천국이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사실은 음악을 요즘은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냥 뭐 손가락만 핸드폰에서 몇 번만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CCN 캠프 라디오에 특별히 신청해서 함께 듣는 이런 경험들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네, 제키리님께서 CCN 캠프에 오신 성도님들 하느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셨어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피아워십의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자리를 요 다음 곡으로 네, 준비해 볼게요. 그러면은 네, 요 정도로 소개하고 바로 노래 듣죠. 김명식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김영미의 목소리로 주가 일하시네. 그리고 그 앞에 짐니의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같이 들었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목요일 밤 깨고 있어요. 달력을 보니까 내일이 15일 네. 금요일이네요. 스승의 날. 벌써 5월이 이렇게 중반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요즘 뭐 학교에서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행사들 하지 않는 분위기라죠. 네, 오히려 뭐 학교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 여태까지 우리를 길러주고 학교에서 함께 생활해준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은 좀 예쁘게라도 작게라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제 경험이 물론 이제 선생님에 대한 좋은 추억, 아픈 추억, 슬픈 추억 여러 가지 그 켜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학교 생활을 한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들은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있지 않을까 싶어요. 루미 공주님께서 병원에서 나이트 근무 중입니다. 이제 다들 주무시네요. 찬양 들으며 힘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나이트 근무 쉽지 않은데 힘내서 잘 이 시간 오늘 근무 잘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피아워십입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리고 오세연의 내 갈급함 이어집니다.

김다영의 그런 사랑 2019년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이즈 오늘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저도 물러갑니다. 오늘 끝곡은요. 브랜든 레이크와 젤리 로리 함께한 하트 파이트 할렐루야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시죠.

0: CBS. I can't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Leave me behind. Out of your
1: life, I will go. I don't...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CCM 노아의 여호수아의 노래 들으셨어요. 오늘 함께 나눈 여호수아 24장 15절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었고요. 오늘 이 짤막한 이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어딘가에 이 멋지게 글 써서 우리 집 가훈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성경 말씀이 딱 멋지게 액자에 들어있었고 우리 집의 가훈은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훈이 갑자기 떠오르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자,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우리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이런 선포가 우리의 가정에 모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봤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0: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1: 샤우트, for I have given you the city.

말씀에 따라서 성 주위를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 돌기만 했다. 7일이 되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을 일곱 바퀴를 돌고 모든 지파들은 성 주위에 둘러섰는데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이제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명하니 모든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외쳐 가로되 여호와가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이 악기 소리 뭔가요? 피리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참 듣기 좋습니다. 소뉴나의 여호수아, 또 에이맨의 여호수아 성을 쳤네 앞서 전해드렸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관련된 찬양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아유 에이맨 곡도 오늘은 점점 무더워질 예정이라 벌써

사연에 여름인가요? 하시는 오늘은 정말 기온이 최고로 오른다고 합니다. 이쁜아님도 여름날 인사드려요 라고 하셔서 아니 벌써 여름 싶네요. 곳곳에 정말 예쁘게 장미꽃이 활짝활짝 피어나는 오늘 로즈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정말 아름답게 피어나는 색색의 장미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피어나는 로즈데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조용히 듣고 있어요. 종란 씨님 어서 오세요. 조용히 듣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배진이 님도 무진장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하셨습니다. 거의 근무 시간이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축복송 시간에는 잘 못 들어오는데 오늘은 연차 내고 남편과 코엑스에 코바 음향 조명 전시회 가고 있어요. 오, 이어폰으로 방송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7호선 타고 가시는군요. 또 요셉의 꿈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축복송과 더불어 주님께서 주신 감사한 출근길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뭔가 아침 루틴이 있으신 분들 또 오후에 축복송 항상 주파수 맞추고 지역 라디오 방송으로 혹은 조이포유로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밤 12시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그중에 오늘 요셉의 꿈님처럼 아침을 여는 분들께 이 곡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벳 아침 연습실 가는 길이라는 우리 일상에 대한 노래고요. 이동희가 부르는 일상에 대한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곡입니다. 함께 해보시죠.

hand.

로즈데이 인사해 주시는 분들 계셨어요. 인더가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빌리 딘, 수잔 애쉬턴 함께한 듀엣곡이었고요. 이동희 일상에 대한 노래 오벳, 아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부제목으로 연습실 가는 길이었습니다.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살짝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지금 이곳 기온, 기온 습도 체크해 주고 계신 이 기상 정보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계신, 아유, 감사합니다. 30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진짜 뭐 여름인가 싶을 정도로 봄은 이렇게 금방 봄 하고 지나가나요? 자, 그래도 다가오는 이 뜨거운 계절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도 그런 멋진 뜨거운 사람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머 이 피리 소리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마시아님께서는 그 악기가요 혹시 그 새같이 생긴 피리 아닐까 하네요. 물을 넣어서 부는데 소리가 새소리도 나고 그래요 하셨는데 그 물피리 말씀하시는 거죠? 아가들이 많이 그 도자기처럼 만든 것도 있고 그러게요. 그런가? 팬플루 소리 같기도 하고 그 물 넣어서 불면은 정말 피리 소리가 푸르륵 푸르륵 하는 그 새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님은 짙은 녹음 속에서 장미도 눈에 가득 담고 걷게 하면서 듣고 있어요. 마라나타님 오늘 로즈데이에 장미 한 송이 드립니다. 행복하세요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평생감사님은 여직원이 해바라기 꽃을 꽃병에 담아주고 갔는데 작은 해바라기가 너무 예쁩니다 하셨어요. 오늘은 꽃 좀 해바라기도 담고 장미도 담고 하겠습니다. 포스가 부르는 장미라는 소향의 목소리로 듣는 장미라는 곡 있고요. 해바라기라는 제목에 오늘은 위러브의 찬양으로 해바라기 그리고 임한의 꽃들도 또 준비해봤습니다.

안에의 꽃들도 위러브 해바라기 포스 장미 꽃과 관련된 곡을 전해드렸는데 웃음꽃님도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꽃들도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하셨어요. 자, 벌써 1부 끝곡으로는 비냐드 뮤직의 홀리 접속곡으로 준비했습니다. Lord, Your Name is Holy, 또 Holy, Holy, Holy라는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 2부에서 다시 뵐게요.

0: CBS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김은영의 축복송 2부는 응원가로 시작했습니다. 아람 아미 파이팅 그리고 시와 그림 아버지의 응원가 들으셨어요. 사랑님께서 자전거 타고 출근하니 아카시아 향이 너무 좋아요. 방송 듣고 오늘도 힘내서 하루를 파이팅 해보려고요. 이 문자에 제가 파이팅을 외쳐드렸습니다. 맞아요. 요즘 아카시아 향기가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는 아카시아 꽃 먹었거든요. 아카시아 꽃 먹어본 추억이 있는 분들은 저와 약간 비슷한 그래도 예. 참 그 맛있게 먹었던 아카시아 그 잎사귀 쫙 그 행운점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누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뭐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거 하나 남으면 약간 물 묻혀서 머리 돌돌돌 말아서 조금 있으면은 머리가 꼬불꼬불꼬불 그 물파마 되거든요. 그것도 혹시 아시려나? 예, 추억이 생각나는 아카시아 향기였습니다. 좋아하던 껌도 아카시아 껌이 있었는데 요즘도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도니 누나님께서 매일 듣지만 문자는 처음 남겨보는데 반겨주셔서 감사해요 하셨는데 어서 오세요. 파이팅. 손 크게 크게 흔들어 드릴게요. 빨리 달리자님 오늘은 교회에서 익산으로 노방전도 떠나신 목사님을 비롯한 27분의 순장님 교인분들께 하나님의 따스한 품오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젤라님께서는 오늘은 여유롭게 찬양 들으면서 짝꿍 점심 준비를 하고 계신데 김밥 재료 싸신대요. 김밥 하니까 오늘은 정말 소풍 가고 싶네요. 오후에라도 아 밤에도 요즘 좋아요. 밤에 살짝 산책하시는 분들 안전하게만 하시면은 운동하기도 좋고 자 그런 소소한 행복들을 모두들 만들어 가시길 럭키비키님께서 행복 써주셔서 아이빅밴드 지선의 행복 준비했고요. 마커스 워십의 워십 리더 한부영 씨가 부른 앨범의 행복이란 이런 곡이 있어서 이어갑니다. 또 제이어스, 멜로망스 김민석 씨가 너무 목소리가 좋으시잖아요. 이렇게 CCM으로도 참여하셨는데 시편 139편도 이어서 신청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제이어스와 멜로망스 김민석 함께한 시편 139편 또 한부영의 행복이란 아이빅 밴드 지선의 행복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밴쿠버 하늘님께서요. 밴쿠버에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사는 이곳은 수요일 저녁이에요. 오늘 친구 임혜영에게 조이포유를 알려줬어요. 그 친구에게도 이 시간이 주님이 주시는 힐링과 행복 가득한 시간이 되길 바래요. 하셨는데 캐나다 밴쿠버에서 멀리에서 손을 들어주셨어요. 친구분이신 임혜영님도 앞으로 종종 이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쩌우기님께서는 늘 듣고 있는데 오늘은 듣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마이 트리뷰트를 청하셨어요. 그래서 해외 CCM으로 두 곡 준비했어요. 힐링의 찬양이죠. 미셸 툼스의 힐링 워터스라는 곡이고요. 또 트루스의 마이 트리뷰트로 오늘은 라이브 워십 준비했습니다.

미셸 툼스의 힐링 워럴스 그리고 트루스의 마이 트리뷰트를 이어봤습니다. 오늘 뭐 날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온이 계속 조금 여름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오늘이어서 은희스 님께서 풀향기 가득한 시간 축복송에 더욱 푸르른 여름 시즌을 기도로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날이 무더워지면서 건강과 관련해서 다들 뭐 유의하시라고 말씀은 늘 드리지만 항상 우리 가까이에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족 간의 소통 문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항상 가시처럼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보석님도 응원해 드리고 싶고 주님의 평화님도 지금 병원에서 방송 들으신다고 그래도 마음의 평화 주심을 감사드린다고 하셨어요. 자, 오늘 두 곡의 찬양으로 또 함께 할 텐데요. 가까워지는 이 여름날 이 말씀 묵상이 닮아 있어요. 김도현의 여름 그리고 1000번째 유효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1000번째 유효림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앞서 김도현 여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어노인팅 예배 캠프에서 나 어디 거할지라도 전해드리면서 올라갑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입니다. 대개의 노래는 가사가 먼저 있고 그 가사에 맞춰 작곡을 하는 법인데, 이 찬송곡은 곡이 먼저 있고 그 곡조에 맞춰 작사한 케이스입니다. 이 찬송곡은 미국의 타우너가 작곡했는데요. 그는 음악 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로부터 음악을 배웠습니다. 뉴욕 등지에서 순회 연주도 하면서 바리톤 가수로 활동을 했고, 아울러 감리교의 음악 지도자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무디 선교사를 도와 전도 활동을 했고, 드디어는 무디 성경학교의 음악과장도 지냈습니다. 그가 작곡한 찬송가는 무려 2천여 편에 이르고,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세 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제시 브라운 양은 어려서부터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많은 시를 썼고, 15살 때부터는 클리블랜드에서 발행하는 여러 신문에 그녀의 시들을 기구했을 정도입니다. 또한 그녀는 당시 유명한 찬송가 작가였던 필 모어와 합작을 해서 많은 찬송시를 지어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등 두 편이 실렸습니다. 1886년 작곡자 타우너가 찬송가 곡조를 먼저 작곡해 놓고 제시 브라운 양에게 가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브라운 양은 25살의 나이였는데요. 피아노에 앉아서 보내준 선율을 수십 번 반복해 치면서 작사를 마쳤습니다. 그 후 이 찬송가는 전도의 현장이나 청년의 헌신예배 때 많이 불려졌습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입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전합니다.

0: S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런데 목표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용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을 쓰면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도 힘듭니다. 결국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다가오는 절망감입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낮추면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용 쓰지 말고 삽시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0: 큰 뒷부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부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1: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부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0: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1: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0: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친구여.

0: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내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가,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나와 함께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5월 15일 금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그 물이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은 사르밧의 길입니다. 오늘도 나는 사르밧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물을 찾고 밀을 찾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텅 빈 광야입니다. 나를 도울 자 없습니다. 의지할 리도 없습니다. 홀로서 하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을 내게 다오. 내 손에 든 것을 내게 다오. 마지막 밀가루와 마지막 기름으로 구운 빵을 달라 하십니다. 이 빵도 줄인 배를 채울 수 없건만 참으로 매정하십니다. 내 손은 저절로 뒤로 가고 내 발도 주춤거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시는 말씀, 내 손에 든 것을 내게 다오. 어차피 빵 한 개로 해결될 가뭄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다시 목이 마르고 다시 빵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내 손에 든 것을 내어놓기 싫습니다. 차마 내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는 내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을 내게 다오. 내 손에 든 것을 내게 다오. 그 길의 끝에서 마지막 밀가루와 마지막 기름의 빵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홀로서 바라보는 하늘은 석양 구름이 온 하늘을 덮었죠.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그는 생수의 근원,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텅 빈 나의 손에 바다보다 넓은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셨습니다. 태산보다 높은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가루통을 열어보아라. 믿음으로

다시 기름통을 기울여 보거라. 믿음이 너를 일하게 하리라. 믿음이 너의 손을 움직이고 믿음이 너를 살아나게 하리라. 믿음이 살아나게 하리라. 오늘도 사르밧의 길을 걷습니다. 죽음이 넘실대던 기근의 장소가 생명의 노래로 가득합니다. 풍성함의 노래가 하늘 끝까지 울려 퍼집니다.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늘 끝, 바다 끝일지라도 사르밧의 순종으로 걸어가면 그 길은 승리입니다. 나는 오늘도 사르밧의 길을 걷습니다.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도봉구 주사랑교회 정성일 목사였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아침 새아침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김동연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신들라가 부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수원 시립합창단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에스더 7장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에스더 7장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혜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혜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수에르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다. 그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의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성경 낭독 에스더 7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박인수의 찬양 찬송가 270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명지 홀리보이스입니다. 찬송가 233장 믿음으로 가리라. 나무엔의 찬양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임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해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죽음으로 사랑을 증명한 사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범죄 법안인 3 스트라이크 아웃 즉 삼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제도는 중범죄를 3번 저지르면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으로 미국은 범죄율이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중처벌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같은 범죄를 고의적이고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우 이전에 어떤 죄를 범한 후 처벌받았는데 그 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 흉기를 사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 사회적 보호 대상인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하는 경우에 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취급하실까요? 하나님은 상식적이고 정당한 법에 적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0: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법은 죄인을 엄하게 다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를 더하시는 실로 기상천외한 원칙을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까? 첫째,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약할 때란 아플 때, 병들었을 때를 뜻합니다. 병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능력도 없을 때를 말합니다. 또한 6절 말씀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었다고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 타락, 영적 무능력자를 말합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전적 무능력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불경건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기약대로란 정한 때가 되었을 때 혹은 적시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은 완벽하고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어 조금도 오차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계획을 세우셨고 그 시간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 죽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지극히 드문 일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다면 그래도 칭송을 받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이나 성화가 전혀 불가능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란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며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원수란 친구가 되기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매사에 서로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사이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적대관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화목이란 문자 그대로 싸움 후에 서로 화해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 쪽에서 당신을 대적하고 원수처럼 대할 때에 그 적대 관계를 단번에 깨끗이 소멸시켜버리고 오히려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8절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도 무한하신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확증이란 많은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밝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사랑을 그 이상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없고 사람 편에서도 그 이상 다른 증거를 요구할 수도 없는 최고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데도 못 믿겠다고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구원의 가망이 없고 영벌의 저주를 고스란히 당해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찬송가 310장 가사를 압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였고 경건한 자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였고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도대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쓸모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전적인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잘 받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나 자신이 교만해질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찬송 가사를 묵상해 보면은 어떨까요? 내 신앙이 무뎌질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갈보리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였습니다. 향기로운 나무가 부르는 찬송가 317장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클래식 화이어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5월 15일 금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조주영의 찬양 찬송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서울 YWCA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범종교 기후행동단체 그린페이스가 최근 한국 기독교 기후행동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교회의 책임과 실천 과제를 모색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기후정의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배현주 박사는 기후위기는 소비주의와 물질주의, 만몬숭배에 길들여진 우리 내면의 가치관 위기이자 영성의 위기라며 가장 절실한 건 생태적 회개와 평화의 연대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은 지구는 여섯 번째 대멸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특히 기후위기는 식량 문제로 이어져 식량 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발제자들은 현재의 과학기술은 기후위기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제정 이후 파괴된 오존층이 회복된 것처럼 전 지구적 협력과 결단이 이뤄질 때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선 녹색교회의 실천 방향을 담은 한국기독교 기후정의 선언문도 발표됐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오는 18일 강원도 원주에서 제105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예성총회는 올해 총회에서 선교사 파송과 위기관리 정책 표준화, 선교사 평생교육 시스템 도입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예성총회는 선교사와 교회, 교단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선교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회장 후보로는 현 부총회장인 생명수샘교회 이종만 목사가 나섰고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는 주님 앞에 제일교회 노윤식 목사와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가 각각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조영광, 김선희 가나 선교사 부부가 최근 가나 장로교 볼타노회로부터 특별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영광, 김선희 선교사는 지난 2022년 가나 컴퓨터학교에 부임한 이후 학교 운영을 비롯해 우물 설치와 교회 신축 등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사역에 매진해왔습니다. 또 볼타노회 내 미자립교회와 목회자 가정을 후원하는 등 현지 교회의 성장과 영적 부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조영광 선교사는 이 모든 일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지원해 주시는 한국교회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현지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CBS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오요셉이었습니다.
0: CBS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Out of your life, I will go. I don't...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입니다.
1: 성경은 밀크 앤 허니, 젖과 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젖과 꿀을 주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행복한 엄마가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엄마는 상황과 주변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의 기쁨,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런 거죠.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립니다. 젖을 주는 거예요. 피곤해서 졸을 수도 있고 엄마는 이렇게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냥 쳐다만 보고 멍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젖을 물리면서도 엄마는 매주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아이가 알아들을까요? 그렇지는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엄마하고 아이하고 태중에서 연결되어 있듯이 여러분 영적인 태라는 것도 있어요. 저는 영적인 DNA기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녀의 상황을 얼굴만 보도 여러분 알아채릴 수 있잖아요. 엄마를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엄마도 자녀를 보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젖을 물리면서 아이가 지금은 못 알아듣고 그냥 옹알이만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으로. 이번 주에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며 우리에게 있으셨어. 우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리라 그랬어. 얘야, 딸아, 너는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리라. 여러분, 세상 무엇보다도 아이에게 먼저 자리 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아이의 건강과 아이의 세상에 살 때 지식과 그 테크놀로지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세상 무엇보다도 먼저 아이에게서 젖을 먹이면서 말씀이 자리 잡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말씀이 베이스가 돼서 건축이 되는 인생하고, 세상 것이 베이스가 돼서 건축이 되는 인생하고 여러분 출발점에 굉장히 상고가 멀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 아이에게 젖과 함께 꿀을 주는 어머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 아멘.
1: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 엄마 아빠의 기도가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10년 20년 후에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 어머니 이야기예요. 요게벳. 요게벳이 시집을 갔습니다. 아들을 떡하니 낳았습니다. 앞불사.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에서는 히브리인이 아이를 낳는데 사내 아이면 죽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아이는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 많은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예요. 그러나 엄마는 아이가 너무 훤하게 잘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석 달 동안 숨기면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겁니다. 그러나 100일이 점점 다가오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서 담벽을 넘어갑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대충 엄마는 이쯤에 포기하고 이쯤에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요게벳 엄마는 다릅니다. 나일강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일강에 아이를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일까요? 아니에요. 던지기 전에 엄마는 파피루스 바스켓,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거기는 물이 잘 들어오잖아요.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요. 그리고 아이 포대기를 놓고 잘생긴 100일 된 아들을 거기다 딱 놓습니다. 실은 이때까지 이 아이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죽을 운명이니까 이름도 안 줬던 거예요. 그리고 날강에 던지는 겁니다. 이때 보초가 하나 씁니다. 똑순이. 이 아이의 누이가 하나 있는데 그 똑순이, 미리암이 그것을 모두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인트로가 되는데, 유대인 엄마에게는 세상 엄마와 다른 확실한 다른 점이 있어요. 첫째, 방법을 찾는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0: 찾고 방법을 찾는다. 두 번째, 없는 것도 일부러 만들어냅니다. 뭘 없는 걸 만들어낼까요? 시련입니다. 깨우뚱하지요? 왜 엄마가 시련을 줄까? 저는 역경지수를 얘기합니다. 사람에겐 감성지수가 있어요. 지식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사회화, 회사에서의 다른 사람의 어울림이 있어야 돼요. 아니, 다 자격도 되고 다 모두 되는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지수가 있으니 역경지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공하는 데 있어서 지능지수만으로 성공한 사람은 20% 미만으로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감성지수와 역경지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열등감을 갖고 있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아이에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칭찬과 격려, 그 아이를 자꾸 밀어주는 응원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이 얘기는 잘 알고 있는 반면에 반대편 얘기를 할게요. 우월감과 자부심이 지나치게 강한 아이가 있어요. 우월감과 자부심이라는 것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강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럴 경우 이 아이에겐 시련도 필요하다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입버릇처럼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두려운 것은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는 나 자신을 두려워하라. 아무런 시도를 안 해. 무서워서. 그리고 또 전과 같은 걸 잃을까 봐 그냥 가방 안에만 벗겨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이것이 난관이고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팀과 함께 자기 직원과 함께 돌진하고 부딪히면서부터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1: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0: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이 있고 그런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곤고한 날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곤고한 날을 하나님께서 구부려트린 날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구부린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광야 나갔는데 40년 길을 갑니다. 한 20년쯤 따라가 보니까 맨날 구부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 왔던 길을 다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목적지가 이제는 보여요.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가면 며칠이면 도달할 것 같아, 내 빠른 걸음으로. 그런데 두 가지가 거리적거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쳐서 점점 늘어지는 겁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약한 사람, 부녀자, 어린아이. 이런 걸 같이 가려면 언제 가겠어? 나는 빨리 가서 오히려 판을 깔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시간 돼서 오십시오. 나만 빨리 직선으로 쭉 가면 빨리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까요? 두 번째, 뭐가 거리적거려요? 구름기둥과 분기둥입니다.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데 돌고 돌아가는 겁니다. 구부려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볼멘 소리가 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구부러진 구간을 통과하는 적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빨리 결론으로 도달하죠. 구부려진 모든 구간에는 그것을 필라고, 그것을 곱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구부려진 구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잘 통과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는 이것을 견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견딤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그 구부러진 구간을 통과하는 것이 실패의 순간, 치욕의 순간, 수치의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구부러진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펼쳐진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쫙 하나님이 열어준 하나님의 그 시온의 대로를 만났을 때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부러진 그 구간도, 내 앞에 펼쳐진 구부러진 일정한 그 기간도 반드시 선이 되리라. 선이 되리라. 그 구부러진 구간이 나중에 보니까 다 연결하니까 그 파이프에서 중요한 선이 되는 구간이었어요. 만약 그것이 없고

0: 쭉쭉쭉 뻗었으면은 한번 실패해 다시는 못 일어나요. 부딪히는 모든 문제, 어 이상하지 왜 이러지 하면서 좌충우돌할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은 내 앞에 산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산을 넘을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산을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배부르리라.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람이 되지 말고 어떤 일에 강한 엄두를 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주가 궁궐에서 오늘은 있는 것보다는 오늘따라 야외 온천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게 어떤 힘에 이끌렸다든지 공주가 야외 온천을 시간을 정해서 오늘 나간다는 겁니다. 궁궐에서 난리가 났죠. 뭐 근위대부터 시녀들부터 시작해서 공주가 바깥에 나가서 목욕을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경비 문제도 그렇고 안전 문제도 그렇고 또 방역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아주 뭐 스케줄이 다 엉키는 그런 상황이에요. 빨리 준비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주가 점점점점 나일강에 한 발 한 발 들어와서 이렇게 허리쯤까지 차면 이제 야외 온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서부터 뭐가 하나 동동동동 또 내려와요. 보니까 파피루스 바스켓, 갈대 상자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면 될 거 아니에요? 참 이상하죠? 보초들이 있다가 그거 있으면 이거 뭐야 하고 미리 치웠을 거예요. 거기서 그거 쳐다보는 사람이 한두 명 있겠어요? 공주의 안전을 위해서 폭탄일지도 모르고 흉기일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기 앞으로 쓰러오는 거예요. 공주가 이건 뭐지 하고서 또 공주 손에 잡혀서 그걸 열어보는데 거기 어떤 아이가 얼굴이 훤한데 그 산의 아이가 앙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갈대 상자 있을 때는 울지도 않았어. 공주 손에 들어가서 뚜껑을 연 순간 그렇게 방실방실 웃던 애가 갑자기 확 우는데 그 우는 소리에 공주의 모성애가 훅 하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어날 확률을 좀 계산해 봅시다. 확률을 계산해 봐요. 지금 엄마는요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를 던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공주는 궁궐에서부터 나가는 겁니다. 자, 엄마가 일부러 이것을 짜맞추고 계산해서 던졌다고 하더라도 공주 손에 들어갈 확률이 몇 퍼센트 되겠어요? 그리고 이 공주가 오늘따라 여러분 야외 온천에 나와서 온천을 할 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극비 상황인데. 그리고 공주의 모성애가 자극되고 그것보다도 더 기가 막힌 건 모세가 그 타이밍에 울 줄을 누가 알았어요? 가만히 있던 모세가 왜 갑자기 우는 거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사람이 결심을 하고 선택을 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옳은 결심과 말씀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모든 행동, 믿음의 결과에는 하나님이 때를 맞춰 역사하신다.
1: 아멘.
0: 여러분 사람의 만남에도 때가 있어요. 그때 만났어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도 때가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 시험을 받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때 안 됐어.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왜 이렇지? 훗날에 봤는데 아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니까 점점 이렇게 알아들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실패라 그러고 루저가 됐다 그러고 내가 뒤처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제외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구간을 구부려트린 건 사실이지만 이 구부려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지나가다 보면 이 구부려진 구간을 잘 지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 구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 계시며 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쓸만한 존재로 단단해지는 인생으로 됨을 내가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가 맞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비즈니스도 때가 맞아야 돼요. 연구 결과도 때가 맞아야 돼요. 기가 막힌 연구 결과를 내놔서 정말 한 시대 한 100년을 흔들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나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이에요. 시대의 조류가 그걸 원치 않고 시대의 흐름이 정치적으로 시대의 흐름이 경제적으로 시대의 외교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것은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결과인데 때가 맞으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유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때가 맞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나는데 이 초자연적인 흐름에 때가 맞아서 신유와 신혼 초자연적인 재정에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0: 자신이 자기 가정이 특히 자기가 인생에서 어려운 구간을 한번 들어갔다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죄 때문에 이런 것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 때문에 이런 구간이 들어갔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밖에서 볼 때 풀뭇불가, 밖에서 볼 때 사자굴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구부려진 구간으로 볼 수 있어요. 맞죠? 그러나 그 구부려진 구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고 지금 몇천 년이 지나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또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때가 맞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때가 맞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중국에는 경극이라고 있어요. 일본에 가면 가부키라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와 비슷한 걸로 여러분 판소리라는 것이 있어요. 판소리는 뭐 흥보가도 있고 뭐 여러가도 있지만 심청가라고 있습니다. 심청가의 주인공은 누구죠? 청이에요. 청이. 청이의 아버지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세요? 심학규는 원래 심봉사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봉사입니다. 호래비예요. 그가 뭐 배운 게 있어요? 눈이 멀었는데 가난합니다. 무식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심학규는 굉장한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원래 이러면은 청이는 부잣집에 입양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종으로 팔아서 그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심봉사는 청이를 데리고 이 집 저 집 저 동량을 다녀요. 여러분 이것이 심학규의 탁월한 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동네의 초유란 초유는 다 청이가 먹어서 면역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걔는 감기도 하나도 안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동네 모든 여인들이 청이를 한번 젖을 물린 여인은 뭐 생각이 나요? 자기 딸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인이 젖을 먹인 아이를 잊어버릴까요? 절대로 기억하잖아요. 전부 다 제 딸처럼 얘기해요. 유명한 대목이 나옵니다. 신봉사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로 팔려가는 청이의 장면이 나와요. 거기 선인들을 따라가려는 판소리의 대목이 나오는데 그 선인들을 따라갈 때 모든 동네 여자들이 나와서 여러분 청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마치 제 딸처럼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봉사의 기가 막힌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식만으로 학문만으로 갖고 있는 어떤 남이 볼 때 기근하는 웅변력 이런 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을 때 때가 맞아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굉장한 지혜가 갖고 있는 그 여인이 하나 있는데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에요. 똑순이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되죠. 공주에게 찾아갑니다. 아이가 울잖아요. 배가 고파서 그래요 공주님. 아 그렇겠지. 이거 공주님 젖 먹일 수 내가 어떻게 먹여. 제가 젖 잘 나오는 유모를 알고 있어요. 그래? 어디 있는데? 제가 데려올게요 하면서 금방 기다렸다는지 자기가 데리고 옵니다. 그 누구예요?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주는 바보입니까? 공주는 로얄 교육을 받아서 질문 한 번에 모든 것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딱 한 가지를 물어봤을 거예요. 한번 물려보라. 아이에게 물려봤을 때 아이가 도리도리 치고 안 먹으면 이건 난이다. 근데 아이가 돌렸을 때 그걸 먹고 익숙해진다 그러면 네가 하면 좋겠다. 한번 물려봐라. 그런데 이 엄마가 듣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척하고 모세를 척 안 했는데 모세를 안기도 전에 모세가 지가 먼저 파고 들어가서 쫙 물고 쫙쫙쫙쫙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편안함을 느껴서 여러분 젖 먹으면서 자고 빨면서 자고 뭐 그러는 거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엄마니까. 여러분 이게 그 태에서 나왔고 여러분 100일 동안 먹었던 그 엄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안 돼요. 왜냐면 모세는 이미 익숙해진 것이 엄마의 그런 것이 익숙해졌잖아요. 그냥 여기서 딱 알아보는 겁니다. 공주가 이것을 딱 보자마자 출애굽기 2장 9절의 말씀을 하는데 저에게는 이게 굉장한 퍼즐을 주는 듯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1: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0: I will pay you. 네가 젖을 먹여라. 그럼 I will pay you. 내가 젖값을 지불하겠다는 것이에요. 생각해봐요. 친엄마가

0: 아들 찾고 자기 아들 자기가 전매기는데 돈까지 받아. 근데 봐요, 어떡하냐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네 집으로 데려가서 먹이고 일정하게 크면은 다시 궁궐로 내게 데려오라는 거예요. 신났지, 집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궁궐에서 조달청에서 문이 열려서 오는데 당나귀가 떼를 지어 오는 거예요. 나귀가 뭘 갖고 오냐면 분유, 애기 옷, 기저귀, 어떤 건 5세 옷, 6세 옷. 아이, 애가 지금 있는데 나중에 쟁겨놨다가 먹이라고, 쟁겨놨다 쓰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족발 막 이런 거, 미역 막 이런 거 갖고 와요. 왜 그래요? 아니, 엄마가 잘 먹어야 나오잖아요. 엄마가 못 먹으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요괴뱃을 위해서 공주는 요괴뱃이 뭘 잘해? 족발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미역국 먹어야 돼요. 나이가 위해서 전체가 다 공수했을 거예요. 그냥 전체가 다서 외국에서 온 것까지 다 해서 좋다는 건 나이 가지고 한국에서 인삼 갔을지도 몰라요. 그래갖고 쫙 하고 먹이는 거예요. 요괴뱃은 일 안 해. 집에서 애 젖만 물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보초까지 썼어. 왜? 히브리 사내에는 씨가 다 말랐을 거 아니에요. 동네에 개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타겟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궐에서 공주의 근위대가 보초까지 쓰니 요괴뱃과 미리암과 아론은 신났지 뭐. 거기서 뭐 먹고 자고 하면서 그만이 쌓이는 모든 재물을 갖고 뭐 했을까? 동네 사람들 다 나눠주고서 위로했을 거예요. 사내 아이가 죽은 집을 위로하고 위로하고 위로하고. 그래도 그 다음 주에 또 당나귀가 들어오니까, 또 당나귀가 들어오니까 초자연적인 재정의 흐름이 생겨나는 애가 있을지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리라. 여러분 쫙 열려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간이 구부러진 곳을 통과하면서 이런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 구간이 구부러졌다고, 지금 휘어졌다고 실망할 필요 없다. 실패가 아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미움을 받고 하나님이 내치를 받고 당신은 버림받았다고 여러분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주의 일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내 얼굴 봐요. 죽을 병 아니다.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것을 저는 모세가 가진 면제권이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가진 면제권이에요. 히브리 사내아로 태어났는데,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이름도 못 갖고 죽어야 될 운명이었는데, 모든 히브리 아이가 그 당시에 다 죽었는데 모세만 살아났어요. 주민등록번호 하면은 그 시대에 태어, 그 시대에 그 주민등록번호 가진 사람은 모세 하나 한 명이야. 딱 한 명일 수밖에 없어요. 자, 공주는 요괴뱃이 이 아이의 친엄마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공주가 바보예요? 애가 벌써 쫙하고 쫙하고 빨간 빛인데 그걸 몰라요? 아, 엄마구나, 엄마구나, 잘 됐다. 놓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하게끔 하는 거예요. 왜? 아이가 자기 아이 같아.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한 사람 마음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내 마음도 못 잡아. 변덕이 죽을 듯한데,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의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주는 다 알고 있는데도 이걸 놔주는 거예요. 왜? 모세가 갖고 있는 면제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이고 싶으나 죽일 수가 없다. 그는 훗날에 공주의 아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잠언이에요. 잠언. 제가 이 요괴뱃을 이런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1: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0: A wife of noble character. 감사해요. 아내가 여러분 어떤 아내냐면 노블 캐릭터. 굉장히 우아하게 드레스 입고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뭐 이렇게 이걸 노블이라고 생각하고 뭐 왈츠 추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뭐 발톱 청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뭐 오늘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영적인 노블 캐릭터는 한국말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해 보세요. 현숙한 여인. 일단 먼저 합시다. 난 현숙한 여인이다. 무조건 먼저 해야 돼요. 나는 현숙한 여인이다. 시작.

0: 자, 남자들 따라해요. 내 부인은 현숙한 여인이다. 우리 한번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지혜가 있지요. 법을 뚫어버려요. 법이 살아있는데 그것을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기운이 있냐면, 어떤 능이 있냐면, 자신의 남편이 그 아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비즈니스가 필절치 아니하리라. 필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 뜻을 보면 모자르지 아니하리라.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잔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남자의 최고의 복은 성공이 아니에요. 처복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자, 남자들 주먹 쥐고 다 같이 나는 처복이 있다. 시작.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어머니는 오직 젖만 주는 존재가 아니라 허니, 꿀도 주는 거예요. 넌 히브리인이야. 모세, 넌 히브리인이야. 너는 지금 젖을 먹고 있지만 내가 주는 꿀도 마셔야 돼. 너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어.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맹세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을 걸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되고 복되며 번성하고 번성케 되리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는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야. 너는 야곱의 어느 지파인 줄 알아? 모세, 너는 열두 지파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걸고 말씀하신 샤바, 이 샤바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하여 흘린 모든 눈물이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1: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였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3: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자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0: 여호와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1: 오늘 전 예배서 6장을 본문으로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 뭐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일생입니다. 태어나 자라면서 부모님과 만나고 또 성장하는 가운데 형제와 만나고 친구와 만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장성에서는 한 명씩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자녀와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온 동안 이 모든 만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의 일생이 바뀝니다. 죄와 저주와 절망의 노예로 살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늘 무언가 불안하고 뭘 해도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서로 각각 각자 개성이 다르고 자기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형제 간에도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부는 죽어라고 싸웁니다. 하루도 안 싸우고 지나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도 타다고 자다가도 깨서 싸웁니다. 싸워요. 왜 싸우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원래 안 맞습니다. 부부는 안 맞는 사람들이 맞춰가는 것이 부부생활이지 맞춰가는 방법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편을 바라볼 때 상대편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또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곳곳에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라고 하는 권면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 산에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이 이어지는데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평생 부모님의 그 사랑의 은혜 감사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셨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오늘 있기까지 만들어주신 참으로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의 뜻을 스스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네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나가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자랑하고 대접하고 잘 모시고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짐을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경적인 짐도 짊어져야 되고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뒷방 늙은이로 앉혀놓지 말고 부모님의 고독하고 외로운 짐도 나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버님, 어머님이 나이가 들면 냄새난다고 또 말을 같은 말을 자꾸 한다고 부모님을 멀리하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어버이 주간을 지내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진정한 효도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 모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위에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고 부모님이 천국 가시면 우리는 모르는 날 다시 천국에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언제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틈틈이 전화도 드려 안부를 묻고 시간을 내서 찾아뵙고 늘 건강 어떠신가 살펴보고 정기적으로 용돈도 챙겨드리고 가장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 뭔가 하고 조사해봤더니 용돈이 최고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젊은 분들은 부모님 잘 섬겨야 됩니다 꼭 1년 하면 어버이날 뿐이 아니라 어버님 부모님 생신 또 어버이날 명절 일일이 챙겨서 섬겨서 선물도 갖다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이 부모 공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내팽개 쳐놓고 부모님이 외롭게 힘들게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게 내버려두는 참으로 못된 자식들이 많습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계속 서울역 쪽방촌에 가서 느끼는 것은 450세대가 한평짜리 방에 살고 계신데 다 부형님들이 홀로 상으로 계신데 자식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병들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하니까 아버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해놓고 그냥 내버려둬서 그것을 외롭게 홀로 계시는 것입니다 몸들이 다 아프셔서 한두 가지 병은 다 갖고 계십니다 정말 우린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플수록 경제 능력이 없을수록 더 우리가 보살펴드리고 도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범사에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함부로 자녀들에게 욕하고 성질을 내서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가 평생을 갑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잊어버려요. 그냥 화났을 때 욕을 하고 감정을 다 표현하고 어떤 못된 아버지는 폭력을 휘두르기를 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ABC 방송에서 흩어진 가족들끼리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1년에 그 당시 300에서 400만 청소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부모님과 연락 없이 지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어머니가 딸을 찾는 신청을 해갖고 찾아서 연결했습니다. 딸이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 뉴욕에 살고 있어요. 전화로 연결하면서 TV에 나오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야야야 너 집 나간 지 10년 넘었는데 잘 살고 있니? 내 딸은 그냥 전화 받고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왜 저를 찾았어요? 너 왜 갑자기 집을 나갔니? 엄마가 나 꼴 보고 싶다고 꺼져버리라 그랬잖아요. 엄마하고 아빠가 대판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아이가 와서 엄마한테 내일 학교 갈 때 뭐 필요하다 그러니까 꼴도 보고 싶다고 꺼져버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 청소년인 이 딸이 충격을 받아서 그날 밤 짐 싸고 나갔어요. 나 꼴도 보고 싶다고 꺼져버리라고. 저기 엄마가 나를 지금까지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갖고 나가서 온갖 험한 인생을 살면서 플로리다에 가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성질나서 욱해서 한번 소리를 지른 것이 아이의 삶을 이렇게 완전히 절망의 삶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 그렇게 화내서 소리 지른 것도 몰라요. 내가 그랬었니?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가 더 상처를 받아갖고 TV에서는 서로 화해하라고 전교를 연결시켜줬는데 오히려 그냥 더 성질내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뚝 끊어버려요. 끊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주의 사랑을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낙심시키지 말고 자녀를 격동시켜서 마음에 쓴뿌리를 남기지 말고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기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보실 때 언제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때 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생활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은 이 말씀을 지켜서 모세대부터 3500년 지금 이리까지 이 귀한 말씀 교육이 유대인 교육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민족인데 노벨상 수상자의 약 22% 개인 수상자 965명 중에 220명 정도가 유태계입니다. 미국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의 가장 많은 교수, 1971년 통계가 25%입니다. 교수님들이 유태계가. 유태계 학생이 14에서

16%로 많고 전 세계 억만장자. 올해 발표된 포브스 그 잡지에 보니까 세계 억만장자 3,428명 중에 319명이 유태계예요. 약 9%에서 10%가 유태계입니다. 유명한 사상가, 예술가, 정치가들을 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중에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3살 때 되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외우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래서 애들이 입을 열면 쉬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이렇게 입보로처럼 이 귀한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될 가장 귀한 유산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물질의 유산은 자들 간의 분쟁과 싸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의 일생을 행복한 일생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할아버님이 온 가족을 모아놓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할아버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다 모여라 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는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 할아버님이 성경 읽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은혜 받고 우리 다섯 남매가 다 잘 자라서 훌륭한 신앙인들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회복되면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복받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수시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챙겨서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동시에 잘못된 길로 가면 강하게 훈계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오늘부터 채찍으로 때리라는 말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나왔을 때 그냥 묵인하고 내버려 두면 완전히 아이의 삶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책망을 해서 아이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서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 영원에 살아가는 주님의 견인꾼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소프라노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생인데 선의 라이벌 경쟁 관계였어 서울대 성악과 재학 4년 동안 실기 점수로 전 과목 A를 받을 정도로 그는 뛰어난 테너였습니다. 한국의 파바로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한 달 앞두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 나는 앞으로 찬양사자가 되겠다. 그래서 복음성과 찬양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첫 앨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작으로 11장의 정규앨범 라이브 크로스오버 앨범은 통산 200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 기록을 세웠는데, 2016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살펴보니까 간경화에 간암까지 왔습니다. 의사가 이제는 더 이상 손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합니까?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간의 지수를 받는 것입니다. 같은 모든 조건이 맞는 간을 찾아야 되는데, 딸 둘이 그 소식을 듣고 30살, 27살인 두 딸이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두 딸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병원 서류에 사인을 하고

0: 먼저 둘째 딸이 수요일대에 올랐는데 워낙 이 박정호 장로님 그 전에 보면 몸이 100kg가 넘어갔고 거구라 간이 1kg 이상 필요해갖고 1kg 이상 떼려면 두 사람의 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께 너무 많이 뗄 수 없어서 이제 둘째 딸이 먼저 올라갔는데 14시간이 걸려서 둘째 딸에서 많이 떼어가지고 14시간 술 후에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둘째 딸이 술 동에 서명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빠와 언니 저까지 수술하면 엄마가 너무 힘드니 언니는 말고 제 간 하나로 다 이식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정말 참으로 귀한 딸입니다. 자기 간을 많이 떼고 나서 이 딸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살리고 온 가족이 주의 사랑을 하나 되었습니다. 박종호 장로님이 이와 같이 간증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내 자식이 수술칼을 들이댔을 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하는 마음에 찬양 얼마나 아프실까를 수천 번을 부르며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습니다. 나의 바람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픈 이들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기적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인에게 하나님을 찬하는 산 증거가 되길 소망합니다. 혹 치유되지 않더라도 영혼을 책임지는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영원토록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온 세계를 다니며 찬양 사가를 갖고 계신 귀한 장로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부모님의 사랑, 자녀 사랑을 이렇게 체험한 그 사역 위에 하나님도 앞으로도 더 귀하고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까지 존재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6181-9191번입니다.

0: CBS
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문자를 보내다가 잘못 눌러서 꿈이라는 글자가 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타가 저에게 심오한 생각을 주었습니다. 아, 꿈은 끈이구나. 꿈은 사실 끈입니다. 꿈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묶어주는 하늘의 끈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리이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미래에 관한 대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선포합니다. 오늘 내 현실이 이 모양인데 내일이 온다고 뭐 달라질까? 라고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나의 미래에 관한 대답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내가 좌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에 품게 하시는 꿈은 끈이 되어 나를 하나님께 붙잡아 매주는 것입니다. 꿈은 끈이 되어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명심합시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느낌에 미래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에만 미래가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현실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꿈을 받고 난 후 요셉이 겪었던 현실은 최악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죽을 뻔합니다. 노예로 팔립니다. 부끄러운 누명을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꿈은 끈이 되어 그를 절망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침내 말씀대로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대여, 당신에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꿈이 하늘의 끈이 되어 당신을 어떤 절망적 현실에서도 건져 올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당신을 이끌어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미래로 마침내 나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예담교회 이정택 목사였습니다.

0: CBS
1: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1: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우리의 역할은 먼 바다를 비추는 겁니다. 세상의 어느 등대도 자신을 밝히려 하진 않죠. 오직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보이지 않는 바위를 피하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묵묵히

그 자리에서 빛을 내보낼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곁에도 늘 그런 분들이 계셨죠. 드러내는 삶보다 다른 이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조용히 빛이 되어주셨던 분들. 어찌 보면 열두 제자를 삼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등대와 같았던 고마운 분들 떠올리며 하루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금요일 그리고 스승의 날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카티프로 시

0: 프로.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

0: 즉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Good Music Station. CBS FM.

Jesus Savior, pilot me. 나는 갈 길 모르니.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세상에 혼자 피는 꽃은 없는 것처럼 세상에 홀로 서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많은 가르침을 주신 은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알려준 우리의 가족들, 매 순간 삶을 피어나게 해준 모든 존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사연과 신청곡 기다릴게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놓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마음에 조금 여유 있잖아요. 게시판 들어오세요, 여러분. Tell me the story of Jesus.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주 오랜만에 흔적 남기며 듣습니다. 부천에서 평택 가는 지하철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네요. 늘 좋은 찬양 들을 수 있어 감사한 방송, 아름다운 목소리. 샬롬 아이디 쓰시는 강병권 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Trust and Obey, 예수 따라가며 방금 흐른 찬송이었죠. 금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뒷자리 5897. 매일 새벽 기도 끝나고 출근길에 동행이 되어주는 미나님 고맙습니다. 지난주부터 수술로 입원 중이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며 평소 입이 짧으셔서 뭐라도 사거나 해드릴 때마다 참으로 힘드네요. 그래도 아침에 기도 후 듣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어머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싶은 마음과 의욕은 있으시지만 아마 스스로 힘드셔서 드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힘들죠. 뭐를 사드려야 좋아하실까? 뭐를 해드리면 한 입이라도 더 잘 드실 수 있을까? 예, 우리 어머님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수술 받으신 거 잘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우리 애청자분들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곡은 이 사람이 부르는 이 노래입니다. 앤 머레이, 인 더 가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고 용기를 내게 만들죠. 그래서 어렸을 때 위인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순신 장군처럼 되기 어렵고 워런 버핏처럼 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리오넬 메시 같은 축구선수가 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죠.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려고 산을 오른 아브라함 같기가 쉽지 않고, 사자 입을 무서워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다니엘처럼 되기 쉽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돌멩이질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스데반 같은 신앙인이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인격의 사람이나 더 나은 기능을 가진 사람, 좀 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되는 건 접근 가능한 일이겠죠. 그런 스승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분들은 먼 스승으로 모시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닮고자 한다면 그들을 스승으로 모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달콤한 성장의 열매를 얻게 될 겁니다. 아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일 매 순간 눈으로 귀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버이자 스승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아침 콘케 파가레모스 우리가 주의 은혜에 어찌 보답하리요. 이 곡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었어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금요일 아침 Take my life and let it be 나의 생명 드리니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늘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늘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 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0: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서울사.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금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1부 끝곡은 루루의 To Soul With Love 준비했습니다. 영화 아시죠? 옛날 영화입니다. 언제나 마음은 태양의 삽입곡. 영국의 한 고등학교에 부임해온 흑인 교사와 반항기 많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곡, 영화만큼, 아니 영화보다도 유명한 To Soul With Love, 스승의 날 아침, 오늘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마치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금요일 CBS 아침 뉴스 이지민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경제협력과 이란 핵 불허 등에서 뜻을 모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 부부를 오는 9월 백악관에 초청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135분간의 회담 후 텐탄공원 산책과 기업인 면담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시 주석은 대만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핵심 쟁점에서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중관계 안정성 확인이라는 의미는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위기나 한반도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 없이 입장만 교환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크렘린궁의 일정 발표가 임박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중 준비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이는 트럼프 시진핑 회담 직후 나온 발표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중이

0: 성사될 경우 시진핑 주석과의 연속 접촉을 통해 중러 간 전략적 밀착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유지에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국 IC 선물거래소와 뉴욕 상업거래소 등에 따르면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선물 종가는 각각 배럴당 105.72달러, 101.7달러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 선박의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소식이 유가 상승 압력을 일부 억제할 만큼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유가를 의미 있게 끌어내릴 수준의 요인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7,981.41로 마감하며 8,000선에 근접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보였고 삼성전자는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며 시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도 1,191.09로 상승 마감하며 반도체와 2차전지 종목 중심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협의 지배구조 개선과 민주적 통제 강화 등 정상화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협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 확대, 스마트팜 지원, 유통구조 개선 등 농촌 농업 대전환 정책 추진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며 노사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X를 통해 파업이 현실화되면 반도체 생산 차질로 최대 100조 원 피해와 글로벌 공급망 신뢰 하락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사측에는 합리적 보상 제시를, 노측에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요구를 요청하며 삼성전자의 노사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 물가 지수가 2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상승률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인 40.8%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D램과 컴퓨터 기억장치 등 반도체 관련 품목이 수출 가격 상승을 주도했으며 수입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10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강세가 당분간 이어지며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나 중동 전쟁 으로 인한 원자재 공급 불안과 환율 변동성이 여전해 향후 물가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거 대책위원장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방문해 현지 민심 공략에 나섭니다. 내일은 제주 서부두 어시장을 찾아 경매 현장을 둘러본 뒤 수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이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 네, 오늘도 계절이 앞서가면서 한낮에는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18.6도로 어제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32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큰 날씨를 보이면서 오늘 철원과 광주의 기온이 30도, 대전 31도, 대구 29도, 부산 24도가 예상됩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외출 시 햇볕 차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CBS
4: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이순환 우수 제품.
6: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무상 방문 수거.
6: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6: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7: 물이 새는 축사나 공장의 지붕을 고치는 작업,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작업, 채광창을 밟아서 깨지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질 수 있는 장소, 잠깐이라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추락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광창을 덮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8: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안전시설 설치 비용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산업안전포털에서 신청하세요.
7: 내일 더 안전하게,
8: 내일 더 행복하게.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0: 엄마
11: 민준아 유정아
12: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3: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0: 아빠 늦게 와도 돼.
12: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4: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10: 나도 바쁘니까 끊어.
12: 주말에도 긴급 돌봄.
10: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활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2: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5: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7시 10분입니다. 이어서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됩니다.
1: 박성태의 뉴스쇼.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은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여름처럼 덥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2도, 대전과 전주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 스승의 날이죠. 오늘 1부에서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여행과 소풍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죠.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보이콧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최근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울분을 토해낸 한 초등학교 교사의 영상이 60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오늘 이 영상 속 화제의 인물 강석조 초등교사 노동조합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금요일의 코너죠. 뉴스 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전 뜨겁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31년 전 폭행 사건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고 오세훈 후보는 광화문에 설치한 감사의 정원 이 기념물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0: 있습니다. 지방선거 격전지의 이모저모 뉴스락에서 살펴봅니다. 5월 15일 금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현대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2: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3: 시진핑 트럼프의 대만 문제 경고.
2: 예, 오늘 첫 뉴스는 베이징으로 갑니다. 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죠.
3: 네, 일단 형식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그 오전 10시, 베이징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을 했고요.
2: 예.
3: 그리고 10시 15분부터 135분 정도, 그러니까 2시간 15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공동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이 없었거든요. 이게 좀 중요한 건데 9년 전에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동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 이번엔 안 하고 각자 발표문을 배포했는데 이 얘기는 크게 잘 합의가 된 건 없었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뭔가 이전과 다른 뭔가 선이나 격이 다른 선언이나 합의는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3: 그렇죠. 주요한 성과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공동성명도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2: 우리 그러니까 이런 걸 했어요 하는 게 나올 텐데 그게 네. 없었다는 거죠.
3: 그리고 어제 발표문도 각자 내다 보니까 그냥 서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일단 모두 발언부터 보면 시진핑 주석이 두키티데스의 함정이란 표현을 썼어요. 이 함정을 예. 극복해야 된다. 중민은 적수가 아닌 동반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대국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갈등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2: 예.
3: 이 두키디데스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 역사가인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을 썼거든요.
2: 예.
3: 이 책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원래 스파르타가 강대국이었는데 아테네가 급부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파르타가 두려움을 좀 느끼다 보니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 얘기인데
2: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3: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미국하고 중국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기존의
2: 예.
3: 강대국인 미국이 있는데 중국이 부상하니까 미국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다 결국에는 물리적인 충돌, 뭐 전쟁 같은 걸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한 겁니다.
2: 두키티데스의 함정이 신흥국이 부상할 때 강대국이 이를 좀 염려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 얘기네요.
3: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좀 관계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시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구축을 했다. 최고의 미중 관계를 열고자 한다. 좀 원론적인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정상회담, 그러니까 취재진들이 빠지고 나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2: 예.
3: 여기서는 시진핑 주석이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거 잘 처리하면 두 국의 관계가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고 잘못 처리하면 부딪히거나 충돌해서 위험한 지경으로 밀어넣어질 수가 있다.
2: 예.
3: 충돌이라는 표현은 결국 무력 충돌까지 의미하는 걸로 보이는데 미국이 좀 잘하지 않으면 이거 충돌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정도의 표현을 썼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강한 표현이네요.
3: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중국이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데 이렇게 아까 모두 발언을 하고 나서 취재진들은 빠지고 이제 그 대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2: 예.
3: 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 회담이 끝날 때까지 보통 기자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비공개 상황에서는 취재가 안 되니까요.
2: 예.
3: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시간 동안에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이 이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뭘로 해석이 되냐면 언론사의 사전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걸 알려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2: 그러네요.
3: 그러니까 알려주고 이제 회담이 진행.

0: 진행되는 동안에 보도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 내용은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또 반대로 백악관은 이제 회담 끝나고 나서 발표문을 냈는데 이 내용이 쏙 빠져 있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강조점이 달랐다. 이것도 한 지면으로 보이는 겁니다.
1: 예.
0: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미국이 발표한 이 발표문에 더 내용이 좀 자세하게 들어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미국 쪽에서 얘기입니다. 양측은 자유로운 에너지 공급을 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는 데 동의했다. 이 표현이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 낮추려고 미국산 원유 더 많이 구입하는데 관심을 표명했다. 이런 표현을 넣었거든요.
1: 예.
0: 근데 반면에 중국은 그 원론적인 얘기만 있어요. 신화통신 보도에서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미국이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고 중국은 좀 원론적인 내용으로 내놓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1: 예.
0: 한국 관련된 문제도 저희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관심이 있는 내용일 텐데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교환했다. 그냥 이 표현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백악관 보도자료에는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결국 종합을 해보면은 의견을 아마 나누긴 나눴을 텐데 별다른 합의에 도달하거나 또 우선순위에 있었던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1: 예. 일단 박수문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해하는 거는 둘이 밥을 먹었고 서로 하고 싶은 얘기했고 서로 듣고 싶은 얘기 들었다. 끝. 뭐 이런 것 같아요.
2: 예.
1: 김준일 평론가가 주목한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2: 그러니까 트럼프 1기와 2기가 확실히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1기 때는 반중국, 중국 봉쇄, 중국 견제 이게 좀 굉장히 노골적이었고 그게 어떤 트럼프 외교의 중심, 핵심이었다면은 2기에서는 중국 견제보다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뭐 돈노주의라고 얘기했듯이 고립주의 얘기를 했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본인이 패권을 지역 패권을 유지하고 본인이 관심 있는 데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 현상 유지만 하자. 뭐 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형적인 트럼프의 강양 약강.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게 지금 이게 드러난 게 아닌가.
1: 예, 사실 예. 다른 정상에게 트럼프가 했던 거 뭐 캐나다나 이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예의 없다, 막 나가는구나 이걸 느꼈는데 시진핑에게는 좀 안 그런 것 같긴 해요.
2: 그러니까 지금 뭐 소위 말해서 그 이제 스트롱맨들한테 예. 좀 굽신되거나 좀 약한 모습이에요. 푸틴한테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도 상당히 이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힘센 놈한테는 그냥 인정해주고 적당히 해주고 약한 사람만 두드려 패고 동맹국 두드려 패고 약간 이게 지금 다시 드러났고 이게 지금 만났을 때 이제 트럼프는 시진핑을 치켜세웠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진핑은 트럼프에 대해서 그런 발언들이 이런 수사가 정치적 수사가 별로 없었어요.
1: 예.
2: 그러니까 지금 전략적 지위가 지금 어떤가 누가 더 급한가 이런 게 딱 보여줬다 이게 지금 이 상황이
1: 예.
2: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란 전쟁도 지금 제대로 마무리 못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협조가 더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콩 대두 이거 지금 중국에 수입해줘야 되고 희토류도
1: 예.
2: 지금 중국이 꽉 잡고 있고 언제든지 수출 제한할 수 있고 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중국한테 좀 수그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야 중국이 보잉 200대 사주기로 했어. 내가 역시 세이즈 잘했어. 막 이렇게 또 막 떠버렸단 말이에요.
1: 사실은 중간선거에 예. 11월 중간선거에 자 봐봐 시진핑이 나한테 이렇게 잘하기로 해서 이걸 좀 광고하러 간 건데 그런 것도 조금은 있지만 미국 언론 평가도 약간 달라진 위상을 느끼고 왔다 뭐 이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적 지위 하락 뭐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적 지위 하락 이런
1: 예.
2: 표현들이 언론에서 나올 정도로 약간 많이 뭐 손해를 봤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많이 수그리고 들어갔다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고 어쨌든
1: 예.
2: 뭐 중국 세게 나왔잖아요. 충돌, 매우 위험한 상황, 대만 건드리면은 이건 굉장히 강력한 경고거든요. 그때 이거 뭐 이 발언이 이거에 대해 대응하는 발언이 트럼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그걸 수용했다.
1: 예.
2: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입장은 미국의 입장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근데 중국은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까지 미국이 밝히기 원했는데 거기까지는
1: 예.
2: 못 갔어요. 근데 어쨌든 사실상 중국의 요구를 다 수용한 것 같고 이제 오늘 이제 마치고 밥 먹고 이제 돌아가는데 오찬하고 그 북한 문제 얘기가 한반도 얘기가 언급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아무것도 나온 건 없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오늘 김

0: 김정은한테 무슨 메시지가 갈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일단 시진핑 했다는 말, 대만 문제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충돌하거나 갈등, 이 얘기는 우리는 충돌이 두렵지 않아, 너는 두렵잖아, 약간 이렇게 들리는 거였기 때문에 상당히 달라진 미중 관계가 좀 엿보이는 어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2: 유승민 손잡은 오세훈, 안철수 영입한 박형준.
1: 예, 서울시 얘기인데 유승민 전 의원이 오세훈 후보를 돕겠다 이렇게 했네요.
2: 네. 그러니까 어제 광역단체장 후보 두 명,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하고 박형준 후보가 그 중도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세훈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 만났는데 선거 지원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냈고요. 예. 어제 캠프에서 만났는데 손잡고 사진 찍은 다음에 이 유승민 전 의원이 특별히 어떤 자리를 맡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선거 유세도 같이 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평택 의뢰 유희동 전 의원이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친유계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돕고 있는데 예. 거기하고 서울시장 선거는 최대한 돕겠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하고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유승민 전 의원한테는 도와주세요 이런 그림이니까 이건 계속되는 개혁보수 중도층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장동혁 대표와의 디커플링 전략, 거리두기 예. 전략을 계속하겠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형준 후보는 안철수 의원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중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후보랑 비슷한 전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박형준 후보도 반장동영 노선을 타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대놓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동혁 대표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잖아요. 근데 박민식 후보하고 부산 국가 후보하고 한동훈 전 대표 무소속 후보를 단일화라고 10일에 아예 공개적으로 못을 박았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장동혁 대표하고 좀 같이 가기는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하고 부산 두 개 광역단체장 후보에서 이런 움직임이 좀 벌어졌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 많이 주목을 하는 게 지선 후예요. 이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지선 후에 지도체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1: 예.
2: 근데 어제 이 그림을 가지고도 이게 일종의 전초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주류는 뭐 옛 친윤계 이렇게 돼 있고 그 반대로 지금 이제 그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특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혁신당하고 합당은 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쭉 해왔었거든요.
1: 예.
2: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포함이 되고 여기에다 이제 친한계는 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복당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있어요.
1: 보수 지선 이후에 그러면 보수 재편이 좀 일어날 수가 있다.
2: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주류 뭐 개혁 연대라고 할까요? 이런 연대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한동훈계 혹은 뭐 장동혁 대표 계열 이런 쪽에서 이제 구주류 이렇게 좀 결집을 해가지고 일정의 세력이 대결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1: 예.
2: 그 전초전이 어제 좀 만들어지는 그림 아니겠느냐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당 개편을 위해서는 뭐 비당권파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하고 부산을 꼭 이겨줘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이겨야지 당내 세력 구도가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얘기는 뒤집어서 하면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 주류가 여전히 뭐 옛 친윤계 쪽이라는 거예요.
1: 예.
2: 이게 대표적으로 확인이 된 게 그제 국회 부의장 선거였는데 이게 국민의힘은 표가 공개가 됐잖아요. 박덕흠 후보로 선출된 박덕흠 의원이 59표를 받았는데 전체 101표 중에 59표 과반을 넘게
1: 과반이
2: 받았어요.
1: 과반이 넘었네요.
2: 근데 이 표를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가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 몇 표였냐면 60표였습니다.
1: 예.
2: 그 당시 이제 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다음 원내대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음 원내대표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중단이 되게 되면은 뭐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고 비대위원장을 데려올 수도 있는 자리잖아요.
1: 예.
2: 그 원내대표를 아무래도 당내 구주류 세력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부터가 이제 시작 싸움이 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1: 구주류라면 친윤과 범친윤 정도.
2: 맞습니다.
1: 이분들이 이제 당권을 계속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에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도
2: 그 대표 선수를 지금 정점식 정책위 의장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도 이 박덕흠 의원이 얻은 표 정도로 얻게 되지 않겠느냐. 그럼 원내대표를 유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도가 한동안은 흔들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사실 당원 구조도 그렇고 지금 박순문 기자 얘기는 원내 의원 구조도 그렇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김준일 평론가가 눈여겨본 지점은 어디입니까?
0: 뭐 이제 익숙한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뒤지는 후보

0: 가 한쪽에서는 이제 네거티브를 세게 하면서 또 이제 다른 쪽으로는 외연 확장을 하는 거 뭐 이런 식의 이제 전술들이 이제 계속 여러 지역에서 지금 눈에 띄는 것 같고,
1: 예.
0: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있는 중도층 아니면 중도 보수층이 지금 이탈을 해서 위기라고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뭐 손을 잡는 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죠. 근데 그게 근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인가?
1: 예.
0: 유승민과 오세훈은 솔직히 제가 보기엔 캐릭터가 약간 겹쳐요. 그러니까
1: 예.
0: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강화해 주는 데는 약간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게 천군만마. 이렇게 예를 들면은 너무 강한 보수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 와가지고 도와준다. 그러면은 이게 약간 보완제가 되는데
1: 예.
0: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도움이 될 것인가? 유승민 의원이 뭐 정치력이 없다 그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캐릭터가 약간 겹친다.
1: 예. 예,
0: 지금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오늘이 등록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일화 얘기가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1: 예.
0: 단일화의 1차 데드라인이 일반적으로 이제 후보 등록. 그리고 그다음에 투표 용지 인쇄.
1: 인쇄도 사실 곧이죠.
0: 네, 예. 곧 이제 투표 용지 인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 전에 뭐 여기까지 이제 1, 2, 3차가 있으면은 지금 어제 울산시장 그 선거에서 민주진보에서 지금 단일화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1: 예.
0: 일단 김상욱 후보랑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랑 이제 다 사실상 단일화 원칙 합의. 그리고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 서울시장 아니 울산시장 후보도 예.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를 원칙적으로 합의 뭐 이렇게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보 등록을 오늘 할지 아니면 안 하고 뭐 근데 지금 여론조사 돌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후보 등록은 지금
1: 후보 등록은 하고 단일화를 하겠군요.
0: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북구 그러니까 울산 북구청장 동구청장 뭐 이런 데까지 다 지금 여론조사를 돌려서 한다라니까 이게 그러면은 연쇄적으로 촉발을 일으켜요. 예를 들면은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박맹우 이제 울산시장이 보수 분열이 됐거든요. 출마를 해가지고
1: 무소속으로 나왔죠.
0: 무소속으로 나와서 그러면 이제 보수 단일화가 될 거고 이게 이제 촉발이 되면은 예를 들면은 평택을에 김재현 대표 진보당 대표가 또 예를 들면 단일화 논의가 있을 수 있고 그건 그게 보수 단일화는 뭐 촉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지금 단일화 논의가 이제 막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1: 다음 네. 주가 단일화 피크 주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0: 예, 그렇게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1: 일단 사전 투표 전까지 쭉 있고 한쪽에서 사실 단일화 이슈가 되면 뭐 우리도 이러면서 논의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2: 장동혁 대표의 거친 입.
1: 예, 장동혁 대표의 거친 입 어떤 말을 했습니까?
2: 페이스북을 보면은 이제 표현들이 좀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수 결집 현상이 좀 일부 나타난 다음에 자신감을 갖고 지역 행보도 하고 글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글들이나 표현들에 보면 이제 강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직책이나 호칭을 좀 안 붙이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페이스북 글 중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재명이 보낸 하 GPT 역시 대단하다.
1: 예.
2: 오빠 시킬 때는 웃으며 잘만 하더니 문제가 되니까 정청래 탓이다. 그러니까 뒤에 뭐 이재명 대통령 뭐 하 후보, 정청래 대표 이런 표현들을 잘 안 쓰고 있고요. 또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박찬대가 인천 개발에 대장동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역시 명예 남자답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유정복 시장처럼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1: 예.
2: 국민의힘 소속 후보는 또 시장이라고 붙여주기도 하고요.
1: 아 그러네요. 유정복 후보 현재 이제 인천시장에게는 시장이란 지금 유튜브 화면은 나오고 있는데 뒤에 직함을 붙이고. 민주당 분들에게 그냥 박찬대 또 대통령도 그냥 이재명 이렇게 부르네요.
2: 맞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그 국민배당금 관련된 글에도 이재명은 수급 욕심밖에 없다. 김용범의 국민배당금이 바로 이재명의 본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말씀하신 대로 직함을 안 쓰고 있습니다.
1: 예.
2: 그러다 보니까는 민주당에서 비판을 했는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어제 공당의 대표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최소한의 선과 이 품격을 지켜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아까 뭐 구주류 그다음에 뭐 이제 새로운 개혁연대 이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지만
1: 예.
2: 장동혁 대표가 친윤계 내에서도 간판으로 계속 유지될지 안 될지 지금 장담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주류 내에서도 분화가 있을 수가 있고 특히 간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고 당대표 하고 싶어하는 중진 의원들도 많아요. 그러다
1: 예.
2: 보니까 당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속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열심히 싸우는 모습, 강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다.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1: 예를 들어 뭐 우파의 강경 지지자들에게 직접 소구해서 어떤 고립된 상황을 타개하려고 한다 이런 거군요.
2: 맞습니다.
1: 그런

0: 면에서 오히려 저렇게 강경한 표현을 쓰는 게 나쁠 것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
1: 네.
0: 예.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익숙해요. 익숙한 게 예.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 그리고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2018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0: 빨갱이들이 많다. 막, 막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이제 이부 망천 뭐 그거 이 발언도 홍준표 대표가 한 건 아니지만은 그 예. 이후에 이제 나온 거거든요. 정태옥 의원이 얘기했죠.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으로 전... 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 뭐 이 말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그런 걸로 보이고 근데 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때도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였는데 다 후보들이 상당수가 우리 지역에 오지 마라라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1: 예.
0: 공격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의 대상으로 근데 주목을 받으려면 말을 세게 해야 되는 거고
1: 아.
0: 예,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방미 다녀온 다음에 비판을 엄청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 리더십의 손상이 됐고 좀 나약해 보인다 이런 지지자들 그쪽 지지자들의 얘기가 있으니까 내가 강한 리더다 이재명하고 맞짱 뜨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막 보여줘야 되는 약간 본인의 다급함도 있는 거죠.
1: 예.
0: 근데 이게 이제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딱히 제가 보기에는 그쪽 지지자들은 활성화되겠지만은 중도에서는 좀 글쎄요. 예.
1: 사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뭐 분위기가 다 강한 지지층에 소구하는 지도부 이런 게 많긴 한데 선거 때는 중도층이 투표에 참여하니까 그래도 중도층 표심을 얻으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장동현 대표 보면 혹시 이제 강성 지지층 이렇게 소구하는 장면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0: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의 전략이 틀리지 않았다. 섣부른 절윤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걸로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본인의 전략이 옳았다라고 해서 계속 당대표를 유지할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 소면서 회군을 할 가능성은 없다 지금 다.
2: 예. 그리고 재신임 투표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한테 소구할 필요가 더 있는 거죠.
1: 강하게 나갈수록 혹시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되면 유리할 수가 있다.
2: 예.
1: 그런 것도 계산에 깔려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예. 다음 뉴스 볼까요?
2: 내란 우두머리 2심 재판 중지.
1: 윤석열에 대한 2심 재판이 중지됐습니다. 재판부 기피 시청 때문이라고요?
2: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사령관 이런 인물들이 다 기피 신청을 해가지고 네 예. 명이 기피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이 일단은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는 뭐냐면은 지금 한덕수 전 총리 2심 나왔잖아요. 거기 이제 판결한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거든요.
1: 예.
2: 판결 내용이에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 항소심에서 그게 내란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이 재판부는 이미 내란이라고 했잖아. 이 재판부는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고 재판부도 일단은 이게 유감이긴 하지만 한번 판단해 보겠다라고 해서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1: 예. 이건 언제 되는 겁니까?
0: 모르죠. 뭐
1: 판단은 이제 다른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되고
0: 예, 예.
1: 기피 신청을 받아줄 만한지 안한지를 판단을 일단은 하게 되겠죠.
0: 근데 기피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고요.
1: 예.
0: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 지연 전략이고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거 위헌이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신청했는데 이것도 이틀 전에 각하됐어요.
1: 그러니까 예.
0: 위헌 아니다라고 이제 그것도 본 건데 그러니까 시간 지연 전략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생명연장의 꿈인지 아니면 시간을 좀 더 벌면서 정치적 변동 뭐 이런 가능성을 보면서 재기를 노리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1: 예. 예. 일단 변호인단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요 얘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0: 예.
1: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박수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네,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인터뷰인은 스승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한 간담회에서 주목받는 발언, 사실 좀 울분에 차 있기도 했어요. 그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 먼저 그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4: 현장 학습 가기 전날 어떤 민원 오냐면 이 학생과 친하니 이 학생과 짝꿍 시켜주세요. 왜 그리 멀리 현장 학습을 가서 멀미하게 만듭니까? 저 현장 학습에서 우리 이쁜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줬습니다. 그날 무슨 민원 왔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요? 우리 애 표정이 안 좋습니까? 이 민원 문제 교육부 장관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1: 예. 조회수가 600만이 넘었던 영상인데요. 교사들이 겪는 현실에 대해서 울분으로 얘기했던 선생님입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을 스튜디오에

0: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예, 옷은 영상과 똑같은 옷을.
1: 네, 그 사람들이 매일 같은 옷 입냐 하는데 매일 빨고 있습니다.
0: 신경 쓰셔서 그런 것이죠.
1: 예, 오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0: 예, 초등교사 노조. 원래 선생님들 전교조가 있고요. 전교조와는 다른 곳이죠?
1: 네. 저희 전교조와 교총이라는 오래된 단체가 있는데요.
0: 예.
1: 저희 초등교사 노조는 생긴 지 7년 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2030 교사가 70% 이상 가입해 있고요.
0: 예.
1: 그리고 서희초사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조합원 수가 많이 늘었고 선생님들 아동학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받으면 돕고 있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도 함께 싸우고 있는 새로운 단체입니다. 전교조가 다릅니다.
0: 새로운 단체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몇 년 하신 건가요?
1: 저는 10년차 교사입니다.
0: 10년차 교사님이고요. 예. 일단 앞서 봤던 영상 속 발언, 이거 원래 교육부가 주최한 한 간담회였습니다. 현장학습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과 학부모 다들 얘기하자는 건데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 제가 한 컷이란 코너에서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공감이 많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까?
1: 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0: 예.
1: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1,100만 명 정도 보셨던데요. 저희가 교육부
0: 1,100만
1: 명 정도 보셨습니다. 그게 저희 이수지 개그우먼님께서도 요즘 그런 영상을 만드는데
0: 그렇죠.
1: 그런 게 저희 현재 교육 현실에 대해서 잘 보여줬다고 선생님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0: 예, 학부모님들의 공감이 많으시군요.
1: 네.
0: 예. 그렇군요. 요건 사실 공감하고 선생님들의 그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체험학습을 얘기하면서 또 더 관심을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요즘 소풍도 수학여행도 잘 안 간다고 하는데 안전사고 관리 책임 걱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더기 생길까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이렇게 국무에서 했던 발언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 네, 저희 교사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그는 게 아닙니다.
0: 예.
1: 교사들은 구더기를 개의치 않고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정성껏 장을 담가왔습니다.
0: 예.
1: 그런데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우리 안전상 구더기 한 마리가 생겼습니다. 그런 이유만으로 장 담그지 않는다고 저희를 범죄자 취급하고 모든 책임 회피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교육을 망치는 거는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는 교사가 아니라
0: 예.
1: 정성껏 담근 그 손에 수갑을 채우는 현재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도는 한 교사의 가정과 인생을 모두 송두리째 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 발언은 사실은 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0: 예.
1: 근데 가장 문제는 가장 그 전문가인 교육 전문가, 저희 교사들 대표하는 교육부 장관님께서 그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이게 저희는 좀 섭섭합니다. 저희에 대해서 대변을 해주셔야 될 뿐 아니십니까?
0: 제가 사실 그 국무회의 영상을 다 쭉 보진 못했지만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사실은 뭐 안전사고랄지 일부 그런 문제를 통틀어서 그냥 구더기 무서워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을 소중한 경험을 못 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꼭 선생님들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뭐 교육당국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약간 선생님들이 자꾸 책임 안 지려고 한다 이런 쪽으로도 좀 들린 겁니까?
1: 네. 저희는 뭐 현장학습 안 간다. 현장학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학습, 수학여행, 체육대회, 예. 각종 수업에서 현재 저희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위축되는 이유는 선생님들께는 많은 책임과 의무는 강조하면서
0: 예.
1: 선생님들을 지키는 법과 제도는 없고 저희에 대한 교권조차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현실에
0: 예.
1: 너무너무 힘들어왔던 현실인데 대통령님 국무회의 발언에서 저희가 조금 울컥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예로 든 게 이제 강원도에서 있었던
1: 네.
0: 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현장 체험학습 동안 있었던 거에서 선생님이 형사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있었죠.
1: 네.
0: 구체적으로 어떤 건이에요?
1: 네,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선생님께서 현장학습을 갖고
0: 예.
1: 정말 안타깝게 학생이 일이 생겼습니다.
0: 예.
1: 사실 가장 힘든 건 그 유가족분과 유가족분이고
0: 그렇죠.
1: 그 다음으로 선생님께서도 그게 얼마나 제자를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0: 예.
1: 근데 그 선생님을 재판 과정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재판 과정이 겪었고 1심에서는 직업을 잃을 위기셨습니다.
0: 예.
1: 그리고 2심에서도 합의 끝에 선고 유예라는 유죄 판정이 나오셨습니다. 다행히 학교엔 돌아오실 수는 있지만
0: 예.
1: 그 과정 저희 선생님들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저희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0: 이게 일단 이제 책임의 문제부터 제가 쭉 얘기를 해보면 불강력적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현재 법 체계 내에서는 이런 책임을 선생님에게 지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1: 네, 현재 법이 조금 나아져서 안전 조치를 취했을 시

0: 교사에게 면책이 된다라는 조금 바뀌었는데요. 예. 여기서 이 안전 조치를 취했을지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판례에서만 해도 저희가 뭐 제가 거기 간담회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안전벨트 가기 전에 안전 교육 현장 학습에서 학생들 챙기고 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점 그 200장이 넘는 매뉴얼 속에서 선생님이 예. 안전 조치를 안 취했다라고 몰아갈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지금 뭐 교육부에서 면책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면책 제도 절대 좋은 면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선생님의 고의와 중과실이 없는 한 완벽 면책을 해주시는 게 저희 교육 활동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안전이 지켜져야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만이 아니라 예.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이 교육 공교육 현실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1: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떠어떠한 조치를 했을 때 면책한다가 아니라
0: 네.
1: 어떠어떠한 일을 고의로 또는 중과실로 하지 않으면 이건 무조건 면책을 해야 된다라고 네. 보시는군요.
0: 왜냐하면 저희가 학생들에게 의도 저희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0: 그리고 그것이 저희는 학생의 일부러 간 게 아니라 교육활동의 일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그리고 저희가 면책만을 주장한 게 아니고 민원 저희 면책만 했다고 해서 현장학습 갈 것 같지 않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 면책은 가장 기본의 조건이 되어야 하고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
1: 예.
0: 그리고 업무로부터도 다양한 업무로부터도 교사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 정책, 법 마련되어야 학생들도 함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민원 얘기를 좀 할 텐데 그 전에 면책 관련돼서 조금만 예. 더 얘기를 한다면 200개 매뉴얼 그때 얘기를 한 걸 들었는데요.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겁니까?
0: 네, 제가 200장의 매뉴얼을 제가 어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번 예. 또 확인을 했습니다. 뭐 타이 제가 진짜 보고도 믿기지가 않은 게
1: 예.
0: 뭐 타이어 공기압 체크, 음주 단 아침에 음주 단속. 그리고 웃긴 건 다시 돌아올 때도 음주 단속, 음주 확인을 하라는 매뉴얼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매뉴얼 중에 더 심각한 거는 뭐 기사님께서 매뉴얼만이 아니라 뭐 교육청에서도 뭐 안내 중에 뭐 기사님께서 졸릴 수 있으니 뭐 선생님이 계속 수시로 체크하고 말도 걸어라 막 그런 식의 지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1: 그건 이제 각 교육청별로 그런가요? 아니면 통합된
0: 교육부에도 안전 매뉴얼이 있고요.
1: 예.
0: 저희 제가 어제 확인한 건 저희 지역의 교육청 매뉴얼 확인했더니 현장 학습 1일형, 숙박형 이런 현장학습마다 매뉴얼이 다 다릅니다. 모든 선생님이 아무리 수업 준비도 바쁘신데도 그런 매뉴얼을 전부 확인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200장이나
1: 예. 타이어 공기압을 그러면 버스를 타고 왔을 때 선생님이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된다. 만약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사고라도 나게 되면 매뉴얼에 있는데 왜 안 했냐?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0: 네. 사실은 타이어 공기압 체크 저희 중에 뭐 한 선생님도 있고 안 한 선생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저희는 타이어 공기압 체크는 당연히 버스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고
1: 예.
0: 음주 단속 같은 경우는 뭐 학교나 행정실 같은 데서 해야 됩니다. 근데 심각하거나 저희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저희까지 하고
1: 예.
0: 있고요. 마장 그러니까 저희는 가장 걱정이 사고가 났을 시 그 매뉴얼을 들이댄다면 이게 진정한 교사에게 면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1: 예,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 네네.
1: 민원을 한 반이 지금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역마다 달라서.
0: 예, 지역마다 다른데요. 보통 23명에서 30명 정도 되고요. 제가 작년에 맡았던 학생은 26명이었습니다.
1: 26명. 네. 민원을 넣는 부모님이 많습니까?
0: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1: 예.
0: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지켜주시고 학생을 지켜주시고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분들이십니다.
1: 대다수는요?
0: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 소수의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민원을 넣습니다. 근데 그게 단발성이 아니라 1년 내내 넣습니다.
1: 예.
0: 그래서 교육부 장관님께서 또 교육부 장관님 계속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저희 간담회에서 소수 때문에 그러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소수가 아닙니다. 그 소수 때문에 선생님들은 1년 내내 고통을 받고요.
1: 예.
0: 교육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1: 학부모님 한 반에 예를 들어 한두 명의 학부모가 계속 민원을 내면 사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0: 맞습니다.
1: 하루 내내 한 달 내내
0: 그렇습니다.
1: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0: 그렇습니다.
1: 민원은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습니까?
0: 현장학습 민원으로 말씀드릴까요? 전체
1: 예.
0: 민원으로 말씀드릴까요?
1: 현장학습으로 일단 한 예. 말씀 주시면요.
0: 현장학습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제가 거기 간담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을 찍고 왔더니 뭐 우리의 표정이 안 좋다. 왜 우리에는 이 사진 몇 장만 적게 나왔다라는 민원이 있고 제가 또 전에 민원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우리에는 왜 팔이 잘리게 나왔냐.
1: 예.
0: 그리고 현장학습을 갔다 왔는데 제가 진짜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학부모 한 분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애가 울면서 집에 왔는데 혹시 무슨 이유인지 아냐 해요.
1: 예.
0: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그런 걸 모르냐. 선생님 자격이 있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진을 제가 많이 찍었지 않습니까?
1: 예.
0: 사진을 확인했는데 그 학생 현

0: 학습 내내 즐겁게 활동을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 학생이 어떤 속상한 일이 있는지는 선생님이 30명의 학생을 보고 현장 학습 내내 저는 그 학생 정말 잘논거 확인했습니다. 근데
1: 예.
0: 집에 와서 학생이 온다고 학부모님이 기분이 상했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이런 현실은 저는 교육에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1: 일단 아이가 갑자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싶으면 학부모 입장에선 사실 또 선생님한테 일단 물어보고 싶다라는 건 있을 수까지 거기까지는 있을 수도 있을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0: 당연히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1: 예.
0: 학교에 정식적인 창구로 저희 선생님 저한테 민원을 넣으면 어머 사실 그날도 30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1: 예.
0: 어머님 당연히 위로도 해드리고요.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다음 날 알고 보니 학원에서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 그걸 왜 몰랐냐, 체크 못했냐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기도 하고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는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그러지 않지만 일부가 그러면 사실 그 일부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0: 맞습니다.
1: 대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0: 저는 이 대안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 같은 경우 학부모님들께서 넣으면 저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민원을 이런 단순 민원 또는 선생님에게 악성 민원은 막아주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를 들어 전문 상담실장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다 담당을 한다든지요.
0: 네, 현재 교육부에서 민원 대응팀이라고 만들었습니다.
1: 예.
0: 이 민원 대응팀 저희 초등교사 노조에서 설문을 실시를 했는데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고요. 가장 문제는 이 민원 대응, 이 힘든 민원 대응팀에 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원 대응팀 같은 경우는 이 민원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전달해야 할지 안 할지 정해야 되는데
1: 예.
0: 결국 학부모님이 학교에 민원 대응팀에 연락을 해도 그 모든 민원은 학교에 옵니다. 교사에게 옵니다. 그래서 민원 대응팀이 민원을 커트할 수 있는
1: 예.
0: 완벽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1: 이 민원 대응팀이 제대로 짜여져 있어야 된다.
0: 맞습니다.
1: 예.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보통 따로 선생님들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0: 네네.
1: 해외는. 예.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0: 네네.
1: 물론 이제 그분이 또 스트레스를 다 받을 수 있지만
0: 맞습니다.
1: 그분은 이제 훈련돼서 커트할 건 과감히
0: 네.
1: 커트도 하고 그런 게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체험학습 외에도 학부모님들의 민원 뭐가 있습니까?
0: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다수의 학부모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0: 근데 제가 받았던 민원이랑 저희 허락받고 들은 민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0: 지난주에 학생 한 명이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어머니께서 아침에 연락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우리 애가 오늘 머리를 못 말리고 갔는데
1: 예.
0: 감기에 걸릴 것 같다. 선생님이 드라이 좀 시켜달라. 그리고
1: 그런 민원을 해요?
0: 네, 실제
1: 선생님이 드라이 갖고 다녀야 되는
0: 네,
1: 거예요?
0: 드라이기 없잖아요.
1: 예.
0: 없어갖고 그 선생님은 학교에서 수건을 구해서 그래도 당연히 선생님으로서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그 드라이를 머리를 말리는 거는 저는 가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그리고 또 저희 코로나 때 있지 않습니까? 원격 수업을 했었습니다. 아침에 학생이 늦게 들어와서 제가 어머님께 어머니 학생이 안 들어왔습니다 하니까 선생님이 아침에 모닝콜 좀 해주면 안 되냐라는 민원이 왔었습니다.
1: 선생님이 모닝콜을
0: 이게
1: 하더라고요.
0: 선생님이 아침에 자기가 아침에 바쁜데 선생님이 전화 좀 해주시면 안 되냐.
1: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0: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걸 커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어머님 제가 아침에는 수업 준비 때문에
1: 예.
0: 죄송합니다. 그건 어머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1: 그러면 반응이
0: 그러면 반응이 뭐 알겠다고는 하시는데 만약에 정말 정말 힘든 분이시면 계속 그런 걸로 민원을 넣습니다.
1: 선생님이 이런 것도 안 해주냐?
0: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1: 예.
0: 저희가 짝꿍과 모둠 밤에서 배치를 바꾸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럴 때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1: 아.
0: 이 학생과 짝꿍 시켜달라, 이 학생과 찢어달라.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뭐 학기 초에 뭐 장애 학생과는 짝꿍을 시켜주지 말라는
1: 말라.
0: 민원까지 온 적이 있었습니다.
1: 예.
0: 저는 그게 교육자로서 그건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1: 예.
0: 예.
1: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건 안 됩니다,
0: 네.
1: 어머님.
0: 어머님, 그거는 저희 반에서 공평하게 시스템을 갖고 짝꿍을 배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저는 말은 합니다.
1: 예. 사실 교육 문제, 공교육이 어렵다 또는 시스템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선생님들, 학부모 다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서기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네. 이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저희 정부
1: 예.
0: 국회에서 선생님을 지켜주는 법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구체적으로는
0: 제가 정확히 이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1: 예.
0: 오늘 나온 이유고요.
1: 예.
0: 현재 아동복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1: 예.
0: 이 법을 저희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하냐면 학부모 기분 상해죄 아니면 우리 아이 기분 상해죄라고 합니다.
1: 예.
0: 정확한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 예.
0: 이게 정말 정말 실제 일입니다. 이게 가정에서 원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너무너무 악용되고 있는데요.

0: 수업 시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자는 학생을 깨웠더니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고요. 선생님께서 그리고 싸우는 애들을 말렸습니다.
1: 약간 물리력이 동원될 수도 있고
0: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하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었더니 예. 그 뭐 가해한 학생 학부모님께서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때렸는데 손목을 잡았습니다.
1: 예.
0: 아동학대로 고발을 당하셨고 법원 재판까지 지금 받고 계십니다.
1: 그 아동복지의 뭐 권익을 위한 기본권 등이 들어가 있는 법인데
0: 맞습니다.
1: 그걸 확장 해석해서 다 안 돼 안 돼 제재 이렇게 가는군요.
0: 네. 그 이 법이 정말 정말 안 좋은 법인 게요. 여기서 정서적 학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저희가 내 아이 기분 상해죄라고 해서 아까 말했듯이 수학여행에서 현장학습에 즐겁게 놀다 왔는데 그 학생이 예. 울었는데 어머니께서 우리 애가 울었는데 선생님께서 기분 나쁘게 한 것 같다 해서 저를 아동학대로 걸 수도 있는 아주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1: 아동의 정서에 네네. 해를 줬다, 피해를 네. 줬다 이렇게 되는군요.
0: 네, 여기서 그러면 또 여쭤볼 수 있는 게 선생님이 진짜 아동학대 할 수도 있지 않냐 했는데 네. 선생님들 아동학대로 무고성으로 신고를 한다는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98%가 기소조차 되지 않는 불기소고요.
1: 예.
0: 2%도 재판에서 무죄 판정이 대부분 나오십니다.
1: 지금 98%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러면 아동학대로 선생님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네요.
0: 엄청 많고 다 무고입니다. 대부분.
1: 다 무고고. 예. 다만 무죄 나오더라도 예. 무고가 되더라도 불기소되더라도 선생님의 스트레스는 엄청나요.
0: 네, 6개월, 1년, 최대 3년, 4년 고생 엄청 하십니다.
1: 알겠습니다. 사실 뉴스를 보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많은데 지금 선생님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석조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6: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2: 새벽반 김치.
11: 새벽반 제조, 새벽판매.
1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4: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예, 앞서 강 선생님이 아동복지법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그 법이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CBS
2: 5월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2025년도 귀속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고 납부 대상이며 관할 시, 군, 구청, 세무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신고,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0: 올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변화의 중심 기회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요즘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뷰 맛집 어딘지 궁금해? 애기봉 전망대에서 찍는 인생샷. 짜릿한 한달다리와 감각적인 미디어아트 전시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의 랜드마크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방문 전 예약은 필수. 검색창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검색하세요.
2: 안전모 착용, 안전대 점검, 안전벨트 고정. 생명을 지키는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노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집중 계도를 실시합니다. 사업주도 노동자도 우리 모두가 안전실천의 주체입니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코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알레르기 비염, 어떻게 예방관리할까요?
4: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사무총장 조영주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개인별 원인 물질의 회피와 심한 계절엔 꾸준한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청결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시고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3: 검증된 치료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해 알레르기 질환을 이겨냅시다. 이 캠페인은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박성태의 오늘 한 컷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뻔한 정치평론에 저항한다 뉴스 락.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한치의 양보 없는 하드코어 평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1212, 그리고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마다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마다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 저축은행.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7: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코.
6: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7: 전문

예, 스승의 은혜 노래죠. 노파만 지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스승은 스승의 날 학생들이 산 케이크를 나눠 먹을 수는 없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맞아 내놓은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지금 화면에 유튜브 화면은 맨 왼쪽입니다.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에 대해서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건 가능. 선생님과 나눠 먹거나 케이크를 따로 드리는 행위는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네이션 생화도 학생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면 가능. 개인이 개별적으로 주면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경북교육청은 일단 저 게시물을 내렸는데 그러면 케이크를 선생님이 같이 먹을 수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법상으로는 5만 원 이하 선물도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 초기에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 건넸다가 이 청탁금지법으로 신고된 적이 있는데 경북교육청이 배너를 내렸다고 해서 아 그럼 저게 되나보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김건희 씨가 받은 디올백은 선물이고 선생님의 케이크 한 조각은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종종 법대로 하자는데 법은 매우 종종 서민들에게 가혹하고 힘있는 사람에겐 관대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뉴스쇼는 선생님들에게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십시오. 한 컷입니다.

0: 예.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답답한 정치판을 흔들어 깨울 평론 샤우팅.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하헌기 전 민주당 상금부 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정치평론계 선배 스승님들인데.
1: 근데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그랬는데 다 진부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
0: 아니에요. 노 변호사님, 서정욱 변호사님 둘 다 전혀 진부하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0: 더군다나 두 분을 같이 이렇게 모시면 확작용이 일어나서 전혀 진부하지 않아요.
1: 네. 아, 이걸 좋다고 해야 되나?
0: 아니요. 좋죠.
3: 아니요.
0: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선생님 모시고 스승의 날 요즘 현장 학습도 못 간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가장 오래전에 학교를 다녔을 것 같은 김종혁 최고님 이런 세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가슴 아프게 생각하죠. 아. 그 제 친구 중에서 그 아 제 후배인데 대학 교수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 형 그 중 시험 보고 나면 엄마가 찾아와. 왜 우리 아들 C 줬냐고.
0: 아, 그래요?
1: 네.
4: 대학생인데 대학생인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건 좀 너무 심하구나. 근데 뭐 그 자기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세상이라는 게 사회생활이라는 게 학교에서부터 이제 그 사회화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0: 예.
4: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뭐 이거 다 무슨 뭐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 교사가 문제라고 그러면서 다 책임을 돌리고 내 애는 뭐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고 뭐 이거 굉장히 뭐 금쪽이로 키우는 건 알겠는데 이건 잘못된 사랑이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아이로 키워나가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1: 제가 예전에 대학 강사를 한 10년 했거든요. 사실 보기 전에 그랬는데 그때는 정말 이 선생님이나 이 교수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아예 그냥 그런 게 사라지고 그냥 너는 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나서 이 지식을 가르쳐주는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에 대한 이 기본적인 예의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0: 예의가 없어졌다.
1: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0: 아니요. 동의합니다. 아, 진짜 없어졌어요.
5: 어쩌는데 제 좌우명이 군사부 일체인데

0: 원래 학원 일체. 강사를 하셨잖아요. 또
1: 교수도 했습니다. 교수도 로스쿨에. 네, 로스쿨에 군사부 일체인데 근데 셋 다 정당한 권위가 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 부모도 그렇고 저기 예. 그 군은 없죠 이미 대통령. 네. 그다음에 서성 이 권위가 정당한 권위가 필요하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2: 안타깝다. 아니, 제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폭력이 은폐되니까 아동폭력법을 만들어놨는데 학교에서 엄청 많이 해요. 그냥 뭐 약간 뭐 약간 나무라는 정도만 해도 아동폭력법을 걸어버리고 그러면은 그 교사분은 재판 끝날 때까지 그 직무를 중지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실제 아동폭력 사례로 드러나는 경우는 극소수거든요.
0: 예.
2: 그분은 그분대로 피해를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도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서 그런 걸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저 정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그 흉악범들, 연쇄살인범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얼굴 가려주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게 무슨 뭐 그 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이 돼야지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으로부터 피해받은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다 신고할 수도 있고 추가 여죄가 밝혀질 수도 있는데 그 인권이라는 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인권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교사들의 뭐 저희 어렸을 때는 교사폭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제는 학생폭력이 문제야. 교사는 아무런 것들도 제어할 수가 없고 이런 예. 식의 상황이 되는 게 이게 과연 진짜 인권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저는 사실 상당히 모범적인 학부모였던 것 같아요.
3: 왜?
0: 보통 애들 가정통신문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저 큰애가 중2 때 방학 때쯤 학기 말에 이제 부모 우리 애가 집에서는 어떻게 지냅니다 이렇게 써내는 거 있거든요. 중2 때요. 제가 딸에게 너희 반 몇 명이니 애들이 24명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줄로 적었습니다. 중2를 24명을 데리고 계시다니요. 대단하십니다.
4: 진짜 중2들 무좀 그렇죠.
0: 그렇죠. 중2들 저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4: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0: 한 명 데리고 있기도 이렇게 힘든데 24명을 데리고 계시다니요. 존경스럽다. 모범적인 학부모 아닙니까?
4: 너무 훌륭하십니다.
0: 항상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4: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너무 힘드시니까.
0: 그렇죠. 네. 저 진짜 정말 중2를 키워보니까 어우,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4: 중2들은 눈도 안 마주쳐야 된다. 아, 그렇죠. 예, 우리들의 모토입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본론은 아침마다 안 갔다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궐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 같이 하죠. 몇몇 후보들이 이제 등록을 마쳤는데 서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최근 서울에 많이 각 후보들에 대한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일단 김재섭 의원이 브리핑을 해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31년 전 정원호 후보가 양천에서 술집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여종업원 관련된 거였다. 이렇게 논쟁을 했고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판결문에는 정치적인 입장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서 김재섭 의원 등을 허위사실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 논쟁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민주당의 하은기 의원님 대변인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2: 뭐 일단 조금 김재섭 의원이 무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걸 무슨 속기록 때 판결문 이렇게 지금 구도로 만들던데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 증인, 참고인 다 수사기관이 불러서 진술 받고
0: 예.
2: 조서를 만들고 그 조서를 기반으로 공소장 쓰고 공소장 가지고 1, 2, 3심 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건 관계자들의 폭넓은 어떤 진술이 다 들어가 있고 일종의 데스킹이 돼 있는데 그 뭐 증거에 관한 혹은 증언에 관한 판단도 했을 거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속기록이라는 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다 받아치는 거거든요.
0: 예.
2: 그래도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손정욱 변호사님 하는 얘기랑 제가 하는 얘기랑 다 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예. 누가 한 명이 말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진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속기록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입증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무리한 어떤
0: 무리한
2: 폭로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서정욱 변호사님.
1: 근데 그때 정원호가 이제 그 구청장의 비서거든요.
0: 예.
1: 일개 비서 27인가 아마 일개 비서예요. 그런데 장행일 의원이 굳이 허위 사실을 가지고 괜히 그 의회에서 질문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정원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허위 사실로 이렇게 질의할 이유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내용이 술값 15만 원부터 이게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걸 소설 쓸 이유도 없고요. 제보 안 받고.
0: 예.
1: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처음부터 합성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민자당 계열 보수하고 이게 비서실장하고 비서가 있었거든요.
0: 예.
1: 처음부터 합석을 해야 뭐 5.18에도 뭐 논쟁을 하지 다른 테이블에서 먹은 것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치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0: 예.
1: 특히 5.18의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네 번째 중요한 건 이게 징계를 당했을 거라고요. 벌금 300 놓으면
0: 예.
1: 아마 이게 면직이나 징계당하면 이게 징계는 동기를 많이 봐요. 솔직히 판결문은요. 유무죄만 자백하면 300이니까 그거 동기 그래 안 따집니다. 근데 내가 이게 뭐 이렇게 주장하면 동기가 핵심 쟁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0: 예.
1: 징계는 이게 정직이냐 감봉이냐 다 동기 중요합니다. 저는 징계 사유를 영구 보존해요. 판결문하고 징계 결정문을 영구 보존할 거예요.
0: 예.
1: 따라서 이게 공개해라 본인이.
0: 아,
1: 안 그러면 정권도 청구할 겁니다. 그때 아마 면직 당했을 거예요 둘 다.
0: 그러면 그 징계 사유는 양천구청에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1: 당연히 있죠. 결정문은.
0: 노영희 변호사님.
4: 판결에서 동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주장의 심진성하고 그런 주장을 함으로써 의도하는 바가 뭐냐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주장의 심진성 관련해서 아까 판결문에 5.18 얘기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못 받아들인다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판결문에 외박 얘기 외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그런 건 포인트가 아닌 것이고 핵심은 당시의 언론 보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판결문과 같은 내용 그리고 당시에 동석했었던 사람들이나 사건의 관계자들의 증언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가장 오염되기 쉬운 것들은 바로 이제 증언들이겠죠. 근데 그 증언 중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장행일이라고 하는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정원호 의원하고 정원호 후보하고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고 더더구나 당사자인 장행일 본인도 이제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도 외박이라는 얘기 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그 당시에 구청장이었던 김석영 씨 같은 경우도 내가 폭행했고 정원호는 수습받은 아니 저 구청장이 아니었나 어쨌든 이 사람도
1: 비서실장.
4: 비서실장 내가 폭행했고 정원호는 수습하다 휘말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주장을 통 그러면 누구가 더 신빙성 있는 말을 하느냐는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 이런 주장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정확히 뭡니까? 정원호라고 하는 사람의 도덕성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31년 전에 일어났 어떤 정확하지 않은 그런 추문을 계속해서 공격용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 근데 지금 그 목적이 정확하게 탁 타겟층을 통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있거나 형성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만해야지 이제 너무 이렇게 좀 추접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이지만.
0: 예.
4: 저는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썩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0: 김종혁 최고.
3: 일단 저는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예. 그런 것에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 저는 옛날에 이제 약간 좀 과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생태탕 페라가모 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나중에 다 허위 사실로 밝혀졌지만
0: 예.
3: 그런 걸로 해서 판을 완전히 이제 엉망진창을 만들어놨는데 이번 선거도 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게 이 31년 전에 이슈를 가지고서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계속 논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생산적인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정원호 그 후보가 대응을 예. 너무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31년 전에 이 사람이 실제로 외박을 하자고 그러면서 폭행을 한 건지 아니면 뭐 5.18을 얘기하다가 폭행을 예. 한 건지는 잘 모르지만 다 잘못된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도 머리로 들이받고 뭐 그랬다니까 이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열정이 과다하고 뭘 잘 몰랐을 때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죄송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서 뭐 5.18과 관련해서 내가 얘기를 하다가 뭐 그 폭행을 했다면 아니 5.18과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건 괜찮은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0: 예.
3: 그리고 또 뭐 당시에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 그때 폭행한 건 나다라고 또 무슨 대신 이렇게 뒤집어 써주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도 그것도 이상해요.
0: 일단
3: 자꾸 확산시키는 것 같아 네, 이거.
0: 원래 폭행에 대해서는 과거에 후보 나온다면 사과를 했는데
2: 네.
0: 이제 유흥주점 얘기가 나오니까 또 여기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주진 의원이 어제 당시 피해자 그러니까 31년 전 술집에서 내가 맞았다.

0: 라고 하신 분의 녹취 음성, 최근 음성입니다. 최근 그때의 사건을 떠올리며 얘기한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잠깐 이 예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1: 5.18 때문에 무슨 서로 은쟁이 붙어서 폭행을 했다. 내 기억으로는 그런 전혀 없었어. 그 이후에 뭐 사과를 했더니 뭐 용서를 받았다는 게 좋던데 내가 그런 기분도 아니었고 용서를 받고 받을 그런 기분이 아니었어.
0: 이게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저 주진 의원이든 또는 뭐 주변인이든 저 피해자를 녹음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처음에 시비는 어떻게 붙게 된 겁니까? 혹시 그 장영일 의원이 31년 양천구 의회에서 질의했듯이 이런 여종업원과의 외박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겁니까? 이걸 물은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저게 없어요 현재는.
2: 네.
0: 그러면은 좀 물었을 건 거의 확실히 난 건데 이거는 저분이 대답을 못한 건지 아니면 있는데 주진우 의원이 나중에 때리려고 숨겨놓은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2: 주진우 의원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략을 잘 세우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던데 네. 어쨌든 익명으로 저런 식으로 핵심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을 비껴나가는 답변인 거잖아요.
0: 예.
2: 그리고 사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내놓는 증거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먼저 나와줘야 되겠죠. 있으면.
0: 네.
2: 그런데 전략적으로 만약에 있는데 나중에 터뜨리려고 했다? 그건 정말 고도의 전략이겠지만 저는 그 전략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 말을 한 그분이 그런 종류의 답을 제대로 안 했을 것이다.
0: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든지 네, 없었든지.
2: 현실적으로 정원호 후보 측에서도 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러면 공개를 해라. 누군지 또 실제 모든 내용을 다 말해봐라. 절대 그런 얘기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3: 제가 이제 그 알아보니까 추가 폭로가 있답니다. 한번 기다려보시죠. 추가 폭로가 예 있다고 합니다. 벌써 방송에 그럼 기다려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게 5.18은 진짜 아무 관계 없는 게요. 아 옆 테이블에 술 취한 사람하고 이게 무슨 5.18 이야기를 합니까? 당이 다른데.
0: 예.
3: 그러고 경찰을 때린 게 5.18하고 경찰도 5.18 논쟁하다 때린 겁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0: 그건 제가 사실관계를 판결문에 나와 있는
3: 그러니까
0: 내용으로 얘기하면
3: 경찰하고도 5.18 논쟁하다가 때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0: 예, 술집에서 시비가 붙으니까.
3: 그러니까 술이 취해서 아무나 때린 거지.
0: 예.
3: 그게 5.18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해명이 나쁜 게 5.18만 팔면 다 이게 면책이 되나.
0: 아 자꾸 그거를
3: 정당화,
0: 너무 연계시키지 마라.
3: 5.18을 비하하니까 내가 때린 거는 뭐 영웅적인 그 정당화된 행동인가.
0: 예.
3: 그래서는 해명이 나쁘다는 거고요. 자 아까 비서실장이 자기 때릴 때 있죠. 그 비서실장 판결문 한번 공개해 보세요. 누가 벌금이 누가 많이 놓는지. 그 사람이 때리고 정은호가 안 때렸으면 그 사람이 벌금 많이 놓겠죠. 그 비서실장 판결문 있겠죠.
0: 예.
3: 그렇게 한번 공개해 봐라. 이렇게 저는. 욕을 하는 거예요.
2: 저렇게 논리적으로 비약을 시키면 안 돼요. 이렇게 싸움판에서 술 먹고서 벌어지는 그 모든 종류의 싸움판에서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을 때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말리면서 5 때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옆에 있는 사람은 1 때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뻔히 다 알면서 왜 그래요. 특수공무집행방해 전문 변호사님으로서 그러면 안 되죠.
3: 그런데 술 먹고 그런 경찰 때리는 사람이 서울시장 자격은 있습니까?
0: 예.
3: 아무리 젊을 때 해도 저도 공무집행방해 사건 많이 맡아봤지만 본인도 지금 서울시장도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들이 지금 맞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0: 예.
3: 본인이 그래 술 취했다해서 경찰 두 명을 때리가 벌금 받은 사람이 서울시장 오겠다는 자체가 말이 됩니까?
0: 한기 대변인님.
4: 5.18 그 너무 부각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정도 얘기는 좀 수용할 수 있어요. 저도 뭐 경찰 출동했는데 5.18 가지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재판까지 다 받은 결과가 정치적 견해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 뭐 그런 거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폭행 이거는 잘못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30년 전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계속 그걸 가지고 들고 나와서 이건 이랬다더라 저건 저랬다더라 하면은 도대체 이걸 뭐 어떻게 뭐 벌금까지 낸 거고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우리 사법 체계는 어쨌든 사법 절차가 끝나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뒀지 않습니까?
0: 예.
4: 뭐 서울시장 자격 뭐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들 평가가 있겠습니다만은 법적 판결이 끝났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직업 뭐 선택의 자유 이런 거를 침해해서 뭐 옛날에 이런 판결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건 유권자의 판단에 한번 맡겨 보는 것이죠. 다만 제가 좀 불만스러운 건 이런 겁니다. 그 한참 오래전에 있는 속기록을 근거로 공론장을 오염시킬 것 같으면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뒤

0: 예, 그 국회 속기를 길어내가지고요. 아,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던 뭐 법무부 장관은 뭐 청담동에서 술자리 이거 뭐 했었네. 이러면서 그걸 다시 검증해가지고 뭐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속기록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발언한 사람들 다 데스킹 없이 타이핑 하는 건데, 그래도 국민의힘쯤 되면 좀 검증할 수 있는, 입증될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공론장에 갖고 와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그냥 저작거리에서 떠도는 얘기들을 아무거나 막 던지면 어떡합니까?
1: 저는 아까 오세훈 시장 지지한다는 말씀 분명히 들었고, 예. 근데 좀 드는 생각은 그 31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뭐 다 보실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도 유권자들 보시는데 그 주장은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고 비윤리적인 사람이어서 서울시장을 맡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한쪽에 있는 거고 예.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이 반대쪽에 있는 건데 그거는 보면서 아마 그냥 유권자들이 생각하시리라고 생각,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좀 정책적이나 이런 것들로 더 싸웠으면 좋겠다.
2: 맞아요. 맞아요.
1: 이거 무슨 그럼 예를 들면 저는 31년 전 같으면 기억도 잘 안 날 것 같거든요.
2: 맞아요. 동의합니다.
1: 그래서 그 증언이 어떤 사람이 31년 전에 무슨 일에 대해서 증언하라면 내가 20대 때 뭐 그때 무슨 그날에 뭐 물론 이거는 좀 큰 사건이었으니까 좀 더 기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예. 그게 이렇게 생산적인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페라가 뭐 생태탕 주장을 했을 때 저 굉장히 많이 비판했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비판했기 때문에 같은 잣대를 보면 모든 논쟁이 이걸로만 가는 거는 별로 옳아 보이지도 않고 예. 오세훈 시장에 대한 그 공격이 성공하지 못했듯이 이걸 가지고만 선거를 치르려면 그것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3: 31년 전에 술집에서 시비 붙었고 일단 폭행이 좀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본인이 사과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하다라는 역시 내로남불과는 거리가 아주 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말씀이었습니다.
4: 근데 이거 예, 하대변인
3: 중앙일보 편집국장까지 하셨고 예,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존중하는 의미에서
4: 없는 게 우리는 이게 그래도 회의록이나 들고 예.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회의록이라도
3: 속기록이죠 정확히는.
4: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정원호에 대해서 그 허위 질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제보가 있으니까 구의원이 묻지 굳이 지금 서울시장 놓을 걸 알고 미리 30년을 허위로 지랄 일 없잖아요.
2: 서 변호사님 그만해요.
4: 제가 문제는요. 이쪽에서는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몇십 년 전에 줄리 있죠. 예. 그건 아무런 진짜 근거 없거든요. 그 흔한 속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줄리 의혹을 몇 년 동안 이게 얼마나 제기해서 몇십 년 전에 걸. 저는 이게 본인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의혹 제기한 줄리 이걸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정원호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것도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도 옹호한 적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민주당에서 그걸 대놓고 줄리 뭐 이런 거 하진 않았고 지지층 사이에서 했는데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동기 30년 전에 그 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누가 구의에서 질의한 거를 동기까지 예단해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3: 예.
0: 상상이고 소설인데. 그래서 적어도 위대한 CBS에서 얘기하려면은 최소한 입증된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걸 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3: 알겠습니다. 네. 근거나 자료가 있어야 된다. 또 31년 전 얘기다. 하지만 또 검증할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에 광화문 한켠에 감사의 정원이 준공이 됐습니다. 받들어 총 조형물이다. 이 받들어 총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쓴 거예요.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이 조형물 받들어 총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론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한 인터뷰에서 어떤 자신감 뿜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광화문이라는 너무 안 어울린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까요?
2: 일단 저는 서울 시민으로서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산 사람으로서 서울시장님이 왜 이걸 했는지는 좀 전혀 이해가 또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전쟁 상황에서 연합국이 도와줬고 또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이 와서 희생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이고
3: 예.
2: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폄하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러나 그건 이제 전쟁기념관도 있고 또 다른 장소도 있을 텐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굳이 서울 시민이 쓰는 이 광화문 광장에 떡하니 그런 조형물을 갑자기 설치해가지고 아, 내 항상 지나다니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게다가 그 이름도 받들어총이라고 하는 게 무슨 군사 정권을 생각나게끔 하는 그런 용어로서
3: 예.
2: 이게 되게 부적절한 용어이고 되게 시대착오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우세훈 시장이 당연히 시장으로서 본인이 시장으로서 내가 하는 와중에 뭔가 치적을 좀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고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0: 그게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과연 이 시기에 적절했느냐. 예. 또 그런 걸 자꾸 우리들에게 강요하는 게 맞느냐. 그런 행정을 할 때 과연 시민들에게는 물어봤느냐. 시민들이 반대한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음에도 불통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 부분인 예. 것 같아요.
1: 지금 화면에는 바트로총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화문의 한쪽에 6.25m 높이의 23개의 돌기둥입니다. 예.
2: 저는 북한의 평양의 제일 중심 모란봉에 가면요. 네. 조중 우호탑이 있어요.
1: 아.
2: 중국이 6.25 때 한미 원조 미국하고의 전쟁한다 조선을 원조해서 이걸 감사하는 게 표가 제일 번화가 있는 거예요.
1: 예.
2: 우리 6.25 때 16개 연합국이 없었으면 이미 공산화됐습니다. 그때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고 9.28 수복했잖아요. 이걸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광화문에 딱 감사하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줘서 공산 안 된 거.
1: 예.
2: 이런 속에 탑을 세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더 좋은 게 있냐? 대안을 제시해보 그 세종당 이순신도 많이 세웠잖아요. 그럼 이게 더 좋은 게 있으면 한번 표를 붙이보게 대안을 제시해보 거기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제 보수라 그런지 예. 저는 이게 감사의 때문에 최고로 봅니다.
3: 아니 근데 북한을 그렇게 욕하면서 북한을 인용해서 북한에도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
1: 딱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3: 순간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1: 북한도 아는데 왜 우연하냐.
0: 모란봉 얘기를 하면서.
3: 네, 모란봉 얘기까지 하시면서. 네. 그리고 저희가 원조받는 국가에서 이제 원조를 해주는 국가로 됐으면은 외교적으로 뭐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지. 관광객들한테 저거 전시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역할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무슨 대안이 있느냐라고 하면 저기에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는 게 어떤 의무다. 뭐 국민 대다수가 무조건 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일 좋은 대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저기에 굳이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4: 그 제가 어렸을 때는 뭐 UN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UN이 그 참전을 해서 우리나라를 구해줬다라는 거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행사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 사라져 버렸죠.
1: 예.
4: 그런데 그 이걸 놓고서는 이제 긍정과 부정의 양쪽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그 UN이나 미국으로부터 그 도움을 받아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게 이제 70년 전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 갑자기 70년이 지난 다음에 왜 갑자기 지금 이걸 시작하느냐라는 논쟁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또 하필이면 선거 앞두고 이거를 준공을 하느냐. 이런 공격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그 반대쪽 입장을 보면은 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프랑스에서 에펠탑 지을 때
1: 예.
4: 지식인들이 다 에펠탑 보기 싫어서 나 파리 떠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에펠탑 없으면 그 파리를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의사당하고 링컨 메모리얼 그 사이에 이제 한국전 참전 용사 그 동상들이 있는데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예. 공짜가 아니다라는 그 유명한 문구가 있는 거고 한국인들은 다 워싱턴 DC 가면 거기 가요. 거기 가서 아 정말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구나. 그리고 거기 전사자 명단 쫙 있거든요.
1: 예.
4: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게 광화문에 세워놨는데 저는 밧드로총이라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전쟁인데 전쟁 때문에 밧드로총 조금 사람들에게 평화보다는 전쟁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아서 명칭 자체는 좀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22개 국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게 관광 명소가 돼서 너나 없이 거기서 야 우리나라 여기서 참전했었대 그러면서 사진 찍고 뭐 그런 관광 명소가 되면 아마 오시장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도 관심 없고 이거 뭐지? 뭐 그냥 이렇게 되면 돈만 낭비했다.
1: 돈만 낭비했다.
4: 이런 비판을 받을 것 같은데 저는 실물을 지금 아직까지 보지 못해서 예.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1: 일단 뭐 당연히 우리나라 6.25 때 참전해 준 국가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게 뉴욕 타임스퀘어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광고를 들어야 돼요.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0: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모니터 한다니까.
2: 예. 아주 오늘 충격적인 고자질 내용을 하나 제가 확보했습니다. 이거는 언론인 출신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고자질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0: 서정표 해석에 방송 직전에 문자를 보내서 삼촌
1: 어제요.
0: 아 어제군요. 아 죄송합니다. 그것도 일일이 정정해 주시네요. 어제 문자를 보내서 삼촌 안동은 지지 선언해라고.
1: 그렇습니다. 자꾸 하다 협박을 해서.
2: 예. 그래서 니한정은으로도 이제.
0: 지금 일각에서는 서정 변호사님이 뉴재명으로 바뀌고 있다.
1: 뉴재명.
0: 예. 뉴한동훈도 되는 겁니까?
2: 뉴한정은 이제. 예. 예.
0: 아니 얘기해 주세요.
1: 아니 제가 이제 그 어제 그 박재홍 한판 선거에서. 예. 1위 박민식 당선돼야 된다. 그다음에 2등 한동훈이다. 하정우는 무조건 떨어뜨려야 된다. 이랬더니 이게 이제 뉴 한동훈이라고 막 댓글이.
0: 아,
1: 보통 그래. 사람들은 이제 그 보수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한동훈을 떨어뜨려야 된다. 하정우 되더라도.
0: 예.
1: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3: 그 보통 사람은 아니고 우리 그 사람들을 유노겐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 아니고.
0: 아니고.
2: 와 좋다 재밌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자질 내용은 어우 알찼어요. 고맙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그러면 바로 서울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오세훈 시장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당선되도록 돕겠다. 유승민 전 의원이 사실 두문불출 한한갑 얘기도 했었지만 나오지 않고 언론 전화도 잘 안 받았는데 저렇게 오세훈 시장의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2: 괜찮죠. 네. 왜냐면 유승민 후보가 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예. 그런 또 이미지도 있는 것이고 유승민 전 의원이 좀 합리적인 그런 분이기 때문에 좀 중도 표심을 공략하는데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오세훈 후보를 돕는다는 것은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되게 잘 된 상황이라고 보고요. 다만 오세훈 후보의 어떠한 측면을 유승민 전 의원이 좀 더 강조해서 효과적으로 도와줄 것이냐. 또 실제 이게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지금 원하는 정책 방향하고 얼마나 부합할 것이냐.
0: 예.
2: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 뭐 저도 이게 그 제가 권유를 했어요. 계속 오세훈 캠프에. 유승민 영입해라고 예. 계속 이야기했고요. 다만 이제
0: 오세훈 캠퍼도 얘기가 됩니까?
1: 그럼요. 그 부시장들이나 또 시장도 잘 알죠.
0: 예.
1: 근데 제가 이제 그랬죠. 유승민은 장동혁의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0: 보완제.
1: 그러니까 중도 쪽으로는 게 유승민 역할하고
0: 예.
1: 또 이게 정통 보수도 투표장에 끌고 가야 되거든요.
0: 예.
1: 오히려 이제 광화문이나 정통 보수가 오세훈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만나서. 제가 계속 정원하고 최악이 되면 안 되잖아. 무조건 오세훈 찍어야 된다. 그 제가 운동을 엄청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아, 전략적 플레이를 안에서 다 하고 계시다.
1: 그러니까 제 말하기에 장동익 대표도 역할해서 국민의힘 정통 지지층들도 오세훈 좀 지지하도록 장동익 대표도 하고
0: 예.
1: 중도 쪽으로 유승민 확대하고 이렇게 서로 보완해서 하면 이게 이길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우파 쪽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3: 제가 듣기가 좀 거북한 게 예. 정통보수라고 그러시잖아요.
0: 제가 그걸 좀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3: 뭐가 정통보수예요 도대체. 윤호개인이 정통보수예요.
0: 일부 보수.
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수입니까? 저는 그분이 보수란 좀 파면 팔수록 저 사람은 보수가 아니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행동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정통보수는 뭐 오세훈도 싫고 유승민도 싫고 한동훈도 싫은 게 정통보수라면 그 정통보수가 그 얼마나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진짜 한 줌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좀 정통 보수란 말은 제발 그 보수에 대한 모독이니까 안 쓰셔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그중에 윤호개인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유승민 선배님은 저는 잘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3: 그분의 어떤 그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탄압받고 피해받은 거잖아요. 아니 국회에서 그 증세 없는 복지 없다라고 얘기한 게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그걸 갖고서 무슨 배신자니 뭐니 하면서 몇십 년을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힙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정통보수가 하는 짓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피해 많이 받고 억울한 신분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걸로 해서 그 이른바 그 강성들에게 그렇게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오세훈 시장과 결합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 뭐 예. 정통보수 논쟁 뭐 내부에서 잘 하시면 되지만 이재명 정부는 중도보수 정부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0: 아니 뭐 아, 보수는 우리다.
4: 아 올죠. 아, 우리가 저기 중도 보수.
3: 네?
4: 중도 보수 정부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저희가.
3: 아니 중도 보수가 특검을 통해서 자기에게 제한된 죄를 다 없애버리려고 특검을 임명을 합니까?
4: 장동혁 대표랑 싸워서 예. 전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 영입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이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가는 하는데.

0: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게 지금 초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사선이거든요. 이게 누구 영입하고 뭐 정치적 구도를 어떻게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선하는 동안 그래서 뭘 했는지 앞으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평가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전에 방금 전까지 논했습니다마는 밧드로청 동상 만들고 뭐 한강에 버스 뛰었다가 자꾸 사고 나고 이런 것들이 결국 토론이나 뭐 정치적 그러니까 정책적 논쟁의 장에 올라올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잘 보이지 않고 거의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는 정원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한 축에 있는 거고 하나는 장동혁 대표랑 각 세우거나 전륜 이미지 빨리 만들려고 하는 거거나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5선 시장이 되면 뭐가 어떻게 된다라거나 4선 하는 동안 내가 뭐 어떻게 잘못했고 이건 어떻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1: 이미 올해 서울시장을 했기 때문에 네. 유승민 의원의 뭐 어떤 지지선언 가지고 이미지가 확 늘어날 건 없다라는 얘기가 네. 있었고 사실 중도보수와 또 한쪽으로는 강경보수를 아우르는 걸로 유승민 의원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북각. 예. 어제 뜬 여론조사부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로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갤럽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뉴스원 의뢰였고요. 하정우 후보 39%, 박민식 후보 21%, 한동훈 후보 29%입니다. 없음과 모름이 12%입니다. 뉴스원이 갤럽에 의뢰해서 부산 북갑에서 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지난 12일에서 13일까지. 자, 오늘 얘기되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내용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친한 개인 김종현 최고위원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2: 이게 뭐 이렇게 명백한 거는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이렇게 네. 예비 후보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이제 선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건 이제 오늘 이제 예비 후보 그러니까 후보 등록 본격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21일부터 이제 그 선거전이 시작이 되는데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크로스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그게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모든 조사에서.
1: 예.
2: 그러면서 이게 지금 1강 2중이었다가 2강 1약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전환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 이 조사와 더불어서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11일 12일에 이루어진 부산 MBC 한길리서 지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35.5 한동훈 후보가 32.6 박민식 후보 25.5.
1: 예.
2: 이렇게 돼서.
1: 지금 그래프에 나오고 있는데 이건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한 그렇죠. 겁니다. 예. 과거 한길 리서치 조사는 유선 전화가 15%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선 100%로 부산 북구갑에 산 건데 이건 이제 2강 1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네요.
2: 예. 그리고 거기다가 예. 저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조사가 이제 한동훈 후보가 좀 잘 나왔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무소속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서 국민의힘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잘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1: 예.
2: 근데 이번에는 그냥 무소속 한동훈 후보였어요. 근데 오히려 더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 제가 현장에 가보면 이미 한동훈이 무소속 후보로 나온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뭐 국민의힘 때문에 그 지지가 올라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희망사항 내지는 그냥 뇌피셜에 불과하다라고
1: 예.
2: 해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제가 보기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더 뚜렷하게 양강 구도가 확실히 고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3자 구도에서는 한동훈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이 뭐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고 하지만
1: 예.
2: 굉장히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저는 박민식 후보가 좀 더 힘을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2: 그렇겠죠. 예,
3: 왜냐면은 그러겠죠. 왜냐면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제1야당의 조직을 가지고 사실은 승부하시는 분이고 또 이 지역에서 재선도 하시고 그러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까지 지금 약하게 나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원래 예측은 한동훈 후보는 이제 점점 그 유지하거나 좀 내려가거나 하고 박민식 후보가 좀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그렇게는 안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거는 지도부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계속 나오게 되면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간의 단일화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단일화를 하려고 하려면 이제 그 동인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이 당세를

0: 돌아가지고 뭔가 조금 더 우리 당 이름으로 나온 후보로서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이걸 또 포기하기에는 또 지지도가 어느 정도 나온단 말이죠.
1: 예.
0: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걸 다 포기해버리면서 앞으로 이 정치적으로 여기서 딱 끝을 내버릴 것이냐 한동훈 후보한테 몰빵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보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정 후보는 하정 후보대로 가고 한동훈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 간의 거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점점 둘 간의 이렇게 단일화 논의는 좀 멀어져가고 이것도 괜찮다.
1: 예. 일단 친한 게 조카를 두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아까 정통 보수라는 표현 쓰지 말하니까 뭐 강경 보수 강경 보수나 지도부
1: 일부 보수로 하죠. 일부 보수 그냥
2: 지도부나 예. 이렇게 들어보면요. 걱정인 게 이제 뭐 어차피 이 전재수 지역구잖아요. 하나게 잃어봐도 표 하나 의석 하나 잃어도 게 본전 아니냐. 한동훈만 떨어뜨리면 그래도 이게 성공한 선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1: 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예요.
2: 지도부든 이게 뭐 국민의힘 뭐 의원이든 누구든
1: 우리가 못 이겨도 좋다 한동훈만은 안 된다
2: 민주당 지역구니까 예. 한동훈만 떨어뜨리면 이게 성공한 선거 아니냐 그건 저는 이제 거기 동의 안 하거든요.
1: 예.
2: 하정우를 떨어뜨려야죠. 하정우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게 제법 뉴 한동훈이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부산에도 한 10명 정도는 또 단일화해라는 사람도 있긴 한데
1: 예.
2: 단일화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단일화는 안 되고 또 시너지 효과도 좀 약할 것 같아요.
1: 예.
2: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 어떻게든 이게 될 사람들 보수가 전략적으로 투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박민식 후보도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게 부산에서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잘 안 잡혀요. 이번에 시장부터 구청장 다 찍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의 여론이 좀 안 좋아요. 그런데
1: 예.
2: 수문표가 저는 좀 있다 봐요. 저번 총선 때도 부산에는 우리가 한 8, 9석 이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 예.
2: 하나 빼고 다 이겼잖아. 따라서 이게 저는 마지막 박민식 후보한테 좀 숨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있지 않겠나
1: 있다.
2: 선전하기를 바라고 어떻든 저떻든 하정우는 막아야죠.
1: 뭐 하정우는 막아야 된다.
3: 경기도 동탄 이런 데는 이제 원래 민주당 강세 지역이니까 유권자들이 보수 투표 압력이 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국민의힘 후보 한 명, 뭐 보수 성향 제3 후보 한 명 왔을 때 어차피 국민의힘으로 가는 표 기본 디폴트 자체가 작기 때문에 민주당과 보수 3 후보 이렇게 1대1 구도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후보 10% 밑으로 묶어버리고. 그런데
1: 예.
3: 부산 북갑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 투표 압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기본적으로 보수 우위인 상황에서 전재수 후보가 경쟁력으로 이겼던 지역이라서 팽팽하다고 봐야 돼요. 1대1로.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축이 표가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구도면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부산 북갑은 네. 구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3: 쉽지 말씀. 않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되 그 단일화라는 것도 누가 드랍해주는 방식으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해줄 리가 없고 방금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의힘의 지금 기득권 주류들 입장에서 하정우 후보가 당선되는 건 그냥 현상 유지인데
1: 예.
3: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되는 건 본인들에 대한 위협이잖아요. 그 배지 달고 국회 들어와서 다시 뭐 복당한다 그러고 지도부 위협하고 그러면 본인들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가 당선되는 것보다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는 게 더 싫어서 국민의힘 자원은 절대 한동훈 당선 쪽으로 안 밀어줄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4: 지금 저게 그 여론조사에 보면 그 양자 중에서 누구로 단일화해야 되느냐라는 게 처음에는 한동훈은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지금 완전히 역전됐어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한동훈은 단일화돼야 된다는 게 훨씬 많아요. 그 여론조사 결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거는 아, 우리가 이 지역이 보수 지역인데 전재수야 우리한테 형님처럼 뭐 저 가족처럼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해서 그래서 세 번이나 찍어줬지만 이제 다른 사람까지 왔는데 그 사람까지 우리가 찍어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라는 어떤 보수 지지자들의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 누굴 찍어줘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뭐 아무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한동훈은 떨어뜨려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도 거기 있는 유권자들의 생각에는 야, 이 사람 우리 전직 당대표야. 우리 당의 당대표였고 그리고 본인이 끝나면 바로 나는 국민의힘으로 반드시 돌아갑니다라고 얘기를 예. 하고 있고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는데 저 사람 찍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확 이동하고 있어서 아마 일주일 뒤면 뭐 이 얘기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제가 얘기한 게 틀린지는 아마 입증되리라고 생각을
0: 합니다. 아, 그래, 잠깐만, 잠깐만요.
1: 일주일 뒤에 그러면 여기서.
0: 아니, 그게 아니라 부산 리서치, 부산 그 KBS가 의뢰를 해서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중앙일보에서 인용한 그 여론조사가 있어요. 여길 보게 되면 한동훈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 두

0: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단일화 이루어졌을 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표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를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주제는 정확한 얘기는
1: 이탈하죠.
0: 60% 정도의 표가 오히려 이탈을 하고 둘 중에 누구랑 단일화를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표의 12% 정도를 하정우 후보가 가져간다는 이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앞으로 지금 아까 김정혁 그 평론가님 말씀이 이제 맞겠지만은 맞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과 이 그 박민식 간의 어쩔 수 없는 거리? 이런 그 기본적인 성향 차이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2: 거죠. 당연히 존재하죠.
3: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5월 8일에서 10일까지 부산 KBS가 한국 어디죠? 한국 리서치에서 면접으로 500명 조사한 건데요. 일단 양자 대결 시 단일화라면 박민식으로 하면 38%가 옮겨가던 한동훈 지지층에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로 만약 단일화라면 박민식 지지층에 23%만 옮겨가더라. 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한테 하나 여쭤보면 앞서 이제 1순위가 박민식 후보고 2순위가 한동훈 후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만약 한동훈 후보가 된다면 지금의 이른바 강경 지도부를 위협하는 게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상관없다 이겁니까?
4: 뭐 저는 위협하는 게 아니고 선의의 경쟁이죠.
3: 아, 선의의
4: 저는 장동혁도 욕할 필요 없고 한동훈도 돌아오면 뭐 그냥 경쟁 하나의 보수의 자기 주자로 예. 오세훈도 살아 돌아오고 이렇게 다양한 주자가 많을수록 보수가 좋잖아요.
3: 좋다.
4: 저는 오로지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게 예. 제1의 사명이에요.
3: 혹시 양다리?
4: 예? 양다리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저는 장동이 욕은 하지 말자. 한동훈 측에도. 예. 우리도 안 할 테니 이렇게 하자는 거죠.
5: 그런데 뭐 보수는 선의의 경쟁을 한 적이 별로 없고 보통 윤리위를 가동해서 아예 제명하고 쫓아내니까 위원회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아니 이준석 대표 때도 그랬죠. 사실상 어떻게 해서든 쫓아내려고 하죠.
6: 아니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 때는 공천학살 없었습니까? 박용진 의원 그렇게 목 날리고 그랬을 때도 있었잖아요.
5: 그러니까
6: 각 당의 흑역사가 다 있는데.
5: 박용진 위원장 그래서 지금 정부에 있죠. 그러니까 당에서 파내버리진 않는다는 거죠.
3: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혹시 유튜브로 시간 되시면 네. 평택 정도만 짚고 유튜브로 가볼까요? 네. 예. 오늘 본방송 네 분과 함께하는 하는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7: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8: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7: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8: 우리 집은 슈가버블.
9: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르노.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네, 본방송에서 듣는 네 분의 토론 여기까지 듣고요. 제가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커피 쿠폰 드린다는 분도 유튜브에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7: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8: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모두 지나가 버리리라. 머무는 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리니. 책 속 이야기, 라이너 마리아 릴케 두이노의 비가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것들을 마주하고 잠시 멈추어 고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9: 아시아 생활입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오늘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외출 시 햇볕 차단에 조금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계절이 앞서가면서 오늘 한낮에도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현재 서울은 23도로 어제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큰 날씨를 보이면서 철원과 광주의 기온이 30도, 대전 31도, 대구 29도, 부산 24도로 서쪽 지역의 기온이 동쪽보다 높겠습니다. 주말까지 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 위험이 높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한낮에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10: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0: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1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2: 엄마
13: 민준아
12: 유정아
1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5: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3: 아빠 늦게 와도 돼.
14: 밤늦게까지 야간 돌봄.
16: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3: 나도 바쁘니까 끊어.
14: 주말에도 긴급 돌봄.
1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7: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8: 이순환 우수 제품.
19: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8: 무상 방문 수거.
19: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7: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1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2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2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22: 레인보우.
2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묵묵히 한 길만 걸어온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직업의 흔적이 몸에 새겨진다라고 하죠. 기타리스트는 손끝에 맺힌 굳은 살이 경력을 증명해주고요. 축구선수나 발레리나는 거칠고 험한 두 발이 영광의 상처인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선체로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목이 잠길 때도 많고 다리는 늘 붓기 마련이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굉장히 보람있는 일인 동시에 육체적으로 무척 고단한 일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가르쳐주신 고마웠던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입주 1317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책책!